0: 만약에
1: 아빠도,
0: 상황이 남편분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1: 그러면은 당장 저는 환불조치.
0: 아, 환불조치. 네,
1: 환불조치로 바로 들어가고요. 아, 왜냐면은 그 게임기를 아하. 사는 건 괜찮아요. 아하.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집에서 게임을 하는 시간이 많아지며
0: 맞아요.
1: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도 아하. 줄어들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생각이 드니까.
0: 이 진지함을 들었을 때 네. 지금 보고 계시죠? 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절대 안 됩니다.
0: Alright, alright. 네. 자, 오늘도 이 표현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실용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많이 가져가실 겁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게임기를 샀어요.
2: 오.
0: 글만 들어도 이거 봐도 굉장히 이게
1: 그렇죠.
0: 떨리네요. 아,
1: 예.
0: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게임기를 샀는가. 그래서 뭐뭐 하지 않고라는 부분이 좀 오늘 핵심이 될 것 같고요.
1: 그러네요.
0: 네, 두 번째 미션은요. 걔는 비디오 게임하는 거 좋아하지도 않는다고요. 지금 뭔가 변명이 들어왔는데
1: 네네네.
0: 바로 튕겨 나간 그런 느낌.
1: 그러네요. 이분의 그 이 최후가 어떨지. 이게 상상만으로도 굉장히 털이 쭈뼛쭈뼛 서는데요, 저는요.
0: 많은 아버지분들이 굉장히 떨고 예. 계실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Alright,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 한번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1: 아, 좀 긴장됩니다. 과연 아들을 핑계 삼아 게임기를 산 아빠의 최후는 어떨지
0: Alright.
1: 한번 확인하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게임기를 샀어요?
3: What did you say, honey?
1: you buy 그 게임 플레이어.
3: 게임 플레이어?
1: Yes.
3: What's that?
1: 아니, 게임 머신.
3: 아, 게임 콘솔?
1: Yeah. You bought it.
3: Me?
1: Yeah, but without asking me.
3: Oh!
1: Yeah!
3: Oh, it wasn't me. Mm? It wasn't me. Mayu begged for it.
1: 또 핑계. Mayu 핑계.
3: It wasn't me. Mayu begged for it. Please, please, daddy.
1: 아니, 걔는 비디오 게임하는 거 좋아하지도 않는다고요. 어? Mayu.
3: Yeah.
1: Mayu doesn't, Mayu don't like video game.
3: No! No! Trust me.
1: What?
3: Trust me, ma'am. He is like a pro gamer.
1: No. No.
3: Trust me, ma'am.
1: You are a liar.
3: He is like a pro gamer, Mayu.
1: I don't believe it.
3: Really?
1: I can't believe
3: it. No, really. Mayu begged for it. Not me. It wasn't me.
1: Mayu! 물어봐야지 안 되겠네. Mayu!
0: 아이고. 어떡합니까?
1: 빨리 벗어나고 싶네요.
0: 그러니까요.
1: 예, 원래 배우고 싶어요, 영어를요.
0: 자, 남편의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저는 잘 활용해가지고 영어 네. 패턴들을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정말 뼛속부터 영어 선생님이에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주세요.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5: It wasn't me. Mayu begged for it.
4: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5: Trust me, ma'am. He is like a pro gamer.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일단 게임기가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앞에.
1: 아유, 게임기가 또 이게 핸드폰 아니거든요.
0: 그러니까요. 그걸 딱 발견한 아내분이
1: 놀라시지.
0: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게임기를 샀어요? 지금 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렇죠. 근데 말투가 굉장히 고분고분하거든요.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게임기를 샀어요? 이런 느낌이죠.
0: 아, 그렇군요. 네. 아, 알겠습니다.
1: 제가 또, 아니, 저는 사실 경험은 없지만, 주변에 막 얘기를 들어보면은 또 이거 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더라고요.
0: 이런 경우 있죠?
1: 네. 네. Did you buy your without asking me? 나에게 물어보지 않고 여기서 끊을까 봐요.
0: 오케이.
1: Okay. 예.
0: 그러면 did you buy your 뭐가 돼야 돼요?
1: 게임기가 들어가야 돼요.
0: 게임기를 있네요? 샀냐.
1: 그렇죠. 그럼 게임기니까 게임이 일단은 영어잖아요.
0: Yes.
1: 그렇죠. 게임 진짜 게임은 우리가
0: 네.
1: 한글처럼 되게 많이 쓰네요.
0: 그럼요.
1: 예.
0: 그런 것들이 있죠. 완전히

0: 들어와서 정착을 한 거죠, 그죠?
1: 그러게요. 게임 두 개 중에 고민이에요.
0: 네.
1: 게임 플레이어 아니면 게임 머신.
0: 오.
1: 근데 플레이어는 사람이잖아요.
0: 오.
1: 그쵸? 아유, 그 정도는 알죠. 그래서 저는 그럼 머신으로 갈게요.
0: 오케이.
1: 기계니까. 머신.
0: 어허.
1: 이게 맞나요? 머신.
0: 오케이. 예. So, did you buy a game machine without asking me?
1: 음흠.
0: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게임 콘솔.
1: 아? 콘솔?
0: Yes.
1: 이거는 완전
0: 콘솔.
1: 방송국 용어인데요.
0: 어,
1: 콘솔.
0: 네. 어, 뭐 어떤 기계 장비 같은 거 얘기를 할 때.
1: 지금 저희 PD님도 콘솔에 계시는
0: right,
1: 거거든요.
0: Right, right.
1: 예.
0: 이게 원래 사실은요. 콘솔이라고 하는 게 본체를 좀 얘기를 해요.
1: 아.
0: 그래서 뭔가 컨트롤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 부분,
1: 네.
0: 큰 거 있잖아요.
1: 네네네.
0: 그래서 그걸 보면서 게임 콘솔을 샀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그러니까
0: 물론 현실에서는 게임기가 이런 브랜드 프로덕트 네임스들이 있잖아요.
1: 네.
0: 뭐 무슨 뭐 숫자 들어가고 뭐 이런
1: 그쵸.
0: 게임기 이름이 있기 때문에 보통 그거로 많이 불러요.
1: 네.
0: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게임기라고 한다면 일반 명사는 이런 것들이 있다.
1: 음흠.
0: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Did you buy a game console? 여기까지는 그냥 샀냐예요.
1: 네.
0: 네, 여기서 더 이 산 것 자체도 지금 제 생각에 마음에 안 드는데 더 중요한 건 without asking me.
1: 묻지도 않았어.
0: 물어보지도 않았다.
1: 아이고야.
0: 그냥 확 그랬다.
1: 아.
0: 근데 아무래도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물어봤으면 무조건
1: 못 싸게
0: no.
1: 하니까요.
0: 네, 그러니까.
1: 예, 예, 예.
0: Alright. 자, 일단은 without이라고 하는 거 하면 뭐뭐 없이예요. 그렇죠?
1: 맞아요.
0: with는 함께이지만 out이 들어가면서 뭐뭐 없이. So 예를 들어서 without you, without this car, right? Without their help 이런 식으로 명사 없이가 돼야 되는데 오늘은 단순한 명사가 아니라 어떻게 돼 있어요?
1: 어? 동명사? ing가 붙었네요.
0: 맞아요. 그래서 ing를 넣게 되면 뭐뭐 하지 않은 채
1: 아.
0: 혹은 의역하면 뭐뭐 하지 않고 라는 느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 없이 뭘 했다잖아요, 사실은.
1: 그죠.
0: Right? 그런데 여기에 그냥 동사 원형으로 without go, without eat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그렇죠?
1: 네.
0: 먹다 없이, 뭐 가다 없이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1: 네.
0: So 명사형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먹지 않은 채 그러면 without eating으로 바꿔줘야 되겠고요.
1: 네.
0: 멈추지 않은 채, 뭐 멈추지 않고 그러면
1: without stopping
0: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네.
0: 너무 바빴던 거예요. 그래서 나 있잖아, 먹지도 않고 일했어. 나 먹지도 않고 일했잖아.
1: I worked without eating.
0: 그렇죠. I worked without eating.
1: Oh.
0: Right? How about this? 그녀는 달렸대요.
1: 예.
0: 근데 멈추지 않고 달렸대요.
1: She ran without stopping.
0: Without stopping.
1: Oh.
0: You got it.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1: 네네.
0: 그렇죠? 그래서 뭐뭐 하지 않은 채라고 좀 되는데 이제 제가 사실은 뭐뭐 하지 않고라고 애당초에 해석을 좀 하고 싶기는 한데 의역 버전으로 이렇게
1: 네.
0: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뭐뭐 하지 않고 하면 뭔가 이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뭐 하고 이런 순서가 생각날 것 같아서
1: 그러게 완전 네. 넥스트 같아요.
0: 사실은 약간 동시성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뭐 하지 않은 채로 저는 좀 직역으로 느껴줬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렇게 끝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읽어볼게요. I worked without eating. She ran without stopping.
1: She ran without stopping.
0: Alright. 자, 그리고 명령어로도 할 수 있는데 이거 조금 길긴 하지만 한번 도전해 볼게요. 틀려도
1: 네.
0: 됩니다.
1: 네.
0: 자, 그거 먹지 마. 너 손 씻지 않은 채로는 한마디로 손 씻고 먹어 너.
1: 아.
0: 이런 느낌 있잖아요.
1: 네네네.
0: 자, 그거 먹지 마. 그럼 어때요?
1: Don't eat it.
0: Right? 너의 손을 씻지 않은 채로.
1: Without washing your hands.
0: 그렇죠. Without washing ing. Your hand. 오, 너무 잘해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읽어볼게요.
1: 네.
0: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1: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0: Alright. 자, 이랬을 때 완전 당황한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나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마유인 거예요.
1: 그럼 애 이름이군요.
0: 그러니까 마유가 그걸 사달라고 빌었어요. 아, 약간 치사하네요.
1: 그러게요.
0: 그렇죠?
1: 네. 마유가 지금 이 자리에 없나 보죠?
0: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네. 이러고 있는데.
1: It was me. 나 아니었어요. 마유, for it. 아, 마유가 그거를 사달랬어요. 뭐 이런 거겠죠?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0: 네.
1: 사달라고 빌었어요는
0: 빌었어요.
1: 너무. 빌었어요. 마유 위시다.

0: 아니야, 호프. 마요 호프. 그쵸?
1: 그걸 희망했어요.
0: 예.
1: 아, 그게 뭐, 호흡한다는 게 틀린 거는 아닌데, 저는 사실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0: 예.
1: 말 그대로 정말 빌었다라는 말을 쓰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 동사를 한 번도 왕초보 영어에서 안 해봤기 때문에,
0: 맞아요.
1: 네. 그래서 우리가 BEG라고 하는 게 실제로 빌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잘못했어요라고 비는 것도 있지만 뭔가를 얻기 위해서 비는 거는 그만큼 정말 말 그대로 뭔가 싹싹 빌다 이런 뜻도 되겠지만 그만큼 간절히 원했다라는 뜻이 또될 수가 있습니다. Alright? 그래서 우리가 그냥 beg 하는 거가 빌다 이렇게 암기하는 것보다는
0: 예.
1: 뭐를 얻고 싶어서 비는 것. 그래서 뒤에 전치사 뭐 썼을까요, 제가?
0: For.
1: For. 다는 아닌데 for 뒤에 어떤 명사가 오잖아요. 보통 그 명사를 얻으려고 한다라는 뉘앙스가 많이 들어가요. 오케이? Okay? So, beg for something. 이라고 하면 뭔가를 사달라고 빌다. 뭔가를 간청하다. 정도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0: Yes.
1: So again, for 뒤에 있는 거 받으려고 내가 비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So 예를 들어서 Brian이라는 아이가
0: 네.
1: 장난감을 사달라고 막빈 거예요. 아, 저 갖고 싶어요. 이런 느낌으로 과거형으로. 그러면 일단 Brian은 빌었다. 어떻게 해요?
0: Brian begged
1: Begged. 그렇죠? 근데 토이를 얻으려고.
0: for toys.
1: For a
0: for a
1: toy or
0: toy.
1: 여러 개면 toys 좋아요.
0: 네.
1: Okay?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용서를 빌었다. 자, 보세요. 이거 우리 얼마나 많이 써요. 용서를 빌다, right?
0: 그쵸.
1: 그러면 용서라고 하는 거를 받으려고 빈 거잖아요. 그렇죠?
0: 네네네.
1: So 그녀는 빌었다.
0: She begged.
1: Begged, right? 용서라는 명사가 뭘까요? 용서하다는 forgive인데요.
0: 그쵸.
1: 명사는 뭘까요?
0: 명사가 있어요?
1: 아하.
0: 용서가요?
1: Forgive.
0: ness.
1: Yes.
0: 아.
1: 그러면은 그녀는 forgiveness를 달라고 빌었대요.
0: 아, she begged for forgiveness.
1: Exactly. She
0: Oh.
1: begged for forgiveness. She did something wrong and she begged for forgiveness. You
0: 근데 여기
1: understand?
0: 만약에 forgiving 하면은요?
1: For forgiving, I mean,
0: 말이 안 돼요?
1: forgiving도 용서함이 될 수는 있지만
0: 예.
1: 일반적으로 얘는 거의 굳어져 있어요.
0: 아,
1: Okay? Alright.
0: forgiven.
1: 자, 읽어보겠습니다. Brian begged for a toy.
0: Brian begged for a toy.
1: She begged for forgiveness.
0: She begged for forgiveness.
1: 자, 그리고요, 사람에게 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for이라고 하는 걸 쓰지 않아요. 당신을 얻으려고 이렇게 쓰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I am begging you.
0: 어?
1: Alright? 이렇게 하면 나 너한테 비는 거야. 제발 봐줘. 이런 느낌이죠. I'm begging you.
0: I'm
1: 이것도 같이
0: begging you.
1: 알아두시면
0: Yes.
1: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t wasn't me. Mayu begged for it.
0: It was me. Mayu begged for it.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It wasn't me. Mayu begged for it. It wasn't me. Mayu begged for it. 자, 이랬을 때 그대로 넘어가지 않죠.
0: 네.
1: 걔는요, 비디오 게임 하는 거 좋아하지도 않는다고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0: 엄마가
1: 네.
0: 너무 잘 알아요.
1: 그러니까.
0: 아들을 너무 잘 아는데 어디다
1: 아,
0: 대고.
1: 이거는 안 되죠.
0: 예. 그치, 안 통하죠. He doesn't like playing video games. 아.
1: 자, 일단은 얘가 없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냥 읽어보세요.
0: 그거
1: 쭉.
0: 없어도 말 되잖아요, 지금.
1: Go ahead.
0: He doesn't like playing video games.
1: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없이 읽으면.
0: 그는 비디오 게임을 좋아하지 않아.
1: 플레이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
0: 에에에.
1: 그런데 자, 걔는 비디오 게임 하는 거 좋아하지도 않는다고요. 제가 이거는 거의, 양념을 살짝 친 겁니다. 그래서 힌트 좀 드릴게요.
0: 예.
1: 심지어 그것도 아니야.
0: 아.
1: 심지어.
0: he doesn't even like인가 보다.
1: 오케이.
0: 예.
1: 원어민들이 양념으로 굉장히 많이
0: 아,
1: 씁니다.
0: 저는 just나 only를 쓰려고 그랬어요.
1: Only.
0: 예.
1: Well, 그러면 의미가 좀 이상해지네요. 그죠?
0: 그는 오직 좋아하지
1: 오직
0: 않았어.
1: 좋아하지 않았어. 좀 이상하죠?
0: 이상하네요.
1: So, he
0: 예.
1: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정답? 맞습니다. So, 심지어, 뭐뭐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쓸때 even을 좀 넣어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리면, I don't like fried chicken. 이러면은 나는 fried chicken 안 좋아해.
0: 네.
1: 이거죠. 근데 I don't even like fried chicken.

0: 난 치킨 너안 좋아해.
1: 심지어 나 치킨 좋아하지도 않아. 근데
0: 아.
1: 무슨 뭐 너가 좋아하니까 그런 거겠지. 그러면서 I don't even like fried chicken. 나 심지어 좋아하지도 않는다.
0: 네.
1: 이렇게 양념이 약간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어떤 뭐 하는 거 좋아한다라고 할 때, I like you, I like that. 명사 보통 나오잖아요. Like
0: 그쵸.
1: something, right?
0: 네.
1: 그런데 어떤 행동하는 걸 좋아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즐길 수도 있죠. 그럴 때는 like 뒤에 ing가
0: ing.
1: 여기 지금 딱 보이죠, 그렇죠?
0: 네.
1: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like ing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하다, 뭐 즐기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사실 like 대신에 enjoy도 가능해요. 그러면 그걸 즐기다라는 게 확실해지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 있잖아. 나는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거 좋아해. 이거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나는 좋아한다.
0: I like
1: 배우는 게 뭐예요? 배우는 거? Learning.
0: learning
1: 새로운 것들.
0: new thing.
1: New things.
0: Oh, the.
1: Right. So I like learning new things. How about this? 운동하는 게 우리 무슨 아웃이었죠?
0: workout.
1: Workout, right? 그러면은 그는 운동하는 걸안 좋아해. 여기 주어가 거의 마유라고 볼수
0: 아,
1: 있겠네요.
0: 그럼.
1: 자, 그는 워크아웃 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
0: He doesn't like working out.
1: 그렇죠. ing
0: Oh,
1: 넣어야 되니까. 그렇죠? So
0: yes.
1: he doesn't like working out. 좋아해야 되는데요. 자, so 요렇게 like ing. like ing.
0: 근데 워크아웃이 한 단어 아니었나요?
1: workout?
0: 예.
1: 그거는 명사로 쓸 때, 운동으로 쓸 때는 그렇게 쓸수 있습니다.
0: 아,
1: Right.
0: 네.
1: 자, 이거는 그냥 동사기 때문에 work 띄고 out.
0: 아웃이군요.
1: Yes. 자, 읽어볼게요. I like learning new things.
0: I like learning new things.
1: He doesn't like working out.
0: He doesn't like working out.
1: 자, 그럼 질문형도 해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0: 네네.
1: 그러면 너 있잖아. 책 읽는 거 좋아해? 자,
0: 오.
1: 책들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제너럴하게. 너
0: 네.
1: 책들 읽는 거 좋아하니?
0: Do you like reading books?
1: 그렇죠.
0: 오.
1: 질문형이지만 여전히 ing, right? So do you
0: 그러네요.
1: like reading books? Okay. 자, 본문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0: 네.
1: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0: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1: 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알고 보니 반전이 있었던 거예요.
0: 왜요?
1: 아이가 안 좋아한다고 엄마는 확신했잖아요.
0: 그쵸, 이 마지막 대사 중요하거든요.
1: 중요합니다.
0: 예.
1: 절 믿으세요, 부인. 이거는 굉장히 겸손해진 거예요.
0: 예.
1: 걔는 마치 프로 게이머 같답니다.
0: 갑자기 무슨 집사처럼.
1: 알고 보니까
0: 예.
1: 저 뒤에서 아들이 엄마 몰랐죠? 그러면서 아이도
0: 그쵸.
1: 알고 보니 좋아했던 거예요.
0: 예, trust me, ma'am. He's like a pro gamer. 게이머겠네요, 그러면. 그러면 진짜 마유도 좋아하는 게 맞군요.
1: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게될 수도 있죠.
0: 그러게요.
1: 이건
0: 약간 냄새가
1: 어차피
0: 좋진
1: 학교에서
0: 않아요. 예.
1: 아이가 뭐 돌아오거나 하면은 다 들통이 날
0: 그쵸,
1: 텐데 참.
0: 그쵸.
1: 자, 보겠습니다. Right? So trust me, ma'am. He is like a pro gamer. Right? 정답. Gamer? 맞습니다.
0: Yes.
1: 비디오 게임 선수, 게이머. 요즘에는 이제 뭐, 그쵸. 게임 자체가 e스포츠로 완전히 자리를
0: 너무
1: 잡았잖아요.
0: 사랑받죠. 뭐
1: 그렇죠.
0: 올림픽 종목에도
1: That's
0: 있으니까요.
1: right. 그렇기 때문에
0: 예.
1: 이 단어는 워낙 유명해졌죠. 그죠? 프로게이머, right?
0: 네.
1: 자, 근데 그는 실제로 프로게이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짜 뛰는 선수로 뛴다예요?
0: 아니요, 몸 같다고.
1: 같다.
0: 네,
1: 그러니까 진짜
0: 맞습니다.
1: 그건 아니지만 그만큼 뭔가 잘한다는 느낌?
0: 그쵸?
1: 그걸 느낌을 주려고 어떤 단어 썼을까요? Like. Okay. So 여기서는 좋아하다라는 동사가 아니고요. 뭐뭐 같은이라는 뜻의 단어가 됩니다. So like. 명사 하면 명사 같은 뭐
0: 같은.
1: 명사처럼 뭐요 정도로 해석이
0: 오,
1: 가능하겠죠.
0: 네네.
1: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친구가 있는데 진짜 벽을 굉장히 잘 타요. 이렇게
0: 그래요?
1: 갑자기 예문이 굉장히 특이한 게 생각이 났어 제가.
0: 벽을 잘 탄다고?
1: 그는 마치 스파이더맨 같아.
0: He is like a
1: Alright, he is
0: 스파이더맨.
1: like Spider-Man.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How about this? 그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0: 네.
1: 성 같은 거.
0: 아.
1: 이런 거 있잖아요. 집을 봤는데 진짜 그게 성이라는 게 아니라 성처럼 화려한 집이 있잖아요.
0: 그쵸, 뭔가 웅장한 느낌의.
1: 해외에서 특히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0: 에.
1: 그래서 그건 마치 성 같다.
0: 오.
1: C로 시작하는 성.
0: 그쵸. It is like a castle.
1: 오, it's like
0: 오.
1: a castle.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게 진짜 얘가 스파이더맨이다. 그게 진짜 캐슬이다는 아니지만
0: 아니고.
1: 진짜 그런 느낌이다. 그런 거. 같다. Yes. Okay. So, 읽어보겠습니다. He is like Spider-Man.
0: He's like Spider-Man.
1: It's like a castle.
0: It's like a castle.
1: Alright.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0: 아,
1: 해볼게요.
0: 근데 여기 스파이더맨 앞에는 관사 어가 안 들어가는군요.
1: A Spider-Man이 들어갈 수

0: 있어요. 뭔가 특정한 형용사를 넣으면 뭐 특이한 뭐 어쩌고 저쩌고 한 스파이더맨 같다라고도 가능은 한데 일반적으로 스파이더맨은 슈퍼맨 이런 것처럼 고유명사처럼
1: 그렇죠.
0: 취급을
1: 이름이니까
0: 됩니다. 사람 얘기하는 것 같은 거죠. 네. 그렇죠. 자, 여기서 참고로 추가를 한번 해본다면 네. 이런 말 많이 쓰죠. 와, 너 딱 너희 아버지 같다. 이런 거 있죠.
1: 너무 많이 쓰죠.
0: 말투, 뭐 생김새, right? 근데 like 말고 여기서 느낌 조금 더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뭐 같다가 아니라 딱 뭐뭐 같다 그러면
1: 그래요?
0: 무슨 like라고 할까요?
1: Just like.
0: Yes, yes, yes.
1: yes.
0: 자, 한번 해볼게요.
1: Yeah.
0: 너는 진짜 딱 너의 아버지 같아.
1: You are just like your father.
0: 그렇죠. You are just like your father, right? 근데 이거는 정말 너 행동이 비슷하구나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어머니가 화가 났을 때도 할 수도 있죠.
1: 그렇죠.
0: 너는 너는 그럼 누구 닮았니? 막 이런
1: 말. 네 아빠 닮아가지고 하여튼간 그렇죠. 너는 하여튼간 그래.
0: 옆에서 아버지가 왜 갑자기 나는?
1: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0: 그렇죠. 네.
1: 그럼 이거는 you look like your father이랑은 좀 다른 느낌.
0: 그거는 생김새만 얘기하게 되는 거죠.
1: 아.
0: 그렇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생김새를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조금 성향이나 이런 거
1: 하는 행동
0: 맞아요.
1: 뭐
0: 말투
1: 맞아, 맞아.
0: 그런 느낌이 더 강하죠. 오케이. 자, 그리고 trust me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나를 믿어라. 당신이 안 믿는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거는
1: 네.
0: 진짜 자신 있게 뭔가를 사실 전달할 때 쓰는 추임새 같은 겁니다. So trust me. 아, 진짜로 내가 얘기하는데요. 뭐 이러면서 뭔가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1: 잘 빠져나가시네요.
0: 그러니까요.
1: 이 아빠가 잘 빠져나가셨어.
0: That's right. 네. 자, 마지막으로 ma'am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당연히 본인의 이제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만큼 이 사람은 진지하게 얘기하는
1: 그쵸,
0: 거예요.
1: 그쵸, 그쵸.
0: 그래서 여자를 존중하는 호칭을 남은 타인에게 말하는 것을 ma'am. 좀 재미 요소를 넣은 것뿐입니다.
1: 여기서 벌써 뭔가 사죄라는
0: 맞습니다.
1: 듯한 느낌.
0: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Trust me, ma'am. He is like a pro gamer.
1: Trust me, ma'am. He's like a pro gamer.
0: Alright,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0: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게임기를 샀어요.
1: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0: Alright. 걔는 비디오 게임 하는 거 좋아하지도 않는다고요.
1: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0: All 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2: It wasn't me. Mayu begged for it. It wasn't me. Mayu begged for it.
3: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2: Trust me, ma'am. He is like a pro gamer. Trust me, ma'am. He is like a pro gamer.
0: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자, without ing 정말 핵심 패턴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1: 네.
0: 나 먹지도 않고 일했어. 나는 일했다 먹지도 않은 채 해보세요.
1: I worked without eating.
0: I worked without eating.
1: Mm-hmm.
0: 걔는 그녀는 멈추지 않고 달렸어.
1: She ran without stopping.
0: 그렇죠. Like that.
1: Mm-hmm.
0: 자.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게임기를 샀어요. 자, 당신은 게임 콘솔을 샀나요? 일단
1: Did you buy a game console?
0: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1: Without asking me?
0: 그렇죠. Very nice. 읽어보겠습니다. I worked without eating. She ran without stopping.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자, 다음은요.

0: like ing. 뭐 하는 거 좋아하는 거죠. 목소리 크게요. 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좋아해. 나는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
1: I like learning new things.
0: New things. 걔는 그는 운동하는 걸 안 좋아해.
1: He doesn't like working out.
0: Yes. 자, 걔는 그는 비디오 게임 하는 거 좋아하지도 않는다고요. 그는 심지어 좋아하지 않는다 비디오 게임들을 하는 것을
1: He doesn't even like video
0: playing video games. Okay. Wow, that's a long sentence right there. Okay. 자, 읽어 볼게요. I like learning new things. He doesn't like working out.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어,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자,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3: It wasn't me. Mayu begged for it.
2: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3: Trust me, ma'am. He is like a pro gamer.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4: It wasn't me. Mayu begged for it.
1: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4: Trust me, ma'am. He is like a pro gamer. Really? He loves games.
0: Yes. 수고하셨습니다.
1: 어, 자랑스럽습니다.
0: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포크를 제게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Could you bring me a fork?
0: There you go. Could you bring me a fork? 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명작 패턴이죠. Without ing.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웬디라는 친구가 있나 봐요.
1: 네.
0: 웬디는 손을 씻지 않고 먹었어.
1: 오.
0: 손을 씻지 않은 채 먹었다.
1: 저런.
0: 네,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0: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도전해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You haven't changed a bit. You haven't changed a bit. You haven't changed a bit.
1: Aww, don't be funny.
0: Mm-mm, I'm serious. You look exactly the same. Let's take a selka to celebrate.
1: Selka? You mean selfie?
0: Oh, right. I forgot. It's a selfie.
1: Yeah, you used to say such funny things 10 years ago. Ah, nothing has changed.
0: I know. You always showed me around, but now that you're here, it's my turn to take you around.
1: Woohoo! Sounds good. Lead the way.
2: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영어, 카툰 잉글리시 1.0의 니콜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처음 만나는 날이기도 하지만 오늘의 카툰에서 케빈과 크리스틴이 무려 10년 만에 다시 만나는 날이기도 해요. 오랜만에 재회하는 두 사람이기 때문에 할 얘기가 정말 많겠죠. 그만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어 표현들도 아주 많다는 거. 그럼 우리 카툰 한 장면씩 다시 살펴보면서 생생한 영어의 묘미 느껴볼게요. 자, 크리스틴이 드디어 공항에 도착을 했네요. 친구인 케빈부터 찾습니다. 케빈 어디 있을까요? 크리스틴! Over here! 여기야, 여기! Long time no see! 오랜만이야! 드디어 두 사람이 만났어요. 이게 얼마만이야? I missed you! I missed you. 보고 싶었어. 라고 크리스틴이 인사를 하네요. miss라는 것은 누군가를 또는 무언가를 그리워하다, 보고 싶어하다 라는 뜻이에요. I missed you 라고 했으니까 나 너 보고 싶었어 라는 뜻이 되겠죠. 두 사람이 10년 만에 만났거든요. 어머, 그런데도 너 하나도 안 변했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 하나도 안 변했네. 바로 오늘의 한 문장이죠. 기억하시나요? Yes, you haven't changed a bit. You haven't changed a bit. 너 하나도 안 변했구나. 우리도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한테 이런 인사 하잖아요. 그쵸? You, 너는 haven't changed. 이 부분 잘 봐주세요. haven't changed 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이런 변화가 있었다 없었다 하는 걸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haven't changed, 안 변했다, a bit, 조금도 다 합치면 you haven't changed a bit, 너 하나도 안 변했구나 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의 한 문장 듣고 따라해 볼게요. 처음에는 천천히 조금씩 빠르게 연습해 봅니다. You haven't changed a bit. 묶어서. 좋아요. 노란 부분은요, 뜻을 전달하기 때문에 강조해 주면 리듬이 생겨요. 이번에는 리듬 살려서 같이 얘기해 볼게요. You haven't changed a bit. You haven't changed a bit. 한 번 더. You haven't changed a bit. You haven't changed a bit. Very good. 박서로 안 변했다고 하면서 Let's take a selka to celebrate 이라고 하네요. 잠깐만요. 기념으로 셀카 찍자라고 할 때는 맞아요. 크리스틴의 말처럼 selfie라고 표현합니다. 셀카, selfie. 그래서 셀카를 찍자라는 표현도 Let's take a selka 하지 않고요. Let's take a selfie라고 해요. 오늘부터는 발음 표현 써보는 거예요. 찰칵찰칵 사진을 찍고 나서 케빈이 예전에 크리스틴의 나라에 있을 때는 크리스틴이 케빈을 구경시켜주고 돌봐줬을 거잖아요. 자, 이제는 네가 왔으니까 Now you're here, it's my turn to take you around. 이제는 내가 너를 구경시켜줄 차례야 라고 얘기를 하네요. It's my turn. 의 turn 잘 보세요. turn이라는 것은 차례 순서를 뜻하거든요. It's my turn 이라고 했으니까 내 차례야. to 동작 넣어서 뭐뭐 할 차례다가 되겠죠. take 누구누구 around 라고 하면 누구누구를 안내해주는 거, 구경시켜주는 걸 말합니다. It's my turn.

0: turn to take you around. 이제는 내가 너를 구경시켜 줄 차례야. 크리스틴이 좋아하죠. Sounds good. Lead the way. 그럼 네가 앞장서 하고 둘이 공항을 나서네요. 자, 10년 만에 만난 케빈과 크리스틴 너무 반갑고 즐거워 보이죠? 오늘의 한 문장 You haven't changed a bit 가지고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시간 다시 한번 가져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너 하나도 안 변했네. You haven't changed a bit. 이 문장과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요. A bit 대신에 at all, 전혀 사용해서 You haven't changed at all 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말해볼까요? You haven't changed at all. You haven't changed at all. 그럼 이 비슷한 표현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직접 말해보세요. 친구의 결혼식에 갔어요. 와, 10년 만에 만나는 동창인데요. 학교 때랑 모습이 똑같아요. 야, 너 하나도 안 변했다. 어떻게? You haven't changed at all. 한 번 더. You haven't changed at all. Very good. 이번에는 반대 표현 알아봅니다. 반대로요, 누군가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다른 사람인 것처럼 못 알아볼 때 있죠. 나 너 못 알아볼 뻔 했잖아. I almost didn't recognize you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Almost는 거의 라는 뜻이고요. Didn't, 안 했다. Recognize는 누군가를 알아보다 라는 뜻이에요.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못 알아볼 뻔했잖아 가 되겠네요. I almost didn't recognize you. 한 번 더. I almost didn't recognize you. 자, 그럼 이 문장도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직접 말해볼게요. 다시 결혼식입니다. 이번에는요, 오랜만에 만난 한 친구가 다이어트에 성공했는지 아주 예쁘고 멋진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다른 사람인 줄 알았지 뭐예요? 야, 나 너 못 알아볼 뻔했잖아. 어떻게? I almost didn't recognize you. 한 번 더. I almost didn't recognize you. Excellent. 자, 이렇게 해서 오늘 Cartoon English 첫 시간 함께 했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배웠던 표현들 생활 속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한 번씩 써보는 거 잊지 말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즐거운 Cartoon으로 함께해요. Bye!
1: Bye! 넣고 달려가던 피터. 저런, 사탕이 목에 걸리고 말았어요.
2: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갑자기 음식이 목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사탕이 녹을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정답은 2번. 음식이 목에 걸려 숨을 쉴 수 없으면 빨리 주변의 위험을 날려 도움을 받아야 해요.
1: 음식을 먹을 땐 엎드리거나 누워서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바른 자세로 앉아서 먹어야 해요.
2: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Welcome to EBS의 초등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영어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이에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부터 오늘부터 저 헤일리 선생님과 함께 영어 발음, 중요하고 새로운 발음들 재밌게 배워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자가 진단부터 해보러 갈 겁니다. 오늘 배울 단어들과 문장들 원어민 발음으로 한번 들어보고 얼마나 잘 들리는지 한번 테스트하러 가볼까요? Let's take a listen.
1: All. It's all free. Call. Grandma just called. Small. This shirt is too small.
0: 자,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우리 같이 어떤 단어들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세 표현이 나왔습니다. All, call, 그리고 small. 자, 이 세 표현 딱 봐도 지금 공통점이 하나 있죠? 발견하셨나요? 맞아요. 바로 지금 모두 다 이 ALL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네요. 자, 이 ALL, all 친구는요. 발음이 어떻게 되나요? 이거 많은 친구들이 all이라고 잘못 발음하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은 이제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자, 이 all 친구 발음 선생님이 확실하게 알려줄게요. ALL 이 all 친구를 맛있는 떡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입 모양을. 자, 이렇게 여러분, 오, 이렇게 동그랗게 조그맣게 벌리면요, 입을. 떡이 이렇게 조그매지죠. 맛있는 떡인데 이렇게 좀 조그마면 서운한데. 자, 이 떡이요, 훨씬 더 크고 좀 길게 늘어나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요. 우리의 입 모양도요, 이렇게 크고 긴 떡처럼 이렇게 발음해 주는 거예요. 오, 이렇게 조그맣고 소심하게 말고요. 선생님 지금 입 모양하고 떡 모양하고 비슷한가요? Okay. 자, 그러면 우리 이 발음 조금 더 자세하게 학습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단어, 아주 기본적인 기본형 all입니다. 모든, 전부의라는 뜻으로 all 이렇게 발음돼요. 이 단어는 그리고 길어요, 발음이. 이렇게 짧지 않고 all. 절대 여러분 all 아니죠. All. 문장으로도 한번 볼게요. It's all free.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맛있는 뷔페를 갔을 때 음식이 정말 많은데 이거 지금 다 무료래요. 다 공짜래요. It's all free.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냥 조금만 공짜가 아니라 전부 다 무료죠. 이렇게 전부라는 뜻은 뜻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거의 강조를 받아요. 그래서 It's all free! 이렇게 하기보다는 It's all free! all 부분 강조해야 됩니다. It's all free! 맛있는 떡처럼 입도 크게요. 자, 두 번째는 전화하다 라는 표현이죠. call 역시 ALL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call 아니고 call 이렇게 발음됩니다. 우리 방금 배운 ALL all에다가 C만 붙인 거예요. 똑같아요. call 문장 한번 가볼까요? 할머니가 방금 전화하셨다라는 거죠. 지금 엄마가 안 계신 상황에서 엄마, 할머니가 방금 전화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야. Grandma just called. Grandma just called. Just라는 게 방금이란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 과거로 나왔어요. 전화를 하다가 아니라 했다. 이거 여러분 cold 이렇게 하면은 마치 추운 그 cold 있잖아요. 그것처럼 들려요. called 발음 길게 끌어주고 맛있는 떡처럼 입 크게 길게요. Grandma just called. Okay? 마지막 단어는 small. 자, 이거는 쉬운 단어인데 역시 발음 실수 정말 많다는 거. small 아니죠. small이 아니라 small. 발음 길게 끌어서 지금 계속 발음 똑같다는 거 알 수 있겠죠? Small, 작은.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티셔츠 또는 셔츠 입었는데 너무 작아진 거예요. 내가 살이 쪘나 아니면 몸이 좀 자라났나 해서 이거 지금 셔츠 나한테 너무 작아라고 말해볼

0: 자, 이 ALL 떡 친구는요, 맛있는 떡 친구 발음 들어가 있는 단어 정말 많아요. 오늘 다룬 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키가 큰 하면, 톨 아니고, tall입니다. tall. 그리고, 야구. 여러분, 야구 좋아하나요? 선생님도 야구 좋아하는데, 베이스볼 아니겠죠? 베이스볼. 계속 이 맛있는 떡 친구 ALL 보이면 똑같은 발음 내주면 돼요. 베이스볼. 베이스볼. 자, 마지막으로 우리 자주 가는 쇼핑하러 자주 가는 쇼핑몰도 역시 우리 한국식 발음과는 다르게 쇼핑 몰이죠. 몰. 이거 small에서 지금 S만 빠진 거예요. 쇼핑몰. 쇼핑몰. 어때요, 여러분? 이떡 발음 정확하게 정복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발음 교정 시간으로 넘어가서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선생님이랑 같이 오늘 배운 단어들, 문장들 여러 번 소리내서 말하면서 입에 찰싹 붙여 볼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단어, all이죠. 듣고 따라하세요. All. 한번 더. All. Great job. 두 번째. Call. Call. 그렇죠. 잘하고 있어요. 자, 다음 단어. Small. One more time. Small. Alright. 이제 우리 문장으로도 당연히 훈련해봐야겠죠, 여러분? 같이 한번 가볼게요. 모두 무료다. It's all free. One more time. It's all free. Great. 자, 두 번째. 할머니가 방금 전화하셨어. Grandma just called. 선생님이랑 속도도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해보세요. One more time. Grandma just called. Alright, 잘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 셔츠 지금 너무 작아. This shirt is too small. Great. Small 아니고 small. 다시 한번. This shirt is too small. Wonderful.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처음에 들었던 원어민 발음 음성 있죠? 그거 다시 한번 들어보러 갈 거예요. 이번엔 얼마나 잘 들리는지 다시 한번 테스트도 해보고 큰 소리로 듣고 따라 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All. All. It's all free. It's all free. Call. Call. Grandma just called. Grandma just called. Small. Small. This shirt is too small. This shirt is too small.
0: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서 저 하일리 선생님이 언제나 여기 이곳 EBSC 초등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밌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먼저 오늘의 단어 한번 같이 들어봐요. Let's get started.
1: Safe. S

0: A F E. Safe. Safe. Dangerous. D A N G E R O U S. Dangerous. Dangerous. Dark. D A R K. Dark. Dark.
1: 자, 오늘의 주제 같이 알아볼게요. 오늘은 opposites, 반대말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친구들, 반대말이라는 걸 알고 있나요? 예를 들어, 더운의 반대말은 추운. 이런 거를 같이 한번 단어로 배워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safe, 안전한이란 뜻이에요. 와우, 이 어린이는 아주 safe해 보여요. 왜냐면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거든요. safe. 오, safe의 반대말은 위험한, dangerous이에요. 이렇게 줄에 매달려서 아주 dangerous해 보여요. 위험한. 그 다음 단어는 dark, 어두운이란 뜻이에요. 밤에 깜깜하면 아주 어두워요. 그래서 빨리 불을 켜야 되죠. 자, 그럼 이제 단어 발음과 강세 연습해 볼까요? 안전한, safe. 끝에 f 발음까지 들리게 해주세요. safe. Good job. 위험한, dangerous. 자, 앞에 dane의 강세를 넣어보는 거예요. dangerous. 잘하는데요? 어두운, dark. 자, r 발음이 나죠? 한 번 더, dark. 아주 잘했어요.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0: safe, safe. Dangerous, dangerous. Dark, dark.
1: Now let's learn some sentences together. It is safe to wear a seatbelt.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게 안전해. 안전하다는 영어로 it is safe. 무엇 무엇을 하는 게 to 하고 동사로 붙여주면 돼요. 알겠죠? 같이 따라해봐요. It is safe to wear a seatbelt. Good job. 여러분 매일매일 차고 다니세요. 그 다음은 It's dangerous if you go outside alone. 혼자 밖으로 나가는 것은 위험하다. 맞아요. 꼭 누군가와 함께 다녀야 돼요. 알겠죠? 특히 어두울 때는 더 dangerous 하거든요. 같이 말해봐요. It's dangerous if you go outside alone. Good job. Next, it is getting dark. Come inside. 어두워지고 있어. 안으로 들어와. 친구들, 오늘은 two sentences가 보이네요. Bonus sentence. 자, dark는 어두운이란 뜻인데요. Getting dark는 어두워지고 있다. Getting은 뭐뭐 해지고 있다란 뜻이에요. 알겠죠? 같이 말해봐요. 끊어서 해볼게요. It is getting dark. Come inside. Wow, 아주 잘하는데요. Okay, now let's learn some more new words.
0: Bright. B-R-I-G-H-T. Bright. Bright. Peace. P-E-A-C-E. Peace. Peace. War. W-A-R. War. War.
1: 자, 좀 전에 배운 어두운 영어로 dark였죠? 그거의 반대말은 bright, 밝은 또는 빛나는 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불을 켜면 공간이 밝아져요. bright. 그 다음은 peace, 평화 또는 화목이란 뜻이에요. 저는 평화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 새는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주 깨끗하고 하얀 예쁜 새네요. 그 다음은 war, 전쟁이에요. War is not good, 아주 안 좋아요. 이렇게 총으로 싸우잖아요. Okay, now everyone, 같이 pronunciation을 연습해 볼까요?

0: 밝은, 빛나는, bright. 친구들, GH 발음은 안 나요. bright. Very good. 평화, 화목, peace. 다시 한번 해볼게요. 끝에 스 발음까지 해보세요. peace. Good job. 전쟁, war. 여기는 OR, OR 발음이 나요. 다시 따라해볼까요? war. 발음이 너무 좋은데요. 이제 다시 단어를 들어볼게요.
1: Bright, bright. Peace, peace. War.

0: cousin. Family, family. This is my family. Good job!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핑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핑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0: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introduce my family. 내 가족을 소개할 수 있다인데 여러분, 할 수 있겠죠? Check! 자,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삼촌, 이모, 혹은 뭐 외숙모라는 그런 표현들, 또 사촌까지 배웠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가족 사진 보면서 그 표현들 많이 써보세요. 자, 제가 퀴즈 내볼까요? 삼촌은? 오, 잘 외웠네요. Uncle 맞습니다. 자, 오늘 배운 표현들 다 많이 응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많이 써봐야 기억에 남으니까 또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한테 영어로 한번 불러보는 연습해 보세요.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

0: my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우리 친구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 영어 공부하면서 더 즐거운 하루를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을까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7. How I spent my summer. Monday. How was your vacation? I can say how my vacation was.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자, 얘들아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너무 궁금하지? 쌤이랑 어서 보러 갈게요. Here we go. 짜잔.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어, 보아하니 지금 the penguin and the cat. 펭귄이랑 고양이가 지금 학교를 가는 길인 것 같아요. 그쵸? 자, 우리 그러면은 나오는 단어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짜잔. 자, 첫 번째 단어는요. fun. One more time. fun. fun. 재미있는 이란 뜻입니다. 많이 들어봤지. 그리고 많이 사용해 봤을 거야. 우리 친구들이. 그쵸? fun, fun. 근데 fun이 아닙니다. fun이라는 친구들이 종종 있는데 절대 아니고요. fun, fun. Alright? 자, 보니까 the cat, 고양이가 굉장히 재미있는 여름방학을 보낸 것 같지 않나요? 그쵸? I think the cat had a fun summer vacation, right? 좋습니다. fun, alright. 자, 그 다음에는요. oh, great 나왔어요. One more time. great. great. great는 아주 좋은 이란 뜻입니다. fun은 신나는, 재미있는 이란 뜻이었고 great는 아주 좋은, okay? 자, okay. 선생님이 항상 우리 친구들한테도 great 이렇게 하잖아요. great이 아니라 great. Alright. 고양이가 아주 재미있는 vacation을 보낸 것 같기도 하고요. 아주 좋은 great vacation도 보낸 것 같습니다. 그쵸? Okay. 자, 고양이 옆에 있는 펭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짜잔. Oh, boring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Boring, boring. 바로 지루한이란 뜻인데요. 지금 펭귄의 표정을 보아하니 펭귄은 그렇게 좋은 방학을 보낸 것 같지 않아, 그치? I think the penguin had a boring vacation.

0: A boring summer vacation. 왜 그랬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펭귄은 boring한 summer vacation을 보낸 것 같습니다. boring, 기억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단어예요. 마지막 단어는 exciting. exciting. 바로 신나는이란 뜻입니다. 자, 지금 펭귄은 잘 모르겠지만, 고양이는 the first day of school. 여름방학을 지내고 돌아간 학교 길이 굉장히 신나 보이죠? exciting 이란 단어도 소개합니다. 오케이,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가 우리의 look and talk 였어요. 우리 한번 대화 들어보고 올게요.
1: How was your vacation?
2: It was great. How about you?
1: It was boring. I missed school.
0: 대화 잘 들어봤나요, 우리 친구들? 자, 이번에는 read and speak time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방금 들어본 대화에서 어떤 내용을 배울지 선생님이랑 한번 볼게요. 빠밤! 자, 첫 번째 expression입니다. How was your vacation? One more time. How was your vacation? 얘들아, vacation 하면 방학이란 뜻이에요. 여름방학 하게 된다면 summer vacation, 또는 겨울방학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할 것 같아? 그쵸, winter vacation입니다. 자, vacation의 뜻은 방학이라는 거 기억하고 우리 한번 이 문장을 다시 해볼게요. How was your vacation? 하게 되면 너의 방학은 어땠니? 라고 물어볼 때 쓸 수 있어요. 너 방학은 어땠어? 라고 할 때 How was your vacation? vacation이 아니라 vacation, vacation. Alright? 자, 우리 한 단어씩 해보자. 짜잔. 처음에 how 시작. how. 그 다음 하나 더 추가해서 How was 따라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How was your 우리 친구들 잘해? How was your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총문장으로 How was your vacation? 자, 준비됐나요? 시작! How was your vacation? 좋아요. vacation. 부와 배 사이의 소리죠. vacation.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A vocabulary. 선생님이 초반에 알려준 다섯 개 단어 다시 한번 집어볼게. 자, 첫 번째 단어는 fun 나왔습니다. funny. 무슨 뜻? 재미있는. fun. 오케이? 자, 두 번째는요. great 였습니다. 아주 좋은 이란 뜻이었죠? great.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짜잔. boring 나왔어요. boring. 이거는 지루한 이란 뜻이었어요. boring. 하나 더. 자, exciting. 신나는 이란 뜻이었죠? exciting. 오케이, 좋아요. 자, 이 네 개 단어 기억하고 우리 한번 또 시작해볼게요. 짜잔. It was 패턴 나왔습니다. 자, 방금 우리 선생님이 알려줬던 네 개의 단어를 넣어서 이 패턴이랑 같이 학습해볼게요. 자, it was. 자, it was는 그건 뭐뭐 했어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경험이나 나의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쓸 수 있는 패턴이에요. It was. 넣어서 한번 선생님이랑 해보자. 짜잔. 단어를 넣었어요. fun. 무슨 뜻이었죠? 재밌는 이란 뜻이었어. 그래서 It was fun. 하게 되면 그거는 재밌었어. 재밌었어 라고 할 때 할 수 있습니다. 해볼게요. It was fun. 좋습니다. 자, 또 해볼게요. Great는 무슨 뜻이었지? 아주 좋은. 맞죠? 그래서 it was great 하게 되면 아주 좋았어 라는 뜻입니다. 해볼게요. It was great. 좋습니다. 또 볼게요. 이번에는요. boring 나왔어요. boring 무슨 뜻이지? 지루한이란 뜻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it was boring 하게 되면 아우 지루했어 라는 뜻이에요. One more time. It was boring. 우리 친구들 잘해? It was boring.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It was exciting. Exciting은 신나는 이란 뜻이었죠? 해볼게요. It was Exciting.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자, 그 다음은요. I missed 표현 나왔습니다. miss 하면 그리운이란 뜻인데요. I missed. 과거형으로 쓰였으니까 난 뭐뭐가 그리웠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쓰였나 볼게요. 짜잔. I missed school. 하게 되면 무슨 뜻일까? school는 학교죠. 그래서 I missed school 하면은 나는 학교가 그리웠어라는 뜻입니다. I missed school. 시작. I missed school.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I missed my friends. 나왔어요. Friends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나는 친구들이 그리웠어. 해볼게요. 시작. I missed my friends. 좋아요. 자, 그 다음은 I missed you. 이거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난 너가 그리웠어. 해볼게요. 시작. I missed you.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Q&A 시간 가져볼까요?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해볼게. 짜잔. How was your vacation? 너의 방학은 어땠니? 선생님이 한번 물어볼게. 그럼 우리 친구들이 어떤 패턴을 쓸수 있을까요? 짜잔. It was 패턴 쓸수 있겠죠? Fun, great, boring, exciting. 네개 중에서 하나 골라서 우리 친구들이 문장 만들어 볼게요. 시작. It was.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최고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다이얼로그 다시 볼게요. 짜자잔. How was your vacation? 너 방학이 어땠어? How was your vacation? 그랬더니, It was great. 아주 좋았어. It was great. How about you? 너는 어떻게 보냈어? 했더니, 여자아이가, It was boring. 아, 지루했어. I missed school. 난 학교가 그리웠어. 라고 하네요. 선생님이랑 표현 익히고 대화 보니까는 머리에 쏙쏙 들어왔죠? 잘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chant and move time이에요. 쌤이랑 즐겁게 chant 해볼게요. Drop the beat. Was your vacation? How was your vacation? It was fun. Your turn. It was fun. Good job. It was great. Your turn. It was great. Good job. It was boring. It was boring. Very nice. It was exciting. Your turn. It was exciting. Great job, everyone. Excellent. 자, 이번에는 우리 cartoon talk 시간이죠? 아까 선생님이랑 봤던 그림 안에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Here we go.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죠. 펭귄이랑 캣이랑 they're on their way to school, right? After a summer vacation. 여름방학 후에 지금 첫 등교길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랑 대화 확인해 볼게요. 짜잔. Oh, cat. 고양이가 대화를 시작하죠. Hi, penguin. How was your vacation? 이라고 합니다. 펭귄 안녕. How was your vacation? Vacation? 무슨 뜻? 그렇지, 방학이란 뜻이었죠? 너 방학 어땠어? 라고 물어봅니다. How was your vacation? 좋아요. 그랬더니 펭귄이 It was boring. I missed my friends. 라고 합니다. 자, boring이 무슨 뜻이었어? Boring, boring. 맞습니다. 지루한이란 뜻이었죠? So, it was boring 하면은, 지루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쵸? 왜 지루했을까? 아, I missed my friends. I missed 하면 무슨 뜻이었지? 나는 뭐뭐가 그리웠어. 란 뜻이었죠. 그래서 나는 내 친구들이 그리웠어. 라고 하네요. 아, 친구들이 보고 싶었구나. I missed my friends. 그랬군요. 자, 그랬더니 또 펭귄이 말하죠. How about you? 넌 어떻게 지냈어? How about you? 라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캣이 대답해요. It was fun. 이라고 합니다. Fun은 무슨 뜻? 재밌는이란 뜻이었죠. 그쵸? Fun 아니야, 얘들아. Fun, no. Fun. Okay? It was fun. 근데, but I missed school too. 라고 합니다. I missed는 난 뭐뭐가 그리웠어란 뜻이죠? 자, 우리 캣은 뭐가 또 그리웠대요? school, 학교가 그리웠다고 합니다. But I missed school too. 하지만 나도 학교가 그리웠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랬군요. 이러한 내용이었군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Cartoon Talk이었습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

0: 받아보세요. AR 핑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우리 학습 목표 볼게요. I can say how my vacation was. 나는 내 방학이 어땠는지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It was fun. 할 수 있죠? 그래서 check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내일도 이 시간에 만나서 재미있게 영어 공부할게요. Bye bye, butterfly.
1: Nolita에서 놀아요.
2: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1: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2: 멋있겠는데?
1: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2: 거기서!
1: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2: 안 돼, 토끼야!
1: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오늘은 개학날. 학교 가는 길에 유미를 발견했다.
1: 어, 유미다.
0: 살금살금 다가가. Good morning. 그런데 돌아본 아이는 유미가 아니었다. I'm sorry. 내 친구인 줄 알았어. 그 아이가 웃으며 말했다.
2: 괜찮아.
0: 저, I'm Jihu. 4학년 3반이야. What's your name?
2: My name is Mina. 난 2반이야. Nice to meet you.
0: Nice to meet you too. 이렇게도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되는구나. 신기하고 기분이 좋다.
3: 하이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영화 친구 니콜 선생님이에요. 영화에 반하다 4학년 2학기로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It's so nice to see you again. 우리 2학기는요, 더 재미날 거예요. 1학기 동안 배웠던 단어랑 문장 사용해서요, 선생님이 재미있는 만화 일기를 만들었거든요. 우리 같이 만화 일기 읽어도 보고요, 단어도 복습해 보고요, 또 친구들 말도 해보고 읽고 쓰고까지 다 이 니콜 선생님이랑 함께 할 수 있다고요. 그럼 오늘 첫 번째 일기, 새로운 친구들 만나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먼저 단어부터 배워봐요. 오늘의 단어. 네 개의 단어가 나와 있네요. 각 단어 잘 듣고 해당하는 단어 찾아봐요. 첫 번째, morning. morning. 어디 있나요? 여기. 두 번째, sorry. sorry. 어디 있죠? 여기. 세 번째, name. name. 소리로 시작하는 단어. 여기 있네요. 마지막, meet. meet. 찾기 쉬웠죠? 여기. 자, 이제는 그림을 보면서 각 단어의 뜻도 알아볼게요. 첫 번째 그림. Hello, I'm Nicole. Nicole.

라고 이름 말해주고 있네요. 네 개의 단어 중에서 이름을 뜻하는 단어는 right, name. 아침 7시 친구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 그림은 아침을 뜻하는 그림이에요. 단어 찾았나요? Yes, morning. 아침. 쨍그랑 접시를 깨뜨렸네요. 이럴 때 드는 마음은 미안한 마음이겠죠. 어떤 단어? Right, sorry. 마지막 두 친구가 만났어요. 만나다, meet. Very good. 자, 이제 선생님과 함께 단어 두 번씩 읽어볼 거예요. 빨간 부분 보이죠, 친구들? 이 부분을 강조해서 읽으라는 뜻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첫 번째 단어, morning. 두 박자인데요. 앞부분에 강조해 주세요. morning. 두 번째 단어도 역시 sorry에서 앞부분 강조해서 sorry.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냥 한 박자 단어예요. 자연스럽게 읽어주면 돼요. name. meet. 잘했어요, 친구들. 자, 그럼 이제는요, 우리 일기에 나온 영어 표현들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어떤 뜻이 있는지 또 비슷한 표현들은 무엇이 있는지 연습해 보도록 해요. 첫 번째 문장, 친구들 읽을 수 있나요? Good morning. Good morning. 뜻은 좋은 아침이야죠. 아침에 하는 인사예요. 우리 morning 부분 보면 알 수 있죠. 그럼 아침이 아닌 때에 만났을 때는 어떻게 인사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오후에 누군가를 만났다. Good afternoon. Good afternoon. 이렇게 인사할 수 있고요. 어둑어둑해지는 저녁에 누군가를 만났다 하면 맞아요, 친구들. Evening. 저녁을 넣어서 Good evening. 이렇게 인사할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밤에 헤어질 때나 밤에 잠자러 갈 때 하는 인사도 good 다음에 right, night 넣어서 good night. 이렇게 인사할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문장. I'm sorry. 무슨 뜻? 그래요. Sorry가 미안한이라는 뜻이죠. 내가 미안해하고 있어. 즉, 미안해. 어른께는 죄송해요가 바로 I'm sorry가 되겠네요. 다음 문장은 I'm Jihu. What's your name? 이에요. I'm Jihu. 무슨 뜻? 나는 지후야. 내 이름을 소개하는 문장이죠. 내 이름을 소개할 때 I'm 지후 말고도 쓸 수 있는 말이 My name is 하고 내 이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조금 이따 나올 테니까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다음에 나오는 말은 What's your name? 이에요. What's your name? 무슨 뜻?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하고 물어보는 말이죠. Your 대신에 his 또는 her 써서 그의 이름은 무엇이니? What's his name? 그녀의 이름은 무엇이니? What's her name?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이어지는 문장이요. My name is Mina. 나왔네요. 내 이름은 미나야. 이름 말해줄 때 I'm 또는 My name is 하고 내 이름 붙이면 되죠. 우리 친구들도 둘 중 하나 골라서 선생님에게 우리 친구들 이름 말해줘 볼까요? 아하, 예쁘고 멋진 이름이네요. 이어서 Nice to meet you 라고 얘기했어요. Nice to meet you는 뭐예요? 만나서 반가워 라는 뜻이죠. 비슷하게 쓸 수 있는 말로 Glad to meet you도 있어요. Glad는 기쁜이라는 뜻이거든요. 만나서 기뻐요. Glad to meet you. 이런 표현도 쓸 수 있다는 거 같이 알아두고요. 마지막으로 누가 나에게 Nice to meet you 하고 인사하면 나는 뭐라고 인사하면 좋을까요?
나도 만나서 반가워 하면 좋겠죠? 이렇게 뭐뭐도 라고 붙여줄 수 있는 말이 바로 to.

to. Nice to meet you too. 나도 만나서 반가워. Nice to meet you too. Very good. 그럼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많은 영어 표현 중에서 딱네 개만 뽑아서요. 리듬 살려 말하고 젠트하게 연습해 볼게요. 리듬 살려 말하기 첫 번째 문장은요. I'm sorry 에요. I'm sorry. 조금 딱딱하게 느껴지죠, 친구들? 영어에서는요, 뜻을 전달해주는 단어는 중요해서 강조를 해주고요. 그렇지 않은 단어들은 조금 약하게 발음을 해서 이렇게 파도 같은 리듬이 생겨요. 우리도 문장의 리듬 찾아서 말해볼 거예요. 자, I'm sorry에서 친구들, 조금 더 중요한 뜻을 전달한 단어 무엇일까요? 나는 뭐뭐다? 아니면 미안한? 그래요. 미안하다는 나의 마음이 중요하죠. 이럴 땐 I'm보다는 sorry를 조금 더 강조해서 말하면 좋아요. 한번 해볼게요. I'm sorry. 좋아요. I'm sorry. 요렇게 I'm sorry. sorry를 강조해주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들린다는 거. 두 번째 문장 볼게요. What's your name. 선생님이 또박또박 말해봤어요. 이 중에서 두 개의 단어만 강조한다면 어떤 단어, 친구들? 그래요. 무엇이니 물어보는 말, 그리고 너의 이름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What's your name? 이렇게 리듬을 만들어주면 좋아요. 해볼게요. What's your name? Very good. 세 번째 문장은 My name is Mina. 이러면 너무 딱딱해. 여기서도 두 개만 강조해 볼까요? 맞아요, 친구들. 이름 미나. 이렇게 강조해 주면 좋겠죠. My name is Mina. 친구들도 Excellent. 마지막 문장 내볼게요. Nice to meet you. 요렇게. 이 중에서 두 개만 강조한다면 어떤 단어를 강조해야 뜻이 잘 전달될까요? 반가운, 좋은, nice, 그리고 만나다, meet 이렇게 강조하면 좋겠죠. Nice to meet you. 친구들도 손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연습해 보세요. 자, 그럼 우리 문장의 리듬 찾았으니까 신나게 chant 불러볼까요? Let's chant! I'm sorry. What's your name? My name is Mina. Nice to meet you. Good. 짜잔. 아니, 니콜 선생님 또 뭘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궁금하죠? 우리가 이 학기에는 만화 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우리 친구들에게 그림 솜씨를 좀 발휘해 볼까 해요. 이름하여 Drawing Quiz! 선생님이요, 오늘 우리 이 일기에 나왔던 영어 문장 중에 하나를 그림으로 표현할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이 표현된 그림이 나타내는 문장을 영어로 써주면 돼요. 선생님이 이거는 똑같이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 다운로드 받아서 쓰기 연습까지 해보면 너무 좋겠죠. So, I'm gonna go. 자, 여기 한 사람이 있네요. 자, 이렇게 서 있고요. 하하하. 손을 내밀고 있어요. 표정을 보니까, 웃고 있고요. 여기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네요. Maybe she's a girl. 여자야. 오케이. Okay. 똑같이 웃고 있고요. 자,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와! 둘이서 악수를 하면서 오늘 처음 만난 사이 악수를 하면서 하고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 오늘 처음 만났어요. 우리 처음 만나서 악수하면서 이렇게 하는 말 있죠, 친구들? 이 말을 영어로 적어주세요. 이게 오늘의 drawing quiz예요. Can you do that? 와, 친구들 오늘도 정말 잘해줬어요. 4학년 2학기도 변함없이 열심히 해주는 친구들

곤산 원두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Tom. How was your holiday? How was your holiday?
1: 이게 무슨 말이지?
0: What does that mean? (목소리) 여러분, 안녕, 반가워요. 믿음, 소망, 사랑, 미소랑이에요. Hi, I'm 미소랑. And I'm here to help.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여름방학이 끝나고 오랜만에 본 친구에게 너 방학 어땠어? 이걸 영어로 말해볼 거예요. But to do that, let's see what's inside this magic box, shall we? Let's go and grab two cards from this box. So let me grab the first card. This is the first card. Okay, let's spell it out.
1: 한 글자 한 글자 소리 내서 말해볼게요. 읽어볼게요.
0: So this first one.
1: 뭐죠?
0: H. Let's continue. H. O. L. I. D. A. Y. Once again. H. O. L. I. D. A. Y. And let's sound it out.
1: 소리를 내어볼게요. 한 글자 한 글자.
0: H.
1: 흐, 히읗 소리죠.
0: L.
1: 르, 리을 소리고.
0: D.
1: 드, 디귿 소리 나죠.
0: So, 허, 리, 데이. Once more. 허, 리, 데이.
1: 그래서 합치면
0: holiday, holiday. Once again, holiday, holiday, holiday. All right, I'll put holiday back in the box and grab the second card, which is, 짠! This is the second card.
1: 그럼 이것도 let's spell it out. 한 글자 한 글자 소리 내서 읽어볼게요.
0: H, O, W, W, A, S. Once again, H, O, W, W, A, S. Okay, 이번에도 let's sound it out.
1: 소리를 내볼게요. 흐,

0: 짜잔! 안녕하리 친구들! 영어의 반하는 시간입니다. 반짝반짝 샤이니 함께요. 예이! 자자자, 여러분 혹시 몇 월 달에 태어나셨나요? 와, 다양한 답변들이 들리는데 그 중에서 아, 이 말, 이 목소리가 정말 정말 크게 들렸어요.
1: 저는 8월에 태어났어요.
0: 아, 나는 8월에 태어났다. 잠깐만, 이런 말을 과연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 몇 월에 태어났다? 이런 말이요. 아, 우리 잘 알아두면 평소에도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이제 곧 여러분들은 그 정답을 알게 될 거예요. 자, 우리 잠깐만 단어 친구들부터 만나고 가요.
1: 단어부터 알아야지.
0: 자, 친구들 과연 어떠한 단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다 같이 불러봐요. 야, 단어야. 뚱! 오, 나왔다. 와, 첫 번째 단어. August. August 이군요. 어? 잠깐만, 여기에도 써 있고 여기에도 써 있어요. 그렇죠. 잠깐만 여러분, 그림을 보세요. 해, 반짝반짝 빛나는 해. 왠지 굉장히 뜨거운 날씨인 것 같고, 해변가, 파라솔. 와! 아마도 1년 12달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변에서의 어떤 활동을 즐길 수 있을 때는 여름일 거예요. 그 중에서도 몇 월? 8월에 많이 해수욕장 가잖아요. 맞아요. 바로 8월을 영어로 August라고 합니다. 여러분 크게 따라서 말해볼까요? August. August. August. Very good. And next. July. 와우, 좋아요. 사실 우리 그렇게 해수욕장 갈 수 있는 거 8월 말고 요 달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보세요. July 1st 이렇게 써있는데요. 바로 7월 1일 되겠습니다. July 하면 7월이에요. 오케이? 크게 따라서 말해봐요. July. July. July. July. Very good. And next. Be born. 아하! 여러분, 사진 보세요. 오! 정말 귀여운 아기인데 보니까 정말 작아요. 갓 태어난 아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be 동사 다음에 born 있으면요, 태어나다 라는 표현이에요. 네, 여기 be 동사는 당연히 주어에 맞게 바꿔주면 돼요. 예를 들어 나는 태어났어요 라고 하면 I was born. 그녀는 태어났어요. She was born. 그들은 태어났어요. They were born. 이렇게 요

0: 비동사는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Okay? 따라서 말해볼게요. Be born. Be born. Very good. And next. Activity! Woohoo! 와,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지금 물속에서 물놀이,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런 활동, 저런 활동, 산에서 할 수 있는 활동도 있고, 그렇죠? 뭐 들판에서 할 수 있는 활동도 있고, 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활동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activity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말해보세요. activity. activity, activity. 잘했어요. Very good. 자, 이렇게 우리 단어 친구들 만나봤으니까, 어머, 이제 준비가 된것 같아요.
1: 바로 영어의 바늘 준비.
0: I was born in August. How about you?
2: I was born in July. Oh, both of us were born in summer.
0: I love hot weather. I can enjoy many water activities.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두 친구가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뭐라고 말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첫 번째 문장 넣어주세요.
2: Right here.
0: 한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I was born in August. 라고요. 잠깐만 친구들, 우리 배운 표현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바로 비동사 born, be born, 태어나다 라는 말이잖아요. I was born 하니까 나는 태어났어 가 됩니다. 자, 태어났는데 여러분 여길 잘 보세요. In August. 잠깐, August 하면 우리 몇 월 달? 맞아요, 8월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8월은 8월인데 8월 in 하니까 8월에 태어났다 라는 말이 돼요. 자, 여러분 여기 in에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우리 이렇게 어떤 달, 몇 월 달인지 달 앞에는 in 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씁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바로 전치사 in 인데요. 이 친구는 비교적 긴 시간 앞에 쓰이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몇 연도에 라고 할 때도 in, 몇 월에도 in, 그리고 어떤 계절에 라고 할 때도 in을 씁니다. 잠시 후에 계속 나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8월에 태어났어. How about you? 너는 어때? 하, 친구들 크게 따라서 말해볼게요.
3: Oh, I was born in August. How about you?
2: I was born in August. How about you?
4: I was born in August. How about you?
2: I was born in August. How about you?
0: Very good. 자, 그랬더니 B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5: I was born in July.
0: 라고요. 오, 잠깐만. Be born, 또 나왔네. 그쵸? 나는 태어났어. 근데 몇 월 달에? July, 7월에. 아하, 친구들 다시 한번 몇 월인지가 나오고 그 앞에 언제 언제에 라고 할 때 in이라는 단어를 썼죠. In July, 7월에 라는 말입니다.
1: 나는 7월에 태어났어. 오, 잠깐만.
5: Both of us.
0: 우리 둘 다 were born. 태어났네? 그런데 언제 태어났어요? In summer. 여름에 태어났네. 그렇죠. 친구들, 7월도 여름이고 8월도 여름이잖아요.
1: 우리 둘 다 여름에 태어났네.
0: 라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어느 계절에 라고 할 때도 in을 써서 말합니다. 우리 크게 크게 영어로 읽어볼게요.
5: I was born in July. Both of us were born in summer.
2: I was born in July. Both of us were born in summer.
3: I was born in July. Oh, both of us were born in summer.
2: I was born in July. Both of us were born
0: Very good. 맞아요. 잘했어요. 자, 우리 한번 이 in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는지 더 많은 문장들 만나 보겠습니다. 비교적 긴 시간 앞에 쓴다고 했죠? 어?
3: The house was built in 2004
0: 이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친구들 보세요. 그 집은
3: was built
0: 지어졌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 지어졌나 봤더니요.
3: In 2004,
0: 2004년에 친구들, 2004년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해를 말하는 거니까 비교적 긴 시간 맞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앞에 in 이라고 하는 말을 쓴 겁니다. 오케이, 따라서 말해볼게요.
3: The house was built in 2004.
4: The house was built in 2004.
3: Very good. And next.
0: Oh, 우리는 겨울에 스키 타러 가요. 자,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이죠. 계절도 비교적 긴 시간이죠. 그래서 in.
3: We go skiing in winter.
4: We go skiing in winter. We go skiing in winter.
3: We go skiing in winter.
0: Okay. And the next.
3: My mom was born in November.
0: 우리 엄마는요, 11월에 태어나셨어요. 라고 합니다.
3: My mom was born in November.
4: My mom was born in November.
0: Very good. 잘했어요. 자, 이렇게 둘 다 여름에 태어난 친구들입니다.
3: You're right. 네 말이 맞아. I love hot weather.
0: 나는 더운 날씨가 정말 좋아.
3: I can enjoy many water activities.
0: 많은 물놀이. 그러니까 물 활동이니까 다양한 물놀이겠죠?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친구들 따라서 말해볼게요.
3: You're right. I love hot weather. I can enjoy many water activities.
4: You're right. I love hot weather. I can enjoy many water activities.
0: You're right. I love hot weather. I can enjoy many water activities. Yay! 잘하셨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어로 말해보세요.
3: 난 8월에 태어났어. 너는? Speak.
4: I was born in August. How about you? 나는 7월에 태어났어.
1: 우리 둘 다 여름에 태어났네.
3: Speak.
4: I was born in July. Both of us were born in summer.
3: 네 말이 맞아.
0: 나는 더운 날씨가 좋아. 다양한 물놀이 즐길 수 있거든.
3: Speak.
4: You're right. I love hot weather. I can enjoy many water activities.
0: 영어의 반하는 퀴즈 타임입니다. 여러분 문제 잘 풀어보세요. 첫 번째 문제. 나는 8월에 태어났어.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3, 2, 1, bing!
1: Time's up. 자, 정답은 여러분.
0: That's right. In. 이렇게 어떤 달 앞에는 in이라는 말씀 됐죠. 따라서 말해볼까요?
3: I was born in August.
4: I was born in August.
3: I was born in August.
0: Yay! And the next question. 우리 겨울에 스키를 타러 가. 겨울에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3, 2, 1, ding!
1: Time's up. 자, 정답은요, 바로?
3: That's right. In winter!
0: 말해봐요.
3: We go skiing in winter.
4: We go skiing in winter.
3: Skiing in winter.
0: Very good. And next question.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3, 2, 1, ding! 바로 활동! Woo! Activity. Very good. 자, 친구들 오늘은 이렇게요. 어떤 시간에 라고 하는 in 이라는 전치사를 배웠습니다. 비교적 긴 시간 앞에 붙인다고 했죠.

몇 년도에 어떤 계절에 그리고 어떤 달에 라고 할때 모두 in 언제? In 2004, in summer, in August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오늘의 미션 문장까지 나는 8월에 태어났어. I was born in August. 요 말도 할수 있겠죠? 잘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쌤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중앙영어 클리어가 조금 더 좋아집니다. 새로워지는 건데요. 이제는 실전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중학교 1학년에 나오는 모든 문법 아주 잘 공부했는데요. 이제는 문제풀이 위주로 우리가 학교 시험에서 지금까지 배운 문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꼼꼼하게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실전 시간인데요. 먼저 선생님이 세 개의 문법 문제를 보여줄 겁니다. 이 문법 문제 두 개 중에 어떤 게 정답인지 한번 맞춰볼까요?

0: 어땠어요, 여러분? 실전편, 뭔가 문제 푸는 것도 나름 첫 번째 시작에 긴장감을 좀 주는 것 같다. 그쵸? 세 번째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선생님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해설하기에 앞서서 오늘 선생님이 이렇게 세 가지 문제를 준비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자, 앞으로 선생님이 이 grammar point 시간에는요, 그 grammar에서 가장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를 콕 짚어드릴 겁니다. 한마디로 족집게 특강이 되겠네요. 자, 학교 시험 출제 유형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어에 따라서 비동사의 형태가 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입니다. 자, 우리가 비동사에 대해서 배웠을 때 가장 중요했던 게 비동사는 변한다는 거였어요. 그냥 me 자체로 쓰지 않고 비동사가 1인칭일 땐 am, 2인칭 are, 3인칭 단수 is 이런 식으로 변한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그게 학교 시험 출제 포인트라는 거. 그러니까요, 첫 번째 문제의 포인트도 거기에 있겠네요. 자, 나는 중학생이다 입니다. 자, 여기에서 요 빈칸에 들어갈 표현이 뭘까요? 자, I와 어울리는 비동사는 바로 I 하면은 딱 따라 나오는 게 I am이요, I is예요. I am이죠. 맞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자, I am, I am. 아예 이렇게 붙여서 외우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면 2강을 참고해 주세요. 자, I am 이렇게 붙여서 쓰고 1인칭 단수일 때는 비동사 am 사용한다는 거 다시 한번. 그 뒤에 a middle school student 이게 바로 중학생이라는 뜻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is 같은 경우는 언제 쓴다고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쓴다고. 주어가 3인칭 단수라는 건 뭐예요? 또 이제 기억이 안날수 있는데. 자, 1인칭이라는 건 나죠. 2인칭은 당신이었고요. 그리고 3인칭은 나와 당신을 뺀 제3의 누구였습니다. 그래서 나, 너, 저 사람. 이런 식으로 나뉜다고 했죠. 저 3인칭인데 그게 한 사람일 때는 is, 혹은 하나의 것, 사물일 때는 is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힌트 다 줬으니까 이 문제는 맞출 수 있겠네요. 그녀의 이름은 에리카이다. 이거 정답 뭐였을까요, 여러분? 자, 그녀의 이름이라는 것 자체가 나는 아니죠. 넌가요? 너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나도 아니고 당신도 아니니까 제3의 뭔가예요. 그죠? 자, 근데 그녀의 이름들이에요. 그녀의 이름 하나예요. 안 합니다. 하나. 그렇기 때문에 3인칭 단수에 해당하겠고, 그러면 정답이? is가 되겠네요. Very good. 그래서 the girl's name is Erica.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요렇게 문자가 완성하시면 되겠고요. 자, girl's name 요 뒤에 girls에서 s가 붙어가지고 선생님 저 s는 복수의 s인가요? 헷갈릴 수 있는데요. 저 s는 복수가 아니라 누구누구의라는 뜻의 s라는 거한번더 주지시키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게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요. 사라와 톰은 동갑이다. 자, 주어를 잘 봐주세요. 자, 이거는 뭘까요, 답이? 여러분, 3초 드릴게요. 답이 뭘것 같아요? 자, 일단 주어에 따라서 비동사가 변한다고 했죠. 주어가 Sarah and Tom. 사라와 탐이네요. 두 명이네요. 즉, 주어가 한 명은 아닙니다. 여러 명이죠. 근데 Sarah and Tom은 난가요? 당신인가요? 나도 아니고 당신도 아닌 제3의 누군가입니다. 그런데 여러 명이죠. 지금 두 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s는 안 돼요. is는 쓰면 안 되고 3인칭 복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are 고르시는 게 맞겠습니다. 어때요? 풀만했어요? 불만했다라는 대답이 좀 많이 들리는 것 같은데. 자, 특히나 요 grammar point 3번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Sarah만 나왔다면 뒤에 동사가 is가 됐겠죠. Tom만 나왔어도 is가 됐겠죠. 근데 Sarah and Tom이기 때문에 동사가 are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우리 listening point로 넘어가도록 하죠.
1: Listening point 1. I am a middle school student. I am a middle school student. Listening point 2. The girl's name is Erica. The girl's name is Erica. Listening point 3. Sarah and Tom are the same age. Sarah and Tom are the same age.
0: Listening point에서는요, chunk by chunk 이렇게 덩어리별로 듣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I am a middle school student. A middle school student. I am a middle school student. 나는 중학생이다. 두 번 듣겠습니다.
1: I am a middle school student. I am a middle school student.
0: The girl's name is, the girl's name is Erica. The girl's name is Erica. 그녀의 이름은 에리카이다. 두 번 드릴게요.
1: The girl's name is Erica. The girl's name is Erica.
0: Sarah and Tom are, Sarah and Tom are the same age. The same age. Sarah and Tom

0: are the same age. 사라와 탐은 동갑이다. 두 번 듣겠습니다.
1: Sarah and Tom are the same age. Sarah and Tom are the same age.
0: Speaking point 시간입니다. 우리 지금까지의 speaking point와는 다르게 앞서서 grammar listening에서 했던 문장을 정말 열심히 말해보는 데 의의를 두는 코너입니다. 지금까지는 speaking point 문장이 살짝 영작이 어려워서 선생님 저 도전하기 힘들어요 했던 친구들도 이제는 더욱더 열심히 말하는 훈련에 집중해 볼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열심히 우리 듣고 한번 문제도 풀어봤던 그 문장 이제는 말해봅시다. 나는 중학생이다 입니다. 앞부분부터 한번 해볼게요. I am. 자, 나는 뭐뭐이다에 해당하죠. I am. 한번 더. I am. 나는 이다. I am. 따라하세요. 나는 이다. I am. 그렇죠. 자, 중학생이라는 단어. A middle school student. A middle school student. A middle school student. 자, 나는 중학생이다. I am a middle school student. I am a middle school student. 좋습니다. 한 번 더. I am a middle school student. 좋아요. 여러분들 자기소개 너무 좋았고요. 자, 다음 문장입니다. 자, 그녀의 이름은 에리카이다 인데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요 슬래시 앞부분 요 부분을 잘 따라하는 거겠죠. 자, 여기에서 the girl's name이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비동사제를 is 쓴다는 거 아까 선생님이 강조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the boy's name 이와도 is가 되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자, 앞부분 그녀의 이름은 이다. The girl's name is. The girl's name is. 한 번 더. 그녀의 이름은 이다. The girl's name is. 자, 이름을 넣습니다. Erica. Erica. 좋아요. 자, full sentence 가봅니다. 그녀의 이름은 에리카이다. The girl's name is Erica. The girl's name is Erica. 따라해야 됩니다. The girl's name is Erica. 그렇죠. 그녀의 이름은 에리카이다. 마지막. The girl's name is Erica. Very good.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사라와 톰은 동갑이다 라는 문장인데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Sarah만 주어로 나온다면 동사 is겠고 톰만 주어로 나와도 동사는 is일 텐데 Sarah and Tom 이렇게 동사가 3인칭인데 복수가 되었죠. 둘 됐으니까요. 그래서 동사가 are 사용된다는 거 중요하고요. 이 자리에 Sarah and Tom 말고 for example 뭐 Allison and Kelly 이렇게 나와도 are 이렇게 비동사 쓴다는 건 똑같습니다. 자, 말하는 연습해보죠. Sarah and Tom are 사라와 탐은 이다. Sarah and Tom are 한 번 더. 사라와 탐은 이다. Sarah and Tom are 자, 동갑. The same age. 동갑. The same age. 한 번 더. 동갑. The same age. 좋아요. Full sentence 가죠. Sarah and Tom are the same age. Sarah and Tom are the same age. 마지막 한 번. Sarah and Tom are the same age. Very good. 확실히 발화량이 늘어났죠. 여러분이 선생님이 시키는 것만큼 말을 많이 하면은 영어가 굉장히 많이 늘 겁니다. 자, 이제 복습할 시간입니다.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0: 리딩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리딩도 세 단장을 했습니다. 이제는 매시간 재밌는 글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먼저 원어민 선생님이 글을 쭉 읽어주실 겁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선생님이 글을 쭉 해설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한번더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들어볼 겁니다. 먼저 어떤 글인지 귀 기울여서 들어주세요.
1: You are in a restaurant. You order some bread and a smoothie. Finally, your food comes. And the waitress says, "We made them with fresh insects." You may scream, or you may laugh because you think she is joking.
0: 어땠어요, 여러분? 감이 좀 오나요? 자, 우리 일단 먼저 요 문단에서 smoothie라는 모르는 단어 나올 수 있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아래. 뜻도 적어 드렸는데, 우리 카페에 가면은 시원하게 이렇게 과일 같은 거, 얼린 거 갈아서 나오는 음료가 있죠? 그거 smoothie라고 적혀 있잖아, 한글로. 그걸 영어로 smoothie, 이렇게 읽습니다. 따라 읽어 볼까요? smoothie. Great. 자, 요 단어 기억하시고요. 같이 한번 해석해 보죠. You are. 당신은 있다. In a restaurant. 레스토랑 안에 있다. You order. 당신은 주문한다. Some bread. 몇몇 빵. And a smoothie. 그리고 한 잔의 스무디를 주문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레스토랑에 가요. 그리고 빵이랑 스무디를 주문을 한 상황입니다. Finally, 마침내 your food comes. 당신의 음식이 나온다. 해서 뭔가 음식이 딱 나오는 상황이 그려집니다. 자, 다음 문단입니다. 요 문단에는 여러분들 모를 만한 단어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Insect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Insect 하면 단수고 insects 하면은 복수인데요. 곤충들이라는 뜻이에요. 읽어볼까요? Insects. 잘했고요. 그 아래 scream 이게 비명 혹은 소리치다라는 의미입니다. 읽어보죠. scream. very good. 자, 그럼 바로 해설해 볼게요. and the waitress 그리고 그 웨이트리스 종업원이 says 말하길 we made them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them 그것들을요. 여기서의 그것들은 음식이겠죠? 우리가 그것들을 만들었습니다. With fresh insects. 신선한 곤충들과 함께요. 그러니까 종업원이 음식을 딱 서빙하고 나왔는데 이 종업원이 말하길 이건 신선한 곤충으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you may scream. 당신은 소리를 칠 수도 있다. 라는 문장이 나오는 거고요.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or. 혹은 you may laugh. 당신은 웃을 수도 있다. Because 왜냐하면 you think 당신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She's joking. 그녀가 농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 질문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읽어보고 라이딩 넘어갈게요.
1: You are in a restaurant. You order some bread and a smoothie. Finally, your food comes. And the waitress says, "We made them with fresh insects." You may scream, or you may laugh because you think she is joking.
0: 라이딩 코너입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라이딩에서는요, 총세 문장을 영작을 해볼 겁니다. 오늘은 우리 핵심이 뭐였죠? 주어에 따라서 비동사가 바뀌는 거였죠? 그거에 잘 유의하면서 총세개 문장 영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학생이다. 이거 영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주어는 I겠고요. 자, 주어 다음에 영어는 뭐가 와야 되죠? 동사가 와야죠. 자,

동사 비동사일 텐데 I랑 어울리는 건 M이겠죠. 그 다음에 I, 나는 이다. 그리고 학생이 나와야겠죠? A student. 그래서 I am a student. 이 순서대로 영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주어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비동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some 명사가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자, 요 순서를 잘 기억하면서 두 번째 문장도 한번 영작을 해볼게요. 엘비슨과 켈리는 좋은 친구이다. 입니다. 자, 요것도 엘비슨 앤 켈리. 요게 주어일 겁니다. 그쵸? 자, 그럼 이다. 비동사는 뭘까요, 여러분? 2초. 1초. 비동사. 알았으면 되겠죠? 정답입니다. 좋은 친구. 여기는? 여기는? Good friends.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llison and Kelly are good friends. 해서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잘 쓴 거고요.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녀는 예쁘다. 라는 문장인데요. 자, 주어는 뭐겠어요? She겠죠? 자, 그 다음은 동사죠. 비동사이다. is 사용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쁜이라는 형용사 모으면 될까요? pretty 오면 되겠죠. 그래서 she is pretty라고 쓰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she is beautiful 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131강이자 실전 첫 번째 시간이 끝났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2학년의 은정쌤입니다. 자, 우리 130강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에서 만나볼 여러 가지 중요한 문법 개념들 지금까지 쭉 살펴봤는데, 우리 오늘부터는 그 개념들 중에서 우리 시험에는 어떤 출제 포인트가 있을까? 이 부분에 좀 집중해서 오늘부터 새롭게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전에 듣기 평가 문제 하나씩 풀고 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다시 날씨 파악하는 문제로 찾아왔습니다. 다음을 듣고 목요일의 날씨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볼 건데요. 아시죠? 목요일이 들릴 때, 영어로는 Thursday. 자, 요 단어가 들릴 때 날씨가 어떤 것인지 골라보시고, 첫 번째는 해가 뜨고 있는 맑은 날씨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cloudy, 구름 낀 날씨죠. 세 번째가 눈이 오고 있는 거고요. 네 번째는 비가 내리는 그림. 마지막엔 바람이 많이 부는 이런 단어들 우리 배웠습니다. 집중해서 듣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isten up.
1: This is EBSE weather forecast. We had some rain over the weekend. Tomorrow, the rain will stop in most areas of the country, but we won't see the sun quite yet. It'll be windy and cloudy all day tomorrow, but starting Tuesday, sunny weather is expected until it rains again on Thursday. Thank you.
0: 잘 들어보셨죠? 우리 목요일의 날씨였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듣고서 빈칸도 채워 넣어 보면서 정답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 This is EBSE weather forecast.
0: 자, 첫 번째 빈칸에는 우리 날씨 파악하는 문제 풀때 많이 들렸던 단어입니다. This is EBSE weather forecast. 들으셨죠? 자, EBSE 날씨 일기예보입니다. 라는 해석이 되겠죠? 자, 계속 들어볼게요.
1: We had some rain over the weekend.
0: 자, 두 단어 어떤 단어 들렸죠? We had some rain over the weekend. 자, 첫 번째 빈칸은 rain이고요. 두 번째는 weekend 들렸습니다. 자, 그래서 weekend는 주말이란 뜻이니까 주말 내내 우리 비가 좀 내렸었죠라는 해석이죠.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1: Tomorrow, the rain will stop in most areas of the country.
0: 자, 여기까지 끊어가.

0: 볼까요? Tomorrow, the rain will stop in most areas of the country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the rain will stop. 비가 그칠 거다. 내일은 비가 그칠 겁니다. In most areas of the country. 그랬으니까 most가 대부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가 그칠 거다. 자, 그 다음이어서
1: But we won't see the sun quite yet.
0: But we won't see the sun quite yet. 이렇게 들으셨나요? 자, 첫 번째 빈칸은 won't, will not의 축약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see the sun quite yet. 그랬으니까 비가 대부분 그치겠지만 아직까지 태양을 보기는 좀 힘들 거다. 그러니까 날씨는 여전히 흐릴 것 같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계속 들어봅니다.
1: It'll be windy and cloudy all day tomorrow.
0: It'll be windy and cloudy. 들으셨죠? 우리 날씨에서 핵심인데요. Windy, 바람이 부는, and cloudy, 구름 낀 이란 뜻이죠. 그래서 아직 태양을 보긴 힘들 거다 그랬으니까 좀 바람도 불고 그리고 구름도 하루 종일 끼어 있겠지만
1: But starting Tuesday, sunny weather is expected.
0: 자, 여기까지 자를게요. But starting Tuesday, starting 이란 단어인데 가운데 입 트 발음이 알로 많이 약화가 되죠. 그래서 starting 이렇게 들렸고 화요일부터 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화요일에 시작해서 sunny weather is expected 이렇게 들으셨죠? 자, expected 그러면 예상이 되는 앞에 비동사 있고 expected 피피형태 나오면서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아직 우리가 원하는 Thursday는 들리지 않았죠?
1: Until it rains again on Thursday.
0: 자, 이제 들렸습니다. Until it rains again on Thursday. 그쵸? 그래서 Thursday가 들렸었는데 앞에 rains again 이거 들었으니까 목요일과 그리고 비가 오는 날씨가 연상이 됩니다. 그쵸? 목요일에 다시 비가 내릴 때까지는 화요일부터는 화창한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1: Thank you.
0: 자, 그래서 우리 Thursday의 날씨는 4번에 있는 비가 내리는 그림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오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현재 완료의 내신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될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죠. 자, 우리 친구들 어휘를 공부할 때 이 어원을 알아두면 어휘를 공부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2분 복학 시간에는 다양한 접두어와 그리고 접미어와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어휘 실력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첫 번째는 EX로 시작하는 단어들은 어떤 뜻이 있을까? EX와 관련된 접두어 한번 살펴보죠. 자, 먼저 첫 번째는 얘가 out, 밖으로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단어 앞에 ex가 붙게 되면 out의 의미를 지니는 단어들이 완성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무언가를 넘어서 beyond 이런 의미도 있는데 out과 어느 정도 비슷한 느낌이야.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전에 before의 의미도 이 ex라고 하는 접두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날씨 문제 풀 때도요. 뭐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라고 한다면 sunny weather will be expected 이렇게 썼잖아. 그때 expected가 예상되는 이런 뜻이었는데요. 원래 형태는 expect, 그래서 예상하다, 기대하다 라는 뜻인 거 아시죠? 자, 이때 ex가 beyond의 의미인 거지. 무언가를 넘어서서, 그리고 spect가 보다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expect 붙어지면 무언가를 넘어서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넘겨다 보면서 예상하고 예측하고 혹은 기대하다라는 의미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보죠. explain 이란 단어인데요. 역시나 이때 x라고 한 앞에 이 x가 붙어서 이번에는 out의 의미를 지닙니다. 자, 그리고 plain 하면요. 분명한 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explain 하면 분명하게 밖으로 드러내서 말하다. 밖으로 드러내어 분명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설명하다 혹은 해명하다라는 단어가 완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export. 이 단어도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X가 또 역시나 out 밖으로란 뜻이 있고 port 하면 항구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항구로 물건을 실어 나르는 그림 연상되시죠? 그래서 밖으로 실어 나르다, 수출하다 또는 명사로는 수출품이란 의미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떤 단어 앞에 또 ex를 붙여서 뭐뭐 전에라는 뜻으로도 많이 활용이 돼요. 그래서 ex president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전의 대통령, 그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ex가 붙은 단어들 공부할 때 여러분 이 접두어의 의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러면 현재 완료의 내신 기출 문제를 좀 엿볼게요. 그러면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개념들에서 중요했던 내용 포인트들 짚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문제를 좀 볼까요?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문장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첫 번째 현재 완료의 출제 포인트는 바로 현재 완료 시제의 과거 분사 형태를 묻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우리 현재 완료하면 have plus pp였습니다. 그쵸? 그래서 과거에서 현재까지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현재에 영향을 주는 그런 시제였는데 이때 pp의 형태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안 물을 수가 없어. 사실 이 PP 과거분사를 묻는 문제는 어느 정도 여러분의 암기가 필요한 부분인 거는 알고 계시죠? 자, 먼저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선생님이 쭉 선택지를 읽는 동안 여러분들 답을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She has gone out to dinner. 두 번째, I have bought this new cell phone. 세 번째, Have you ever spoke to that woman before? 네 번째, He hasn't read any of my books. 마지막엔 The items that I ordered yesterday have just arrived. 정답 찾으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중요한 동사의 3단 변화, 우리 PP가 결국은 3단 변화의 마지막에 있는 과거분사 형태인 건 아시죠? 요거 한번 정리해보고요. 정답을 아직 못 찾은 친구들은 다시 한번 정답이 뭐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부터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 마지막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외쳐보세요. 쌤이 말하기 전에. hit, hit, hit. 치다, 때리다. 라는 뜻인데요. 형태가 똑같이 바뀝니다. 자, 두 번째는 hurt, hurt, hurt. 그렇죠. 얘도 역시나 똑같은 형태로 바뀌면서 다치다 또는 다치게 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 다음, put, put, put. 그쵸? 두다, 놓다. 라는 뜻입니다. read, read, read. 얘는 생긴 건 똑같은데 발음이 좀 달라요. 과거와 과거 분사 형태일 때는 read라고 읽고요. 읽다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 cost, cost, cost. 비용이 들다라는 뜻인데, 자, 첫 번째 3단 변화의 형태는 세 가지 동사가 모두 같은 형태로, 즉, 바뀌지 않는 형태의 동사들도 있고요. 자, 그 다음도 해보겠습니다. bring, brought. 그렇죠. brought. 가지고 오다. 라는 뜻인데, 두 가지가 형태가 지금 같네요. 그쵸? 자, 그 다음은 catch, caught. 그렇지. caught. 잡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 buy, bought. bought. 사다. 구입하다. find, found. found. 찾다. 발견하다. feel, felt. felt. 느끼다. 마지막. hold, held, held. 잡다 또는 무언가를 개최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방금 눈치챘겠지만 원형만 다르고요. 과거형과 과거 분사 형태가 동일합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단어들도 있었죠? 자, 하나 더 보죠. begin, began. 그렇지. begun. 유로 바뀌어요. 시작하다라는 뜻이죠. break, broke, broken. 그래서 깨뜨리다 또는 깨지다, 부서지다. 그다음 fly, flew. 이좀 어려운데 마지막은 그렇지. flown. 날다. 날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ride, rode. 발음? ridden. 이렇게 있고요. 타다라는 뜻이 있죠. 자, 그다음 speak, spoke, spoken. 말하다. fall, fell, fallen. 떨어지다. 이번에는 원형과 과거형과 그리고 과거분사 형태가 모두 달라지는 그런 형태의 3단 변화도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유형도 보죠. 해보세요. become, became. 그렇지. become. come, came, come. 되다, 뭐, 오다, 가다. 자, 마지막은 run, ran. 그렇죠. run입니다. 뛰다란 뜻이고요. 원형과 과거 분사형이 같은 형태의 3단 변화였습니다. 자, 이렇게 총 4가지 형태로 동사가 변화를 했어요. 이때 마지막에 오는 형태를 알고 있어야 현재 완료 문제 자체를 풀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 나 아직 PP 형태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하는 친구들은 PP형 3단 변화 나와 있는 표 하나씩은 갖고 있죠? 그거 보고 다시 한번 공부 꼭 해주시고요. 자, 그럼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까 보이지 않았던 정답이 이번엔 보일 텐데
자, 첫 번째는 she has gone

have 피피형들 잘 쓰고 있어요. Out dinner. 그녀는 저녁을 먹으러 나갔다. 두 번째는 I have bought this new cell phone. 나는 이 휴대전화를 샀습니다. 라는 뜻인데요. Have bought. 그래서 이 buy의 PP 형태 역시나 잘 써주고 있고요. 얘는 go의 PP 형태였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Have you ever spoke to that woman before? 자, 정답이 3번이었죠. 그쵸? spoke이 아니라 PP 형태는 그렇지. spoken.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 너 전에 저 여성분과 이야기해본 적이 있니?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He hasn't read any of my books. 자, 요거는 우리 원래 형태도 read였고요. PP 형태도 똑같이 read 이렇게 쓰지만 발음은 hasn't read 이렇게 읽어주면 되고요. 그는 내 책들 중 어떤 것도 읽어본 적이 없어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마지막은 The items that I ordered yesterday have just arrived. 그래서 내가 어저께 주문했었던 그 물건들이 have just arrived. 역시나 PP 형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막 도착을 했다라고 하는 형태. 그래서 원래 대부분의 많은 형태의 PP가 그냥 사실 동사에다가 이렇게 ED를 붙이는 형태도 있었고, 아까 전에 살펴봤던 건 특별히 이제 불규칙으로 변하는 PP 형태를 살펴봤었죠. 그래서 어법상 어색한 문장은 3번이다.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출제 포인트도 볼게요. 현재 완료 시제 수일치와 그리고 낮의 일치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선택지 보면서 어떤 게 정답인지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She have forgotten the date of his birthday. 2번, We have heard not the name before. 3번, Liz have been there many times. 4번, He has already watched the movie. 5번, One of the girls have just finished her homework. 정답 찾으셨나요? 옳은 거예요? 하나만 맞고요. 나머지가 다 틀렸습니다. 틀린 문장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친구들은 지금 한번 개념 정리하면서 다시 보죠. 자, 우리 현재 완료가 have 플러스 PP죠. 근데 사실은 무조건 have를 쓰는 게 아니라 has를 써야 될 때도 있잖아. 요거 은근히 많이 틀리는데 주어가 she나 he나 뭐 les 뭐 이런 거 3인칭 단수. 알지 얘들아? 나랑 너 빼고 나머지가 다 3인칭인데 그중에서도 단수 형태일 때는 have pp가 아니라 has pp를 씁니다. 자, 그다음에 현재 완료의 부정 형태의 나서 위치 물을 수 있습니다. have pp의 부정은 have not pp예요. 혹은 좀더 강한 부정을 말할 때는 never를 쓰면 되는데요. have Never PP가 됩니다. Have PP not 또는 Have PP never 이렇게 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I have not heard from him since then. 그때 이후로 그에게서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어. 라는 문장인데 not의 위치. 축약이 가능해요. 그래서 Have not을 줄여서 haven't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Have heard not 또는 Not have heard 이렇게 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우리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어법상 올바른 거 다시 풀어볼 텐데요. 1번, 이제 보이죠? 주어가 쉬니까 3인칭 단수거든요. 이때는 have가 아니라, 그렇지, has로 써줘요. She has forgotten the date of his birthday. 그는 그의 생일 날짜를 잊어버렸어 라는 문장입니다. 자, 2번도 볼까? We have heard not. 그렇지. not의 위치 이제 보이니 얘들아? 여기에 있으면 안 되고요. have pp의 가운데 들어갑니다. We have not heard that name before. 우린 전에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 다음, let's 그렇죠. 여기서도 have는 아니고요. has로 바뀝니다. has been there many times. Liz는 거기에 여러 번 가본 적이 있다라는 의미겠죠? 자, 4번입니다. He has already watched the movie. 그는 이미 그 영화를 보았다인데요. 이게 괜찮네, 그치? he가 3인칭 단수니까 have 아니라 has 잘 쓰고 있고요. already 같은 부사 가운데 이렇게 껴서 보통 나타내요. 4번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5번도 어디가 틀렸는지 보죠. One of the girls have just finished her homework. 쌤, 이거는 맞지 않나요?
이러면 안 되지, 얘들아. 원어보다 복수 명사의 구조는 주어가 girls가 아니고요. 주어가 원이야. 이거 단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단수 주어가 온 거라서 소녀들 중 한 명은 has just finished her homework. 막 그녀의 숙제를 끝냈습니다.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현재 완료에 워낙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많아서 다음 시간에도 이어갈 겁니다. 오늘 내용 복습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출제 포인트로 만나보죠. See you guys next time. Bye bye.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도 쌤과 함께 영어 걱정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우리 앞에서는 영어의 가장 중요한 영역 네 가지를 나누어서 봤었고요. 오늘부터는 다시 우리 한 수업 시간에 네 가지 영역 골고루 다 녹여서 함께 수업을 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다룰 토픽은 바로 이겁니다. 자, 트럭이기는 한데요. 바퀴가 굉장히 크죠. 자, 이런 트럭들을 monster truck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자세히 the vocabulary clear에서 단어 먼저 살펴볼게요. monster라는 게 괴물이란 뜻도 있지만요, 형용사로는 거대한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monster truck이라고 하면은 뭔가 거대한 그런 크기의 트럭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truck은 일반적으로 화물을 운반하는 차를 말하죠. wide는 넓은이라는 형용사로 쓰였고요. colorful이라는 단어는 색깔이 다양한 것, 그래서 다채로운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혹은 알록달록한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 다음 단어 put out이라는 이 수거는요, 불을 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extinguisher라고 하면 불을 끄는 소화기라는 소화기에서 파생이 된 그런 단어 extinguisher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put out라고 한다면 뭔가 불을 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 단어 entertain이라는 단어는 즐겁게 하다라는 그런 동사로 쓰였어요. 자, 이러한 단어들이 어떤 맥락에서 들리는지 선생님 listening clear로 내용 먼저 확인해 줄게요.
1: Monster trucks are special trucks. They have big tires. There are different kinds of monster trucks. Some monster trucks are very long. Some are very wide. People use monster trucks for different reasons. They are very useful to people. Some people use the trucks to make roads. Others use them to entertain people. One colorful monster truck is called a fire truck. People use such trucks to put out fires. So, monster trucks help people a lot.
0: 네, 리딩 클리어 시간입니다. 우리 앞에 들었던 듣기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우리 함께 독해해 볼게요. 자, 일단 monster trucks are special trucks라고 시작을 하죠. 우리가 monster truck 자체를 어떤 고유명사로 우리말로도 그대로 monster truck이라고도 하지만요, 일반적으로 화물을 운반하는 이러한 트럭 같은 것에 거대한 타이어 또는 서스펜션을 단 것을 monster truck이라고 한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뭔가 특별한 트럭들이래요. They have big tires. 일단 가장 큰 특징은 여기 보다시피 굉장히 바퀴가 크죠. There are different kinds of monster trucks. 이 monster truck들 중에서도 아주 다양한 종류가 있답니다. Some monster trucks are very long. 자, 어떤 monster truck은요, 굉장히 길대요. Some are very wide. 어떤 것들은 굉장히 넓답니다. People use monster trucks are for different reasons. 사람들은 이러한 monster truck을 다른 이유로, 다시 말해 다양한 이유로 사용을 합니다. They are very useful to people. 자, 여기에서

They라고 하면 당연히 앞에 나와 있는 이 명사가 되겠죠. 이 monster truck들은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Some people use the trucks to make the roads. 자, make the roads라고 하면은 그렇죠. 로드가 길이기 때문에 자, 길을 만드는 데 이런 트럭들이 사용되기도 하고요. Others use them to entertain people. 자, 다른 사람들은 이 몬스터 트럭을 뭔가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된대요. 흔히 말해 경주용이라든지 아니면 게임용 같은 그런 트럭들을 생각하면 되겠네요. One colorful monster truck is called a fire truck. 자, 우리 앞에서 colorful이라고 하면 다채로운이란 뜻으로 봤었죠. 그래서 알록달록한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fire truck은 그렇죠. 얘들아, 소방차를 말하는 거잖아. 그런데 소방차의 색깔을 떠올려 보면 빨간색과 하얀색이 번갈아서 보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지금 monster truck의 일종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뭘요? 그렇죠. 소방차를요. 왜냐면 일반적인 용도가 아니고 일단 거대한 바퀴와 뭔가 특이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Monster Truck 중에서도 색깔이 알록달록한 것으로 구분을 하고 있네요. People use such trucks to put out fires. 사람들은 이용합니다. Such trucks라고 하면 얘들아, 여기에서 such라는 의미가 그러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주로 형용사로 많이 쓰이는 아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트럭들이라고 한다면 앞에서 언급되는 것으로 알수 있는 소방차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사람들은 이런 소방차들을 이용을 하죠. 뭐 하기 위해? To put out fires. 바로 이런 불을 끄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So, monster trucks help people a lot. 그래서 이런 몬스터 트럭은 사람들을 아주 많이 돕습니다. 자, 이제 우리 true or false로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선생님이랑 문제를 풀어 볼게요. Number one, monster trucks have small tires. Is that true or false? 자, true라고 하면 참이죠. False는 거짓이라는 건데, what is the biggest characteristics of the fire truck or the monster truck? 그건 뭐였죠? 그렇죠. 일단 타이어가 small tire가 아니라 big tires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었기 때문에, right? This alphabet is B, B-I-G, right? Okay. So big tires. So 이 말은 바로 false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All monster trucks look the same. 모든 monster truck들은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Is it true or false? 그렇죠. Some are very long. 어떤 것들은 차체가 굉장히 긴 것도 있었고, 어떤 것들은 넓은 게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게 아니죠. The answer is false. Number three. Some monster trucks are very long. 자, 맞아요. 우리 앞에서 그대로 이 똑같은 말이 언급이 됐었죠. 정답은 true. 참입니다. 자, 이제 4번 볼게요. A fire truck is colorful. 소방차는 알록달록합니다. 자, 색깔이 한 가지 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빨간색과 하얀색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니까, the answer is true. 자, 이렇게 우리 리딩 클리어에서 여러분 잘 이해했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풀어보았고요. 자, 이어서 우리 발음 연습 해보러 가볼게요. 자, 이 문장 이들 혹시 기억나요? 뭔가 독특한 그런 용도를 가지고 있고, 일단 큰 바퀴를 가지고 있는 몬스터 트럭들이요. Help people a lot이라는 이런 문장이 있었었는데, 오늘 가장 중점적으로 발음해서 볼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자, help라는 이런 동사, 뭔가 돕다란 의미가 있는 거죠. 실은 help는 명사도 되지만, 여기에서는 주어 뒤에 나와 있는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돕다로 보는 것이 맞고요. 자, 뒤에 나와 있는 people이라는 단어를 볼게요. 자, people은 당연히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 자,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동사 help도요, 끝 사운드가 프로 끝나게 되죠. 자,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이 people 부분에서도 같은 p 사운드이기 때문에, 자, 우리 언어에선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맞아요. 경제적인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나의 에너지를 아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좀 간결하게 쓸수 있는지, 이게 언어의 특정 중에 하나가 되는 건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help people이라고 하는 것보다, 어차피 얘들아, 뭐야? 그렇죠. 어차피 같은 사운드이기 때문에 help people, 이게

0: 보다는 마치 한 단어처럼 help people로 발음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쌤이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So, monster trucks help people a lot. 자, 정말로 help people로 들리는지 원어민 소리로 지금 확인해 볼게요.
1: So, monster trucks help people a lot.
0: 네,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So, monster trucks help people a lot.
0: 맞아요. 정말로 help하고 people이 아니라 마치 하나로 이어지는 것처럼 발음을 했네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 소리 내서 발음해 보세요. 영어도 배우고 상식도 쌓이고 Into the World 시간입니다. The world's biggest monster truck. 그 선생님이 한번 찾아봤어요. 얘들아, 여기 지금 사진을 보니까 선생님 처음에 이게 눈 모양인 줄 알았어요. 눈인 줄 알았는데 지금 눈이 아니고 여기 위에 보면은 운전자가 탑승할 수 있는 운전석이고요. 이거 자체가 하나의 바퀴입니다. 자, 어마어마하게 크죠.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찾아보니 이 트럭의 이름도 있더라고요. 우리 같이 볼게요. The largest monster truck, Bigfoot 5. 자, 이름이 뭐다? Bigfoot 5래요. 자, 자동차로 따지면 당연히 바퀴가 사람의 발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름을 Bigfoot으로 지었나 봐. 그쵸? 그냥 foot이 발이란 뜻이니까. 자, 이것의 이름은 Bigfoot 5이고요. Was built in the summer of 1986. 1986년에 이렇게 만들어졌답니다. 자, 이것의 고향은 미국이고요. 미국에서도 미주리주에 있는 세인트 루이스에서 밥 챈들러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요. 자, 그리고 하이트는 높이가 되는 건데 높이가요 무려 4.7m래요. 그리고 with 3m tall tires라고 하면 이 타이어 자체의 높이만 하더라도 3m랍니다. 자, 그러니까 얘들아 1m가 한이 정도인데 3m면 대체 얼만큼 큰 거야? 세상에서 가장 큰 그런 트럭으로 등재가 된 아이가 되는 거고요. 무게는 볼게요. Weight 무게는요 17 1,236kg이라고 해서 17,000kg이 넘네요. 자, 그래서 발명한 사람도 참 대단하고요. 이러한 것들이 뭔가 biggest monster 트럭으로 중요한 부분들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 grammar clear에서 문제 함께 풀어볼게요. 선생님이 준비한 문제는요, 문장 삽입 문제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학교 시험 내신에서도 선생님들이 많이 내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건데, 자, 일단 발문 먼저 확인할게요. 다음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자, 상자를 볼게요. 지금 이게 주어진 문장이 되는 거죠? People use such trucks to put out fires.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such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search는요, 그러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앞에 어떠한 명사들이 언급되는 거 없이 search something이라고 하게 된다면 이러한 것들 혹은 그러한 것들이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 search trucks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앞에 이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이러한 트럭들이 한 번쯤은 언급이 되어야만 그러한 트럭들이라고 해서 search trucks로 연결이 될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맥상 얘들아 어떤 트럭들을 말하는 거예요? 보면 그렇죠. To put out fires이기 때문에 여러 특별한 트럭들 중에서도 여러 몬스터 트럭들 중에서도 불을 끄는 트럭은요, 파이어 트럭으로 정해져 있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 문장은 어디에 들어가야 맞겠어요? 당연히 문장은 앞에 한 번쯤은 뭔가 파이어 트럭이 언급된 그 문장 바로 뒤에 붙을 수밖에 없겠죠. 왜요? 사람들은 그러한 트럭들을 불을 끄기 위해 사용합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한정적으로 어떤 종류의 트럭인지를 우리가 알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파이어 트럭 있었던 곳으로 찾아가 볼게요. 자, 먼저 일단 1번부터 2번 확인을 쭉 해보고요. 우리 앞에서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Monster trucks are special trucks. They have big tires. 그렇죠. Small tires가 아니라 big tires를 가지고 있었고, There are different kinds of monster trucks. 아주 다양한 종류의 트럭들이 있는데요. Some monster

Chalks are very long. 자, 어떤 것들은 매우 길었고, some are very wide. 어떤 것들은 매우 넓었습니다. 넓습니다. People use monster trucks for different reasons. 사람들은 이런 트럭들을 다양한 이유로 사용을 하죠. They are very useful to people. 자, 이렇게 이런 종류의 트럭들은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Some people use the trucks to make the roads.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트럭들을 make roads라고 하면은 길을 만드는 거죠. 도로를 사용하는 데 이용합니다. 자, 4번 띄워 볼게요. Others use them to entertain people. 자, 다른 사람들은 이런 트럭들을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뭔가 오락용으로 이용하기도 한답니다. One colorful monster truck is called a fire truck. 자, 뭔가 알록달록한 그런 트럭이 소방차라고 불리워지는데요. 5번. So monster trucks help people a lot. 자, 그래서 뭐 한다? 이러한 monster truck들은 사람들을 많이 돕습니다. 하고 문장은 끝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주어진 문장에서는 뭔가 불을 끄는 그러한 용도의 트럭들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fire truck이 언급된 곳이 어디였죠? fire truck이 언급된 곳이 그렇죠. 이 부분에서 a fire truck이라는 이 말이 있기 때문에 자, 이 문장 앞에 들어가야 돼요? 뒤에 들어가야 돼요? 다시 여기에서 앞에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뒤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한 트럭들을 말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와 같은 아이 뒤에 나와야만 한다고요. 그래서 정답은 우리 5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천천히 이야기하는 이유가요. 이와 같은 문장 삽입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서치와 같은 이 아이가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로는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문장과 문장 사이를 연결을 해주는 연결사 같은 아이들 있죠. Therefore, 그러므로라든지 아니면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뭐 therefore, But, in addition, 이런 아이들 너무너무 중요해서 연결사가 이런 문장 삽입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뭔가 지시 대명사 혹은 지시 형용사와 같은 지시어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선생님 방금 얘기한 대로 such와 같은 이러한 형용사가 큰 힌트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서치 명사가 나온다면 그것을 가리키는 구체적인 대상 바로 뒤에 붙어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가볍게 문장 삽입 문제로 그래머 클리어 함께 해봤고요. 네, 지난 시간 오이스 퀴즈는 없었고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남겼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저번에 배웠던 good words 함께 복습해 볼게요. The past is the worst predictor of the future. 과거는 The worst, 가장 나쁜 predictor래요. 자, predict는 원래 예언하다 혹은 예측하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predictor는 말 그대로 예측하는 사람 혹은 예언자가 되는 거죠. 과거는 미래의 가장 나쁜 예언자다. 자, 우리 친구들 지금 3학년 1학기를 잘 마치고 2학기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혹은 2학기를 지금 잘 보내고 있는데 1학기 동안 잘 보낸 친구들은 그 힘을 원동력 삼아서 쭉쭉 나가시면 되고 내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과거에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지금 오늘부터 다시 마음을 다잡고 앞으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가지고 앞으로를 예측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자, 오늘 배웠던 내용 OS 퀴즈로 확인해 볼게요. 우리 마지막에 그래머 클리어에서 선생님이 얘들아, 아, 진짜 문장 삽입 문제는 이걸 꼭 봐야 돼 라고 강조했던 아이죠. 바로 서치에 대해서 퀴즈를 내봤는데요. 서치라는 이 아이는 주로 앞에 언급한 것을 가리킬 때 명사 앞에부터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서치 뒤에 어떤 복수 명사 혹은 서치 뒤에 단수 명사 자, 이렇게 쓰는 것이 맞는지 정답이 O인지 X인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오늘은요, 다시 우리 원래 했던 그런 포맷으로 돌아와서 스페셜 트럭스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몬스터 트럭이라고 해서 뭔가 거대한 특수 용도의 트럭들을 알아보았죠. 자, 오늘도 수업 듣느라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이랑 바로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Hello, everyone. Welcome to Kevin's Cartoon English.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선생님, 케빈 선생님입니다. 저 좋아하시는 거 맞죠? 오늘도 어김없이 재미있는 카툰을 보면서 다양한 영어 표현 배워보러 가볼게요. Let's go, go, go!
1: Kevin, you're really studying hard these days. Woo! I'm so impressed.
2: Yeah, I'm trying really hard so that I can transfer to a better job.
1: Wow, look at all these books. You're a bookworm.
2: Worm? You're calling me a bug? That's not nice.
1: No, that's not what I meant. It means you're really into books.
2: Oh, it's a compliment.
1: Mm-hmm.
2: Thank you. If there's a book you want to read, feel free to read it.
1: Great. Do you mind if I sit here?
2: Of course not. Let's read together.
1: Oh, there are a lot of books on economics. Woo, looks interesting.
2: At this rate, you could become an expert in this area.
1: You think so? I want to get a job at your company and be your boss.
2: No way!
1: Kevin, what kind of work is this?
2: Stop it, please. Stop it!
1: Out of my office!
2: Oh.
0: All right. 만화 재밌게 보셨나요? 이해를 잘 못하셨다고요? 좋습니다. 저랑 같이 복습! Go, go, go! Oh my god. Wow.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케빈이죠. 저 그때 크리스틴이 들어옵니다. Kevin, you're really studying hard these days. I'm so impressed. Kevin, 너 요즘 정말 공부 열심히 한다. 대단해, 대단해. 그러자 케빈이, Yeah. I'm trying really hard so that I can transfer to a better job. 맞아. 나 열심히 하고 있어. 이렇게 해서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할 거야. 그러자 크리스틴이 Wow, look at all these books. 오, 이 책들 좀 봐. You are a bookworm. 너 완전 공부벌레다. 책벌레. 그러자 케빈이 이걸 못 알아듣죠. Worm? You're calling me a bug? 너 혹시 나 벌레라고 그러는 거야? That's not nice. Oh, 나빴어. 그러자 크리스틴이 No, that's not what I meant. 내가 얘기한 건 그런 뜻이 아니야. It means you're really into books. 즉, 이 뜻은 넌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뜻이야. 그렇죠, 여러분. Bookworm, 책벌레, 독서광, 책 플러스 벌레. Book plus worm, bookworm. 똑같죠? 한국말은요. 책벌레, bookworm. 꼭 외워두세요. 많이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비슷한 단어는요. nerd, N-E-R-D, nerd. 공부벌레가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쓰는 단어니까요. 꼭 외워두세요.

0: 자, 그럼 시작해보리. 하하하. Oh, it's a compliment. 칭찬이군요. Thank you. 고마워. If there's a book you want to read, feel free to read it. 혹시 읽고 싶은 책 있으면 마음껏 읽어. 그러자 크리스틴이, Great. Do you mind if I sit here? 좋아. 혹시 나 여기 앉아도 될까? 그렇죠. 오늘의 핵심 표현입니다. Do you mind if I sit here? 내가 여기 앉아도 괜찮을까? 꼭 외워주세요. 여러분, Do you mind?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내가 뭐뭐 해도 될까? Do you mind? 아시겠죠? 꼭 외워주세요. 그러자 케빈이 Of course not. 괜찮아, 괜찮아. 앉아, 앉아. Let's read together. 같이 책 읽자. 그러자 크리스틴이 Oh, there are a lot of books on economics. 오, 경제에 대한 책이 많네. Wow, looks interesting. 정말 재밌어 보인다. 그러자 케빈이 At this rate, you could become an expert in this area. 이러다간 너가 나보다 이쪽 분야에 전문가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자 크리스틴이 You think so? 정말 그런 거 같아? Oh, I want to get a job at your company and be your boss. 너의 회사에 딱 취직을 해서 너의 보스가 되는 거야. 너의 직장 상사. 그러자 케빈이 No way! Kevin, what kind of work is this? 케빈, 일을 이따구로 할래? 그러자 케빈이 Stop it! 오, 정말 재밌었군요. 여러분, 핵심 표현 배워보러 가보겠습니다. Let's go, go, go! 네, 여러분. 오늘의 핵심 표현, 디테일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줄 my best friend, Jamie. Come on in!
1: 하이, Jamie, how are you?
2: I'm doing very, very, very good. Thank you. Hey,
1: What?
2: do you mind if I sit here?
1: Okay, of course not.
2: Okay, thank you very much.
0: 그렇죠, 여러분. Do you mind if I sit here? 내가 여기 앉아도 괜찮을까? 라는 오늘의 핵심 표현이죠. 일어나.
2: Sorry.
0: Do you mind if I sit here? 한번 따라해볼까요? Do you mind
2: Do you mind
0: if I
2: if I
0: sit here?
2: sit here?
0: Do you mind if I sit here?
2: Do you mind if I sit here?
0: 그렇죠. 자, do you mind? 내가 뭐뭐 해도 괜찮을까? 응용해보소. Do you mind if I take your chair? 내가 너의 의자를 가져가도 되겠니? 내가 너의 의자를 가져가도 되겠니? Do you mind if I take your chair? 따라해볼까요?
2: Do you mind if I take your chair?
0: One more time. 베리 굿. 핵심 표현 꼭 외워주세요, 여러분. 자, 이제 카툰을 다시 보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go, go!
3: Kevin, you're really studying hard these days. Woo! I'm so impressed.
1: Yeah, I'm trying really hard so that I can transfer to a better job.
3: Wow, look at all these books. You're a bookworm.
1: Worm? You're calling me a bug? That's not nice.
3: No, that's not what I meant. It means you're really into books.
1: Oh, it's a compliment. Thank you. If there's a book you want to read, feel free to read it.
3: Great. Do you mind if I sit here?
1: Of course not. Let's read together.
3: Oh, there are a lot of books on economics. Woo, looks interesting.
1: At this rate, you could become an expert in this area.
3: You think so? I want to get a job at your company and be your boss.
1: No way!
3: Kevin, what kind of work is this?
1: Stop it, please. Stop it!
3: Out of my office.

네, 여러분, 케빈스 카툰 잉글리쉬 재밌게 잘 보셨나요? 저도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Do you mind if I sit here? 내가 여기 앉아도 될까요? 자, Do you mind? 내가 뭐뭐 해도 될까? 그것만 외워주세요. 외우기 힘들다고요? 한국어로 외우세요. Do you mind? 우유 싫어. Do you mind? Bye bye. See you next time.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토해드리겠습니다. 영단어 믹스앤매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요 뒤에 어떤 특정 전치사로 끝나는 표현들 배워볼 건데요. 이미 우리가 배웠던 친구이기도 합니다. 한번 다이얼로그 들어볼게요. You'll never guess who I bumped into at the art museum. 너 내가 미술관에서 누구를 우연히 마주쳤는지 절대 알아맞출 수 없을걸. Who was it? Kelly? 누구였는데? Kelly? Actually, yes. I never thought she'd be into art. 사실 맞아. 나는 그 켈리가 미술에 그렇게 푹 빠져 있는지 생각도 못했어. 자, 뭔가 절대 맞출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더니 친구가 바로 맞춰버린 그런 굉장히 놀라운 대화였죠. 자, 오늘은 이렇게 뒤에 into로 끝나는 표현들을 배워볼 건데요. into는 사실 그 전에도 우리 많이 나왔던 전치사예요. 얘 의미는 기본적으로 in과 to의 결합이니까 뭔가 느낌이 뭐야? in은 들어가는 거고 to는 어디어디에, 어디어디에게 라는 의미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어디에게 와 동사를 붙였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be into와 bump into를 배워볼 건데요. 둘 다 교과서가 아주 아주 좋아하는 표현, 특히나 be into는 여러분들이 말하기 수행평가에서 매우 많이 말하게 될 친구입니다. be into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얘는 뜻이요. 어디 어디에 푹 빠져 있다 라는 뜻입니다. 자, 푹 빠져 있다. 우리가 be는

원투가 뭔가에게 퍽 들어가. 이렇게 들어간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뭔가 들어가, 어디 어디에 쏙 들어가, 거기에 푹 빠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외우기가 쉽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아까 예문이 나왔습니다. I never thought. 나는 생각지도 못했어. She made into art. 그녀가, 여기선 켈리였죠? 켈리가 예술, 미술에 푹 빠져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이런 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 굉장히 뭔가 이렇게 특히나 뭐 미드 아니면 뭐 영화 너무나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He is so into you. 그는 너한테 완전 푹 빠졌어. You should ask him out. 걔한테 한번 데이트하자고 해봐. 약간 이런 뜻으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대사입니다. 요 앞에 he is so into, 요 is into, 요게 바로 뭐뭐에 푹 빠져있다 라는 뜻이 되겠죠. 또 뭐 노래 가사 중에 뭐 요런 것도 나와요. I'm so into you, into you, into you 하면서 그 아리아나 그란데 노래 중에 있는데요. 나는 너한테 완전 푹 빠져있다 라는 뜻으로 I'm so into you 라는 가사가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bump into 인데요. 아, 요거는요. 약간 그 into 자체가 안으로 들어가서 뭐뭐에 뭐뭐에게 팡! 이 bump라는 단어를 연결시키면 훨씬 쉬운데요. 안에 들어가요. 어디 어디에 가요. 다가가고 있어요. 그 안으로. 근데 bump가 나오죠. bump는 우리 쉽게 생각하면 범퍼카. 그거 생각하면 돼요. 우리 왜 이렇게 그 놀이공원 가면은 꽝꽝 부딪히는 맛으로 하는 그 범퍼카 놀이기구 있죠. 그래서 요게 뜻이 bump와 into를 합치면 우연히 꽝 부딪히다, 마주치다 라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연히가 되게 포인트예요. 우리 범퍼카를 탈 때도 내가 저기 있는 저 사람이랑 막 오늘 솔직히 처음 봤잖아. 놀이공원 가서 처음 만난 그 사람인데 내가 몇 시 몇 분에 그 사람이랑 반드시 범퍼카에서 부딪히겠어. 이런 계산을 하고 범퍼카를 타진 않죠. 범프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연이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연히 마주치다, 부딪히다 라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자, 저도 여기 이렇게 나왔었죠. 내가 미술관에서 누구를 우연히 마주쳤는지 넌 절대 모를 거야 라는 뜻이고요. 자, 뭔가 예문이 길어 보이죠? 요거 근데 여러분, 우리 겨울왕국을 보고 자란 친구들이라면 이 노래 알 겁니다. All my life has been a series of doors in my face. And then suddenly I bump into you. 막 하면서 막 그 왜 처음에 그 안나랑 그 나쁜 남자애 처음 만났을 때 막 첫눈에 사랑에 빠졌어 이러면서 둘이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때 나오는 가사인데요. 자, 내 모든 삶이 계속 문 앞에 있는 문 앞에 있는 내 얼굴 앞에 있는 문만 보는 삶이었던 거예요. 안나가 맨날 엘사 문 똑똑똑 두드리면 안 열어줬잖아. 그러니까 맨날 안나는 엘사 문만 보고 있는 거야. 계속 이랬는데 갑자기 우리 왕자가 bump into 탁 우리 나와 왕자가 탁 마주친 거죠. 그래서 suddenly I bump into you 라는 그런 노래 가사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배우게 됩니다. be into 뭐뭐에 푹 빠져있다 라는 뜻이고 bump into는 우연히 마주치다 혹은 부딪히다 라는 의미입니다. bump into에서 중요한 건 우연히 갑자기라는 요 뉘앙스가 있다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퀴즈 풀어볼게요. 믹스 앤 매치 퀴즈 타임! 자, 오늘도 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앨리스는 요즘 요가에 푹 빠져있다. 자, 푹 빠져있어요.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네? 그치, into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Allison is into yoga these days. Allison is into yoga these days. 그렇죠. 다음 문제 볼게요. 난 어렸을 때부터 쭉 과학에 푹 빠져 있었다. 자, 푹 빠져 있었다라는 표현. 여기에 그냥 be into가 아니라 been into 이런 식으로 넣어야죠. 왜? 앞에 I've. 지금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0: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말하기 수행 평가할 때 나는 요즘 뭐에 푹 빠져 있어 라는 거를 이제 이런 문장을 통해서도 얘기를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보죠. 어제 식료품점에서 우연히 내 어릴 적 친구랑 마주쳤다. 자, 우연히 쾅! 우연히 마주쳤어요. 무슨 단어? bump라는 단어 들어가는데 과거 시제 꼭 챙겨주시고요. grocery store라는 게 식료품점이란 뜻인데 먹을 거 파는, 재료, 식재료 파는 곳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보죠. 낯선 사람과 부딪혔을 때 실례합니다라고 꼭 말해라. 자, 특히나 서양 문화권에선 excuse me가 생활화 되어 있지요. 자, 우연히 부딪혔어요? bump into 라는 단어 쓰면 되겠습니다. 요건 같이 한번 따라해보죠. Make sure to say excuse me when you bump into a stranger. Make sure to say excuse me when you bump into a stranger. 좋습니다. 그럼 우리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대화 듣고 수업 마칠게요.
1: You'll never guess who I bumped into at the art museum.
2: Who was it? Kelly?
1: Actually, yes. I never thought she'd be into art.
0: 자, 이렇게 오늘 into로 끝나는 그런 표현들을 봤습니다. 정말 교과서에서 많이 쓰고 자주 나오는 표현, be into. 뭐뭐에 푹 빠져 있다 라는 뜻이었고요. 그 다음이 bump into. 우연히 마주치다, 부딪치다 라는 의미 얘기하면 선생님이 겨울왕국 노래도 불렀습니다. 자, 이거 두개꼭 잊지 마시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영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밌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먼저 오늘의 단어 한번 같이 들어봐요. Let's get started.
1: Safe. S-A-F-E. Safe. Safe. Dangerous. D-A-N-G-E-R-O-U-S. Dangerous. Dangerous. Dark. D-A-R-K. Dark. Dark.
0: 자, 오늘의 주제 같이 알아볼게요. 오늘은 opposites, 반대말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친구들, 반대말이라는 걸 알고 있나요? 예를 들어, 더운의 반대말은 추운. 이런 거를 같이 한번 단어로 배워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safe, 안전한이란 뜻이에요. 와우, 이 어린이는 아주 safe 해 보여요. 왜냐면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거든요. safe. 오, safe의 반대말은 위험한, dangerous이에요. 이렇게 줄에 매달려서 아주 dangerous 해 보여요. 위험한. 그 다음 단어는 dark, 어두운이란 뜻이에요. 밤에 깜깜하면 아주 어두워요. 그래서 빨리 불을 켜야 되죠. 자, 그럼 이제 단어 발음과 강세 연습해 볼까요? 안전한, safe. 끝에 f 발음까지 들리게 해주세요. safe. good job. 위험한, dangerous. 자, 앞에 dane의 강세를 넣어보는 거.

0: 거예요. dangerous. 잘 아는데요? 어두운, dark. 자, R 발음이 나죠? 한번 더. dark. 아주 잘했어요.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Safe, safe. Dangerous, dangerous. Dark, dark.
0: Now let's learn some sentences together. It is safe to wear a seatbelt.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게 안전해. 안전하다는 영어로 it is safe. 무엇무엇을 하는 게 to하고 동사로 붙여주면 돼요. 알겠죠? 같이 따라해봐요. It is safe to wear a seatbelt. Good job. 여러분 매일매일 차고 다니세요. 그 다음은 It's dangerous if you go outside alone. 혼자 밖으로 나가는 것은 위험하다. 맞아요. 꼭 누군가와 함께 다녀야 돼요. 알겠죠? 특히 어두울 때는 더 dangerous 하거든요. 같이 말해봐요. It's dangerous if you go outside alone. Good job. Next, it is getting dark. Come inside. 어두워지고 있어. 안으로 들어와. 친구들, 오늘은 two sentences가 보이네요. Bonus sentence. 자, dark는 어두운이란 뜻인데요. Getting dark는 어두워지고 있다. Getting은 뭐뭐 해지고 있다란 뜻이에요. 알겠죠? 같이 말해봐요. 끊어서 해볼게요. It is getting dark. Come inside. Wow, 아주 잘하는데요. Okay, now let's learn some more new words.
1: Bright. B-R-I-G-H-T. Bright. Bright. Peace. P-E-A-C-E. Peace. Peace. War. W-A-R. War. War.
0: 자, 좀 전에 배운 어두운 영어로 dark였죠? 그거의 반대말은 bright, 밝은 또는 빛나는 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불을 켜면 공간이 밝아져요. bright. 그 다음은 peace, 평화 또는 화목이란 뜻이에요. 저는 평화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 새는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주 깨끗하고 하얀 예쁜 새네요. 그 다음은 war, 전쟁이에요. War is not good. 아주 안 좋아요. 이렇게 총으로 싸우잖아요. Okay, now everyone, 같이 pronunciation을 연습해 볼까요? 밝은, 빛나는, bright. 친구들, GH 발음은 안 나요. bright. Very good. 평화, 화목, peace. 다시 한번 해볼게요. 끝에 S 발음까지 해보세요. peace. Good job. 전쟁, war. 여기는 OR, OR 발음이 나요. 다시 따라해볼까요? war. 발음이 너무 좋은데요. 이제 다시 단어를 들어볼게요.
1: Bright, bright. Peace, peace. War, war.
0: 다음 문장 같이 봐요. I need sunglasses because the sun is bright. 햇빛이 밝아서 나는 선글라스가 필요해. 친구들, 여기에 나온 모든 단어들 우리가 다 배웠어요. I need는 난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Sunglasses. 기억하죠? 선글라스. Because, 왜냐하면. 같이 말해봐요. I need sunglasses because the sun is bright. Good job. Next, what's this? I want everyone to live in peace. 나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면 좋겠어. 맞아요. 우리는 항상 평화롭게, 화목하게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알겠죠? I love you, everyone. 자, 같이 말해봐요. I want everyone to live in peace.

0: Excellent.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There should be no war in this world. 이 세상에 전쟁은 없어야 한다. 우리는 항상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Peace가 좋죠. No war. 자, 같이 말해봐요. There should be no war in this world. Wow, you guys are perfect. 아주 완벽해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복습하는 시간 가져봐요.
1: Safe. Safe. Dangerous. Dangerous. Dark. Dark. Bright. Bright. Peace. Peace. War. War.
0: 친구들, 오늘은 저와 함께 반대말 opposites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렇게 매일매일 연습하면 여러분도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재희입니다. 우리 이 강에서는요, 비동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품사를 배우면서 선생님이 동사가 영어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이제부터 동사를 차례대로 배워볼 건데, 동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동사. 두 번째, 일반 동사. 세 번째, 조동사.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 비동사를 같이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의 미션입니다. 다음 빈칸에 비동사의 현재형을 알맞은 형태로 적어주세요. She blank my teacher. 이 빈칸에 들어갈 비동사 현재형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비동사의 뜻은요, 뭐뭐이다, 뭐뭐하다, 혹은 뭐뭐한 상태이다. 뭐뭐에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주어의 상태나 위치를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비동사예요. 자, 비동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주어의 인칭과 수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 주어의 인칭과 수에서 인칭은 1인칭, 2인칭, 3인칭 이렇게 세 개로 나뉩니다. 1인칭은 나, 2인칭은 너, 3인칭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다른 제3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는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한 개면 단수, 두개 이상이면 복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1인칭 단수는 나를 포함하는데 한 명이래요. 누구예요? 나한 명뿐이죠. I가 바로 1인칭 단수입니다. 1인칭 복수는 나를 포함하는데 여러 명이에요. 우리라고 하죠. We가 1인칭 복수입니다. 2인칭은 너를 포함하는데 2인칭 단수니까 너한 명이죠. You이고요. 2인칭 복수. 너를 포함하는데 여러 명입니다. 너희들. 영어에서는 너한 명이어도 you. 여러 명, 너희들이어도 you라고 표현해요. 3인칭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다른 제3자였습니다. 3인칭 단수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he, 그, she, 그녀, it, 그것 이런 것들이 바로 3인칭 단수죠. 3인칭 복수는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다른 사람 여러 명 혹은 다른 사물 여러 개. They가 3인칭 복수에 해당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어의 인칭과 수 개념을 먼저 배워봤는데요. 그러면 이에 따라서 비동사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 표가 오늘 배우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먼저, 1인칭 단수 주어일 때, I가 주어일 때는 나는 특별하니까 나만을 위한 특별한 비동사가 있습니다. 바로 am. am을 써줘요. I am. 그리고 you. 너한 명일 때, 이때 you are, are를 써줍니다. 3인칭. 3인칭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다른 사람 한명 혹은 다른 것한 명. 이게 3인칭 단수죠. He, she, it에는 비동사 is를 써줍니다. 그리고 복수일 때, 1, 2, 3인칭 모두 다 are를 적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간단하게 나는 특별하니까 I am 적어주고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다른 거 하나. 3인칭 단수는 is를 쓴다. 그리고 나머지 경우는 전부 다 뭐예요? are. are를 쓰는 거죠. 이렇게 나눠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동사는 줄여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줄이는지 확인해 볼게요. 비동사의 맨 앞에 있는 모음이 있어요. 이 모음을 지워줄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음이 있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점을 콕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I'm 이렇게 줄여 쓸수 있습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your, his, she's, it's, we're, you're, they're 이렇게 줄임말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줄임말도 같이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줄임말을 우리가 조금 어렵게 말하면 축약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축약형, 비동사의 축약형까지도 꼭 챙겨 두세요. 자, 주어가 명

명사일 경우에는요, 단수 명사에는 is를 쓰고 복수 명사에는 are를 쓴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퀴즈 풀어볼게요. 다음 빈칸에 비동사의 현재형을 알맞은 형태로 적어주세요. I blank Jenny. 주어가 I예요. 나는 특별하니까 비동사 am 쓴다고 했죠. I am Jenny. I blank from Korea. 나는 한국 출신이다. 역시 주어가 I니까 비동사는 am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제니야. 나는 한국 출신이야. 2번. My best friend blank Emily. 이번에는 주어가 내 친구, 내 단짝 친구예요. 내 단짝 친구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다른 사람 한 명이죠? 3인칭 단수 주어. 그럼 비동사 뭐 써야 될까요? is를 쓰면 되겠습니다. My best friend is Emily. 이어서 she. She 역시 3인칭 단수 주어니까 is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She is kind. 그녀는 친절해. 3번, we blank good friends. 이번에는 주어가 we. 나를 포함하는데 여러 명이니까 1인칭 복수 주어입니다. 이럴 때는 비동사 are 쓰기로 했죠? We are good friends. 우리는 좋은 친구야.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비동사 현재형의 역할과 쓰임을 알아볼게요. 자, 비동사 뒤에는 명사구, 형용사구, 혹은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구가 올수 있습니다. 먼저 비동사 뒤에 명사구가 오면 뭐뭐이다라고 해석을 해줘요. She is a singer. 그녀는 가수이다라고 해석하면 되죠. 비동사 뒤에 형용사구가 올 때는 뭐뭐하다, 뭐뭐한 상태이다라고 해석합니다. The new car is expensive. 그새 차는 비싸다. 비싸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비동사 뒤에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구가 올 때는 어디 어디에 있다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His books are on the table. 그의 책은 테이블 위에 있다. 어디 어디에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퀴즈를 통해서 배운 내용 한번 점검해 볼까요? 1번, He is a doctor. 그는 A doctor. 비동사 뒤에 지금 명사가 왔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석해 줘야 돼요? 뭐뭐이다라고 해석해 줘야죠. 그는 의사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완성입니다. 2번. He is busy. 자, 이번에는 비동사 뒤에 뭐가 왔어요? busy. 바쁜이라는 형용사가 왔습니다.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오면 뭐뭐하다. 뭐뭐한 상태이다라는 뜻이니까 그는 바쁘다. 그는 바쁘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죠? 마지막 3번. He is at the hospital. 그는 at the hospital 병원에라고 해서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구가 왔습니다. 그러면 어디 어디에 있다라고 해석해 주기로 했으니까요. 그는 병원에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완성입니다. 비동사 뒤에 명사가 올 때는 뭐뭐이다.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올 때는 뭐뭐다. 비동사 뒤에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구가 올 때는 어디 어디에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미션 같이 해결해 볼까요? 다음 빈칸에 비동사 현재형 알맞은 형태로 적어주세요. 자, 그녀, she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다른 사람 한 명, 3인칭 단수니까 is라고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She is my teacher. 그녀는 내 선생님이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비동사 현재형의 형태, 역할, 쓰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비동사 현재형의 부정문, 의문문 알아볼게요. 안녕!

장수와 함께 하는 재난대비 국민연금요정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

철제랑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21강인데요. 오늘부터는 우리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는 영단어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특성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 알아볼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친절하고 다정해요. 또 어떤 사람은 늘 조심성 있게 행동하는 반면 매사에 용감하게 도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요? 네, 오늘은 다양한 성격을 표현하는 영단어를 공부해 볼 예정입니다. 자, 어떤 성격들이 있는지 우리 그림을 보면서 한번 말해 볼까요? 자, 먼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친절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하지 않게 늘 조심하고 주의하는 성격도 있어요. 그리고 이 소방관처럼 용감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이런 성격들을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우리 오늘 강의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그럼 첫 번째 성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friendly. friendly. 자, 여러분, 이 단어를 보면 friend, friend가 숨어 있죠. 친구예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친절하고 다정한이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가 바로 friendly입니다. 우리 이 단어를 오른쪽에 정확하게 한번 써볼 건데요. 나중에 외워야지, 스펠링은 나중에 봐야지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스펠링을 기억해서 오른쪽에 써보는 거예요. 쌤이랑 같이 한번 써봐요. friendly, F-R-I-E-N-D-L-Y 하면 friendly, 친절한, 다정한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럼 반대말도 알아둘게요. 불친절한이라고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friendly의 앞에 반대말을 나타내는 un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unfriendly 하면 불친절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예문 보겠습니다. Sam is friendly to everyone 이라고 했어요. 샘은 모든 사람에게 friendly하다. friendly가 뭐죠? 친절한 거예요. Sam is friendly to everyone. 샘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다. 하나 더 볼게요. She has a warm and friendly smile. 그녀는 미소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미소를 가지고 있어요? Warm and friendly니까 따뜻하고 친절한 미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She has a warm and friendly smile. 그녀는 따뜻하고 친절한 미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바로 다음 성격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단어는 careful. careful. 자, 여러분, careful은 이렇게 앞에 강세가 들어갑니다. 앞에 들어가서 careful 이렇게 발음을 해요. 우리 care이라고 하는 것은 케어하다 라고 하잖아요. 뭔가 돌보고 조심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럼 fall은 뭘까요? 이 fall이라는 건 뭐가

많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심성이 많은, 조심하는, 주의 깊은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 careful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오른쪽에 한번 써볼게요. Careful. C A R E F U L. 읽을 때는 careful. 자, 그러면 반대말도 알아둘게요. 우리 이 단어를 반대말이랑 같이 알아두면 한 번에 두개 단어를 외울 수가 있잖아요. Careless. Careless 하면 부주의한이에요. 우리 careful은 조심성이 많은 거죠. Careless 하면 조심성이 없는 이라는 뜻이 돼서 부주의한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careful의 예문 살펴볼게요. Be careful. The soup is very hot. Be careful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 표현 알아둘게요. Be careful. 언제 쓰는 표현일까요? 조심해 라고 주의를 줄때 쓰는 표현입니다. Be careful. 무슨 뜻이라고요? 조심해 라는 뜻입니다. 수프가 너무 뜨거우니까 조심해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You need to be careful with your things. You need to be careful with your things. 먼저, you need to be careful 볼게요. 무슨 뜻이에요? 너는 조심 좀 해야 돼. 무엇을 가지고? With your things. 너의 물건들을 가지고. 즉, 너의 물건을 조심히 다룰 필요가 있어. 너의 물건 그렇게 막 던지고 그러면 안 돼. 좀 조심히 다룰 필요가 있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와 같이 careful 이라는 건 뭔가 조심하고 주의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기억하셨죠? 그러면 우리 다음 단어 볼게요. 이번에는 brave. brave. 용감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 오른쪽에 바로 한번 써볼까요? brave. B R A V E. brave. 쌤은 brave라고 하면 용감한 소방관이 생각이 납니다. 소방관은 불길과 싸우는 정말 용감한 사람이잖아요. 자, 우리 예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The firefighter is very brave라고 했어요. 그 소방관은 매우 brave하다. 매우 어떤 거예요? 용감한 거예요. 그쵸?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You are strong and brave. Strong과 brave는 좀 비슷한데요. Strong이라는 건 강한 겁니다. 너는 강하고 brave하다라는 건 강하고 용감한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반대의 느낌을 갖는 단어들도 좀 살펴볼게요. 용감하지 않고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이라는 단어들도 교과서에 나옵니다. 같이 알아두세요. 두려워하는 afraid. afraid. 예를 들어서 I am afraid of spiders 하면 나 거미를 너무 무서워해. 거미가 두려워.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scared. scared도 무서워하는 겁먹은이라는 afraid와 비슷한 단어니까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내용 그림과 함께 복습해 볼까요? 먼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는 친절한 사람, 친절한을 영단어로 뭐라고 표현해요? friendly, friendly라고 말하고요. 또 위험하지 않게 늘 조심하고 주의하는 성격을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careful. careful이라고 합니다. 또 소방관처럼 용감한 사람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brave. brave.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오늘의 단어들과 또 반대되는 단어들까지 여러분이 같이 챙겨서 기억해 두시면 영어 실력이 정말 많이 늘 거예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 22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0: Hello everyone, my name is Kevin and this is Sports English!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스포츠 잉글리쉬의 첫 시간인데요. 과연 어떤 걸 할지 정말 정말 궁금하시죠? I'm so curious! 스포츠 잉글리쉬는요, 정말 재미있는 스포츠 역사와 다양한 표현들을 동작과 함께 영어로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 주제, 첫 번째 스포츠는 과연 무엇일까요? What's our first topic of the day? Let's go! 네, 여러분, 다 함께 사진 함께 볼까요? Wow, there's a glove, a ball, and a bat. 이 세 가지 떠오르면 어떤 스포츠가 생각나시나요? Bingo, 그렇죠. 오늘의 주제, our topic is baseball, 야구입니다. 야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표현들 배워보러 가볼까요? Let's go! 야구는요, 여러분, 9명으로 구성된 두 팀이 방망이와 공을 사용하여 겨루는 구기 종목인데요. 야구를 보다 보면 영어가 정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야구는 영국에서 시작돼서 미국에 정착된 스포츠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영어를 많이 씁니다. 야구장은 보통 baseball field라고 부르는데요. 자, 자세히 보시면 아래쪽 부채꼴 모양, 여기를 infield, 내야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더 위쪽을 outfield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야구 스포츠를 생각하면은 영어 용어가 정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 표현 꼭 배워야겠죠? 조금 더 야구를 즐겁게 보실 거면 영어 배우셔야 됩니다. Let's go! 자, 오늘의 스포츠 야구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영어 표현 바로 이겁니다. hit, 때리다, 치다. hit, 때리다, 치다. run, 달리다, 뛰다. run, 달리다, 뛰다. catch, 잡다, 혹은 받다. catch, 잡다, 혹은 받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첫 번째 표현은 바로 hit. 때리다, 치다. hit. 깡, 타. 자, 타자가 공을 탁 쳐요. 그런데 타자는 홈런을 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to hit a home run. to hit a home run이 되겠죠. hit. 때리다, 치다. 꼭 외워두세요. 두 번째 표현. run. 달리다, 뛰다. 자, 타자가 공을 딱 치고 달려요. 그런데 어떻게 달려야겠죠? 빨리 달려야겠죠? 그래서 I can run fast. 나는 빨리 달릴 수 있다. 따라해볼까요? I can run fast. 아주 잘하셨어요. 자, 세 번째 표현. catch. 잡다, 받다. 글러브를 낀 상태에서 catch, catch. 자, 뭘 잡아야겠죠? 공을 잡아야겠죠? Can you catch the ball? 공을 잡을 수 있어? Can you catch the ball? 따라해볼까요? Can you catch the ball? 아주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배워본 표현들 다시 한번 정리 들어갑시다. hit, 때리다, 치다. run, 달리다, 뛰다. catch, 잡다, 받다. 여러분,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 표현들을 잘 활용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Let's make a sentence. 좋습니다. 첫 번째 sentence. 자, 타자는 공을 어떻게 할까요? 자, 힌트 드렸습니다. 3초 드릴게요. Count on 3. 3, 2, 1. 정답은? 그렇죠. Hits the ball. 타자는 공을 칩니다. The batter hits the ball. 아주 잘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Second sentence. The batter blank fast. 아까 제가 얘기를 드렸죠. 타자는 공을 치고 뭘 해야 돼요? 공을 치면 빨리 뭘 해야 되죠? 3초 드릴게요. 3, two, one. 그렇죠. Runs fast. 타자는 공을 치면 빨리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the batter runs fast.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주 잘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이죠. Last sentence. Can you blank the ball? 그 공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공을 탁, 탁. 자, C로 시작합니다. 3초 드릴게요. 3, 2, 1. 정답은 catch the ball. Can you catch the ball? 공을 잡을 수 있니? Can you catch the ball? 따라해볼까요? 아주 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원어민 발음을 들어보고 연습을 해볼게요. Let's go!
1: Baseball is a game where you hit a ball and run. Baseball is a game where you hit a ball and run. Baseball players have positions. Baseball players have positions. The batter hits the ball. The batter hits the ball. The batter runs fast. The batter runs fast. Can you catch the ball? Can you catch the ball?
0: Baseball is a game where you hit a ball and run. 야구는 공을 치고 달리는 경기입니다. Baseball players have positions. 야구 선수들은 포지션이 있습니다. The batter hits the ball. 타자는 공을 칩니다. The batter runs fast. 그 타자는 빨리 달립니다. Can you catch the ball? 당신은 공을 잡을 수 있나요? 네, 오늘 야구와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 뭐였죠? Hit, run, catch 이렇게 배워봤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Excellent. 여러분, 이렇게 배운 표현들을 동작들과 함께 영어로 연습을 한번 다시 꼬박꼬박 해주셔야 돼요.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손을 안 씻고 간식을 먹은 피터. 저런,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플리 안전스쿨.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추워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 2번, 마스크를 꼭 쓴다. 정답은 2번. 감기가 유행할 땐 마스크를 꼭 써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해요.
0: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꼭 씻고 양치질만 잘해도 감기 바이러스를 대부분 없앨 수 있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너 하나도 안 변했네 라고 말하려면 You didn't change. You're the same. 카툰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크리스틴! Over here! Long time no see!
2: Oh, Kevin! How long has it been? Oh, I missed you!
1: I think it's been about 10 years! You haven't changed a bit! You haven't changed a bit! You haven't changed a bit!
2: Aww! Don't be funny.
1: Mm-mm, I'm serious. You look exactly the same. Let's take a selfie to celebrate.
2: You mean selfie?
1: Right. I forgot. It's a selfie.
2: Yeah, you used to say such funny things 10 years ago. Oh, nothing has changed.
1: I know. You always showed me around, but now that you're here, it's my turn to take you around.
2: Woohoo! Sounds good. Lead the way.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영어, 카툰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처음 만나는 날이기도 하지만 오늘의 카툰에서 케빈과 크리스틴이 무려 10년 만에 다시 만나는 날이기도 해요. 오랜만에 재회하는 두 사람이기 때문에 할 얘기가 정말 많겠죠. 그만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어 표현들도 아주 많다는 거. 그럼 우리 카툰 한 장면씩 다시 살펴보면서 생생한 영어의 묘미 느껴볼게요. 자, 크리스틴이 드디어 공항에 도착을 했네요. 친구인 케빈부터 찾습니다. 케빈 어디 있을까요? 크리스틴! Over here! 여기야, 여기! Long time no see! 오랜만이야! 드디어 두 사람이 만났어요. 아우, 이게 얼마만이야? I missed you! I missed you! 보고 싶었어! 라고 크리스틴이 인사를 하네요. miss라는 것은 누군가를 또는 무언가를 그리워하다, 보고 싶어하다 라는 뜻이에요. I missed you 라고 했으니까 나 너 보고 싶었어 라는 뜻이 되겠죠. 두 사람이 10년 만에 만났거든요. 어머, 그런데도 너 하나도 안 변했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 하나도 안 변했네. 바로 오늘의 한 문장이죠. 기억하시나요? Yes, you haven't changed a bit. You haven't changed a bit. 너 하나도 안 변했구나. 우리도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한테 이런 인사 하잖아요. 그쵸? You, 너는 haven't changed. 이 부분 잘 봐주세요. haven't changed 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이런 변화가 있었다 없었다 하는 걸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Haven't changed, 안 변했다, a bit, 조금도 다 합치면 You haven't changed a bit, 너 하나도 안 변했구나 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의 한 문장 듣고 따라해 볼게요. 처음에는 천천히 조금씩 빠르게 연습해 봅니다. You haven't changed a bit 묶어서 좋아요. 노란 부분은요, 뜻을 전달하기 때문에 강조해 주면 리듬이 생겨요. 이번에는 리듬 살려서 같이 얘기해 볼게요. You haven't changed a bit. You haven't changed a bit. 한 번 더. You haven't changed a bit. You haven't changed a bit. Very good. 박서로 안 변했다고 하면서 Let's take a selfie to celebrate 이라고

하네요. 잠깐만요. 기념으로 셀카 찍자라고 할 때는, 맞아요. 크리스틴의 말처럼 셀피라고 표현합니다. 셀카, 셀피. 그래서 셀카를 찍자라는 표현도 Let's take a selfie 하지 않고요. Let's take a selfie라고 해요. 오늘부터는 발음 표현 써보는 거예요. 찰칵찰칵 사진을 찍고 나서 케빈이 예전에 크리스틴의 나라에 있을 때는 크리스틴이 케빈을 구경시켜주고 돌봐줬을 거잖아요. 자, 이제는 네가 왔으니까 Now you're here. It's my turn to take you around. 이제는 내가 너를 구경시켜줄 차례야라고 얘기를 하네요. It's my turn의 turn 잘 보세요. turn이라는 것은 차례 순서를 뜻하거든요. It's my turn이라고 했으니까 내 차례야. to 동작 넣어서 뭐뭐 할 차례다가 되겠죠. take 누구누구 around라고 하면 누구누구를 안내해주는 거, 구경시켜주는 걸 말합니다. It's my turn to take you around. 이제는 내가 너를 구경시켜줄 차례야. 크리스틴이 좋아하죠? Sounds good. Lead the way. 그럼 네가 앞장서 하고 둘이 공항을 나서네요. 자, 10년 만에 만난 케빈과 크리스틴 너무 반갑고 즐거워 보이죠? 오늘의 한 문장 You haven't changed a bit 가지고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시간 다시 한번 가져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너 하나도 안 변했네. You haven't changed a bit. 이 문장과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요. A bit 대신에 at all, 전혀 사용해서 You haven't changed at all. 이라고

0: 그럼 이 비슷한 표현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직접 말해보세요. 친구의 결혼식에 갔어요. 와, 10년 만에 만나는 동창인데요. 학교 때랑 모습이 똑같아요. 야, 너 하나도 안 변했다. 어떻게? You haven't changed at all. 한 번 더. You haven't changed at all. Very good. 이번에는 반대 표현 알아봅니다. 반대로요, 누군가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다른 사람인 것처럼 못 알아볼 때 있죠. 나 너 못 알아볼 뻔 했잖아. I almost didn't recognize you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Almost는 거의 라는 뜻이고요. Didn't, 안 했다. Recognize는 누군가를 알아보다 라는 뜻이에요.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못 알아볼 뻔했잖아 가 되겠네요. I almost didn't recognize you. 한 번 더. I almost didn't recognize you. 자, 그럼 이 문장도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직접 말해볼게요. 다시 결혼식입니다. 이번에는요, 오랜만에 만난 한 친구가 다이어트에 성공했는지 아주 예쁘고 멋진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다른 사람인 줄 알았지 뭐예요? 야, 나 너 못 알아볼 뻔했잖아. 어떻게? I almost didn't recognize you. 한 번 더. I almost didn't recognize you. Excellent. 자, 이렇게 해서 오늘 Cartoon English 첫 시간 함께 했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배웠던 표현들 생활 속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한 번씩 써보는 거 잊지 말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즐거운 Cartoon으로 함께해요. Bye!
1: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2: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3: 왜 교차 검증했나?
2: 네?
1: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3: 이거 기밀 아닌가?
2: 맞습니다.
1: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0: 표기합니다.
1: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1: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1: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1: 아니에요!

0: Me too. Uh-huh. Let's have some lunch.
1: Okay.

AI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2학기에도 다시 만나 반가워요. 자, 친구들 우리 2학기에는요, 1학기에 배웠던 단어, 문장, 대화 기억하고 있어요? 이렇게 1학기에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말하기 연습에 조금 더 집중해 볼게요. 알고만 있는 영어는 내 진짜 영어 아닌 거 알고 있죠? 오늘부터 AI 팽톡 니콜과 함께 말하기 연습도 더욱 많이 해보는 거예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 볼까요? 이제 막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엄마가 간식을 주시려나 봐요. Are you hungry? 배고프니? 엄마가 물으시는데 어떤 대답을 골라볼까요? 아, 난 배고프니까 네, 배고파요. 클릭!

0: Are you hungry?
1: Yes, I'm hungry.
0: What do you want?
1: I want some cake.
0: Here you are.
2: 대화 잘 들어봤죠, 친구들?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대화 채우기 한번 해볼게요. 엄마와 아이의 대화였어요. 아이가 이제 집에 오니까 엄마가 배고프지? 배고프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Are you? 배고픈. 배고픈이라는 단어 우리 친구들 알고 있죠? 그렇지. Hungry. Hungry. 발음할 때는 hung 부분이 강조해요. Are you hungry? 너 배고프니? 이렇게 물어보셨지. 그랬더니 아이가 네, 배고파요. Yes, I'm hungry. 같은 말을 반복해서 대답을 해줬어요. 배고프니? Are you hungry? 네, 배고파요. Yes, I'm hungry. 그리고는 엄마가 뭐 먹을래? 라는 뜻으로 너는 무엇을 원하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What do you 원하다? 라는 동작을 넣어주면 돼요. 원하다 기억하는 친구? 그렇지. Want. Want. 에요. 이 W 다음에 A가 올 때는 A의 소리가 A나 A가 아니라 A 같은 소리가 나요. 그래서 want. Want 이렇게 발음하면 되겠죠. What do you want? 너는 무엇을 원하니? 뭐 먹을래? 아이가 원하는 것은 I want some cake네요. 케이크는 어떻게 쓸까? 그렇지. K. A, K. 소리 안 나는 이까지 붙여서 이렇게 써주는 거죠. I want some cake. 저 케이크 먹고 싶어요. 엄마가 주시면서 Here you are. 요거 기억해요, 친구들? Here you are. Here you go. 하면 뭔가를 건네줄 때 쓰는 말. 동작하면서 Here you are. 자, 이렇게 우리 대화 채우기까지 해봤어요. 이제는요, 친구들. 이 대화를 리듬에 맞춰서 말하기 연습을 해볼 거예요. 영어는 잘 들으면요, 이렇게 파도 타기처럼 리듬이 있거든요. 이 리듬은 의미를 전달하는 중요한 단어를 강조함으로써 높고 낮음, 높고 낮음이 생기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 강조하면서 선생님과 함께 말해볼게요. 첫 번째, Are you hungry?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뭘까? 그렇지, 배고프니 의미를 전달하는 단어죠. 그래서 are you hungry가 아니라 are you hungry? 여기에 강조 주는 거예요. 해볼까요? Are you hungry? 좋았어. 대답도 yes, I'm hungry에서 네, 배고파요가 중요하죠. Yes, I'm hungry. 할 수 있겠죠? Yes, I'm hungry. 좋아요. What do you want?는 어때요? 무엇? 원하니가 중요해요. What do you want? 해볼까요? What do you want? 좋아요. 그랬더니 아이가 저는 케이크 먹고 싶어요. 저는 먹고 싶어요. 원해요. 무엇을? 케이크를. 이렇게 두 단어 강조하면 돼요. I want some cake. I want some cake. 좋아요. 마지막으로는 건네주면서 여기 있다니까 Here you are. Here you are. 요렇게 강조하면 되겠죠. 좋아요, 친구들. 이제는요, 우리 AI 팽톡 앱을 켜고 다시 한번 말하기 연습 해볼게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줘요. 친구들도 앱 준비됐죠? 앱에서 우리 친구들 스피킹 눌러서요. 주제는 가족, 그리고 씬1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는 우리 친구들 대화를 잘 듣고 한 번씩 따라 할 텐데 아까 억양 연습했잖아요. 요 억양을 잘 지켜주면 원어민 그래프랑 내 억양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비교하는 재미가 있는 말하기 연습 함께 해봐요. 잘 듣고 먼저
3: Are you hungry?
2: 한번 해볼게요. Are you hungry? 오, 괜찮았어.
3: Yes, 괜찮았어. I'm hungry.
2: Yes, I'm hungry.
3: What do you want?
2: What do you want?
3: I want some cake.
2: I want some cake.
3: Here you are.
2: Here you are. 우와, 이렇게 원어민

0: 그래프를 보면서 내 발음까지 체크해보기. Good job. 자, 이제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앱은 넣어두고요. 이제는 우리 펭수에게 조금 더 다양한 문장을 연습하기 위한 도움을 요청해 볼 거예요. Talk more. 오늘은요, 배고프니 이런 문장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Are you? 다음에다가 감정이나 상태를 넣어서 물어보는 말을 만들어 볼 거예요. 배고프니는 Are you? 너는 뭐뭐 하니가 나와 있으니까 뒤에 감정 상태 부분만 배고픈이라는 말로 바꿔주면 되겠죠. 배고픈 기억하고 있죠? 그렇지, hungry예요. 그렇다면 너 배고프니? 물어보는 말은 Are you hungry? Are you hungry?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친구들 할수 있겠죠? 내가 알고 있는 감정 상태 말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보이는 한글을 보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크게 크게 말하고 확인해 보기. 준비? 고고! 너 졸리니? 졸리니? 졸린? Sleepy. 넣어서 말해 본다면 Are you sleepy? Are you sleepy? 이건 어때요? 너 슬프니? 슬픈이라는 말을 넣어야 되겠죠? 슬프는 sad. sad. 너 슬프니는 Are you sad? Are you sad? 좋아요. 마지막 문장. 너 화났니? 만들어 볼게요. 화가 난 친구들 알고 있죠? 맞아요. angry. angry. Are you angry? Are you angry? 너 화났니? Are you angry? 이렇게 문장 만들어 볼수 있겠네요. 친구들도 내가 알고 있는 감정 상태 단어 넣어서 더 많은 문장 만들어 봐요. Well done, 친구들. 어때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의 새로운 것을 합쳐서 말하기 연습 많이 많이 해보기. 친구들, 영어 말하기에 자신감이 쑥쑥 올라가는 것 느껴지나요? 좋아요. 우리 앱에요. 말하기 연습할 거리, 또 놀거리들 많이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앱을 다시 한번 켜고 말하기 연습해보는 거 잊지 말아요. 그리고 우리 너 배고프니? 했을 때, 네, 배고파요로 대화 연습했잖아요. 바로 아래에 배고프지 않아요 대화도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연습해보면 더 좋겠죠.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대화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1: 이거 실화야?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자, 우리 가족에는 엄마, 아빠도 있고, 뭐, 동생, 누나, 형, 여러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그 구성원들을 영어로 어떻게 부르는지 오늘 알려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27. Introducing my family. I can introduce my family.
0: All right, let's start with warm-up. Oh, look at this picture. 그림을 봐봐요. 결혼식 사진이네요, 그쵸? 보니까 이 아이의 삼촌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외숙모와 함께 신랑 신부 컷이네요, 그쵸? They just got married. Congratulations. Oh, but lots of family are here.

보니까 가족들이 많이 모여 있네요. 그쵸?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 그리고 또 나도 보이고, 사촌 누나도 있고, 보니까 또 동생도 있고, 여러 명이 있어요. Then how would you call these people in English? 영어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부를까요?

자, 대화 잘 듣고 오셨죠? 대화 내용도 보면서 가족 구성원들의 타이틀, 어떤 호칭으로 부르는지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처음에 이렇게 물어봤죠. Who is this? Who is this? 일단 who로 물어보면 누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who로 질문이 시작합니다. Who is this? 라고 했으니까 이거 누구야? 라는 뜻이죠. 자, this is my dad. This is my dad는 이 사람은 우리 아빠야라는 뜻이죠. 자, this is my 누구누구라고 하면 이건 저의 누구누구예요라는 설명이고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을 알면 요 뒤에 넣어도 되고 또 그다음에 물건이 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내 거야라는 의미로. 그래서 둘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건 내 친구야. 이렇게 말할 때는 This is my friend 라고 하면 되겠죠? 여러분 친구가 friend인 거다 알고 있죠? 자, 그럼 큰 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This is my friend. This is my friend. Good job. 자, 제가 아까 사물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내 뭐뭐야. 요렇게. Textbook은 교과서라는 뜻이죠. 이건 내 교과서야 라고 할 때는 This is my textbook. This is my textbook. 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얘기할 때는 이 사람은 누구누구야. 사물이 들어올 때는 이건 내 뭐뭐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돼요. 자, This is my dad. 라고 했더니 다른 여성분을 보면서 Is this your mom? 이건 너의 어머니니?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쵸? 자, is this your 뭐뭐? 이 질문은 이 사람은 너의 뭐뭐야? 라는 질문이 되겠죠. 아까 this is my dad의 질문 형식이라고 보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is this your sister? 라고 물어보면 이건 너의 여동생이야? 이 사람은 너의 누나야? 언니야? 요 표현이 다 됩니다. 영어로는 sister 하나로 돼요. 요건 조금 이따가 좀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Is this your sister? Is this your sister? 자, 이 경우도 사물이 올수 있어요. 이거 네 거야? 너의 뭐뭐야? 이렇게 물어볼 때요. Pencil case는 여러 연필이나 이런 걸 넣는 연필통을 뜻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필통입니다. Is this your pencil case?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Is this your pencil case? Good job. 그래서 이 경우도 역시 사람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고 사물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어요. Yes, she's my mom. 그녀는 나의 엄마야.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그렇죠? She가 그녀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녀는 나의 엄마야. This is my mom. She's my mom. 뭐다 같은 의미겠네요. 자, 그럼 이제 가족 구성원을 다형으로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가 했던 거. Dad 누구였어요? 아빠죠. 자, 근데 dad 조금 더 귀엽게 얘기하면 daddy. 그리고 우리도 아빠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Father는 아버지의 의미예요. 그래서 조금 더 공손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엄마도 똑같아요. Mom이라고 부르지만 Mommy라고 좀더 귀엽게 부를 수 있고 Mother라고 하면 어머니라는 느낌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잘 기억해 주시고 할아버지는 요 아빠라는 아버지란 뜻의 father를 가져와서 grandfather 뭐큰 아버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부를 수 있지만 grandfather를 줄여서 grandpa라고도 해요. 어머니라는 mother를 가져와서 grandmother라고 하면 할머니란 뜻인데 줄여서 grandma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그랬죠. 언니, 누나, 여동생 다 sister라고 부른다고. 네, 영어는 누가 더 나이가 많고 적은지를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sister를 다 통일이 되고요. 그리고 남자, 형제, 오빠, 형, 남동생 다 brother 이렇게 불러요. 아주 간단하죠? 자, 그리고 aunt는 이모,

0: 고모, 숙모 다 되고, 엉클은 삼촌, 뭐 큰아빠, 작은아빠 다 돼요. 이모부, 고모부도 다 엉클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간단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촌은 cousin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뭐 cousin and uncle, sister, brother는 통일되지만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렇게 빨갛게 된 거를 가장 많이 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Dad, mom, grandpa, grandma 이렇게 한번 불러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가족 구성원까지 다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Who is this?
2: This is my dad.
1: Is this your mom?
2: Yes, she's my mom.
1: Singing tim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이죠. Let's look at the picture again. A wedding photo. 맞아요. 결혼식이었죠. 자, 일단 남자아이가 자기 가족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일단 이건 우리 가족이에요 라는 말부터 시작해 볼까요? This is my family 라고 하면 되겠죠. This is my 누구? 기억나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분은 우리 할아버지야 라고 할 때는 This is my grandfather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도 어렵지 않네요. 하지만 grandfather도 되지만 grandpa로 줄일 수도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많이 씁니다. 우리 큰 목소리를 해볼까요? This is my grandpa. Good job. 그러면 할머니는요? This is my grandmother. 그런데 이것보다는 grandma가 더 많이 쓰인다고 했죠? This is my grandma. 네, 좀더 친근한 표현이라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건 우리 삼촌이야. 우리 결혼한 신랑인데 This is my uncle이라고 해도 되지만 이 남자는 우리의 삼촌이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This man is my uncle.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이것도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This man is my uncle. Good job. 그러면 우리 앙크라고 결혼한 숙모는 aunt라고 표현하면 되죠. man이 아니라 woman, 여자라는 말로 바꿔야 되겠네요. This woman is my aunt. 잘했어요. 자, 그리고 man, woman 대신에 그냥 person을 쓰면 남녀 구별 없이 사용할 수 있겠죠. This person is my uncle. 혹은 This person is my aunt.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은 내 사촌이야. This is my cousin. cousin이 사촌이었죠. 자, 그런데 여자 사촌은 사촌 누나예요. 그럼 나보다 나이가 많죠. 근데 cousin으로는 사실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알수 없어요. 그럴 때는 She is older than me. 그녀는 나보다 나이가 많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겠네요. She is older than me. Good job.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촌도 있어요. This is also my cousin. 이 사람도 역시 내 사촌이야. also를 넣어줬죠. 자, 그런데 이 사촌은 나보다 나이가 어려요. 그럴 때는 남자니까 he is younger than me.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He is younger than me. 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가족을 소개하는 이런 표현들을 같이 연습을 해봤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가족 사진 펴놓고 한번 연습해보세요. It's volume up time. Are you ready? 우후! Let's start the chant. Grandpa, Grandpa. This is my grandpa. Grandma, Grandma. This is my grandma. Aunt, Aunt. This is my aunt. Uncle, uncle. This is my uncle. Cousin, cousin. This is my cousin. Family, family. This is my family.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introduce my family. 내 가족을 소개할 수 있다인데 여러분, 할수 있겠죠? Check. 자,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삼촌, 이모, 혹은 뭐 외숙모라는 그런 표현들, 또 사촌까지 배웠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가족 사진 보면서 그 표현들 많이 써보세요. 자, 제가 퀴즈 내볼까요? 삼촌은? 오, 잘 외웠네요. Uncle 맞습니다.
자, 오늘 배운 표현들 다 많이 응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많이 써봐야 기억에 남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한테 영어로 한번 불러보는 연습해 보세요.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우리 친구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 영어 공부하면서 더 즐거운 하루를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을까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7. How I spent my summer. Monday. How was your vacation? I can say how my vacation was.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자, 얘들아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너무 궁금하지? 쌤이랑 어서 보러 갈게요. Here we go. 짜잔.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보아하니 지금 the penguin

0: Great, great, great는 아주 좋은이란 뜻입니다. Fun은 신나는, 재미있는이란 뜻이었고, great는 아주 좋은. Okay? 자, okay. 선생님이 항상 우리 친구들한테도 great 이렇게 하잖아요. Great이 아니라 great. Alright. 고양이가 아주 재미있는 vacation을 보낸 것 같기도 하고요. 아주 좋은 great vacation도 보낸 것 같습니다. 그쵸? Okay. 자, 고양이 옆에 있는 펭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짜잔. Oh, boring 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Boring, boring. 바로 지루한이란 뜻인데요. 지금 펭귄의 표정을 보아하니 펭귄은 그렇게 좋은 방학을 보낸 것 같지 않아. 그치? I think the penguin had a boring vacation, a boring summer vacation. 왜 그랬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펭귄은 boring한 summer vacation을 보낸 것 같습니다. Boring 기억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단어. 단어예요. 마지막 단어는 exciting, exciting. 바로 신나는이란 뜻입니다. 자, 지금 펭귄은 잘 모르겠지만 고양이는 the first day of school, 여름방학을 지내고 다 돌아간 학교 길이 굉장히 신나 보이죠? exciting이란 단어도 소개합니다. 오케이,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가 우리의 look and talk였어요. 우리 한번 대화 들어보고 올게요.
1: How was your vacation?
2: It was great. How about you?
1: It was boring. I missed school.
0: 대화 잘 들어봤나요, 우리 친구들? 자, 이번에는 read and speak time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방금 들어본 대화에서 어떤 내용을 배울지 선생님이랑 한번 볼게요. 빠밤! 자, 첫 번째 expression입니다. How was your vacation? One more time. How was your vacation? 일단 vacation 하면 방학이란 뜻이에요. 여름 방학 하게 된다면 summer vacation 또는 겨울 방학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할것 같아? 그쵸, winter vacation입니다. 자, vacation의 뜻은 방학이라는 거 기억하고 우리 한번 이 문장을 다시 해볼게요. How was your vacation? 하게 되면은 너의 방학은 어땠니? 라고 물어볼 때쓸수 있어요. 너 방학은 어땠어? 라고 할 때, How was your vacation? Vacation이 아니라 vacation. Vacation. Alright. 자, 우리 한 단어씩 해보자. 짜잔. 처음에 how. 시작. How. 그 다음 하나 더 추가해서. How was 나라고 있죠? 그 다음에는 How was your 우리 친구들 잘해? How was your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통태 자, 총문장으로 How was your vacation? 자, 준비됐나요? 시작. How was your vacation 좋아요. vacation v와 배 사이의 소리죠. vacation.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vocabulary. 선생님이 초반에 알려준 다섯 개 단어 다시 한번 집어볼게. 자, 첫 번째 단어는 fun 나왔습니다. funny 무슨 뜻? 재미있는. fun. 오케이. 자, 두 번째는요. great였습니다. 아주 좋은이란 뜻이었죠? great. Great.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짜잔. Boring 나왔어요. Boring, boring. 이거는 지루한지란 뜻이었어요. Boring, boring. 하나 더. 자, exciting, exciting. 신나는이란 뜻이었죠. Exciting. 오케이, 좋아요. 자, 이네개 단어 기억하고 우리 한번 또 시작해 볼게요. 짜잔. It was 패턴 나왔습니다. 자, 방금 우리 선생님이 알려줬던 네 개의 단어를 넣어서 이 패턴이랑 같이 학습해 볼게요. 자, it was. It was. 자, it was는 그건 뭐뭐 했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경험이나 나의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쓸수 있는 패턴이에요. It was. 넣어서 한번 선생님이랑 해보자. 짜잔. 단어를 넣었어요. Fun. 무슨 뜻이었죠? 재밌는이란 뜻이었어. 그래서 It was fun. 하게 되면은 그거는 재밌었어. 재밌었어. 라고 할때할수 있습니다. 해볼게요. It was fun. 좋습니다. 자, 또 해볼게요.

great는 무슨 뜻이었지? As usual은 맞죠? 그래서 it was great 하게 되면은 아주 좋았어라는 뜻입니다. 해볼게요. It was great. 좋습니다. 또 볼게요. 이번에는요, boring 나왔어요. boring 무슨 뜻이지? 지루한이란 뜻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it was boring 하게 되면은 아우 지루했어라는 뜻이에요. One more time. It was boring. 우리 친구들 차례. It was boring.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It was exciting. Exciting은 신나는이란 뜻이었죠? 해볼게요. It was exciting.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자, 그 다음은요. I missed 표현 나왔습니다. miss 하면 그리운이란 뜻인데요. I missed. 과거형으로 쓰였으니까 난 뭐뭐가 그리웠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쓰였나 볼게요. 짜잔. I missed school. 하게 되면 무슨 뜻일까? school는 학교죠. 그래서 I missed school 하면은 나는 학교가 그리웠어라는 뜻입니다. I missed school. 시작. I missed school.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I missed my friends. 나왔어요. friends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나는 친구들이 그리웠어. 해볼게요. 시작. I missed my Friends, 좋아요. 자, 그 다음은 I missed you. 이거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난 너가 그리웠어. 해볼게요. 시작. I missed you.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Q&A 시간 가져볼까요?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해볼게. 짜잔. How was your vacation? 너의 방학은 어땠니? 선생님이 한번 물어볼게. 그럼 우리 친구들이 어떤 패턴을 쓸수 있을까요? 짜잔. It was 패턴 쓸수 있겠죠? Fun, great, boring, exciting. 네개 중에서 하나 골라서 우리 친구들이 문장 만들어 볼게요. 시작. It was.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최고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다이얼로그 다시 볼게요. 짜자잔. How was your vacation? 너 방학이 어땠어? How was your vacation? 그랬더니, It was great. 아주 좋았어. It was great. How about you? 너는 어떻게 보냈어? 했더니 여자아이가 It was boring. 지루했어. I missed school. 난 학교가 그리웠어라고 하네요. 선생님이랑 표현 익히고 대화 보니까는 머리에 쏙쏙 들어왔죠? 잘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chant and move time이에요. 쌤이랑 즐겁게 chant 해볼게요. Drop the beat. Was your vacation? How was your vacation? It was fun. Your turn. It was fun. Good job. It was great. Your turn. It was great. Good job. It was boring. It was boring. Very nice. It was exciting. Your turn. It was exciting. Great job, everyone. Excellent. 자, 이번에는 우리 cartoon talk 시간이죠? 아까 선생님이랑 봤던 그림 안에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Here we go.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죠. 펭귄이랑 캣이랑 they're on their way to school, right? After a summer vacation. 여름방학 후에 지금 첫 등교길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랑 대화 확인해 볼게요. 짜잔. Oh, cat. 고양이가 대화를 시작하죠. Hi, penguin. How was your vacation? 이라고 합니다. 펭귄 안녕. How was your vacation? Vacation? 무슨 뜻? 그렇지, 방학이란 뜻이었죠? 너 방학 어땠어? 라고 물어봅니다. How was your vacation? 좋아요. 그랬더니 펭귄이 It was boring. I missed my friends. 라고 합니다. 자, boring이 무슨 뜻이었어? Boring, boring.
맞습니다. 지루한이란 뜻이었죠. So it was boring 하면은 아우 지루했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 지루했을까? 아, I missed my friends. I missed 하면 무슨 뜻이었지?

0: answer. 그랬군요. 자, 그랬더니 또 펭귄이 말하자. How about you? 너는? 넌 어떻게 지냈어? How about you? 라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어우, 캣이 대답해요. It was fun. 이라고 합니다. fun은 무슨 뜻? 재밌는이란 뜻이었죠. 그쵸? fun 아니야, 얘들아. fun, no, no. fun. Okay? It was fun. 근데, but I missed school too. 라고 합니다. I missed는 난 뭐뭐가 그리웠어란 뜻이죠. 자, 우리 캣은 뭐가 또 그리웠대요? school, 학교가 그리웠다고 합니다. But I missed school too. 하지만 난 학교도, 나도 학교가 그리웠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랬군요. 이러한 내용이었군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cartoon talk이었습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우리 학습 목표 볼게요. I can say how my vacation was. 나는 내 방학이 어땠는지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It was fun. 할수 있죠? 그래서 체크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내일도 이 시간에 만나서 재미있게 영어 공부할게요. Bye bye, butterfly.
1: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인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 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라고 사과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친구가 기다려줬을 땐 고맙다고 말을 해야 되겠죠. 오늘은 사과하고 또 고맙다고 말을 하는 방법을 복습해 볼 거예요. Today we're going to review how to say thank you and sorry.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5. Monday. I'm sorry I'm late. I can apologize and say thank you.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볼게요. 그럼 그림을 보시죠. 타다. 그림을 보니까 우리 놀이동산 앞에서 친구들이 약속을 하고 만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좀 짚고 넘어가 볼 그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단어 봅시다. 첫 번째 단어는 miss입니다. 이 miss는 I miss you 할 때처럼 그리워하다 라고 쓸 수 있는데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도 쓰이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버스를 놓치거나 뭔가 타야 할 것을 놓쳤을 때도 이 똑같은 miss 단어를 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I miss the bus 하면은 난 버스를 놓쳤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miss 한번 발음 선생님 따라해 보세요. miss miss miss. 네. 오늘 today's dialogue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일지 한번 기다려주세요. 자, 그럼 두 번째 단어는 wait for입니다. wait는 기다리다죠. 근데 이제 for를 붙이면 그 뒤에 내가 기다리는 대상, 사람을 넣어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누구누구를 혹은 뭐뭐를 기다리다라는 뜻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wait for.

0: Wait for. Wait for. Good. 자, 이제 마지막 단어로 넘어가겠습니다. Still. 자, still은 여전히 라는 뜻도 되지만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그래도 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어요. 이 단어의 쓰임새는 이따가 Today's Dialogue 들으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럼 일단 발음 따라해 보세요. Still. Still. Still. Very good. 그럼 오늘의 대화 바로 듣고 오겠습니다.
1: I'm sorry I'm late. I missed the bus.
2: That's okay. Don't worry about it.
1: Thank you for waiting for me.
2: No problem. I just got here too.
1: Still, that's very kind of you.
2: Come on, let's go in together.
0: Let's rewind. 우리 시간을 돌려서 1학기 때 배웠던 표현들 복습해 볼게요. 그럼 첫 번째 복습할 표현은 바로 I'm sorry, I'm 땡땡입니다. 내가 뭐뭐 해서 미안해 라는 표현이에요. I'm sorry, 너무 쉽죠? I'm sorry는 미안해 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I'm sorry 하고 I'm 땡땡, 내가 어떤 어떤 상황이어서 미안해. 그 상황 때문에 어떤 불편한 상황을 만든 거에 대해서 미안해라고 사과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늦어서 미안해. 내가 늦었어. 그럼 늦은 거에 대해서 한번 사과를 해볼까요? 내가 늦어서 미안해는 I'm sorry I'm late. 네, 늦은 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I'm sorry I'm late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죠. 자, 따라해보세요. I'm sorry I'm late. I'm sorry I'm late. I'm sorry, I'm late. 네, 이렇게 늦었을 때는 꼭 사과하기. 자, 그럼 두 번째 표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상대방이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갖고 사과를 했으면 그런 마음을 안심시켜주는 그런 따뜻한 표현이에요. 바로 괜찮아 라고 안심시켜주는 표현인데 That's okay 라고 말을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That's okay. That's okay. That's okay. 네, 그래서 okay는 괜찮은, 괜찮다라는 뜻이잖아요. That's okay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세요. 근데 이 괜찮아라는 이 같은 표현을 갖고 있는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Okay 말고 alright 라고 말을 해도 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That's alright. That's alright. That's alright. 네, 상대방이 이렇게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해하면 이렇게 안심시켜주세요. 자, 그럼 마지막 표현, 이제는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봅시다. 자, 고마운 거는 우리 항상 고마워할 때 thank you라고 하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당신이 뭐뭐 해줘서 고마워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thank you for 한 다음에 그 상대방이 해준 그 고마운 행동을 넣으면 되는데 보통 이 행동에는 ing를 붙여서 말을 합니다. 자, 어떻게 말을 할까요? 처음에 이제 나를 기다려줘서 고마워 라고 말을 해볼게요. 나를 기다려줘서 고마워. 그러면 뭐 기다리다는 wait인데 제가 또 ing 붙인다고 말을 했죠? 그러면 thank you for waiting for me 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waiting, 나를 기다려주는 그 행위. 그리고 나를 기다려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repeat after me. Thank you for waiting for me. Thank you for waiting for me. Thank you for waiting for me. Very good. 이런 표현들 다 이제 배워봤으니까 그럼 퀴즈 풀어볼게요. 첫 번째 퀴즈. Fill in the blank. 빈칸을 채워주세요. 자, 늦어서 미안해 라는 말 어떻게 할까요? 땡땡, I'm late. 자, 빈칸을 채워주세요. 3, 2, 1. 아, 이건 너무 쉬운데. 미안해가 들어갔으니까 I'm sorry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따라해보세요. I'm sorry I'm late. I'm sorry I'm late. Very good. 그럼 두 번째 퀴즈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Put the words in order. 네, 단어들을 순서대로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은 나를 기다려줘서 고마워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문장을 써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3, 2, 1. 네, 일단 나를 기다려줘서 고마워니까 고마워, thank you가 나와야 되겠죠. 네, thank you. 근데 뭐뭐에 대해서 그 행위를 뒤에 이제 그 넣어야 되니까 thank you for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기다려줘서 고마우니까 thank you for waiting.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다려준 거죠. For me 이렇게 하면 thank you for waiting for me 라는 아주 근사한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따라해보세요. Thank you for waiting for me. Thank you for waiting for me. Good job.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Act it out. 우리 사파 속 인물이 되어서 롤플레잉 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선생님 먼저 약속 시간에 늦은 남자의 역할을 맡을게요. 그럼 여러분이 이 기다리고 있었던 여자친구가 되어서 이 빈칸에 알맞은 단어들을 채워나가면서 말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먼저 사과하면서 시작할게요. 늦어서 미안해. 버스를 놓쳤어. I'm sorry. I'm late. I missed the bus.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이제 안심시켜 주시면 돼요. 아,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땡땡, 오케이. Don't worry about it. Don't worry about it.는 이제 신경 쓰지 마. 걱정하지 마. 라는 뜻이죠. 그러면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안심시켜 주는 건 어떻게 할까요? 자, 기억해 보세요. 3, 2, 1. That's okay. 라고 말을 했죠? 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따라해 보세요. That's okay. Don't worry about it. That's okay. Don't worry about it. Very good.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고맙다고 표현을 하네요. 아, 날 기다려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waiting for me. 그랬더니 여러분이 아, 또 안심을 시켜주네요. 괜찮아. 나도 방금 도착했어. 그러면 여러분이 땡땡. I just got here too. 나도 방금 도착했어. I just got here too. 근데 또 괜찮아를 다르게 표현을 해봤어요. 그러면 no 땡땡이니까 no 뒤에 뭐가 들어갈까요? 자, 3, 2, 1. 네, no problem. 이렇게도 말을 하죠. 혹시 기억났나요? No problem. I just got here too.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따라해보세요. No problem. I just got here too. No problem. I just got here too. Good. 그래서 제가, 아, 그래도 정말 고마워. 너 정말 친절하다. Still, that's very kind of you. 그래서 여러분이, 자, 같이 들어가자. 라고 말을 합니다. Come on, 땡땡, go in together. 자, 우리 땡땡, 이 빈칸 안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생각해 보세요. 3, 2, 1. Let's go in together. 네. 함께 이렇게 하자라고 제시하는 표현이니까 let's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Come on, let's go in together. Come on, let's go in together. Good job. 자, 그럼 이제 우리 역할 바꿔볼 시간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대화를 먼저 시작해 주세요. 이제 여러분이 사과할 차례예요. 늦어서 미안해. 버스를 놓쳤어. 라고 말을 합니다. I'm sorry. 땡땡. I missed the bus. 자, I'm sorry 하고 내가 늦었어. 내가 늦어서 미안해 라고 사과를 하는 거니까 내가 늦었다 라는 그 표현이 이 빈칸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I missed the bus 하면은 여기서 miss는 그립다가 아니라 놓쳤다. 그래서 버스를 놓쳤다 라고 해서 I missed the bus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일단 빈칸 채워주세요. 3, 2, 1. 네, I'm late. I'm late는 내가 늦었다. 그래서 미안하다라고 말을 했네요. 자, 따라해 보세요. I'm sorry I'm late. I missed the bus. I'm sorry I'm late. I missed the bus. 그래서 제가 아, 괜찮아. 신경 쓰지 마라고 말할게요. That's okay. Don't worry about it. 그랬더니 여러분이 나를 기다려 줘서 고마워라고 이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네요. 고맙다고. 그러면 thank you for 땡땡 me. 자, 나를 기다려줘서, 나를 기다려줘서 라는 말을 한번 넣어볼까요? 3, 2, 1. 네, waiting for, wait for, 누구를 기다리다. 그래서 이제 thank you for 하니까 ing 써서 waiting for me 라고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Thank you for waiting for me. Thank you for waiting for me.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괜찮아. 나도 방금 도착했어. No problem. I just got here too.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도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워. 정말 너 친절하다. 라고 말합니다. 땡땡. That's very kind of you. 자, 너 정말 친절하다. 너 정말 착하다. 라는 말은 That's very kind of you. 인데, 그래도 라는 말. 우리 아까 배웠었죠? 그래도 뭘까요? 3, 2, 1. Still. 그쵸? 자, 따라해보세요. Still. That's very kind of you. Still. That's very kind of you. 그래서 제가, 자, 같이 들어가자 라고 말합니다. Come on, let's go in together. 여러분, 오늘 너무 잘했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우리 오늘은 I'm sorry, I'm 그리고 thank you for 이라는 표현들을 사용해서 고마움과 또 미안함을 전달하는 표현을 배워봤어요. 우리 친구들도 따뜻한 마음을 한번 영어로 잘 전달해 보세요. 오늘 복습한 내용들 다 너무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bye.

국내 자전거 이용 인구가 1,000만 명을 훌쩍 넘긴 가운데 해마다 2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므로 음주 후 자전거 운전은 절대 금지입니다. 또 자전거는 인도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해야 합니다. 주의력을 떨어뜨리는 이어폰이나 휴대전화 사용은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자전거 사고 예방 수칙은 당신의 안전과 건강을 지킵니다.

0: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줄리입니다. 여러분, it's Monday today, 월요일입니다. Did you guys have a good weekend? 주말 잘 보내고 왔나요? 자, 한 주가 시작하는 날이니 여러분도 열심히 활기차게 다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 선생님하고 배우게 될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의 학습 목표 듣고 만나요.
1: Week 25. Monday. Making requests. I can make requests.
0: It's get ready time, everyone. Let's learn today's vocabularies. 오늘의 단어 함께 볼까요?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자, 나오는 우리 인물을 보면은 we have a rabbit and a turtle. 토끼랑 지금 거북이가 where are they? 지금 어디에 있나요? 팝콘이 보이고 음료도 보이는 게 지금 아, 영화관에 있는 스낵바입니다. 지금 스낵바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they look really busy. 그쵸? 굉장히 바빠 보여요.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도움 혹은 돕다라는 뜻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elp. Help. Good. 자, 우리 토끼가 지금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데 what is it? 무엇인가요? 지금 거북이가 들고 있는 게 있어요. 팝콘을 우리가 퍼 담을 때 쓰는 도구죠. 혹은 큰 숟가락이라고 볼 수 있고요. 스쿱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Scoop. Scoop. 자, 이렇게 바쁜 건 알겠는데 지금 손님들을 봐주세요. Uh-oh, I think they're angry.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우리 손님이라는 단어도 함께 읽어볼까요? Customer. Customer. Very good. 과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 트레이스 다이얼로그 함께 들어봐요.

0: 봐요.
1: Can you help me carry this popcorn box?
2: Sure, but may I borrow your scoop first?
1: Of course. Here you are.
2: Oh, would you mind filling these drinks for me?
1: No problem. Oh no, the customers are waiting.
2: You're right. Customers first.
0: 오늘의 표현들을 배워보는 Brain Boost 타임입니다. 자, 첫 번째 표현은요. Can you help me? This popcorn box인데요. 자, can you help me 뒤에 동사 원형을 넣어서 무엇무엇 하는 것을 도와줄래?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빈칸을 채워봐야겠죠? 이 팝콘 상자를 옮기는 것을 도와줄래? 자, 여기서 옮기는 것, 옮기다 라는 동사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요. 어떤 단어일까요? Starts with C. C로 시작하는 단어예요. 바로 carry입니다. Let's read the sentence. 문장 읽어볼까요? Can you help me carry this popcorn box? Can you help me carry this popcorn box? Good. 두 번째 표현입니다. But may I your scoop first? 자, 여기서 may가 핵심이죠. May I 뒤에 동사원형을 쓰게 되면 제가 무엇을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문장입니다. 자, 하지만 먼저 너의 스쿱을 빌려도 될까? 라는 표현인데요. 자, 빌리다 라는 동사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요. It starts with B. 우리 B로 시작하는 단어인데 빌리다 라는 단어 뭘까요? 맞아요. 바로 borrow입니다. 우리 문장 읽어볼게요. But may I borrow your scoop first? One more time. But may I borrow your scoop first? Good. 마지막 표현입니다. Oh, would you mind these drinks for me? 자, 여러분 여기서 drinks는 마시다 라는 동사가 아닌 음료를 뜻하는 이제 명사적인 의미예요. 여기서 핵심 표현은 would you mind 그리고 뒤에 동사 ing를 넣어서 무엇무엇을 해주실 수 있나요? 혹은 무엇무엇을 해줄 수 있어? 조금 더 예의 있게 요청하는 표현입니다. Let's fill in the blank. 이 음료들을 채워주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여기서 채우다 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바로 fill인데요. 자, 우리 mind라는 단어 뒤에는 동사 원형이 아니라 동사 뒤에 ing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filling으로 써야겠죠? Let's read. Oh, would you mind filling these drinks for me? One more time. Oh, would you mind filling these drinks for me? Very good, everyone. Now it's quiz time. 자,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문을 같이 읽어봐요. Why are the customers angry? 자, 여러분, 무슨 뜻이죠? 손님들이 왜 화가 났나요? 라는 게 질문이에요.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Number one, because they are watching the movie. 왜냐하면 그들은 영화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Number two, because they are waiting for the movie. 왜냐하면 그들은 영화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Number three, because they are waiting for the snacks. 왜냐하면 그들은 간식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입니다. 자, 선생님이 힌트를 많이 줬어요. What's the answer? 3, 2, 1. The answer is number 3. 맞아요. 지금 스낵바에서 이제 간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너무 기다리니까 화가 났던 거죠. Very good. Next quiz. 두 번째입니다. Unscramble the words. 우리 단어를 알맞게 배열해 볼 거예요. 한국어 문장을 함께 볼까요? 이 팝콘 상자를 옮기는 것을 도와줄래? 라는 문장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무엇무엇 하는 것을 도와줄래? 라고 가지고 있는 뜻을 먼저 사용해요. 자, 그래서 어떤 단어를 먼저 써야 될까요? 맞아요. can부터 시작하고요.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you, 그 다음에 도와주다는 help,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거죠. me, Can you help me가 무엇을 하는 걸 도와줄래? 라는 것이고요. 뒤에는 이제 동사원형이 와요.

알겠죠? 옮기다, carry이고요. 무엇을 옮기는 걸 도와주죠? 이 팝콘 상자. 그래서 this popcorn box입니다. Let's read. Can you help me carry this popcorn box? One more time. Can you help me carry this popcorn box? Very good, everyone. It's role play time, everyone. 우리 dialogue 속으로 들어가서 role play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oday's dialogue 잘 기억하나요? 선생님하고 한번 쭉 연습부터 해볼게요. 자, 문장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you help me carry this popcorn box? 이 팝콘 상자를 옮기는 걸 도와줄래? 다음 문장 볼까요? Sure, but may I borrow your scoop first? 당연하지. 근데 너의 스쿱을 먼저 빌려도 될까? 다음 문장 볼까요? Of course, 당연하지. Here you are, 여기 있어. Oh, would you mind filling these drinks for me? 아, 근데 이 음료를 채워줄 수 있을까? 다음 문장입니다. No problem. 문제될 거 없지. Oh no, the customers are waiting.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 You're right. Customers first. 너 말이 맞아. 손님이 먼저야. Very good, everyone. 자, 연습 잘 했죠? 잘 기억하면서 우리 본격적으로 롤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본격적으로 롤플레이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이 이제 토끼가 돼보는 거고요. 선생님이 거북이가 돼보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가볼게요. 이 팝콘 상자를 옮기는 걸 도와줄래? Can you help me carry this popcorn box? 여러분 차례입니다. 당연하지. 근데 너의 스쿱을 먼저 빌려줄래? 어떻게 얘기할까요? Sure. But may I borrow your scoop first? Sure. But may I borrow your scoop first? My turn. 선생님 차례죠? 당연하지. 여기 있어. Of course. Here you are. 여러분 차례입니다. 아, 근데 이 음료를 좀 채워줄 수 있어? 어떻게 얘기할까요? Oh, would you mind filling these drinks for me? Oh, would you mind filling these drinks for me? 선생님 차례입니다. 문제될 거 없지? 아, 안 돼.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 No problem. Oh no, the customers are waiting. Your turn, 여러분의 차례죠? 너 말이 맞아. 손님들이 먼저야. 어떻게 얘기할까요? You're right. Customers first. You're right. Customers first. Great job, everyone. 이번에는 역할을 바꿔서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토끼, 여러분이 거북이가 돼볼게요. 자, 여러분부터 시작해 볼 거예요. 이 팝콘 상자를 옮기는 걸 도와줄래? 어떻게 말할까요? Can you help me carry this popcorn box? Can you help me carry this popcorn box? One more time. Can you help me carry this popcorn box? 선생님 차례입니다. 물론이지. 근데 너의 스쿱을 먼저 빌려줄래? Sure, but may I borrow your scoop first? 여러분 차례입니다. 당연하지. 여기 있어. 어떻게 말할까요? Of course, here you are. Of course, here you are. One more time. Of course, here you are. 선생님 차례입니다. 아, 근데 이 음료들을 채워줄 수 있어? Oh, would you mind filling these drinks for me? 여러분 차례입니다. 문제될 거 없지? 아, 안 돼.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 어떻게 말할까요? No problem. Oh, no. The customers
Our

0: No problem. Oh no, the customers are waiting. 한번 더. No problem. Oh no, the customers are waiting. 선생님 차례입니다. 너 말이 맞아. 손님들이 먼저야. You're right. Customers first. Well done, everyone.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0: That's it for today, everyone.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making requests라고 해서 요청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웠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무언가를 요청할 때 오늘 배웠던 표현들을 써보면 어떨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이 더욱더 재미난 표현들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가할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everyone. Welcome to All in One 뜨는 영어.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영어 선생님, Chrissy입니다. What's my name? That's right, Chrissy. 여러분 그거 알아요? 우리 오늘부터 1일이에요. 앞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만나서 영어 공부 신나고 재밌게 해볼 텐데 우리 친구들 준비됐어요? 그렇다면 All eyes on Chrissy. 자, 오늘 근데 무슨 요일이에요, 얘들아? 아, today is Monday. 바로 월요일이죠. 월요일은 우리 무엇을 공부해볼까요? 짜잔! 어휘를 공부해볼게요. 단어, 영어 단어들을 공부해볼 텐데 어떤 주제에 재밌는 단어들이 나올지 한번 보러 갈까요? Here we go! 짜잔! Week 1. Welcome to school. 학교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가 이번 주 주제예요. 여러분들은 학교 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쉬는 시간, 뭐 선생님, 친구들 다양하죠. 자, 그러면은 오늘의 단어들 만나러 가볼까요?
1: Hello. Name. Friend. Teacher. School.

그럼 우리 첫 번째 단어부터 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바로 hello 나왔어요. hello, hello. 안녕? 안녕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빨간색으로 오가 되어 있네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hello 할때 오 발음을 한번 강조시켜 볼게요. hello, hello. 자, 오 소리 들리죠? 마치 내 입속에서, 내 입모양에서 비눗방울이 나온다고 생각해 볼게요. 한번 더. hello, hello. 좋습니다. 문장에서 볼까요? 빠밤. Hello. Nice to meet you. 자, 우리 친구들이 한번 해볼까요? Hello. Nice to meet you. 안녕. 만나서 반가워. 라는 뜻이에요. 한번 더. Hello. Nice to meet you. 할때내 몸이 마치 피아노가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음을 넣어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따라, 따라라라. Hello. Nice to meet you. 좋습니다. 우리 그럼 두 번째 단어 가볼까, 얘들아? 빠밤. 두 번째 단어는 name이 나왔어요. name. name. 이름이란 뜻이죠? 자, 여기에는 빨간색으로 A가 표시되어 있네요. A 소리를 유의해서 다시 한번 발음해 볼게요. name. name. 좋습니다. 자, 그럼 문장에서 보자, 얘들아. 빠밤. My name is Chrissy. My name is Chrissy. 내 이름은 Chrissy야 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 몸이 피아노가 된다고 생각해야 돼. 나라라, 너나. 한번 더. My name is Chrissy. 자, 그럼 Chrissy를 딱 빼고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넣어볼까요? 시작. My name is. One more time. My name is. 좋아요. 자, 그럼 다음 단어 가볼까, 얘들아? 빠밤. 다음 단어는 friend가 나왔어요. 다시. friend. friend. 친구라는 단어죠? 자, 근데 우리 알고 있는 단어는 보통 friend라고 할 거야, 얘들아. 근데 friend은 no, no. That's a no, no. friend. 내 윗니빨로요. 아랫입술을 살짝 튕겨줘야 돼요. 한번 더. friend. friend. 마치 고무줄 튕기듯. 한번 더. friend, friend. 좋습니다. 친구라는 단어인데요. 자, 우리 문장에서 볼게요. 빠밤. 그는 내 친구예요. He is my friend. 한번 더. He is my friend. 우리 친구들이 해볼까요? 시작. He is my friend. Great job, everyone. 다음 단어 가볼까요? 빠밤. 다음 단어는 teacher 나왔어요. teacher, teacher, teacher 할때 t 발음을 유의해 줘야 돼요. 한번 더. teacher, teacher, 선생님이라는 단어예요. 문장에서 보겠습니다. 그녀는 제 선생님이세요. She is my teacher. One more time. She is my teacher. 좋습니다. 이거 할때 얘들아 피아노 악기 연주하고 있지요? 따 다, 다라라. She is my teacher. 좋습니다. 얘들아, 입 벌리고 따라하고 있는 거 맞죠? 자, 다음 단어 볼게요. 바로, school 나왔어요. school. 학교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는 ch 발음을 유의해 볼게요. 크 소리가 나고요. 그 다음에 oo는 우 발음을 내줘야 돼요. 해볼게요. school. school. 단어가 뭔가 우아하죠? 한번 다시. school. school. 좋습니다. 그럼 문장에서 볼게요. 빠밤. I go to school. 저는 학교에 가요. I go to school. 자, 우리 친구들이 해볼게요. 시작. I go to school. 좋습니다. 피아노 연주하고 있지요? 입 벌리고 따라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이 단어들을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까? 챈트를 해볼게요. Drop the beat. 오예! 크리스가 제일 좋아하는 챈트 타임이에요. 얘들아, 단어를 제일 재미있고 신나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챈트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크리스가 먼저 부를 거거든요. 쌤이 먼저 부를 테니까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재미있고 신나게 입을 크게 벌려서 챈트를 따라해주면 돼요. 준비됐어요? 그렇다면 시작해볼게요. Hello.

Nice to meet you. Name, name. My name is Chrissy. Name, name. My name is Chrissy. Friend, friend. He is my friend. Friend, friend. He is my friend. Teacher, teacher. She is my teacher. Teacher, teacher. She is my teacher. School, school. I go to school. School, school. I go to school. Excellent, everyone. Great job.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chant도 열심히 하고 크리스랑 같이 단어도 열심히 해주면 크리스가 보너스 타임을 줘야겠죠? 우리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임 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요? 크리스쌤은 게임만 생각하면 너무 신나요? 자, 어떤 게임을 해볼 거냐면요. Unscramble the words를 해볼 거예요. 말 그대로 지금 순서가 막 배열이 이상하게 되어 있는 단어들을 알맞게 순서를 배열을 해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빠밤. 첫 번째는요. 이 그림을 봐봐, 얘들아. 이게 뭐예요? 어, teacher 같아요. 선생님이 있지요? teacher.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teacher. teacher. teacher. 트트트 발음 기억나요? teacher. 자, 그러면 이 알파벳들을 잘 배열을 해 봅시다. 트 소리가 나는 알파벳은 뭐였을까요? 그렇지요. T가 오겠죠? T, T, T. 그 다음에 T가 되니까 E 소리가 길게 나는 것은 바로바로 E. 그 다음에 A가 오겠죠? T. 그 다음에 Ch 소리가 나야 되는데 뭐랑 뭐랑 합쳐져야 Ch 소리가 나지? Ch, Ch, Ch. 뭘까요? 그렇지요. C와 뭐가 합쳐질까요? R, E? 아니에요. 맞아요. H가 합쳐지죠? T, E, A, C, H 이렇게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R 소리가 나는 걸 찾아야 돼요. R이 먼저 올까? E가 먼저 올까? 얘들아? 아, 그렇지요. E가 먼저 오겠지요. Teach까지 됐는데 마지막에 R 소리가 나려면 바로바로 R가 오겠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Teacher, teacher. 우리 친구들 따라하고 있는 거 맞죠? 크리스 혼자 막 말하고 있는 거 아니죠? 다시 한번 teacher, teacher. 자, teacher 할 때 R 소리는 혓바닥이 목구멍 쪽에 가야 돼요. 해볼까요? teacher, teacher. 지금 혓바닥의 끝이 크리스티는 목구멍에 가 있어요. 다시 teacher, teacher. 좋습니다. 아, 이렇게 잘하면 곤란한데 두 번째 또 해야겠는데요? 준비됐어요? 빠밤. 자, 그림을 보세요. 뭐가 보여요? 아, school. 학교가 보이죠? school, school. 우아하게 우 소리 내는 거 기억하지 얘들아? school, school. school은 어떻게 스펠링을 조합하면 될까요? 일단 소리가 나니까 뭘까요? 그렇지요. s가 먼저겠지요. 그 다음에 크 소리가 나야 돼요. 아까 방금 c랑 h랑 합쳐졌을 때 치 소리가 났지요. 요번에는 c랑 h랑 합쳐졌을 때 다른 소리가 난대요. 뭘까요? 크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c H가 와요. school, school. 그 다음에 우 소리가 나야 될 텐데 우 소리가 나려면 무슨 알파벳이 와야 될까요? 그렇지요. O가 오는데 O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 나와요. 그래서 우 소리가 나요. 그래서 비눗방울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school, school, school, school, school. 그 다음에 ㄹ 소리가 나야죠. school. 니까 마지막으로 무슨 알파벳이 와야 돼 얘들아? 무슨 알파벳이에요? 그렇죠. L이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school, school. 우아하게 자, 어깨를 쭉 펴고 배에 힘주고 시작. school, school.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잘하면 게임을 여기서 끝낼까 얘들아? 크리스가 끝낼까요? 아니요, 너무 아쉽죠. 우리 하나만 더 해볼게요. 준비됐어요? 이건 좀 기네? 자, 해볼게요. 문장을 읽고 설명하는 단어를 맞춰보세요. 이거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크리스티가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해볼게요. Someone you play with. 너와 함께 노는 사람. 내가 함께 노는 사람이 누가 있지? 아빠, 엄마, 동생, 친구 많은데? 그 다음에 not your family.

0: 가족이 아니래요. 내가 함께 노는 사람인데 가족이 아닌 거? 뭘까요, 얘들아? 감이 와요? 5초 한번 줄까요? 5, 4, 3, 2, 1. 정답은 바로바로 friend가 되겠습니다. friend. friend. 얘들아, 이거 friend였어요? friend였어요? 기억나요? friend예요? friend예요? 그렇지요. friend였죠. 아까 윗니로 아랫입술 통통통 고무줄 튕기듯이 기억나죠? friend. friend. 너무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뭐 챈트도 잘하고 게임도 잘하고 최고네요. Great job, everyone. 자, 그러면 이제 듣고 따라해보는 시간 가질 거예요. 우리가 오늘 배운 단어들과 문장들 잘 듣고 입 크게 벌려서 따라해보는 거예요.
1: Hello. Hello. Nice to meet you. Name. My name is Chrissy. Friend. He is my friend. Teacher. She is my teacher. School. I go to school.
0: Everyone, 오늘 어땠어요? 우리 오늘 1일 너무 신나고 재밌게 보냈죠? 크리스는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너무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일은 더 신나고 재밌고 fantastic하고 amazing한 타임 가져봐요. 그럼 내일 봐요. Bye bye. Butterfly.

안녕, 나는 그레이스. 이 세상에 모르는 게 없는 똑순이지. 너희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영어를 사랑하는 내 마음은 변함이 없어. 그래서 앞으로도 쭉 공부를 열심히 할 거야. 너희도 그럴 거지? 나는 영어를 너무 좋아해서 나는 영어를 매일 공부한다 를 영어로 적으려고 하는데 빈칸에 들어갈 말을 잘 모르겠어. 마지막까지 너희의 도움이 필요한 나를 도와줘. Hello everyone! 조등영법 독해 힘 레벨 1의 김은혜 선생님입니다. 자, 우선 선생님 박수 한번 쳐주고 시작하고 싶어요. 35강 마지막 강까지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여태까지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고 대견한 마음이 훨씬 큽니다. 우리 마지막 시간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스텝 업 3부터 시작한다고 했었죠. 오늘은 교재와 워크북 두 가지를 준비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지문부터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네요. Can stone float? 자, 주어는 stone인데 stone의 뜻은 돌입니다. float는요, 떠다니다, 뜨다 라는 뜻이니까 해석해보면 돌이 뜰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Pumice can. 자, pumice. 여러분들 지문 밑에 뜻이 달려있죠. 뭐라고 적혀있나요? 부석이라고 적혀있죠. 용암이 빠르게 식어서 굳어서 만들어진 돌이 바로 부석, pumice인데요. 이 부석은 뜰 수 있다고 하네요. It is a type of stone. 그것은요. 자, type, 종류입니다. 무엇의 종류요? 돌의 한 종류예요. It can float because it is very light. 우리가 배운 because 나오고 뒤에가 문장 형태네요. 그러면 왜 뜰 수 있는지 이유가 나오겠죠. 그것은 뜰 수 있다. 왜냐 하면 그것은 매우 light, 가볍기 때문이다. 자, It is full of air bubbles, so it is very

자, be full of 이게 지금 비동사 is잖아요. be full of 하면 무엇 무엇으로 가득하다라는 의미인데, 자, 뭘로 가득합니까? air bubbles. 자, air 공기죠. 그리고 bubble 뭐예요? 방울. 그럼 합치면 공기 방울 또는 두 글자로 기포라고 하기도 하죠. 그것은 공기 방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우 가볍습니다. 아니, 공기방울로 차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가볍다는 거죠. About 90% of the rock is air bubble holes. 자, about 하면 약, 대략 이런 뜻인데요. 대략 90%, 무엇의 90%요? Rock, 암석의 90% 정도는 is air bubble holes. 자, 공기방울 hole 하면요. 구멍입니다. 공기방울 구멍들로 암석의 약90% 정도가 차 있다는 거예요. Some houses have pumice in their bathroom. Some houses, 몇몇 집들은요, have,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pumice, 부석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 in, 우리가 배웠던 장소 전치사, 뭐뭐 안에, 공간 내.

쉼표하고 like on their feet 나와 있죠. feet은요, 발인데 foot의 복수형입니다. 발은 하나를 얘기하는 거고 두 발을 얘기할 때는 foot 아니고 feet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자, 사람들은 부석을 이런 거친 피부의 피부 관리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 거친 피부가 어떤 거냐? like 하면 좋아하다도 있지만 뭐뭐와 같은이라는 뜻도 있다고 했었죠. 그들의 발과 같은 거친 피부의 피부 관리를 위해서 부석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 발 뒤에 보면 각질, 딱딱한 피부들이 있죠. 그 각질을 뭐 제거하거나 관리하는데 이 부석이라는 도구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은? 1번, 부석의 특징과 쓰임. 어때요? 첫 번째부터 맞는 것 같지 않나요? 특징, 뭐 모양이 어떻고 그 안에 공기 방울이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특징 또 가볍고 물에 떴고 쓰임은 뭐예요? 어디에 쓰여요? 발과 같은 거친 피부에 피부 관리에 쓰이는 거니까 1번 맞는 것 같은데요. 일단 2, 3번도 볼까요? 2번, 부석의 주요 분포 지역 어딜 가야 많이 부석을 찾을 수 있나요? 이런 내용은 없었고요. 3번, 부석의 최초 발견 시기, 언제 이것을 처음으로 발견했는가에 대한 내용도 역시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부석의 특징과 쓰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세요. 자, 이 지문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 두 문장이군요. 두 문장으로 정리를 했는데,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좋을지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Pumice has a lot of air inside. 자, 부석은 has, 갖고 있습니다. A lot of, 많은 뭐를 갖고 있대요. Air inside, 안에 공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공기, 방울들, 기포. 그러니까 여기에는 bubbles 들어가야 되겠죠. Air bubbles inside. 자, B-U-B-B-L-E-S. That's why it's very and can on water. 자, 그렇기 때문에 안에 공기 방울들이 있기 때문에 it's very 굉장히 어떻다고 했어요? 우리 지문에서 찾을 수 있죠? It's very light. 가볍다라고 했었잖아요. So very light. 그리고 and 그리고였죠? 그리고 can on water. 자, 물 위에서 뭐할수 있었어요? 둥둥 떠다니다. 뜰수 있었죠. 가벼우니까. 그러면 float가 와야겠네요. can float on water. 이렇게 단어들을 넣어주면 지문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step up 3는 끝났고요. 그 다음은 step 아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재 111쪽이에요.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자, 뜻 먼저 볼까요? 그는 연기를 잘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는 이유가 나타나 있죠. 그런데 because of 중에 뭐가 쓰여야 될지 봅시다. Many people like him.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한다. Because 또는 because of. 자, 뒤에를 잘 봐야 됩니다. He is good at acting. 자, 뭐예요? 문장이죠, 문장. Because 뒤에 문장이 온다고 했어요. Because of 뒤에 문장이 온다고 했어요. 그렇죠. Because 뒤에 문장 형태가 온다고 했었죠. Because of 뒤에는 뭐가 와요? 명사 형태가 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답은 because입니다. 두 번째. Many people love penguins, their look. 자, 이것도 because와 because of 중에 고르는 건데요. 의미는 다 때문에, 그리고 뭐 이유와 원인을 나타내는 거지만, 뒤에 형태를 잘 봐줘야 해요. Their look. Their look만 있으면 문장이 되나요? 아니죠. 명사죠. 그들의 외모 또는 그들의 생김새라는 명사니까, because
of를 골라줘야겠네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그래, 생김새 때문에 펭귄을 사랑한다. 라고 완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그 프린터는 잉크가 떨어져서 The printer is out of ink. 그래서 그들은 그 파일들을 출력할 수 없다. 자, 뭐가 와야 돼요? 뭐뭐 해서. 그리고 결과가 나와 있죠? 그래서 so를 선택해야 되겠고요. so 뒤에 오는 것도 문장 형태라고 했었죠. They can't print the files만 있어도 완전한 문장이 됩니다. so

수 있다. 이것은 의미만 봐도 쉽게 고를 수 있죠? Because promise can float because it is very light. 아, 뒤에가 문장 형태구나. 그럼 because of 아니고 because 네 라고 double check 할수 있습니다. 5번. He likes playing soccer. He joined the team. 그는 좋아합니다. 뭘 좋아해요? Playing soccer. 축구하는 것을 좋아해서 그 팀에 가입했다. 자, 그 팀에 가입했다는 게 뭐예요? 이유, 원인인가요? 그쵸. 결과죠. 하는 것을 좋아해서 결과적으로 그 팀에 가입을 했다니까. So, 그리고 뒤에 문장까지 와주어야 하죠. 자, so 뒤에 오는 문장 볼까요? He joined the team. He joined the team. 무슨 뜻이요? 그 팀에 가입했다. 자, ED까지 붙어 있으니까 가입했다라는 과거형이 되죠. 그래서 so와 because 두 개를 고르는 건 어렵지 않지만, 선생님 똑같이 때문에라는 의미를 갖고 이유와 원인을 나타내는 because랑 because of를 고르는 게 너무 헷갈려요 하면 뒤에 오는 것의 형식을 잘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시죠? because 뒤에는 문장, because of 뒤에는 명사 이렇게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B로 넘어가 볼게요.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표시하고 바르게 고쳐 쓰세요. 1번. They can't hear the news because the noise. 그들은 그 소음 때문에 그 소식을 들을 수 없다. because가 때문에라는 의미를 갖기는 하는데 뒤에 오는 것이 문장인가요? 아니죠. 명사죠. 그럴 때는 because가 아니라 무엇이 온다고요? 선생님 방금 설명했던 because of. Because of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두 번째. It snowed a lot because the road was slippery. 자, 눈이 많이 와서 그 길이 미끄러웠다.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러운 거죠? 그러면 because가 오는 게 아니라 so가 와야겠죠? 그쵸? because가 아니라 So the road was slippery. 그래서 길이 미끄러웠다가 결론이잖아요. 결과잖아요. 그래서 because가 아니라 so로 고쳐줘야 하겠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좋아요. 3번 볼게요. They don't go to the dentist because of they're afraid. 읽으면서도 선생님 뭔가 이상해요 라고 느껴지나요? 그쵸? 때문에는 맞아요. 그런데 Because of 뒤에 they are afraid. 문장이에요? 아니면 명사예요? 그렇죠. 문장이죠? 주어 있고, 동사 있고, 문장이에요. 그럼 because of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쵸. because라고 써줘야 되겠죠? 이렇게 묶어주고, 고칩시다. because. 자, 4번. People know his name, so he created a huge empire. People know his name.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안다. So he created a huge empire. 그러면 그래서가 와야 하는데 해석은 뭐예요? 때문에입니다. 그러면 so 일단 틀렸다는 것을 알겠죠? 때문에니까 because 아니면 because of가 와야 하는데 뒤에 He created a huge empire. 문장, 명사, 어떤 거죠? 문장이죠. 그러면, because. 그렇죠. 계속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게 와야 하는구나, 라고 딱 알아챌 수 있어요. Because he created a huge empire. 이렇게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딱딱하게 연습을 계속했으니까, 좀 재미있게 복습해 봅시다. 뭘로 넘어가요? 워드게임 한번 풀어볼게요.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들어갈 알파벳을 쓰고 숨은 단어가 무엇일지 맞춰봅시다. 자, 첫 번째. 이게 무슨 그림이죠? 알을 담고 있는 둥지죠, 둥지. 둥지는 영어로 nest. nest 하면 여기에 들어갈 알파벳은 T.
nest.

기가 들어갑니다. 2번. 자, 공이 물 위에 떠 있습니다. 뜨다, 떠다니다. 어떤 단어가 생각나시나요? float, float. 세 번째에 들어갈 알파벳이 뭔지 아시나요? O가 들어가야 하죠? float. 맞습니다. 3번. 아,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강아지니까. 그렇죠. U가 들어가야 하죠. cute. 자, 이 소년의 표정 잘 보세요, 여러분. 표정이 어때요? 이렇게 눈이 커지고, 입이 커지고, 놀라운 표정이죠. 놀랍게도 라는 뜻. 단어가 뭐였죠? surprisingly. 자, 여기 들어갈 알파벳. 뭐예요? G. surprisingly. G가 들어갑니다. 자, 5번, 여기가 어디예요? 그렇죠. 욕실입니다. 욕실 또는 화장실. bathroom. bathroom. 자, 발음하다 보면 여기 들어갈 알파벳이 뭔지 알수 있어요. bathroom. 여기는 뭐가 들어가나요? 그렇죠. H가 들어갑니다. bathroom. 자, 그러면, 자, 순서대로 한번 알파벳을 나열해 볼까요? T. O, U, G, H 하면 발음 어떻게 해요? tough, tough 뜻은 뭐였죠? 그렇죠. 거친이었습니다. 한번 써볼게요. 거친, tough, tough라는 단어가 완성되었네요. 그럼 우리 B로 넘어가서 또 재밌는 게임 한번 해볼게요. 우리말 뜻에 맞는 단어가 되도록 철자의 순서를 바르게 배열하여 쓰세요. 첫 번째, amcot이라는 뜻입니다. 자, 어떻게 배열하면 좋을까요? amcot 단어 뭐였죠? 그렇죠, female. 자, female 하려면 F, E, M, A, L, E, female, amcot. 2번, 짝, 친구라는 뜻. 짝, 친구, mate, mate. 그럼 어떻게 배열해야 될까요? M, A, T, E, mate. 짝, 친구라는 뜻이고요. 3번, 자갈, 조약돌. 펭귄이 짝을 찾을 때, 열심히 헤맸던 자갈, 조약돌, pebble, pebble. 자, P, E, B가 두 개입니다. B, B, L, E, Pebble. 네 번째는요, 제국이란 뜻입니다. 제국. 자, Alexander 생각나나요? 자, Empire, Empire. 자, 그럼 E, M, P, I, R, E. 이렇게 배열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사랑스러운. 사랑스러운, 뭐죠? 그렇죠. love에 ly를 붙인 lovely. 그러면 바르게 배열하면 가장 먼저 와야 하는 것이 l, o, v, e. 자, 사랑 또는 사랑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에 ly를 붙여주면 사랑스러운 이란 뜻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들 중에서도 선생님은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거네 가지를 딱 추려봤거든요. Let's review해서 알려줄게요. Let's review. 네, 단어에 알맞은 뜻을 찾아 선으로 이어보자. 정말 기억해야 하는 것들인데요. Look 하면 무슨 뜻이죠? 외모라는 명사도 되고 보이다라는 동사도 되는 단어입니다. important 정말 중요한. 자, 중요한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important. remember 너무 중요해서 꼭 이거 해주세요. 그렇죠. 기억하다. remember. 마지막 type 종류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단어는 선생님이 또 가져왔으니까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여러분 워크북을 준비해 주세요.

워크북의 words부터 grammar까지 순서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워크북의 23쪽을 펴고 words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영어 단어에는 우리말 뜻을, 우리말 뜻에는 영어 단어를, 영어 먼저 나왔으니까 우리말 뜻 한번 볼게요. 아까 female은 암컷이었잖아요. 그런데 male은 무슨 뜻이죠? 그렇죠. 수컷이고요. warrior. 뭐라고요? warrior. 뜻은 전사입니다. Alexander, 왕이자 정사였다 하면서 warrior이라는 단어 나왔었죠. 3번, pebble. 우리 앞서서 월게임에서도 만나봤는데, 자갈 또는 조약돌이라는 뜻이고요. Surprisingly, 아까 소년이 이렇게 했던 표정 기억나나요? 어떤 표정이에요? 놀라운 표정인데, surprisingly라고 했으니까, 놀랍게도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고요. Be full of는 무엇무엇으로 가득하다. 무엇무엇으로 가득하다. Be full of입니다. 자, look for. 자, 선생님 동작 힌트. Look for 뭘까요? 그렇죠. 무엇무엇을 찾다라는 뜻입니다. 자, name A after B. T입니다. Name A after B. 무슨 뜻이죠? 는요. 이제 우리말 뜻에는 영어 단어 적는 겁니다. 외모, 생김새, 명사도 되고, 또 보이다라는 뜻도 되는데요. 뭐죠? Look. Look. 외모, 생김새. 이건 명사죠. 또 보이다는 동사이고요. 행동하다. 행동하다. A로 시작합니다. 기억이 잘안 나요? 또는 기억나서 외치고 있어요? 뭐라고요? 그렇죠. act입니다. 자, 10번에 암컷. 아, male일까요? female일까요? 암컷은 female. F E M A L E, female. 자, 11번 떠다니다, 뜨다. 우리 자주 봤던 단어죠? F로 시작하는 float. 정답. F, L, O, A, T. float. 12번에 거친. 오, 우리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월드 게임에서 알파벳을 모았을 때 나온 단어.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tough. T, O, U, G, H. tough. 거친이란 뜻이고요. 암석, 단단한 암석, R로 시작하는데요. 뭐라고요? Rock. R, O, C, K. 암석, rock. 자, 14번, 둥지. 둥지. 자, N으로 시작하는 nest. nest입니다. 자, 그럼 B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세요. 1번. About 90% of the rock is air bubble. 자, 그 암석의 약 90%는 is air bubble. 자, 그러면 air bubble까지는 기포라는 뜻이죠. 그럼 빈칸에 뭐가 와야 돼요? 구멍이라는 뜻이 와야 하네요. 보기에서 어떤 단어예요? 그렇죠. holes. holes. s까지 붙여서 복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번. When a male penguin wants to find a, he looks for a pebble. 자, 수컷 펭귄이 짝을 찾고 싶을 때 무엇을 찾고 싶어요? 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아, 그럴 때 그는 자갈을 찾는다. 그러면 짝. 이라는 뜻 보기에서 찾으셨나요? 가장 처음에 있죠? mate. 짝 또는 친구라는 뜻이었는데요. 자, 여기서는 짝으로 해석하면 좋겠죠? 암컷 펭귄을 찾아 나서니까요. 자, 3번 볼게요. The most, Alexandria is in Egypt. 자, 가장 유명한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네, 있다. 자, 가장 뭐뭐한. 자, 가장 어떤? 유명한이라는 뜻이 들어가야 합니다. 유명한. 쭉쭉쭉쭉 볼까요? F로 시작하는데 fit인가요? famous죠? famous. 자, 4번. Some houses have pumice in their, 자, 일부 집들은 부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bathroom. 자, bathroom. 스펠링 기억해 주세요. bathroom. 자, 마지막 5번 보겠습니다. People use it for skincare on tough skin, like on their, 사람들은 use it, 그것을 사용합니다. 무엇을 위해? For skin care on tough skin. 거친 피부에 피부 관리를 위해서 사용한대요. 그런데 그 거친 피부가 어떤 것과 같아요? Like on their, 그들의 발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여기에는 발. 근데 발의 복수형. foot이 아닌 feet. feet. 이렇게 완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grammar 넘어간다고 했었죠? 빈칸에 어떤 단어가 와야 할지 봅시다. 그 쇼는 웃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여러 번 본다. 때문에니까 둘중 하나일 텐데 뒤에 문장 형식이 왔죠? 그러면 because가 돼야겠죠. 맨첫 글자 대문자 적어주시고요. 그 커다란 나무 때문에 우리는 그늘에서 쉴수 있다. 역시나 두개 중에 하나인데 뒤에가 the big tree 명사예요. 그럴 때는 because of까지 써줘야 되겠죠. 그녀는 초콜릿을 너무 좋아해서만 봐도 우리는 뭐가 들어갈지 압니다. 뭐죠? So she keeps some in her bag 하면서 뒤에 결과가 나오고요.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 길은 미끄러웠다. 뒤에가 문장이네요. 그럴 때는 because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5번. 그래서 영화를 보았다. So가 들어가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B를 안 풀어줬죠? B는 여러분들 숙제로 마지막 남겨두고요. Today's quiz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는 영어를 너무 좋아해서 나는 영어를 매일 공부한다. 빈칸에 들어갈 접속사가 무엇일지 여러분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35강까지 달려온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고요. 이제는 영어가 뭔지 좀 알고 좀 재미도 느끼고 하실 거예요.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끝까지 복습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인사하겠습니다. Bye everyon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세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start of the week.
1: 네.
0: 시작입니다. 자, 오늘 가정 영어를 해볼 건데요.
1: 그쵸.
0: 아, 제목이요. 아들의 실력을 핑계 삼은 아빠라고 오. 해서
1: 예.
0: 남편이요. 기대되시죠? 자,
1: 네.
0: 상의도 없이 게임기를 샀습니다.
1: 아유.
0: 자, 이랬을 때 지금 굉장히 당황한 케이스인데.
1: 그쵸.
0: 이제 핑계를 댈 뭔가 돌릴 누군가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쵸?
1: 사실은 내가 갖고 싶어 샀지만 아들을 핑계 삼아 이제 게임기를 내세웠다.
0: 와, 굉장히 촉이 좋으시네요.
1: 아, 그럼요.
0: 만약에

0: 상황이 남편분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1: 그러면은 당장 저는 환불 조치.
0: 아, 환불 조치.
1: 네, 환불 들어가... 조치로 바로 들어가고요. 아, 왜냐면은 그 게임기를 아하. 사는 건 괜찮아요. 아하.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집에서 게임을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0: 맞아요.
1: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도 아하. 줄어들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생각이 드니까
0: 이 진지함을 들었을 때 네. 지금 보고 계시죠? 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절대 안 됩니다.
0: Alright, alright. 네. 자, 오늘도 이 표현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실용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많이 가져가실 겁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게임기를 샀어요.
2: 오.
0: 글만 들어도 이거 봐도 굉장히 이게
1: 그렇죠.
0: 떨리네요. 아,
1: 예.
0: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게임기를 샀는가. 그래서 뭐뭐 하지 않고라는 부분이 좀 오늘 핵심이 될 것 같고요.
1: 그러네요.
0: 네, 두 번째 미션은요. 걔는 비디오 게임하는 거 좋아하지도 않는다고요. 지금 뭔가 변명이 들어왔는데
1: 네네네.
0: 바로 튕겨나간 그런 느낌.
1: 그러네요. 이분의 그 이 최후가 어떨지 이게 상상만으로도 굉장히 털이 쭈뼛쭈뼛 서는데요, 저는요.
0: 많은 아버지분들이 굉장히 떨고 예. 계실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Alright,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 한번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1: 아, 좀 긴장됩니다. 과연 아들을 핑계 삼아 게임기를 산 아빠의 최후는 어떨지
0: Alright.
1: 한번 확인하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게임기를 샀어요?
3: What did you say, honey?
1: you buy 그 게임 플레이어.
3: 게임 플레이어?
1: Yes.
3: What's that?
1: 아니, 게임 머신.
3: 아, 게임 콘솔?
1: Yeah. You bought it.
3: Me?
1: Yeah, but without asking me.
3: Oh!
1: Yeah!
3: Oh, it wasn't me. It wasn't me. Mayu begged for it.
1: 또 핑계. Mayu 핑계.
3: It wasn't me. Mayu begged for it. Please, please, daddy.
1: 아니, 걔는 비디오 게임 하는 거 좋아하지도 않는다고요. 어, Mayu.
3: Yeah.
1: Mayu doesn't, Mayu don't like video game.
3: No! No! Trust me.
1: What?
3: Trust me, ma'am. He is like a pro gamer.
1: No. No.
3: Trust me, ma'am.
1: You are a liar.
3: He is like a pro gamer, Mayu.
1: I don't believe it.
3: Really?
1: I can't believe.
3: No, really. Mayu begged for it. Not me. It wasn't me.
1: Mayu! 물어봐야지 안 되겠네. Mayu!
0: 아이고. 어떡합니까?
1: 빨리 벗어나고 싶네요.
0: 그러니까요.
1: 예, 원래 배우고 싶어요, 영어를요.
0: 자, 남편의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저는 잘 활용해가지고 영어 네. 패턴들을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정말 뼛속부터 영어 선생님이에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주세요.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5: It wasn't me. Mayu begged for it.
4: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5: Trust me, ma'am. He is like a pro gamer.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일단 게임기가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앞에.
1: 아유, 게임기가 또 이게 핸드폰 아니거든요.
0: 그러니까요. 그걸 딱 발견한 아내분이
1: 놀라시지.
0: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게임기를 샀어요? 지금 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렇죠. 근데 말투가 굉장히 고분고분하거든요.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게임기를 샀어요? 이런 느낌이죠.
0: 아, 그렇군요. 네. 아, 알겠습니다.
1: 제가 또, 아니, 그, 저는 사실 경험은 없지만, 주변에 막 얘기를 들어보면은, 또 이거 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더라고요.
0: 이런 경우 있죠?
1: 네. 네. Did you buy your, without asking me? 나에게 물어보지 않고, 여기서 끊을까봐요.
0: 오케이. Okay.
1: 예. 네.
0: 그러면 did you buy your, 뭐가 돼야 돼요?
1: 게임기가 들어가야 돼요.
0: 게임기를 게임이에요? 샀냐.
1: 그죠. 그럼 게임기니까, mm-hmm. 게임이 일단은 영어잖아요.
0: Yes.
1: 그쵸. 게임, 진짜 게임은 우리가
0: 네.
1: 한글처럼 되게 많이 쓰네요.
0: 그럼요. 네. 그런 것들이 있죠. 완전히 들어와서 정착을 한 거죠. 그죠.
1: 그러게요.
0: Mm-hmm.
1: 게임, 게임 두 개 중에 고민이에요.
0: 네.
1: 게임 플레이어 아니면 게임 머신.
0: 오.
1: 근데 플레이어는 사람이잖아요.
0: 오.
1: 그쵸? 아유, 그 정도는 알죠. 그래서 저는 그럼 머신으로 갈게요.
0: 오케이.
1: 기계니까. 머시.
0: Uh-huh.
1: 이게 맞나요? 머신.
0: 예. So, did you buy a game machine without asking me?
1: Mm-hmm.
0: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게임 콘솔.
1: 아? 콘솔?
0: Yes.
1: 이거는 완전
0: 콘솔.
1: 방송국 용어인데요. 콘솔.
0: 그렇습니까? 네. 뭐 어떤 기계 장비 같은 거 얘기를 할 때.
1: 지금 저희 PD님도 콘솔에 계시는
0: right,
1: 거거든요.
0: Right, right. 네. 이게 원래 사실은요. 콘솔이라고 하는 게 본체를 좀 얘기를 해요.
1: 아.
0: 그래서 뭔가 컨트롤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 부분, 큰 거
1: 네.
0: 있잖아요.
1: 네네네.
0: 그래서 그걸 보면서 게임 콘솔을 샀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물론 현실에서는 게임기가 이런 브랜드 프로덕트 네임스들이 있잖아요.
1: 네.
0: 뭐 숫자 들어가고 뭐 이런
1: 그쵸.
0: 게임기 이름이 있기 때문에 보통 그거로 많이 불러요.
1: 네.
0: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게임기라고 한다면 일반 명사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음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Did you buy a game console? 여기까지는 그냥 샀냐예요.
1: 네.
0: 네, 여기서 더 이게 산 것 자체도 지금 제 생각에 마음에 안 드는데 더 중요한 건 without asking me.
1: 묻지도 않았어.
0: 물어보지도 않았다.
1: 아이고야.
0: 그냥 확 그랬다.
1: 아.
0: 근데 아무래도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물어봤으면 무조건
1: 못 사게
0: no.
1: 하니까요. 네,
0: 예, 예, 예. Alright. 자, 일단은 without이라고 하는 거 하면 뭐뭐 없이예요. 그렇죠?
1: 맞아요.
0: with는 함께이지만 out이 들어가면서 뭐뭐 없이. So 예를 들어서 without you, without this car, right? Without their help 이런 식으로 명사 없이가 돼야 되는데 오늘은 단순한 명사가 아니라 어떻게 돼 있어요?
1: 동명사 ing가 붙었네요.
0: 맞아요. 그래서 ing를 넣게 되면 뭐뭐 하지 않은 채 혹은 의역하면 뭐뭐 하지 않고 라는 느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 없이 뭘 했다잖아요, 사실은.
1: 그죠?
0: Right? 그런데 여기에 그냥 동사 원형으로 without go, without eat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그렇죠?
1: 네.
0: 먹다 없이, 뭐 가다 없이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1: 네.
0: So 명사형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먹지 않은 채 그러면 without
1: eating으로
0: 바꿔줘야 되겠고요.
1: 네.
0: 멈추지 않은 채, 뭐 멈추지 않고 그러면
1: without stopping
0: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네.
0: 너무 바빴던 거예요. 그래서 나 있잖아, 먹지도 않고 일했어. 나 먹지도 않고 일했잖아.
1: I worked without eating.
0: 그렇죠. I worked without eating.
1: Oh.
0: Right? How about this? 그녀는 달렸대요.
1: 예.
0: 근데 멈추지 않고 달렸대요.
1: She ran without stopping.
0: Without stopping.
1: Oh.
0: You got it.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1: 네네.
0: 그렇죠? 그래서 뭐뭐 하지 않은 채라고 좀 되는데 이제 제가 사실은 뭐뭐 하지 않고라고 애당초에 해석을 좀 하고 싶기는 한데 의역 버전으로 이렇게
1: 네.
0: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뭐뭐 하지 않고 하면 뭔가 이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뭐 하고 이런 순서가 생각날 것 같아서
1: 그러게 완전 네. 넥스트 같아요.
0: 사실은 약간 동시성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뭐 하지 않은 채로 좀 직역으로 느껴줬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렇게 끝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읽어볼게요. I worked without eating.
1: I worked without eating.
0: She ran without stopping.
1: She ran without stopping.
0: Alright. 자, 그리고 명령어로도 할 수 있는데 이거 조금 길긴 하지만 한번 도전해 볼게요. 틀려도
1: 네.
0: 됩니다.
1: 네.
0: 자, 그거 먹지 마. 너 손 씻지 않은 채로는 한마디로 손 씻고 먹어너. 이런 느낌 있잖아요.
1: 네네네.
0: 자, 그거 먹지 마. 그럼 어때요?
1: Don't eat it.
0: Don't eat it, right? 너의 손을 씻지 않은 채로.
1: Without washing your hands.
0: 그렇죠. Without washing ing. Your hand. 오, 너무 잘해줬습니다.
1: 와우.
0: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읽어볼게요.
1: 네.
0: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1: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0: Alright. 자, 이랬을 때 완전 당황한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나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마유인 거예요.
1: 그럼 애 이름이군요.
0: 그러니까 마유가 그걸 사달라고 빌었어요. 수사하네요.
1: 그러게요.
0: 그렇죠? 네.
1: 마유가 지금 이 자리에 없나 보죠?
0: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네. 이러고 있는데.
1: It was me. 나 아니었어요. 마유, for it. 아, 마유가 그거를 사달랬어요. 뭐 이런 거겠죠?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0: 네.
1: 사달라고 빌었어요는
0: 빌었어요.
1: 너무. 빌었어요. 마유 wish다.

0: 아니야, 호프. 마요 호프트. 그쵸?
1: 그걸 희망했어요.
0: 예.
1: 아, 그게 뭐, 호흡한다는 게 틀린 거는 아닌데, 저는 사실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0: 예.
1: 말 그대로 정말 빌었다라는 말을 쓰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동사를 한 번도 왕초보 영어에서 안 해봤기 때문에,
0: 맞아요.
1: 네. 그래서 우리가 BEG라고 하는 게 실제로 빌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잘못했어요라고 비는 것도 있지만 뭔가를 얻기 위해서 비는 거는 그만큼 정말 말 그대로 뭔가 싹싹 빌다 이런 뜻도 되겠지만 그만큼 간절히 원했다라는 뜻이 또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Alright? 그래서 우리가 그냥 bag 하는 거가 빌다 이렇게 암기하는 것보다는
0: 예.
1: 뭐를 얻고 싶어한다라는 뉘앙스가 많이
0: 아,
1: 들어가요.
0: 네.
1: Okay? So bag for something. 이라고 하면 뭔가를 사달라고 빌다, 뭔가를 간청하다 정도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0: Yes.
1: So again, for 뒤에 있는 거 받으려고 내가 비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So 예를 들어서 브라이언이라는 아이가
0: 네.
1: 장난감을 사달라고 막빈 거예요. 아, 저 갖고 싶어요. 이런 느낌으로 과거형으로. 그러면 일단 브라이언은 빌었다. 어떻게 해요?
0: Brian begged
1: Bagged. 그렇죠? 근데 토이를 얻으려고.
0: for toys.
1: For a
0: for a
1: toy or
0: toy.
1: 여러 개면 toys 좋아요.
0: 네.
1: Okay.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용서를 빌었다. 자, 보세요. 이거 얼마나 많이 써요. 용서를 빌다, right?
0: 그쵸.
1: 그러면 용서라고 하는 거를 받으려고 빈 거잖아요. 그렇죠?
0: 네.
1: So 그녀는 빌었다.
0: She begged.
1: Bagged, right? 용서라는 명사가 뭘까요? 용서하다는 forgive인데요.
0: 그쵸.
1: 명사는 뭘까요?
0: 명사가 있어요?
1: 아하.
0: 용서가요?
1: Forgive.
0: Niece.
1: Yes.
0: 아.
1: 그러면은 그녀는 forgiveness를 달라고 빌었대요.
0: 아, she begged for forgiveness.
1: Exactly. She begged for forgiveness. 이될 수는 있지만
0: 예.
1: 일반적으로 얘는 거의 굳어져 있어요.
0: 아,
1: Okay? Alright.
0: forgiven.
1: 자, 읽어보겠습니다. Brian begged for a toy.
0: Brian begged for a toy.
1: She begged for forgiveness.
0: She begged for forgiveness.
1: 자, 그리고요, 사람에게 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for이라고 하는 걸 쓰지 않아요. 당신을 얻으려고 이렇게 쓰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I am begging you. 알라이? 이렇게 하면 나 너한테 비는 거야. 제발 봐줘. 이런 느낌이죠. I'm begging you. 이것도
0: I'm
1: 같이
0: begging you.
1: 알아두시면
0: Yes.
1: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t wasn't me. Mayu begged for it.
0: It was me. Mayu begged for it.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It wasn't me. Mayu begged for it. It wasn't me. Mayu begged for it. 자, 이랬을 때 그대로 넘어가지 않죠.
0: 네.
1: 걔는요, 비디오 게임 하는 거 좋아하지도 않는다고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0: 엄마가
1: 네.
0: 너무 잘
1: 아,
0: 알아요.
1: 그러니까.
0: 아들을 너무 잘 아는데
1: 아,
0: 어디다 대고.
1: 이거는 안 되죠.
0: 그치, 안 통하죠.
1: 네.
0: He doesn't like playing video games.
1: 아하.
0: 아.
1: 자, 일단은 얘가 없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냥 읽어보세요.
0: 그거
1: 쭉.
0: 없어도 말 되잖아요, 지금.
1: Go ahead.
0: He doesn't like playing video games.
1: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없이 읽으면.
0: 그는 비디오 게임을 좋아하지 않아.
1: 플레이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
0: 에에에.
1: 그런데 자, 걔는 비디오 게임 하는 거 좋아하지도
0: 도.
1: 않는다고요. 제가 이거는 거의, 양념을 살짝 친 겁니다. 그래서 힌트 좀 드릴게요.
0: 예.
1: 심지어 그것도 아니야.
0: 아.
1: 심지어.
0: he doesn't even like인가 보다.
1: 오케이.
0: 예.
1: 원어민들이 양념으로 굉장히 많이
0: 아,
1: 씁니다.
0: 저는 just나 only를 쓰려고 그랬어요.
1: Only.
0: 예.
1: Well, 그러면 의미가 좀 이상해지세요. 그죠?
0: 그는 오직 좋아하지
1: 오직
0: 않았어.
1: 좋아하지 않았어. 좀 이상하죠?
0: 이상하네요.
1: So, he
0: 예.
1: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정답? 맞습니다. So, 심지어, 뭐뭐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쓸때 even을 좀 넣어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리면, I don't like fried chicken. 이러면은 나는 fried chicken 안 좋아해. 이거죠. 근데
0: 네.
1: I don't even like fried chicken.
0: 난 치킨도 안 좋아해.
1: 심지어 나 치킨 좋아하지도 않아. 근데 무슨
0: 아.
1: 뭐 너가 좋아하니까 그런 거겠지. 그러면서 I don't even like fried chicken.

0: 나 심지어 좋아하지도 않는다.
1: 네.
0: 이렇게 양념이 약간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하는 거 좋아한다라고 할 때 I like you, I like that. 명사 보통 나오잖아요.
1: 그쵸.
0: Like something, right?
1: 네.
0: 그런데 어떤 행동하는 걸 좋아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즐길 수도 있죠. 그럴 때는 like 뒤에
1: ing.
0: ing가 여기 지금 딱 보이죠, 그쵸?
1: 네.
0: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like ing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하다, 뭐 즐기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사실
1: 예.
0: like 대신에 enjoy도 가능해요. 그러면 그걸 즐기다라는 게 확실해지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 네. 한번 해볼게요. 나 있잖아. 나는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거 좋아해.
1: 오.
0: 아, 이거 굉장히 좋잖아요. So, 나는 좋아한다.
1: I like.
0: 배우는 게 뭐예요? 배우는 거?
1: Learning.
0: Learning. 새로운 것들.
1: New thing?
0: New things.
1: Z.
0: Right. So, I like learning new things. How about this? 운동하는 게 우리 무슨 out이었죠?
1: Workout.
0: Workout, right? 그러면은 그는 운동하는 걸 안 좋아해. 어, 여기 주어가 거의 마유라고 볼 수 있네요.
1: 아, 그럼.
0: 자, 그는 워크아웃 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
1: He doesn't like working out.
0: 그렇죠.
1: Oh.
0: ing 넣어야 되니까.
1: Yes.
0: 그렇죠? So he doesn't like working out. 아, 좋아해야 되는데요.
1: 네.
0: 자, so 요렇게 like ing. Like ing.
1: 근데 워크아웃이 한 단어 아니었나요?
0: Workout?
1: 네.
0: 그거는 명사로 쓸 때, 운동으로 쓸 때는
1: 아.
0: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1: 아.
0: Right.
1: 네.
0: 자, 이거는 그냥 동사기 때문에 work 띄고
1: out이군요.
0: Yes. 자, 읽어볼게요. I like learning new things.
1: I like learning new things.
0: He doesn't like working out.
1: He doesn't like working out.
0: 자, 그럼 질문형도 해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1: 네네.
0: 그러면 너 있잖아, 책 읽는 거 좋아해?
1: 오.
0: 자, 책들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제너럴하게. 너
1: 네.
0: 책들 읽는 거 좋아하니?
1: Do you like reading books?
0: 그렇죠.
1: Oh.
0: 질문형이지만 여전히 ing.
1: 그러네요.
0: Right? So do you like reading books? Okay. 자, 본문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1: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0: 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알고 보니 반전이 있었던 거예요.
1: 왜요?
0: 아이가 안 좋아한다고 엄마는 확신했잖아요.
1: 그렇죠. 이 마지막 대사 중요하거든요.
0: 아, 중요합니다.
1: 예.
0: 절 믿으세요, 부인. 이거는 굉장히 겸손해진 거예요.
1: 예.
0: 걔는 마치 프로 게이머 같답니다.
1: 갑자기 무슨 집사처럼.
0: 아, 알고 보니까
1: 예.
0: 저 뒤에서 아들이 엄마 아. 몰랐죠? 그러면서
1: 아,
0: 아이도 알고 보니 좋아했던 거예요.
1: 예, trust me, ma'am. He's like a pro gamer. 게이머겠네요, 그러면.
0: 그래서 아이가 뭐 돌아오거나 하면은 다 들통이 날 텐데.
1: 그쵸, 그쵸.
0: 참. 자, 보겠습니다. Right? So trust me, ma'am. He is like a pro gamer. Right? 정답, gamer. 맞습니다.
1: Yes.
0: 비디오 게임 선수, 게이머. 요즘에는 이제 뭐, 그쵸. 게임 자체가 e스포츠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잖아요.
1: 너무 사랑받죠. 뭐,
0: 그렇죠.
1: 올림픽 종목에도 있으니까요.
0: That's right.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워낙 유명해졌죠. 그죠. 프로게이머, right?
1: 네.
0: 자, 근데 그는 실제로 프로게이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짜 뛰는 선수로 뛴다. 에요?
1: 아니요. 몸 같다고.
0: 같다.
1: 네,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진짜 그건 아니지만 그만큼 뭔가 잘한다는 느낌?
1: 그쵸.
0: 그걸 느낌을 주려고 어떤 단어 썼을까요?
1: Like.
0: Like. Okay. So 여기서는 좋아하다라는 동사가 아니고요. 뭐뭐 같은이라는 뜻의 단어가 됩니다. So like.
1: Yes.
0: 명사 하면 명사 같은,
1: 같은.
0: 뭐 명사처럼 뭐 요 정도로 해석이
1: 오.
0: 가능하겠죠.
1: 네네.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친구가 있는데 진짜 벽을 굉장히 잘 타요. 이렇게.
1: 그래요?
0: 갑자기 예문이 굉장히 특이한 게 생각이 났어, 제가.
1: 벽을 잘 탄다고?
0: 그는 마치 스파이더맨 같아.
1: 아.
0: 오.
1: He is like a Spider-Man.
0: Alright, he is like Spider-Man.
1: 와.
0: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How about this? 그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1: 네.
0: 성 같은 거.
1: 아.
0: 이런 거 있잖아요. 집을 봤는데 진짜 그게 성이라는 게 아니라 성처럼 화려한 집이 있잖아요.
1: 그렇죠. 뭔가 웅장한 느낌.
0: 해외에서 특히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1: 에.
0: 그래서 그건 마치 성 같다.
1: 오.
0: C로 시작하는 성.
1: 그렇죠. It is like a castle.
0: 오. It's like a castle.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게 진짜 얘가 스파이더맨이다. 그게 진짜 캐슬이다는 아니지만
1: 아니고.
0: 아 진짜 그런 느낌이다. 그런 거 같다. Yes. Okay.
1: So
0: 읽어보겠습니다. He's like Spider-Man.
1: He's like Spider-Man.
0: It's like a castle.
1: It's like a castle.
0: Alright.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1: 아, 근데 여기 스파이더맨 앞에는 관사 어가 안 들어가는군요.
0: A Spider-Man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뭔가 특정한 형용사를 넣으면
1: 에.
0: 뭐 특이한 뭐 어쩌고 저쩌고 한 스파이더맨 같다라고도 가능은 한데 일반적으로 스파이더맨은 슈퍼맨 이런 것처럼 고유명사처럼
1: 그쵸, 이름이니까.
0: 됩니다. 사람 얘기하는 것 같은 거죠.
1: 네.
0: 그렇죠? 자, 여기서 참고로 추가를 한번 해본다면
1: 네.
0: 이런

0: 말 많이 쓰죠.
1: 응?
0: 와, 너딱 너희 아버지 같다. 이런 거 있죠.
1: 너무 많이 쓰죠?
0: 말투, 뭐 생김새, right? 근데 like 말고 여기서 느낌 조금 더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뭐 같다가 아니라 딱 뭐뭐 같다 그러면
1: 그래요?
0: 무슨 like라고 할까요?
1: Just like.
0: Yes, yes, yes. 자,
1: Yes.
0: 한번 해볼게요.
1: 예.
0: 너는 진짜 딱 너의 아버지 같아.
1: You
0: You
1: are
0: are.
1: just like your father.
0: 그렇죠. You are just like your father, right?
1: 오.
0: 근데 이거는 정말 너 행동이 비슷하구나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어머니가 화가 났을 때도 할 수도 있죠.
1: 그렇죠.
0: 너는 누구 닮았니? 막
1: 넌
0: 이러면서.
1: 니 아빠 닮아가지고 하여튼간
0: 그렇죠.
1: 너는 하여튼간 그래.
0: 옆에서 아버지가 왜 갑자기 나는
1: 그러니까 가만히
0: 그렇죠.
1: 있었는데.
0: 네.
1: 그럼 이거는 you look like your father이랑은 좀
0: 오,
1: 다른 느낌이죠?
0: 그거는 생김새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1: 아.
0: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생김새를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조금
1: 그쵸.
0: 성향이나 이런 거
1: 하는 행동.
0: 맞아요. 뭐
1: 아, 맞아,
0: 말투 조금
1: 맞아.
0: 그런 느낌이 더 강하죠. 오케이. 자, 그리고 trust me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나를 믿어라. 당신이 안 믿는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거는
1: 네.
0: 진짜 자신 있게 뭔가를 사실 전달할 때 쓰는 추임새 같은 겁니다. So trust me. 아, 진짜로 내가 얘기하는데요. 뭐 이러면서 뭔가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1: 잘 빠져나가시네요. 이
0: 그러니까요.
1: 아빠가 잘
0: 그래서
1: 빠져나가셨어.
0: that's right. 자, 마지막으로 ma'am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당연히 본인의 이제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만큼 이 사람은 진지하게 얘기하는
1: 그쵸,
0: 거예요.
1: 그쵸, 그쵸.
0: 그래서 여자를 존중하는 호칭을 남은 타인에게 말하는 것을 ma'am 좀 재미요소를 넣은
1: 여기서
0: 것뿐입니다.
1: 벌써 뭔가
0: 네.
1: 사죄를 하는 듯한
0: 맞습니다.
1: 느낌.
0: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Trust me, ma'am. He is like a pro gamer.
1: Trust me, ma'am. He's like a pro gamer.
0: Alright. 도트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Trust me, ma'am. He is like a pro gamer. Trust me, ma'am. He is like a pro gamer.
0: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게임기를 샀어요.
1: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0: Alright. 걔는 비디오 게임 하는 거 좋아하지도 않는다고요.
1: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See
0: 주세요.
1: ya.
0: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2: It wasn't me. Mayu begged for it. It wasn't me. Mayu begged for it.
3: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2: Trust me, ma'am. He is like a pro gamer. Trust me, ma'am. He is like a pro gamer.
0: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자, without ing 정말 핵심 패턴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됩니다,
1: 네.
0: 여러분들. 나 먹지도 않고 이랬어. 나는 이랬다 먹지도 않은 채 해보세요.
1: I worked without eating.
0: I worked without eating.
1: 음흠.
0: 걔는 그녀는 멈추지 않고 달렸어.
1: She ran without stopping.
0: 그렇죠. Like that.
1: 음흠.
0: 자,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게임기를 샀어요. 자, 당신은 게임 콘솔을 샀나요? 일단
1: Did you buy a game console
0: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1: without asking me?
0: 그렇죠. Very nice. 읽어보겠습니다. I worked without eating. She ran without stopping.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자, 다음은요. Like ing. 뭐 하는 거 좋아하는 거죠. 목소리 크게요. 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좋아해. 나는 새로운

0: 것들을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
1: I like learning new things.
0: New things. 걔는 그는 운동하는 걸안 좋아해.
1: He doesn't like
0: 이라는
1: working
0: 운동하는 거,
1: out.
0: 운동하는 거.
1: Yes.
0: 자, 걔는 그는 비디오 게임 하는 거 좋아하지도 않는다고요. 그는 심지어 좋아하지 않는다. 비디오 게임들을 하는 것을
1: He doesn't even like video playing
0: playing
1: video
0: 비디오 게임.
1: games.
0: 오케이. 와우, that's a long
1: Yes.
0: sentence right there.
1: 와우. Wow.
0: 오케이. 자, 읽어 볼게요. I like learning new things. He doesn't like working out.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자,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See ya.
2: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3: It wasn't me. Mayu begged for it.
2: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3: Trust me, ma'am. He is like a pro gamer.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4: It wasn't me. Mayu begged for it.
1: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4: Trust me, ma'am.

0: 좋습니다.
1: 어, 자랑스럽습니다.
0: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포크를 제게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Could you bring me a fork?
0: There you go. Could you bring me a fork? 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명작 패턴이죠. Without ing. 굉장히

하지만 전 세계를 여행하는 대충 레이디. 얘들아, 요즘 영문법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니? 괜찮아. 잘 못해도 돼. 왜냐면 영어는 주어와 동사만 말하면 다 통하거든. 얘들아, 나 요즘 몸이 좀 찌뿌둥해가지고 나 운동 시작했잖아.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뛰는 거지. 오래 뛰면 좀 힘드니까 한 1분 뛰는 거야. 1분 뛰었는데 너무 더워. 땀나 땀나. 나는 이렇게 더울 때는 이게 생각이 나더라. 그 있잖아 얘들아, 새콤달콤하고 아주 차갑고 여름에 많이 먹는 거 뭐야? 짜잔! 바로 아이스크림! 그런데 이렇게 막대가 달려있는 막대 아이스크림이 진짜 맛있지 않아? 이거 아이스크림 누가 만들었을까? 정말 아이스크림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가 없지. 그런데 이거 아이스크림 만든 사람이 진짜 누군지 엄청 궁금하네. 자, 이거를 누가 발명했을까? 영어로 한번 해볼까? 잠깐만, 우리 의문사 배웠잖아. 누가니까 who. 그리고 발명하다가 동사로 invent잖아. 그러면 과거니까 who did invent ice cream? 어디서 틀렸지? 분명히 내가 의문사 제대로 쓴 것 같은데. 선생님, 제가 어디서 틀렸죠? 알려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등 영문법 함께하고 있는 보미쌤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여러 가지 의문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의문사로 의문문을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자, 우리 대충 레이디가 아직까지 이 의문사로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이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자, 누가 아이스크림을 발명했을까? 자, 그러면 누가 그냥 who 들어가고 invented 하고 또 아이스크림 해도 되고요. 또는 who invented it 이라고 우리가 그냥 가볍게 물어봐도 되죠. who가 주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장을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이 의문사 정리할

네, 사실 후와 훔은 특히 이 훔을 써야 하는 자리에 누가 들어와도 된다, 후가 들어와도 된다라는 거 우리 같이 알아봤고요. What 뭐예요? 무엇? 그리고 둘 중에 어떤 게더 나아?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의문문을 만들 때 which 사용한다라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일단 우리가 배운 누구에 관계된 게 바로 who와 whom이었고요. 무엇에 관련된 게 what, 그리고 어느 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which였죠. 자, 이것과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물어볼 때 우리가 무엇을 사용한다? 의문사를 사용해서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의문사는요, 항상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합니다. 물어보는 문장을 만들 때는요,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하는데요. 예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근데 what이 없어요. Did you do last weekend? 우리가 기본적으로 평서문을 뭘로 만들고 먼저? 물어보는 문장으로 만들고 궁금한 내용에 해당하는 의문사를 앞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문의 어순은요, 의문사가 맨 앞에 위치하고요. 왜 동사가 먼저 나오지? 주어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물어보는 문장으로 바꾸기 때문에 어순이 뒤바뀐다. 라는 거 같이 알아두셔야겠죠. 자, 그런데 여기 배운 의문사 중에 주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문문을 만들 때꼭 이렇게 안 되고 주어가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의문사가 곧 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어 동사 순으로 물어보는 의문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 되느냐? 바로 후. 그리고 후와 우리가 what이라는 뭐 위치도 있지만 who와 what이라는 이 의문사를 쓸 때는 꼭 주의해서 이 의문문의 어순을 잘 살피면서 만들어야 된다. 여기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럼 우리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라고 합니다. 자, 위에는 문장이 있고요. 아래에는 그 문장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두 개가 일치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 아래쪽에 있는 해석 같이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What이냐, whom이냐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What은요, 뭘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을 물어보는 거죠? Whom은요, 누구를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자, What did라고 가게 되면 또는 whom did라고 가게 될 때, 자, 무엇을 물어보는지 한번 볼게요. Did she visit during her vacation? 자, 그러면 during은요, 뭐예요? 뭐뭐 하는 동안이에요. 자, 뭐 하는 동안, 그녀의 뭐 동안, 바로 방학 또는 휴가 동안에 그녀는 visit이라는 거는 방문하다라는 동사로 목적어가 필요해요. 누구를 방문했는데? 이거죠. 그래서, 아, 무엇을 방문했는 데가 아니라 그녀는 그녀의 휴가 기간 동안에 누구를, 바로 여기 있는 정보가 궁금한 거죠. 누구를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찾아서 의문사 넣어주면 누가 된다? Whom. 그래서 Whom did she visit during her vacation?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요. Whom 대신에 사실 누구를 넣어도 무방하다. 바로 Who를 넣어서 물어봐도 된다. 그래서 Who did she visit? 이렇게 물어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 who 하고 의문사가 팍 튀어나왔죠? 그러면, 누구에 대한 정보를 묻는 거예요? 누가 어제 그 경주에서 이겼나요? who 하고 the race 하고 yesterday 어제까지 정보가 나왔죠? 그럼 그 경주에서 누가 이겼나요? 자, 지금 누가 후라는 자리에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누가, 은는 이가라는 이런 게 붙으면 얘가 뭐다?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누가 이겼나요? 그 경주에서. 그러면 후하고 바로 과거 동사 나오면 되겠죠? Who did win이 아니라 who won이라는 win의 과거 동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바로 평서문의 어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주어의 역할을 하는 후가 있고요. 그리고 과거 동사 바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조동사 나오고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건 우리가
뭐할 때?

바로 의문문 만들 때 이렇게 주어가 중간에 들어가면서 만들어지는 형식이죠. 3번 볼게요. 그는 방과 후에 주로 무엇을 하나요? 자, 그러면 which이냐, what이냐를 놓고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뒤에 볼게요. Does he usually do after school? 학교 끝나고 방과 후에 그는 보통 무엇을 하나요? 라고 물어봐야겠죠. which가 나오면 뒤에 우리가 선택사항이 나와야 돼요. 둘 중에 뭐가 더 좋아? 둘 중에 뭐가 더 나아? 둘 중에 뭘더 좋아해? 이렇게 선택사항이 A 또는 B, A or B 해서 선택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안 보여요. 지금은 무엇을 해당하는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what에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What does he usually do after school?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B, 계속해서 볼게요. 4번과 5번. 당신은 여름이나 겨울 중에서 선택할 게 나왔어요. 어느 쪽이 더 좋나요? 자, 그러면 선택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의문사는 무엇이다? which가 되겠죠. 자, which고 여기는 whom인데 whom은요, 누구에 대한 정보를 묻는 거니까 여기 있는 해석에서는 누구에 대한 정보를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Which do you like more? 자, more는 더 많이라는 거죠. 더 많이? 뭘 좋아하느냐? Summer, 여름을 더 많이 좋아하느냐? 또는 Winter, 겨울을 더 많이 좋아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which가 우리 들어가면 되겠죠. 사실 선택하는 문장을 만드는 거 우리 친구들이 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무언가 먹으러 갔을 때, 아, 뭐 먹지? 둘 중에 뭐가 나을까? 또는 무언가를 사러 갔을 때, 굉장히 두개 놓고 고민할 때 많잖아요. 우리가 비교할 때이 which 많이 사용합니다. 5번 볼게요. Who냐, whom이냐? 그럼 둘다 사람에 대한 정보를 묻고 있는 것 같아요. Is your favorite actor? 자, 묻고 있습니다. 너의 당신의 가장 좋아하는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actor. 배우는 누구인가요? 라고 물어봐야 되죠. 그럼 누구 그 자체를 물어보는 거니까 who가 와야 되겠죠. whom은요, 목적어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를 이라고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는 가장 좋아하는 배우는 누구인가요? 라고 묻고 있으니까 who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해석상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각각에 해당하는 의문사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으며 이 문제는요, 금방 풀어낼 수 있어요. B번 볼게요. 문장에서 틀린 부분 찾아서 표시하고요. 바르게 고쳐 써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Whom is your teacher? 당신의 선생님은 누구인가요? 라고 물어봤죠. 여기는 누구 그 자체이기 때문에 whom이 아니라 목적격으로서의 누구를 이라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whom이 뭘로 바뀌면 된다. 짜자잔. 바로 who라고 바꿨으면 되겠죠. 문장의 맨 앞에 시작해야 되니까 W는요, 대문자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who caused the problem? 자, 그러면 cause라는 건데, cause에 ed, e로 끝나니까 d만 붙었죠. 일으켰다, 문제를 일으켰다. 그 무엇이 그 문제를 일으켰나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나는 무엇에 해당하는 의문사를 써줘야 되는데, 이건 뭐예요? who는요, 누가 그 문제를 일으켰나요? 누가 했는지 사람을 묻고 있죠. 하지만 나는 사람을 묻고 있는 게 아니니까 여기 있는 who가 무엇이라는 뜻을 가진 무엇으로 바꿔야 되나요? 바로 what이라고 바뀌어져야 됩니다. W 대문자로 써야 하고요. 그래서 여기는 what이라는 의문사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 볼게요.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말했나요? 자, 그러면 whom did Einstein say? 자, say가 말하다라는 건데,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말했나요? 그럼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라고 무엇에 해당하는 의문사 뭐예요? 바로 what이죠. 자, 그럼 whom이 아니라 whom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바로 무엇에 해당하는 what이라는 의문사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자, 여기서 W는요, 여러분, 대문자. 그리고 꼭 써야 된다는 거, 문장의 첫 시작을 대문자로 써야 된다는 거 알고는 있는데,

게 우리 친구들이 쓸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 꼭 지키면서 여러분들 문제 풀어주세요. 4번 볼게요. What do you like for breakfast? Cereal or toast? 자, 그러면 시리얼이랑 토스트 중에서 for breakfast 뭐예요? breakfast 아침이죠. 아침으로 당신은 무엇을 좋아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어느 것이 좋나요? 라고 둘 중에 어느 쪽이 좋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what 대신에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문문 무엇이다? 바로 which. which 써주면 되겠죠? W, H, I.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들 한번 말해보세요. C, H가 되겠죠? 그래서 which가 어느 것에 해당하는 어느 것 선택을 우리가 물어볼 때 쓰는 의문사다. 그래서 스펠링까지 정확하게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여기까지 함께 풀어봤고요. 다양한 의문사를 우리 이번에는요, 우리가 독해할 지문에서 찾아보면서 어떤 뜻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대충 레이디 가요. 막 운동하다가, 난 이게 너무 좋아. 너무 더워서 이거 먹고 싶어. 뭐라 그랬어요? 아이스크림. 그쵸? 자, 그런데 보통 우리 이 막대가 달려있는 아이스크림은요, 좀 부르는 게 다양해요. 영어로는요, 뭐, 팝시클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바로 나오는 뭐, 아이스 팝이라고도 불러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긴 하는데, 이러한 아이스크림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것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자, 평소에 자주 먹는 이 아이스크림. 자, 아이스크림과 관련 지어서 어떠한 단어들을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문 독해 하기 전에 아래쪽에 나와 있는 우리 단어부터 좀 볼게요. 단어가 오늘 엄청 많아요. 그쵸? 첫 번째, invent. 뭐예요? 발명하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invent라는 동사에 여러분 보통 ion이라는 뒤에 이런 접미사가 붙으면요, invention이라고 해서 어떻게 되냐면 바로 발명이라는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뒤에 끝이 이렇게 ion 붙어서 또는 tion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면 아 얘는 명사일 것이다. 대부분은 명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앞에 있는 우리가 동사 단어만 안다면 같이 명사까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많이 외우게 되면, 아, 이러한 법칙에 의해서 얘가 명사가 될수 있구나. 그래서 처음 보는 단어도 대충, 오, 얘는 명사일 거야. 이렇게 문장의 주요 성분까지 알아낼 수도 있어요. invention이라는 건 무엇이다? 발명이라는 거다. 자, 그럼 밑에 볼게요. left. left는요, 놓아두었다. 과거죠. 뭐의 과거다? leave라는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outside. 그러면 left, outside 하면은 밖에 놓아두었다라는 말이 되고요. overnight. overnight은 바로 밤 사이에 또는 이 하룻밤 동안 길게 하나의 동안 이렇게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held라는 거는 쥐었다 또는 잡았다라는 건데 hold. hold라는 거는 바로 잡다. 그래서 hold의 과거형이 held가 된다. 그럼 여기 frozen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frozen이라는 거는 얼음이라는 과거 분사예요. 자, frozen 과거 분사 보기 전에 우리가 현재형 동사부터 한번 볼게요. 얼다. 얼다라는 거는 바로 freeze라는 거고요. 얼었다라는 건 뭐예요? froze.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방금 본 과거 분사 frozen 이라고 이렇게 동사의 변형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matter, 문제가 되다 또는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it doesn't matter 그러면은 아 괜찮아 상관없어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많이 문장에서 쓰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surprisingly 놀랍게도라는 부사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soda. 소다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탄산음료나 소다, 술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stick, stick이라는 거는 막대기를 말해요. 그래서 기다란

뭐 막대기도 스틱이라고 하고 아이스크림에 이렇게 끝에 나무 막대기 있죠? 그것도 우리가 스틱이라고 합니다. 자, froze 얼었다. 우리 이거 봐봐요. 여기 freeze의 과거형이라고 나와 있죠? 그다음에 taste 맛보다 taste good 그러면 맛있다라는 거예요. convenient 뭐예요? 편리한이라는 거고 선생님이 아까 여기서 설명했던 발명품 또는 발명 여기가 바로 invention 발명품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다음에 yummy 맛있는이라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내용 잘 봤으니까 독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독해에서 중요한 거 주어, 동사 찾으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People love ice pops. 자, 여기 볼게요. People, 주어, love, 사랑합니다. 사람들은요, 너무 사랑해요. 좋아해요. 뭘요? Ice pops. Ice pop이라는 거는 아이스크림을 말해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자, 그러면 who invented them? 이렇게 물어봤죠. 자, 여기 나오는 who는요,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invent? 에 ed 붙었어요. 뭐예요? 발명했다라는 거죠. 누가 발명했나요? 무엇을? 그들을 누가 발명했나요? 여기 있는 그들이라는 거는 앞에 나와 있죠. ice pops. 요거를 누가 발명했나요? surprisingly, 놀랍게도 it was a kid. 뭐였다? 어떤 한 어린아이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어린아이였냐면, 이제부터 여기서 끊어서 볼게요. named, 뭐뭐라고 이름이 붙여진 또는 뭐뭐라고 부르는 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이름이 뭔데요? Frank라는 누구? 아이였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named Frank가 앞에 있는 이 키드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꾸며주고 있어요. 뭐뭐라고 불리는, Frank라고 불리는 아이였다. One winter, 한 겨울에 프랭크는요, Frank left his cup of soda outside with a stick in it. 선생님, 문장 너무 길어요. 도대체 어디서 끊어야 될까요? 일단 주어 찾아볼게요. 프랭크는요, left, 놓아두었어요. 잠깐만, 놓아두었어요. 그럼 무엇을 해당하는 게 필요하겠죠? His cup. 컵을 놓아두었어요? 어떤 컵인데? Of soda. 아, 소다 한 컵을요, 놓아두었어요. 아하, 그럼 여기까지가, 그래. 목적어 되겠네. 좋아, 좋아.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문장을 한번 끊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뒤에 볼게요. outside, 밖에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with a stick, 뭐예요? 전치사, stick, 명사, 또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는 보통 문장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장에서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진 않아요. 단순히 이 문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조금 더 준다라고 보면 돼요. 실제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일단 다 앞에서 끝났어요. 프랭크가 뭐 했다라는 거예요? 소다 한 컵을 어디다 놨다? 놓아두었다. 여기가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outside with a stick in it. 밖에 놓아두었는데 뭐하고? 바로 막대기를 그 안에, in it, 어디 어디 안에죠. 막대기를 그 안에 꽂아놓고 밖에 놓아둔 거예요. overnight 뭐예요? 아까 overnight은 하룻밤 동안에 the soda froze. 소다가요? 소다수가 어떻게 됐다? 그 탄산음료가 얼었다. 자, 여기까지. 그랬어요. 얼었어요. Next morning, 다음날, he held the stick and tasted the frozen soda. 자, 그러면은 주워 볼게요. 다음날 아침, 그는, 프랭크는요, held, 잡았어요. 그쵸? 잡고요. 뭘 잡았는데? The stick. 목적어. The stick, 그 막대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자, 두 개의 절이 이어집니다. 어떻게요? 테이스, 선생님, 이거 바로 동사가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동사 어디? he하고 관련되어서 held라는 첫 번째 동사, 그리고 tasted, 맛보다라는 거죠. 맛봤어요, 과거니까. 맛봤는데요. The frozen soda, 그 얼은 탄산 음료를 이렇게 막대기를 잡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맛을 봤어요. The new invention tasted great.
여러분 뭐예요? 자, 여기서 말한 the new invention은 뭐예요? 막대기 꽂아서 그 얼렸던 탄산 음료를 말하는 거죠. 그 새로운 발명품은요, 어땠대요? 맛이 매우 좋았어요. 자, 여기까지 the new invention이 주어 tasted great 이렇게 문장되는 거죠. And 그리고 it was convenient to eat too라고 했습니다. It was 그것은 뭐 했다? Convenient 편리했다. 뭐 하기 편리했다? 먹기에 편리했다. 역시 먹기에도 편리했고 맛도 너무 좋았다라는 거죠. Now 지금 이제 people call it ice pop, ice lolly or popsicle. 사람들은요, call it 불러요. 그것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느냐? 아이스팝이라고도 부르고요. 아이스롤리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도 또 부른다? 팝시클. 이렇게 이것도 부르고 저것도 부르고 또는 이렇게도 부른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까 프랭크라는 이름을 가진 소년이 그냥 우연히 소다 한 컵을 어디다가 바깥에다가 막대기 꽂아서 뒀는데 다음날 아침 보니까 이게 얼으니까 더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불렀다. Which do you like? 위치는요? 여러분 뭐예요? 어느 쪽이 do you like? 여러분들은 좋으세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선택지 중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부르는 게 좋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It doesn't matter. 선생님이 matter 설명하면서 말했어요. It doesn't matter.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matter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Doesn't 앞에 부정 나왔으니까. Because 왜냐하면 뭐라고 부르든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It is always yummy. 여러분 뭐예요? 왜냐하면 그건요 항상 맛있으니까요. 맛이 중요하지 뭐라고 부르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스크림과 아이스팝 여기서 말하는 아이스팝, 아이스롤리 또는 팝시클이라고 부르는 이런 막대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글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은 자, 글의 제목을 고를 때는요. 글 전체의 내용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걸 골라줘야겠죠. 첫 번째 Who invented ice pops? 이건 뭐예요? 누가 발명했나? 뭐를? Ice pops. 막대 아이스크림을 누가 발명했나?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which ice pop is the best? 어떤 아이스 팝이 가장 최고인가? 라는 거죠. 그 다음에, what made ice pops popular? 자, 여기 보면요. What made 무엇이 만들었나요? 아이스팝을 인기 있게 만들었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맨 앞에서 who invented them라고 하면서 아이스팝을 만든 건 누구야? 그러면서 프랭크라는 키드 소년이 어떻게 했다? 이렇게 했다라고 앞에서 나와 있었죠? 정답은 몇 번?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발명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했죠.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막대 아이스크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첫 번째, 한 아이에 의해 우연히 발명되었다. 맞아요. 두 번째, 처음 발명된 것은 맛이 좋지 않았다. 아니요. 뭐라고 문장에서 말했냐면, tasted great 라고 했어요. 맛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죠. 세 번째, 그것을 부르는 몇 가지 이름이 있다라고 했죠. 뭐 팝시클도 있었고 아이스롤리라고 하기도 하고 아이스팝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몇 가지 이름이 있었는데 그런데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그건 다 맛있으니까. 이렇게 문장이 마무리됐었죠. 자,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몇 번?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지문 독해 해봤는데요. 문장에서 쓰였던 의문사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바로 who, which, 그 다음에 what,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의문사의 뜻을 잘 기억하시고 의문사를 가지고 의문문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화면으로 의문사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의문사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훈은요, 바로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였어요. 훈이라는 누구를 이라고 해석하는 이후의 목적격 대신에 쓸수 있다라고 했고요. What이나 which 한번 볼게요. What은요, 무엇이라는 정보 물어볼

때 사용하죠. What's your name?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 Which, 어느 쪽, 우리가 선택사항 중에서 한 가지 선택하게 될때 사용하는 의문사였습니다. 각각의 의문사의 특징 잘 알아두세요. 오늘은 의문사 여태까지 배웠던 거 함께 정리해 보았는데요. 자, 그런데 의문사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의문사들이 나오는데요. 이 의문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영어 문장을 만들어낼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의문사예요. 특히나 우리 친구들 아마 첫 시간에 영어 배울 때 How are you? 라고 물어보잖아요. 자, 그때 사용하는 How도 여러분 의문사거든요. 도대체 How가 어떻게 쓰이는지, How 말고 또 다른 의문사는 뭐가 있는지 다음 시간에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고요. 워크북으로 복습하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기초 영문법 공부를 함께할 저는 유진쌤입니다. 우리 다시 15강 워크북 강의로 돌아왔는데요. 유닛 9에서 10 여러분 워크북 문제 꼭 풀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선생님이랑 수업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열공도장 챌린지 정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나는 배가 고프지 않다라는 부정문 I am not, 줄여서 I'm not hungry 라고 적어주면 됐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열공도장 챌린지는요, 바로 비동사의 부정문으로 나만의 문장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겁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이 열공도장 챌린지 도전하는 거 열심히 답글 달아드리고 있는데요. 친구들 중에 이 도장 챌린지가 너무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그냥 틀려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문장 만들기가 어렵다? 그러면 강의 속의 예문 참고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져오다가 쓰셔도 됩니다. 알겠죠? 쓰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마음껏 도전해 주세요. 자, 그러면요. 우리 오늘 문제풀이 A번부터 바로 가봅니다. 여러분 교재 18쪽이에요. 괄호 안에서 알맞은 비동사를 골라보는 겁니다. 일단 주어에 맞춰서 알맞은 비동사를 골라보면 되는데 is은요. 그것이라는 3인칭 단수 주어죠. 그래서 is를 써줍니다. 이번에 we는요, 나를 포함한 우리들, 여러 명이죠. 복수 주어일 때는 are 써줍니다. 자, 3번에 you는요, 2인칭 너를 얘기하는데 you도 are이라는 비동사를 취하는 대명사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they는요, 그들이라는 복수 주어죠. 그렇기 때문에 they are my toys. 여기서 they는 사람이 아니고 사물, 그것들을 지칭합니다. 자, 5번에 this. 3인칭 단수 주어 is가 되겠네요. 자, 이어서 6번 한번 가볼게요. he 3인칭 단수 주어니까 is. you는요? 네, are 취해줍니다. you are amazing players. 근데 여기서 해석은요, 뒤에 보니까 선수들이라고 나와요. 너희들은 정말 멋진 선수들이구나. 그래서 you는 너가 아니고 너희들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8번의 she는요? 3인칭 단수 주어 is 취해 주고요. 9번의 I는요. I am 형태로 써 줍니다. 마지막 10번의 those는요. 그것들인데요. 복수 주어이기 때문에 are 골라주면 되겠죠. A번은 너무 쉬웠다. 그치? 자, 우리 B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빈칸에 알맞은 비동사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1번을 보니까 I라는 주어가 나와요. I는요, 비동사 am을 써줍니다. 그래서 I am Cecil. 나는 세실이다. 이번에 ships, 배들이라는 복수명사가 나옵니다. are 써주면 되겠죠. ships are in the sea. 배들이 바다에 있습니다. 3번 those. 그것들, 저것들이라는 지시 대명사네요. 복수 주어입니다. Those are. 저것들은 my shoes, 나의 신발들이다. 자, 그리고 여러분 4번에 milk, 우유가 나와요. 자, 근데 우유는요?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셀 수 없는 물질 명사예요. 우리 셀 수 없는 명사는 단수 취급해 줍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milk is라고 써주는 겁니다. 3인칭 단수 주어에 맞춰서 is. 그래서 milk is good for children. 우유는 아이들에게 좋습니다. 자, 5번 볼게요. She and I. 그녀와 나입니다. 복수 주어죠. 그래서 비동사 are 써줄게요. 그녀와 나는 are sisters, 자매들이다라는 문장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6번부터 10번 볼게요. Gary. 3인칭 단수 주어입니다. Gary is my name. Gary는 나의 이름이다. This. 3인칭 단수 주어죠. 이것은 is my mother. 근데 이것은 이라고 해석하려고 봤더니요. 뒤에 my mother, 나의 엄마가 나와요. 자, 여러분. This라고 하면 이것, 사물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쪽은 누구예요? 라고 사람을 지칭한다고 됐죠. My mother이 나오니까, 아, 이쪽은 우리 엄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볼게요. You and Tim, 너와 팀입니다. 3인칭 복수 주어네요. 그래서 are 써줄게요. You and Tim are interested in music. 너와 팀은 음악에 관심이 있다. 흥미가 있다. 9번에 is는요. 네, is를 취해줍니다. It is. 그것은 an amazing story. 놀라운 이야기다. 10번 I는요. am을 취해줍니다. I am at school. 나는 어디에 있다? 학교에 있다. 자, 우리 그럼 10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밑줄 친 부분을 대명사로 바꿔서. 자, 대명사는 무엇이죠? 명사를 대신해주는 단어.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되겠습니다. 대명사로 바꿔서 문장을 다시 써주는 거예요. 1번에 보니까 you and Mary, 너와 메리가 나옵니다. 그럼 어떤 대명사를 쓰면 될까요? 너희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 너희들은요. 네, 그냥 you라고 써줍니다. you. 너희들은 are in the gym. 체육관에 있다. 네, 이런 문장이 되겠죠. 2번에는요, you and I예요. 너와 나죠. 나를 포함한 1인칭 복수 대명사 써줍니다. 우리가 되겠죠. We, 우리들은 are excited now. 지금 어떤 상태래요? 오, excited. 신나는 상태라고 합니다. 자, 3번. The cars. 자동차들입니다. 우리 복수의 자동차들은 어떤 대명사 써주면 될까? 그것들이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they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동차들, 그것들은 are green. 무슨 색이다? 초록색입니다. 자, 4번 볼게요. Water. 물은요, is useful to people. 사람들에게 유용합니다. Water.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그냥 it. 그것이라고 지칭합니다. It is useful to people. 그것은 사람들에게 유용하다. 네. 이어서 5번 볼게요. Samuel and Anne. 그들이죠. Samuel과 Anne. 3인칭 복수 대명사. they라고 써볼게요. 그들은 are nice. 착하다, 좋다, 멋지다. 이런 의미 되겠습니다. 자, 6번에요. He and she.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되죠. 그와 그녀. 그들은 are from 울산. 울산 출신이다. 라는 뜻이에요. 7번에 trees and flowers. 나무와 꽃들. 사물 여러 개를 지칭할 때도 우리가 뭐라고 쓴다? 그것들 데이라고 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사람 여럿, 사물 여럿에 똑같이 데이 쓰는 거 보이시죠? 상황에 따라서 사물이면 그것들,

그것들 사람이면 그들이라고 해석해 줍니다. They're in the garden. 그것들은 정원에 있다. 자, 마지막 8번입니다. Philip. 필립은 보통 남자 이름이에요. 그래서 남자 사람 한 명, he라고 지칭하면 되겠죠. He, 그는요, is my best friend. 나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자, 여기까지 10번 문제 풀어봤는데요. 이어서 D번으로 가봅니다. 조금 어려워지고 있어요, 문제가. 자, D번. 열심히 집중해서 같이 풀어볼게요. 일단 다음을 복수형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알겠죠? 먼저 첫 번째 지켜야 될 조건, 복수형으로 만들어 준다. 자, 그 다음에 주어와 동사가 줄임말인 경우, 복수형도 줄임말로 쓴다. 자, 이것에 유의하면서 한번 써 볼게요. 1번에 That's my umbrella. 저것은 나의 우산이다. 자, 그럼 that을 복수형으로 어떻게 쓸까요? 저것, 복수형은 저것들, those를 쓰면 되겠죠. 자, 근데 That가 지금 줄임말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those도 우리 줄임말로 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자, those 같은 경우에는요, 대표적으로 줄임말이 안 되는 복수 명사였죠. 자, those are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띄어 써줘야겠다. 그치? Those are 저것들은 my umbrellas, 나의 우산들입니다. 자, 이번에요, this 이것의 복수형은요, these 이것들이 되겠죠. 이것들은 are interesting movies. 흥미로운 영화들입니다. 굳이 줄여줄 필요 없어요. 사실 줄임말도 these are 가능하지 않고요. 자, 3번 볼게요. The tree is very tall. 그 나무는 매우 크다. 그럼 나무들 복수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The trees, 나무들은요, are very tall. 매우 크다. 4번, the student, 학생이라는 단수 명사, 복수형으로 바꿔주면요, the students, 학생들입니다. 자, 근데 is 동사를 are로 바꿔줘야겠죠. 복수형이니까요. The students are in the cafeteria. 학생들이요, cafeteria, 구내 식당입니다. 구내 식당에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5번 문장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수형으로 바꿔주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you는 아마 2인칭 너를 지칭하는 것 같아. 너는 배가 고프다. 그러면은 너희들이라는 복수형으로 어떻게 바꿔줄까요? 네, 똑같이 you입니다. you는요, 너가 될 수도 있고 너희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치? 그래서 똑같이 you are hungry라고 써주면 돼요. 첫 번째 문장에서 you는 너. 두 번째 문장은 너희들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석이 달라진다. 단 형태는 똑같다. 6번, I am worried about you. 나는 너가 걱정이 돼. 자, 나를 복수형으로 바꿔주면요, 나를 포함한 여럿, 우리들이 되겠죠. We라고 써주겠습니다. 자, We니까요, 동사 are로 바꿔줍니다. We are worried about you. 우리는 너가 걱정이 된다. 자, 7번, She's a great teacher. 그녀는요, 훌륭한 선생님이래요. 그녀를 포함한 여럿은 우리가 어떻게 바꿨을까요? She를 포함한 여러 명, they, 그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they라고 써줄게요. She's가 지금 줄임말이니까 they are도 줄임말로 써볼까요? 어때? 가능할까? 네, 이 they라는 대명사는 줄임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they are great teachers. 그들은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네, 이렇게 되죠. 자, 8번 보겠습니다. I'm in the kitchen. 나는 부엌에 있다. 자, 나를 포함한 여러 명, we, 우리들로 바꿔볼게요. 자, 근데 I'm이 줄임말이니까 이때도 we are 줄임말로 we're in the kitchen이라고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유닛 9 문제 다 풀어봤는데요. 우리 이제 다음 유닛 10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닛 10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비동사의 부정과 관련된 문제 바로 풀러가 볼게요.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she is tall. 그녀는 키가 크다. 그러면 그녀는요, short, 작지 않은 거죠. She's not short가 돼야겠습니다. 자, 2번은요, the rock is heavy. 그 돌은 무겁다. 무거우니까요, light, 가벼운이란 뜻입니다. 그것은 가볍지 않다. 올바른 부정문 형태
It isn't.

제가 되겠죠? 그것은 가볍지 않습니다. 3번입니다. The ducks are cute. 오리들은 귀엽대요. 자, 그들은요, ugly. ugly는 못생겼다란 뜻인데요. 못생기지 않았습니다. The ducks. 네이라고 지칭을 해주면 되겠는데요. are not. 좀 이상한 형태죠. 올바른 줄임말은 they aren't가 되겠습니다. 자, 4번은요, I'm full. 나는 배가 불러. 배가 부르니까 배고픈 상태가 아니다. I'm not hungry. 5번에 the babies are little. 아기들은 작습니다. 그들은요, big. 크지 않아요. They aren't big이라고 해줘야겠죠. 네. 자, 이어서 6번 한번 볼게요. The clothes are new. 자, 옷들은 새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clothes. 복수 형태니까요. They라고 지칭해줘야겠죠. They aren't old. 새 것이니까 옷들은 낡지 않았습니다. 자, 7번. You're excited. 너는 신이 났구나. 너는요. Bored. 지루하지 않다. You aren't bored. 자, 8번 가보겠습니다. It is on the table. 그것은 탁자 위에 있다. 그것은요. Under the table. 탁자 아래 있지 않죠? 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it's not. 그것은 not under the table. 테이블 아래 있지 않습니다. 자, 이어서 9번 볼게요. Flowers are on the table. 자, 이번엔 꽃들이 탁자 위에 있다고 합니다. 그것들이라고 지칭해 줘야겠죠? They aren't in the vase. 그것들은요, vase라고 하면 꽃병입니다. 꽃병에 있지 않아요. 자, 마지막 10번. The tea is hot. tea는요, 차예요, 차. 차는 뜨겁습니다. 그것은요, cold. 차갑지 않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니까 the tea, 차 하나를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It isn't. 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It isn't cold. 자, 우리 그러면 B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개에서 골라 쓰는 건데요. 지금 보니까 is, isn't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is랑 isn't는 어떤 명사 뒤에 써주죠? 단수 명사. 자, 단수 명사가 나올 때는 우리가 is나 isn't라는 동사를 써주고요. are과 aren't는요, 복수 명사에 써준다. 여러분이 이 규칙만 잘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어요. 1번 보겠습니다. Bill is a banker. Bill은 은행원입니다. 그는요, an actor. 배우가 아니다라고 해야겠죠. 지금 he라는 3인칭 단수주어 나오니까요. isn't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 한번 볼게요. Ellie and Chris. 지금 Ellie와 Chris 두명 이상의 복수주어가 나온다. 그럼 일단, are이나 aren't를 쓰면 되는데, 그들은요, my cousins. 나의 사촌인지 아닌지 모르죠. 뒷문장을 볼게요. They aren't my classmates. 아, 그들은 내반 친구들이 아니다. 그럼 그들은 나의 사촌들이다. are 써줄게요. 3번입니다. The animal. 지금 단수주어 나오네요. 그쵸? 그 동물. 근데 그 동물은요, tiger. 호랑이가 아니다가 돼야겠지. 왜냐? 뒤에 it is a lion. 그것은 사자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단수 명사 뒤에 나올 수 있는 부정문의 형태 isn't라고 써줄게요. 4번은요, Tim and I. 팀과 나라는 여러 명이죠. 복수 명사가 나옵니다. 자, 근데 우리들은요, we aren't weak. 우리들은 약하지 않대요. 약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strong. 힘이 센 거죠. 그래서 Tim and I are strong. 우리들은 힘이 셉니다. 네,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5번 보겠습니다. She and I, 그녀와 나라는 복수 주어가 나옵니다. 우리들은요, 자매일까요? 뒤에 보니까 we are friends. 우리는 친구입니다. 그러면 자매가 아니구나. 부정문으로 적어보겠습니다. 자, 복수명사 뒤에 나올 수 있는 aren't를 쓰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우리 이어서 6번 다시 볼게요. My name isn't Monica. 나의 이름은 뭐가 아니다? 모니카가 아닙니다. 대신에 내 이름은 멀리입니다. 그러면요, it is Molly라고 써야겠죠. 7번 볼게요. You are a little kid. 너는 작은 어린이다. 작은 아이다. 너는 a grown up. grown up이라고 하면 어른이란 뜻이에요. 어린 아이니까 어른이 아니다라고 써야겠죠. You는요, 어떤 동사를 취하죠? aren't라는 동사를 취합니다. 네, you aren't a grown up.
자, 그

다음에 8번을 한번 가볼게요. Cups and glasses. 컵과 잔들은요, 지금 여러 개가 있으니까 복수명사가 되겠습니다. 그쵸? 근데 이것들은 on the table. 탁자 위에 있을까요? 뒷문장을 보니까 they're in the sink. 그것들은 싱크대에 있습니다. 그러면 탁자 위에 없다. 부정문으로 써야겠죠? Cups and glasses aren't on the table. 자, 9번 보겠습니다. It is an awesome story. 그것은 굉장한 멋진 이야기다. 자, it, 그것은 boring. 방금 awesome, 멋지다 그랬잖아요. boring이 아니겠지. boring, 지루한이란 뜻이거든요. 그것은 지루하지 않다. 자, 부정문으로 isn't 쓰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볼게요. Lynn and her sister are with me. 린과 그녀의 언니 또는 여동생은 나와 함께 있는데요. They, 그들은요, lonely, 외롭다란 뜻이에요. 나와 함께 있으니까 우리는 함께야 외롭지 않다라고 써야겠죠. 그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They aren't lonely. 네, 이렇게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10번을 한번 가볼까요? 이번에는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서 문장을 다시 써보는 겁니다. 자, 1번에 어디가 틀렸을까요, 여러분? 문장의 동사는 하나만 나와야 되잖아. 근데 지금 it's, isn't라고 해서 비동사가 몇번 나오죠? 두번 나옵니다. 하나를 지워볼게요. 그러면 그것은 바나나가 아니다. It isn't a banana. 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네, 괜찮으신가요? 네, 자, B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B번에 I am a teacher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M이랑 낫은 우리가 축약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에 I와 비동사는 줄여 쓸수 있었죠. 자, 그러면 I'm not. 이렇게 형태로 우리가 고쳐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I'm not a teacher. 나는 선생님이 아니다 라는 뜻이죠. 자,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She aren't in her room. 그녀는 그녀의 방에 있지 않다. 근데 지금 비동사 형태가 이상합니다. She라는 3인칭 단수조가 나올 때는 우리가 비동사 뭘 써주죠? Is를 써줍니다. 자, 그래서 She isn't in her room. 그녀는 그녀들에게 친절하지 않대요. 자, 근데 지금 or not의 형태가 이렇게 붙여 써도 되는지, 띄어 쓰거나 아니면은 올바른 줄임말로 써야겠죠. or not을 우리가 올바르게 줄여 볼게요. They, 그들은 aren't가 되어야겠습니다. They aren't, 그들은 아닙니다. 어떠하지 않다. Friendly, 그들은 친절하지 않대요. 누구에게? To people. 네, 사람들에게 친절하지 않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지금 주어가 they예요. they 뒤에 is가 나올 수 있나요? 그런 경우 없습니다. isn't를 aren't로 바꿔줄게요. 자, they. 여기서는 그것들이 되겠네요. 그것들은 aren't 아니다. 무엇이 아니다? My school bags. 나의 학교 가방이 아니다. 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올바르게 다 고쳐봤어요. 이어서 6번에서 9번 한번 볼게요. We're not in the theater. 자, theater이라고 하면 극장인데요. 우리는 극장에 없습니다. 자, 지금 뭐가 이상한가요? we랑 or을 축약을 할때 a를 이렇게 지워줘야죠. 다시 한번 써볼까요? We're not in the theater. 자, 또는요, 여러분이 or과 not을 축약해서 써줘도 됩니다. 둘다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aren't. 네, 이렇게 썼어도 올바른 답이 돼요. 그래서 we're not, we aren't. 둘다 가능하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한번 볼게요. Many trees. 많은 나무들인데요. 많은 나무들이라는 복수 주어가 나오니까 isn't가 아니고 aren't로 바꿔줘야겠죠. 자, 많은 나무들이 aren't green. 자, 무슨 색이 아니다? green. 초록색이 아닙니다. 언제요? in winter. 겨울에 초록색이 아니다. 자, 8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you라는 주어는요, 어떤 비동사를 취해줘요? or. 그렇기 때문에 isn't가 아니고요. you aren't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너는 아니다. 뭐가 아니냐? A little baby. 너는 작은 아기가 아니래요. 자, 근데 여러분, 뒤에 anymore이란 단어 나와 있죠. 더 이상이란 뜻입니다. 너는 더 이상 아기가 아니야. 네, 이런 의미가 되겠죠. 9번 한번 볼게요. This is not my favorite fruit. 설마 이거 괜찮다고 생각한 친구들 좀 있으신가요? 헷갈릴 법한데, this랑 is는 축약을 할수 없습니다. 네, 애초에 축약이 안 돼요. 그래서 this하고 is not을 따로 우리가 줄임말로 써주면 되겠는데요. 한번 써볼게요. This, 이것은 isn't. this와 비동사는 우리가 줄여줄 수 없습니다. 대신에 비동사와 not은 줄여줄 수 있거든요. isn't라고 적으면 돼요. This isn't my favorite fruit. 자, 이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아닌가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아니다. 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C번 열심히 풀어봤는데요. D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친 부분을 보기와 같이 부정형 줄임말로 써보는 거예요. 자, 핵심은요, 줄임말로 쓰는 겁니다. 자, 1번 볼게요. I am good at drawing cartoons. I am을요, 부정형으로 쓰면요. I'm not이 되겠죠. 자, 밑에 보니까요. 위에서는 나는

지금 만화 그리는 걸 잘해요. 근데 아래에서는 나는 안 씁니다. 무엇을? Poor at drawing cartoons. Be poor at something은 무엇을 못한다는 뜻이요. 한마디로 나는 만화 그리는 걸 못하지 않는다. 즉, 잘한다가 되겠죠. 자, 2번. Max and I. Max와 나는요. 그대로 써주고. 자, 부정형으로 쓰는 거니까. are not 줄임말로 써서 aren't로 쓸게요. Max와 나는 aren't sad about that. 그것에 대해서 슬프지 않습니다. 즉,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happy, 행복하다. 같은 의미죠. 자, 3번 볼게요. The flowers, 꽃들은. 자, 복수 주어 나오니까요. are not. 주격해서 aren't라고 써볼게요. The flowers aren't small. 꽃들은 작지 않아요. 즉, 크다라는 의미 되죠. 자, 이어서 4번 보겠습니다. The water is cold. 그럼 물은요? 차가우니까 따뜻하지 않다라고 써볼게요. The water isn't. 이렇게 부정형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5번에 Today is a weekday. 오늘은 평일이다. 즉, 오늘은요? Saturday. 토요일이 아니다. Today isn't. is와 not을 축약해서 isn't라고 바꿔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6번 한번 볼게요. Students, 학생들은 are excited. 신이 났다. 즉, 학생들은요, are not. 줄여서 aren't bored. bored라고 하면 지루한 거거든요. 학생들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자, 7번. Mr. Song's in the bus. 자, 근데요, Mr. Song. In a car. 버스 있지, 자동차 있지 않잖아요. 그럼 그는 자동차에 없습니다. Mr. Song isn't in the bus. 이렇게 부정형으로 줄임말을 쭉 써보는 연습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문제는 다 풀었는데요. 여러분 본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방금 봤던 개념들 다시 한번 쭉 정리해 볼게요. 일단 본 교재 67쪽으로 가보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주어가 I일 때는 우리 어떤 비동사 써주죠? I am, am을 써줍니다. 자, you, 너일 때는요? 너나 너희들일 때는 are. 자, 그 외에 단수 명사일 때는요? is를 써주고, 복수일 때는 you와 마찬가지로 are 써줍니다. 비동사가 명사와 함께 쓰일 때 명사가 단수이면 is, 복수가 복수이면 are를 쓴다. 네, 우리 이 정도는 이제 개념 마스터했죠? 자, 이어서요. 교재 73쪽입니다. 자, 우리 대명사와 함께 쓰이는 비동사의 부정형 쭉 봤는데요. 줄임말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I am not을 줄이면 am not을 줄일 순 없어요. 그래서 I'm not 이렇게 줄여야 되고요. 나머지는 비동사와 not을 다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are not을 줄이면요. aren't. is not은요? isn't가 되겠죠. 그리고 are not 마찬가지로 aren't로 쓰는 거 우리 문제 풀면서 계속해서 연습해 보았습니다. 자, 이어서요. 해석을 한번 볼게요. 일단 비동사 플러스 not의 의미를 볼 텐데요. 비동사 뒤에는 명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하나요? 뭐뭐가 아니다. 앞에 not이 있으니까 명사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소나 위치가 나오면요. 원래는 not이 없으면 어디에 있다인데 비동사 not, 위치나 장소가 나오면 어디에 있지 않다, 어디에 없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형용사가 나옴으로써 그 주어의 상태, 기분 등을 우리가 설명해 줄수 있는데요. not이 붙으니까 뭐뭐 하지 않다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오늘 비동사의 부정문으로 나만의 문장을 직접 만들어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요즘 여러분 후기 보면서 너무너무 즐겁게 댓글 달아주고 있고 더 힘내서 강의하고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이 직접 문장을 만들어 봐 주시고요. 너무 어려우면 강의 예문을 하나 따다가 쓰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학 영어. 자, 오늘은 261강. 자, 월요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그 한 학기를 보통 이제 130강으로 이제 나누거든요. 260강이 끝났으니까 이제 또 한 학기가 마무리가 이제 된 것이겠죠. 그리고 오늘 이제 신학기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큰 줄기에서 보자면, 지난 한 학기 동안은 영어의 어순 공식을 중심으로 한 어법 사항들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번 새 학기부터는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자, 오늘 그 첫 시간, 바로 동사의 수의 일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학기 때 강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드렸던 말씀이 숲도 볼 수 있어야 되지만 사실은 나무도 볼 수 있어야 하는 이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아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지난 학기의 강의 내용이 주로 이제 숲을 전체적으로 쭉 우리가 조망하는 그런 강의들이었다면, 자, 이번 학기의 강의들은 아마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내용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시면 오늘 공부하실 순서 먼저 살펴볼게요. 수의일치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할 것이고, 나머지 이제 실제로 수의일치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항상 뭐라고 해요? 그렇죠, 요거라고 하죠. 요 개념이 이해가 정확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납득이 되어서 아, 수의일치란 건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하고 편리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시게 되면 사실은 공부는 굉장히 재밌어지지 않을까요? 그냥 수의일치라는 게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외우세요 라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 개념을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나머지 내용들은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가볍게 여러분들이 넘겨보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수의일치다 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머릿속으로 단어를 떠올려 보시고요. 일단 일치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혼자서 일치할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 대상이 두 개가 있어야 일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와 누구가 일치를 이뤄야 되는가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주어와 동사 사이의 일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동사도 단수냐 복수냐를 한 번 더 보여주는 그런 컨셉이라는 거죠. 사실은 영어의 동사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정보를 보여줍니다. 자, 그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walk에다가 이렇게 s를 붙여서 walks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지금 동사 하나가 우리한테 세 가지 정보를 주는데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첫 번째, 명사에만 단수 복수가 있는 게 아니라 영어는 동사에도 단수 복수가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예. 자, 동사에 s가 붙으면 어때요? 명사와는 반대입니다. 명사는 단수형에 s를 붙이면 복수가 되지만 동사는 이렇게 s를 붙이면

많이 하시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처럼 학습자였을 때 수행일치라고 하는 걸 중학교 때 처음 보고, 아니 도대체 주어가 단수 복수를 한번 보여줬는데 동사가 왜또 보여주지? 라고 하는 궁금증을 좀 가져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너무 어려서 제가 그것을 이제 해결을 잘 못했고요.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제가 어떤 책에서 이런 내용을 좀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 아, 영어가 어떤 특징을 가진 언어다라고 하는 걸좀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해해서 영어가 좀더 재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미용실에 갔어요. 미용실에 가서 이제 머리를 하는데 막 드라이기 소리도 막 들리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주어를 못 들었어요. 그리고 동사만 딱 들었는데, 만약에 동사가 주어의 숫자를 한번더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이 동사만 듣고도 못 들은 주어를 우리가 추정해낼 수 있잖아요. 아, 단수의 주어를 얘기했구나, 복수의 주어를 얘기했구나, 이런 거를 추정할 수 있게끔 친절하게 배려하는 언어가 영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언어를 바라봤을 때 영어라고 하는 언어는 듣는 사람 중심의 언어이다라고 그분은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반면에 한국말은 어떻죠? 말하는 사람 중심인 거예요. 우리들 했으면 복수로 딱 끝났으니까 한번 보여주고 내가 말했으니까 동사에서는 한번더 보여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 말고 주어의 바깥에서 주어의 숫자를 한번더 자, 배려해서 보여주는 언어가 바로 영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컨셉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하셨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요. 주어가 단수일 때, 주어가 복수일 때, 항상 동사가 주어의 숫자를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네. 항상 이렇게 구별해서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이 포인트고요. 단복수 동사를 구별해서 쓰는 경우에만 수의일치가 적용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국말처럼 주어가 단수든 복수든 동사가 그것을 보여주지 않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배려심이 우리말보다는 조금 듣는 사람 입장에서 있는 언어이긴 한데, 자, 그렇다라고 해서 완벽하게 또 배려가 큰 언어도 아닙니다. 사실은 스페인어 같은 경우에는 진짜 단수 복수를 엄청나게 많이 보여준다고 해요. 저도 뭐 스페인어를 제가 전공하진 않아서, 저도 책에서 읽은 얘기입니다만, 한 9가지 종류로 보여준다고 하는데, 영어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시면 본격적으로 사용되는 동사에 따라서 숫자를 어떻게 보여주는지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자, 일단 문장에 우리가 동사를 딱 썼을 때는 세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조동사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자, 먼저 조동사가 있는 경우부터 먼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동사가 있으면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만 쓰잖아요. 그래서 조동사 다음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만 쓰기 때문에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will walk. 주어가 단수든 복수든 will walk. 자, 그 다음에 과거형으로 가더라도 마찬가지예요. would be. 이렇게 쓰기 때문에 전혀 보여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동사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단복수의 구분이 없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고요. 자, 예문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제가요, TV로 축구를 볼 거예요.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will watch라고 하는 동사를 보시면서 주어가 단수다, 복수다를 이야기할 수 있나요? 얘기할 수 없어요. 네. 자, 그래서 보여주지 않는다. 두 번째, 마찬가지로 데이가 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걔네들은 TV로 축구를 볼 거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조동사가 오는 경우를 따져봤으니까 조동사가 안 오는 경우를 따져봐야겠죠? 조동사가 오지 않는 경우에 동사는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일반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비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동사를 우리가 일반 동사라고 하죠,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비동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동사들을 일반 동사라고 해요.
자, 일반 동사가 뭐 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대표를 하나 좀 정할 겁니다. 그 대표 선수를 누구로 정할 거냐면 워크로 정할 거예요. 자, 워크라고 하는 동사는 그러면 주어가 단수일 때와 복수일 때, 자, 구별해서 보여주나요? 네,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일단 시제별로 달라요. 자, 그래서 일반 동사가 현재형으로 쓰였을 때, 과거형으로 쓰였을 때, 미래형으로 쓰였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볼수 있는데, 과거형이나 미래형의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주어가 단수든 복수든 구별이 없어요. 그냥 ed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미래 보여주는데 그것도 현재형도 다 보여주느냐?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그렇지 않아요. 1인칭, 2인칭일 때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 근데 혹시 또 우리 학생들, 중학생들이니까 1인칭, 2인칭이 뭔지 또 헷갈려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확인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칭은 뭐죠, 여러분들? 나죠, 나. 그 다음에, 자, 복수는 뭐예요? 1인칭의 복수는 바로 우리가 되겠죠. 자, 2인칭의 단수는 뭐예요? 2인칭이 누구예요? 당신. 바로 너가 되겠습니다. 복수는요, 너희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거고. 3인칭은 어떻죠? 나와 너를 제외한 제3자. 제3자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예, 네, 그래서 나랑 너 빼고 제3자는 전부 다 3인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어디에서만? 바로 주어가 3인칭의 단수일 때만 현재 동사에 S를 붙인다라고 하는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려심이 있으려면 일형식, 자, 죄송합니다. 1인칭이든 2인칭이든 간에 나 주어가 단수예요라는 걸다 보여주면 굉장히 배려심이 더 깊은 언어일 텐데 요거 하나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앞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영어라고 하는 언어 자체가 여러 나라 언어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일관성이라고 하는 게좀 상당히 떨어지는 이런 측면이 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인칭과 2인칭의 현재형 동사는 복수형과 차이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works라고 하는 동사는 제가 중학교 때, 자, 뭐라고 배웠냐면, 3인칭 단수 현재형 동사, 3인칭 단수 현재형 동사, 3인칭 단수 현재형 동사. 이거를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던 것 같고, 그냥 저도 그냥 입에 익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개수로 이제 확률로 좀 따져볼게요. 현재형 동사가 1인칭, 2인칭, 3인칭의 단수와 1인칭, 2인칭, 3인칭의 복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6개. 과거형도 이렇게 따지면 6개. 미래형도 6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18가지의 경우의 수 중에 딱한 번만 나 단수예요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요게 바로 영어의 수의 일치가 되겠습니다. 다른 언어는 또 다를 수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영어는 요 정도만 보여준다. 요런 전통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것도 예문으로 좀 가보셔야죠?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watch라고 하는 단어를 보시면, 뭐, 단순지 복순지 구별 못 해요. 예. 대신에 최소한 뭐는 아니에요? 현재 동사니까. 3인칭의 단수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I가 붙게 되면 여기 S가 붙지 않는다. 자, 두 번째, 또 똑같은 예문입니다. 데이가 와도 어떻죠? 복수동사와 사실은 형태 차이가 없어요. They watch. 이렇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TV로 축구를 봐요.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0: 비가 오게 되면 이제 watches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알겠다. 됐죠? 네, 그런데 자, we가 오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watch가 되는 거고요. 우리는 TV로 축구 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일반 동사까지 이제 넘어갔어요? 그러면 조동사가 없는 경우에 일반 동사가 안 오면 마지막 케이스는 뭘까요? 바로 비동사가 사용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자, 비동사는 그래도 빨간색이 좀 제법 있죠? 예, 네, 그래서, 자, 현재형일 때 1인칭과 3인칭은 이렇게 내가 단수예요 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과거형일 때도 1인칭과 3인칭은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때는 또 형태가 똑같죠. was, was. 그런데 또 1인칭일 때는 서로 형태도 이렇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모두 여러분들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2인칭 같은 경우에는 복수형과 형태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자, 미래형은 마찬가지로 전부 다다 will be 단수든 복수든 이렇기 때문에 자, 또 마찬가지 관점에서 따져보면 어때요? 18가지 경우의 수 중에 하나, 둘, 셋, 넷. 네 번만 주어가 단수라고 하는 것과 복수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서 보여주는 이런 특징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 수의일치가 있으면 뭐가 편해? 라고 하는 부분까지 여러분께 납득을 시켜드렸기 때문에 혹시라도 주어를 못 들었을 때 동사만 딱 듣고 아, 이 주어는 단수였어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배려의 차원에서의 기능이다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서 마지막 예문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is watching. 혹시 주어를 못 들었더라도 아, is를 딱 보고 여러분들은 아, 요거는 지금 주어가 3인칭의 단수인가 봐. 이렇게 알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TV로 축구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are. 자, we are watching.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복수동사는 최다 현재형이 are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자, 우리가 정리해야 될 내용들은 마무리를 이렇게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제 퀴즈가 이제 좀 남았는데요. 야, 퀴즈는 이건 좀 머리를 좀 쓰셔야 돼요. 자, 한번 좀 해보도록 할까요? 단수형 동사 중. 형태가 복수형 동사와 다른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반 동사의 1인칭 단수인데 과거형이에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예시가 통 이렇게 생각이 나야겠죠?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 walked라고 하는 그러니까 I가 오게 되면 1인칭 단수에 과거형이 walked가 되는 건데 복수형과 같아요? 달라요? 같죠? 네. 두 번째입니다. 비동사의 2인칭 단수 현재형이에요. 비동사의 2인칭 단수는 뭐예요? you죠. 그런데 자, 현재형은 뭐죠? are. 그러면 복수형하고 어때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동사의 3인칭 단수 현재형은 어때요? 그렇죠. 바로 he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현재형 동사일 때 s 붙인다 그랬죠? 여기다가 자, 그래서 walks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C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것도 한번 좀 해볼게요. 일반 동사의 똑같은 3인칭 단수인데, 과거형이에요. 그러면 he가 왔죠? 그러면 과거형은 어때요, 여러분들? walked. 이렇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사실은 보여주지 못해요, 이거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갈게요. 다음 중 복수 동사가 아닌 게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어때요? 복수 동사가 아닌 거. 이건 눈에 딱 보이죠? 바로 C번의 is가 되겠고요.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조동사가 아닌 게 누구냐라고 했는데 아, 이건 너무 쉽다. 그렇죠? 그래서 D번의 persuade에다가 정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수의일치의 개념하고 자, 실제로 영어 동사 안에서 단수 복수를 보여주는 영역이 어딘지까지 오늘 기초적인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봤고요. 자,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 대단히 고생들하셨습니다. 자, 그러시면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1: Wow,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Fun Reading Step of A 도림파파 성경입니다. 우리 오늘도 아주 재밌는 책을 한번 펼쳐볼까요? 제가 재밌는 책을 한 권을 선정하였습니다. 새로운 책을 시작하는 날인 만큼 많은 친구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새로운 책입니다. The Unicorn and the Wild Horses가 되겠네요. 유니콘은 전설의 그런 동물이죠.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 뿔이 달려있죠. 과연 이 유니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거든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우리가 최근에 다뤘던 그 간접의 문문을 한번 응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 이게 이래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이제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초 버전부터 복습을 한번 해드리 이해도 잘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음원을 한번 들어보고 책을 펼쳐볼까요?
1: The Unicorn and the Wild Horses, written by Claire Philip, illustrated by Sandra Aguilar. Luna the Unicorn lived with a herd of wild horses. She had appeared during a flurry of shooting stars.
2: "She'll bring trouble," grumbled some of the horses.
1: Yet one of the older mares said Luna could stay. As she was growing up, the other foals teased Luna. They would make fun of her horn. Luna didn't understand why they were so mean. She spent most of her time on her own. Luna daydreamed about what it would be like to find a herd of horses just like her.
0: 자, 오늘은 새로운 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The Unicorn and the Wild Horses 라는 책인데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기가 너무나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이 책도 참 재밌더라고요. 함께 한번 시작해 볼까요? Luna, the unicorn. Luna라는 유니콘은 lived, 살았습니다. With a herd of wild horses. 무엇과 함께 살았냐면 with a herd. Herd라는 것은 바로 떼,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무리, 어떤 무리와 함께 살았습니다. 무슨 무리와 함께 살았냐면 of wild horses. Wild라는 것은 야생의라는 의미가 있죠. 야생마의 한 무리와 함께 살았습니다. 즉, 이 그림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아, 루나라는 유니콘이 있는데 물론 루나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내야 되겠죠. 혹은 그 책에 보면은 있잖아요. 펀리딩 탭에 들어가시면은 지금 우리가 교재를 쓰고 있는 이 책들이 모두 다 전자책으로 들어가 있죠. 아, 이 루나가. 그래서 그 루나를 떠올리시고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루나가 어떤 친구들과 함께 있냐면 야생의 말들과 함께 있는데 큰 차이가 있겠죠. 루나는 지금 여기서 유니콘이라고 했고요. 나머지는 그냥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서 쭉 이 이야기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것을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거든요. 계속 보도록 할까요? She had appeared during a flurry of shooting stars. 그녀는 나타났습니다. 언제 나타났냐면 During이라는 것은 뭐하는 동안에 나타났냐면 a flurry. 자, 아까 여기 있는 appear부터 볼까요? appear은 나타나다, 출현하다 라는 의미고요. During a flurry. flurry라는 것은 소동, 한바탕 부는 것, 뭐 비가 이렇게 한바탕 샥 온다, 눈이 한 차례 샥 내렸다 라는 것, 그런 것 flurry라고 하는데요. flurry of shooting stars. shooting star라는 것은 이 star, 별이 shoot, 막 이렇게 쏘는 것처럼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흔히 유성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별똥별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의미를 정리를 해보면 She had appeared. Luna라는 이 유니콘이라는 친구는 나타났습니다. 언제 나타났냐면 뭐 하는 동안에요. 이 유성, 별똥별이 한 차례 쫙 지나갈 때 그 동안에 유니콘, 이 루나가 나타났습니다. 출연했다라는 것이죠. She'll bring trouble. 그녀는 문제들을 가지고 올 거야. 이거 안 좋은 의미네요. 맞죠? She'll bring trouble. 그녀는 문제를 가지고 올 거야 라는 것이죠. Grumbled some of the horses. 아, 이렇게 됐군요.

0: grumbled, 투덜거렸다. 맞죠? 투덜거리다라는 게 grumble이고요. grumbled라고 했으니까 투덜거렸습니다. 누가 투덜거렸냐면 some of the horses, 그 야생 말들 중에서 몇몇이 투덜거렸습니다. 유니콘이 있으니까 뭔가 약간 시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뭔가 자신들과 다르니까 아, 저 유니콘은 문제를 가지고 올것 같아. 저 유니콘 때문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이렇게 뭔가 안 좋은 것을 예견하고 예언하는 것이죠. Yet, 그러나, yet이라는 것은 아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나, one of the older mares said Luna could stay. 그러나, one of the older mares. mare이라고 하면 바로 암말입니다. 암컷인 말이죠. 그래서 좀더 나이가 많은 암컷인 말들 중 one. 하나가 말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Luna could stay. 루나가 그 야생의 말들과 함께 지내도 된다고, 여기 있어도 돼. 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함께 하자. 있어도 돼. 안 쫓아낼게.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일단 루나는 함께 있을 순 있겠죠. 같은 무리에 있을 순 있겠죠. 자, 뭔가 이첫 페이지인데도부터, 첫 페이지부터 뭔가 약간 삐그덕삐그덕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기대. 우리 이런 것들이 또 재밌잖아요. 이게 또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이 스토리가 어떤 이야기로 진행이 될지 기대도 해보시고요. 상상해보면서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원을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 내용으로 이어갈까요?
1: Luna the unicorn lived with a herd of wild horses. She had appeared during a flurry of shooting stars.
2: She'll bring trouble, grumbled some of the horses.
1: Yet one of the older mares said Luna could stay.
0: 계속 보도록 할까요? As she was growing up, 그녀가 자라나면서 The other foals teased Luna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루나가 자라나면서 The other foals, 다른 foal 이라고 하면 바로 망아지들입니다. 새끼 말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망아지들이 또 다른 망아지들이 teased Luna. Luna를 어떻게 했냐면 놀렸습니다. tease라고 하면 괴롭히다도 되고요. 놀리다도 되거든요. 괴롭히거나 놀렸습니다. They would make fun of her horn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들은 무엇을 하곤 했냐면 would make fun of her horn. 그녀의 뿔에 대해서, 뿔을 가지고 make fun of. 뭔가 재미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뿔을 가지고 재밌는 이야기거리로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놀리는 것이죠. 유니콘에만 뿔이 있잖아요. 야생의 말들에는 뿔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야생의 말들이 자신이 안 가진 것이다 보니까 아, 저 뿔을 가지고 계속해서 놀리는 것이죠. 그래서 make fun of라는 것은 funny, 재밌는 것, 재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에 대해서 재미를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요거를 조금 더 말을 가다듬어서 놀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Luna didn't understand. Luna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Why they were so mean. 그들이 왜 저렇게 mean, mean이라고 하면 의미하다. 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들이 어떤 왜 의미? 이게 아니잖아요. 맞죠? 왜 의미가 아니라 바로 못된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저렇게 못됐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일단 한번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 제가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무슨 의문문이라고 하죠? 우리 최근에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간접 의문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그 간접 의문문을 한번 응용해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바로 넘어가 봅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간접 의문문 응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접 의문문 아직까지 전 잘 모르는데 기초부터 다시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복습할 겸 처음부터 쭉 한번 복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응용할 부분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y were they so mean?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그 문장이죠. 그들이 왜 저렇게 못된 거야? mean이라는 것은 못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Why were they so mean? 저들이 왜 저렇게 못된 거야?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일 앞에 의문사가 있고요. 바로 지금 제일 끝에 의문, 이 부어, 물음표가 붙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직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보면 직접 의문문은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why는 의문사고요. were they 할 때 원래는 they were이잖아요. 주어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were이 먼저 나왔어요. 바로 아, 의문문임을 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동사를 앞으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 why were they so mean이라고 하면 직접 의문문인데 이제 간접 의문문이 무엇이냐면 제가 예문을 보여드리기 전에요. 간접 의문문은 언제 쓰냐면 직접 의문문은 그냥 홀로 쓰이는 거예요.

0: 독립적으로 쓰이지만 간접 의문문은 바로 이 직접 의문문이 또 다른 문장에 얹혀 있는 것, 또 다른 문장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말로 직접 의문문과 간접 의문문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아, 왜 그들이 못된 거야? 왜 그들이 그렇게 못된 거야? 라고 하면 직접 의문문이에요. 근데 간접 의문문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것이 되겠죠. 루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못됐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직접 묻는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간접적으로 이 루나 didn't understand, 그 다음에 이 이해하는 내용 혹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내용 안에 의문문이 얹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다른 문장 안에 들어가 있죠. 이런 것을 간접 의문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why they were so mean. 자, 그런데 간접 의문문의 특징은 바로 주어와 동사 자리를 샥 바꿔준다라는 게 간접 의문문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직접 의문문에서는 were they 동사가 먼저 나왔다면 간접 의문문에서는 they were 주어 동사 순으로 된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예문 한번 볼까요? Where do you live? 피디님. 어디에 사세요? 라고 이제 친분이 좀 생겨서 아 PD님 근데 댁이 어디세요? 어디에 사세요? 라고 여쭤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Where do you live?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아 do라는 이 도와주는 동사인 do가 지금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가 그 다음에 나왔고요. 그러니까 동사 주어 순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게 간접 의문문이 된다면은 이렇게 되겠죠. I wonder where you live가 되겠죠. 아, 나는 궁금하다. 아, 저참 궁금하네요. Where you live. 당신이 어디에 사는지, 피디님께서 어디 사시는지 참 궁금합니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니까, 아, 그냥 직접 의문문은 홀로 독립적으로 쓰였다면 간접 의문문은 어떤 문장 안에 얹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do you가 왜 you live가 되었냐면은 바로, do라는 것은 의문문을 만들 때 원래는 동사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where live you가 돼야 되는데 이 일반 동사라는 친구는 자신이 움직이지 않아요. 도도하기 때문에 자신이 움직이지 않고 자신의 그림자 같은 do라는 친구를 대신 보냅니다. 그래서 where do you live가 된 것이고요. 이제는 이 do를 다시 그 live로 집어넣어주면은 주어 동사 순이 되겠죠. 그래서 I wonder where you live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당연히 이렇게 간접 의문은 주어 동사 순으로 마무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응용할 포인트 한 가지. 간접 의문은 응용. 자, 아까 전에 나왔던 것과 이 지금 여긴 is she coming 그녀가 오고 있습니까? 내용상은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아까 전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why랑 where 같은 의문사라는 친구가 앞에 붙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is she coming 그녀가 오고 있습니까? 의문사가 없죠. 맞죠? 그래서 이럴 때는 간접 의문문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I don't know. 그다음에 if 혹은 whether 이라는 친구를 집어넣어 줍니다. 만들어 줍니다. I don't know. 나잘 모르겠다. If she is coming. 그녀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래서 뭐뭐 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모르겠다를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아, 의문사가 없을 때는 우리가 간접 의문문을 만들 때 아, 단순히 그냥 주어 동사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뭐뭐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겠다라는 의미를 추가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장이 만들어지니까요. 자, 그래서 그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if나 whether를 집어넣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I don't know if she's coming 혹은 I don't know whether she's coming이 되겠죠. 자,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Did it rain? 비가 왔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자, 그러면 간접 의문문은 비가 왔나? 안 왔나? 난참 궁금하네. 자, 이거를 우리가 간접 의문문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PD님, 밖에 비가 왔습니까? 그러면 이걸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보면은 아, 저는 피디님 참 궁금합니다. 밖에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가 참 궁금하네요. 그래서 왔는지 안 왔는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 단어가. 그러면은 그거를 영어로 적어줄 때도 he asked. 그는 물었습니다. If it rained.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물었습니다. 자, 여기도 보니까 아까 동사 주어 순이었죠. 직접 의문문. 그런데 이제는 그두 동사가 바로 원래 있던 동사로 들어가면서 원래 있었던 it rained 주어 동사 순으로 바꿔줬는데 거기에 뭐가 추가된다고요? 의문사가 없을 때는 if나 whether를 추가한다. 요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he asked if it rained 혹은 he asked whether it rained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간접 의문문의 응용까지 한번 해보았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다음에 나오면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복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She spent. 그녀는 보냈습니다. Most of her time on her own. 그녀 스스로, 그녀 자신, 그녀 홀로 그녀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요? 다른 친구들 자꾸 놀리고 괴롭히니까. 그래서 루나는 혼자 계속 있었다는 것이죠. Luna daydreamed. 루나는 daydream. daydream이라는 것은 바로 공상에 잠기다라는 거예요. 공상이라는 것은 바로 day. 낮 동안, day가 낮이거든요. 낮 동안 dream, 꿈꾸는 것이죠. 낮 동안 어떤 사물이나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그냥 자기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상에 잠기는 것이죠. 루나는 공상에 잠겼습니다. About, 뭐에 대해서, what it would be like, 뭐처럼 같을지, 뭐 같을지, to find a herd of horses just like her. 마치 그녀와 같은 말의 무리를 발견한다면 어떤 것과 같을지에 대해서 공상에 잠겼다는 거죠. 나도 나와 비슷한 그런 무리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것을 이렇게 상상해 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과연 그런 무리를 만날 수가 있을까요? 음원을 들어보고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게요.
1: As she was growing up, the other foals teased Luna. They would make fun of her horn. Luna didn't understand why they were so mean. She spent most of her time on her own. Luna daydreamed about what it would be like to find a herd of horses just like her.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과 표현들을 만나보았죠. 그 표현들을 모아서 복습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2: Herd. Herd. Luna the unicorn lived with a herd of wild horses. Tease. Tease. As she was growing up, the other foals teased Luna. Make fun of. Make fun of. They would make fun of her horn. Mean. Mean. Luna didn't understand why they were so mean. Daydream. Daydream. Luna daydreamed about what it would be like to find a herd of horses just like her.
0: Fun reading tips. 오늘의 fun reading tips에서는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확장을 하는데 오늘은 구동사라는 것을 다뤄볼까요? 동사가 하나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구동사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세 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 거 일상에서 많이 쓰는 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시 세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Make fun of. Hold on to, look forward to. 우리 친구들 이거 외운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제가 의미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뭐뭐를 놀리다, 뭐뭐를 붙잡다, 고수하다, 뭔가를 기대하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이게 나오면 바로바로 1대1로 탁탁탁 영어, 우리말 의미 이렇게 외우곤 하는데 이것보다는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한번 이해해 보는 건 어떨까요? 빠르게 한번 볼까요? Make fun of, 재미를 만들다. 무언가에 대해서 재미를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뭔가 하하하 너를 재미있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를 놀리다. 그래서 뭔가를 놀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고요. Hold on to라는 것은 to는 어딘가에, on은 이렇게 접촉, 어딘가에 닿여있다. 이렇게 접촉을 의미하거든요. hold는 잡다이고. 그래서 어딘가에 접촉하면서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를 붙잡다 혹은 입장이나 어떤 의견을 바꾸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것이죠. 계속. 그래서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 그런 게 고수하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look forward to는 어딘가에 앞으로, 어딘가에 앞으로 보는 것이죠. 뒤나 지금을 보는 게 아니라 앞을 보는 것이니까 기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어휘를 한번 접근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혈액 파파했습니다. 바이바이!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여러분 가끔 외신을 보다 보면 아주 높은 고층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어떻게 될까요? 그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분들이 생깁니다. 잠시 후에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자그마치 2억 명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바로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감염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참 걱정이 서로 많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역시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골라서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순서입니다. 바로 Today's Topics입니다. 투데이 스타픽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프리 클라이머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은 자유 등반가라고 하는데요. 프리 클라이머는 이제 줄이라든가 로프라든가 여러 가지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소위 맨손으로 등반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스케일스 런던 스카이스크레이퍼 런던의 고층 건물을 올랐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 들어봅니다.
1: Free climber scales London skyscraper. A 21-year-old free climber who was imprisoned 2 years ago for climbing the UK's tallest skyscraper has scaled another building in London, this time to draw attention to climate change. He climbed up the 36-story Stratosphere Tower, a residential building in East London, and reached the top in less than half an hour.
2: Free climber scales London skyscraper. A 21-year-old free climber who was imprisoned 2 years ago for climbing the UK's tallest skyscraper has scaled another building in London, this time to draw attention to climate change. He climbed up the 36-storey Stratosphere Tower, a residential building in East London, and reached the top in less than half an hour.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자, 오늘도 역시 단어 표현 몇 가지는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News Keywords 확인하시죠.
1: To imprison.
2: To imprison.
1: Skyscraper.
2: Skyscraper.
1: To scale.
2: To scale.
0: 첫 번째 단어는 to imprison이라고 해서 투옥하다, 감옥에 쳐넣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사실 누군가를 수감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쓰는 게 lock somebody up이라고 해서 lock up 이런 말도 쓰고요. 또 정말 재밌는 표현 중에 하나가 put somebody behind bars 라는 말도 씁니다. 이때 bars, 복수 쓰는데요. 철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군가를 철창 뒤쪽에 넣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철창 신세를 지게 하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 put somebody behind bars. 이 표현도 쓰니까요.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skyscraper, 마철루라고 해서 고층 건물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마지막으로 to scale, 오르다, climb up 이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내용 살펴볼게요. A 21-year-old free climber, 21세의 자유등반가입니다. Who was imprisoned 2 years ago. 아, 2년 전에 그런데 수감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아니면 who was behind bars, 아니면 put behind bars, 둘 다 됩니다. 2 years ago라고 해서 2년 전에 철창 신세를 졌던 사람인데요. For climbing the UK's tallest skyscrapers라고 되어 있군요. 그 이유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수감이 되었던 이유는 바로 영국에서 가장 높은 고층 건물을 당연히 무단으로 올랐겠죠. 올랐기 때문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2년 전에 수감이 되었던 21세의 나이도 어린데요. 자유 등반가가 had scaled another building in London. 이번에 런던의 또 다른 건물을 역시 올랐습니다. This time to draw attention to climate change. This time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This time이라는 얘기는 항상 과거와는 달리 이번에는 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년 전에 올랐던 그 소위 건물을 올랐던 등반은 그 원인이 이거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과거와는 달리 이번에는 to draw attention to climate change예요.

0: 사람들의 관심을 모아 모아 기후 변화에 관심을 돌리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소위 대의 명분은 있는데요. He climbed up the 36-story stratosphere tower.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36층이나 되는 이것도 재밌네요. Stratosphere, 아마 지구과학이라든가 환경 관련해서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셨을 텐데요. 성층권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나라 대기권의 종류가 쭉 있잖아요. 그중에 성층권이라고 하는데 정말 높은이라고 할 때 사실 요 형용사처럼 많이 씁니다. 건물 이름도 사실 하필 요 건물이에요. 그래서 나름 의미를 갖고 올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 건물을 올랐습니다. 이 건물은 A residential building in East London. 예, 동런던의 residential building이에요. 우리가 residence라고 보통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residential building입니다.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러한 건물임, 거주용 건물입니다. And reached the top in less than half an hour. 36층 올라가는데 채 30분이 걸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30분도 걸리지 않아 꼭대기까지 올랐습니다. 아, 당연히 이번에도 법적인 처리는 좀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런 사람도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시죠.
1: Free climber scales London skyscraper. A 21-year-old free climber who was imprisoned 2 years ago for climbing the UK's tallest skyscraper has scaled another building in London, this time to draw attention to climate change. He climbed up the 36-story Stratosphere Tower, a residential building in East London, and reached the top in less than half an hour.
2: Free climber scales London skyscraper. A 21-year-old free climber who was imprisoned 2 years ago for climbing the UK's tallest skyscraper has scaled another building in London, this time to draw attention to climate change. He climbed up the 36-story Stratosphere Tower, a residential building in East London, and reached the top in less than half an hour.
0: 두 번째 토픽입니다. Global COVID-19 cases top 200 million. 이렇게 되어 있군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cases of infections, 감염자 숫자가 top, surpass, exceed, 다 초과하다라고 했던 표현이죠. 2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Global COVID-19 cases top 200 million. COVID-19 cases worldwide have surpassed 200 million. As the more contagious Delta variant threatens countries with low vaccination rates, putting a strain on healthcare systems. The global surge in cases is highlighting the widening gap in vaccination rates between rich and poor countries.
2: Global COVID-19 cases top 200 million. COVID-19 cases worldwide have surpassed 200 million as the more contagious Delta variant threatens countries with low vaccination rates, putting a strain on healthcare systems. The global surge in cases is highlighting the widening gap in vaccination rates between rich and poor countries.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는데요. 나오는 단어 기준만 봐도 좀, 요거 좀 안 좋은 단어인데, 요거 부담되는 단어인데, 이런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1: To surpass.
2: To surpass.
1: Contagious.
2: Contagious.
1: Variant.
2: Variant.
1: Strain.
2: Strain.
0: 첫 번째 단어는 종종 나오는 표현이죠. 숫자가 뭔가를 넘어선다, 뛰어넘는다. 이럴 때 to surpass. 앞에 헤드라인에 top이라는 동사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Contagious. 전염되는, 감염되는 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Contagious. Variant. 변이 바이러스를 얘기할 때 variant, 변이. 많이 쓴 표현입니다. Strain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담, 압박, burden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조금 뉘앙스는 다릅니다만 strain 함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COVID-19 cases worldwide.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이때 cases 뭐 보통 우리 case라고 하면 case by case 이런 식으로 case라는 의미로만 생각하는데요. 병이 나올 때 케이스는 환자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암 환자라고 할 때 cancer patients라는 말도 씁니다만 cancer cases라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케이스는 말 그대로 사례라고 보셔도 되고 환자라고 번역하셔도 문맥에서 똑같은 의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have surpassed 200 million. 그렇습니다.

2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As the more contagious Delta variant threatens countries with low vaccination rates. 이렇게 돼 있군요. 자, 일단 주어는 여기까지입니다. 요 녀석이 요즘 항상 많이 나오는데요. More contagious. 기존의 코로나19보다는 더욱더 강한 전염성을 보이고 있는, 즉 고전염성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threaten countries. 어떤 나라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가요? With low vaccination rates. 접종률이 낮은 국가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putting a strain on healthcare systems. 아, 그렇습니다.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Put a strain on something. 어디에 부담이 되다라고 쓰는 표현이에요. 안 그래도 힘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힘겨운 의료 시스템에 이 델타 변종 바이러스가 더 큰 부담을 안기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엎친 데 겹친 격이라는 얘기예요. 코로나19만 해도 힘든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전염성도 세지고 국가에게 그리고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의료체계에 있어서 큰 부담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The global surge in cases. Surge, 급증하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요. 전 세계적인 감염자 급등 사태가 is highlighting the widening gap in vaccination rates between rich and poor countries. 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widening gap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gap이라고 하는 것이 격차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격차가 심화된다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동사가 widen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The gap is now widening. 그래서 여기서도 widening이라는 것을 형용사처럼 쓰였는데요. 격차 심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에 대한 격차일까요? In something, 누구 사이에요? Between A and B. 그래서 항상 격차는 the gap in something between A and B라는 형태로 쓰인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The gap in income이라고 하셔도 되겠죠. 소득 격차니까.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빈부 간의 소득 격차가 is widening, is getting worse. 이렇게 쓰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 접종률에 있어서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이번 감염자 급증 사태를 보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하이라이트는 조명을 쫙 쐬주는 거니까요. 이걸 통해서 이게 극명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죠.

0: as the more contagious Delta variant threatens countries with low vaccination rates, putting a strain on healthcare systems. The global surge in cases is highlighting the widening gap in vaccination rates between rich and poor countries.
1: Global COVID-19 cases topped 200 million. COVID-19 cases worldwide have surpassed 200 million as the more contagious Delta variant threatens countries with low vaccination rates, putting a strain on healthcare systems. The global surge in cases is highlighting the widening gap in vaccination rates between rich and poor countries.
2: Today's parents,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볼 패턴은 조금 전에 보셨던 to put a strain on something. 어디에 부담이 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A strain이 조금 전에 그 제가 잠깐 언급했던 burden이라고 하는 여기 짐, 부담하고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요. burden이라는 것은 뭐 크기나 무게에 상관없이 그냥 부담이 되면 다 burden이에요. 근데 strain이라고 하는 것은 좀 내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얘기할 때 종종 많이 쓰입니다. 요게 조금 더 무거운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많은 경우에 그냥 쓰셔도 큰 문제는 없겠고요. 인구 고령화는 심각한 문제인데요. 고령 인구가 늘면서 경제에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편하게 쓰시라고 부담이라고 되어 있지만 가끔씩은 발목을 잡기 때문입니다. 라고 할 때도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라고도 역시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인구 고령화는 두 가지로 씁니다. Population aging. 우리말로 딱 떨어지는 표현이죠. 인구, population, 고령화, aging. 근데 가끔씩 보면 unaging population이라고 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population은 가산명사이기 때문에 관사가 어나 더가 나와야 되는데 고령화되고 있는 인구, 즉 인구가 고령화되면이라고 할 때 이걸 주어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보기엔 달라 보이지만 이 두 가지 표현을 인구 고령화라고 할 때 같이 많이 씁니다. 영어를 보면 population aging이 일단 주어로 나오겠죠. 당연합니다만 is a serious issue. 요거 심각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the rising number of elderly people. elderly people이라고 하면 고령자, 65세 이상 고령 인구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고령 인구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것이 puts a strain on the economy. 경제에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경제의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이럴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꼭 경제가 아니어도 조금 전에 나온 것처럼 healthcare system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우리 연기금이라고 하잖아요. 국가연금기금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인데 The National Pension Fund가 요 뒤에 목적으로 나와도 정말 딱 떨어질 수 있는 문장이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내용 듣고요. 따라해 보시죠.
0: Population aging is a serious issue as the rising number of elderly people puts a strain on the economy.
1: Population aging is a serious issue as the rising number of elderly people puts a strain on the economy.
2: Being an anchor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로 기사를 작성해보고 말해보고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제목은 WHO and booster shot라고 정해봤습니다. Booster shot이란 말 들어보셨죠? 예, 우리 부스터 샷이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 부스터 샷이라고 하는 말이 추가 접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잠시 후에 나오겠습니다만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 모든 국가 인구의 최소 10%가 예방접종을 받을 때까지 아 이게 하나의 조건이군요.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소위 부스터 샷의 중단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바라는 조건이 전 세계 뭉뚱 그려서 10%가 아니고요. 나라 하나하나의 인구 10%가 모두 접종을 받을 때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겠고요. 백신 추가 접종은 뭐냐면 파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번 맞게 돼 있잖아요. 한 번 맞고 3주 이후에 또 한 번 맞는데 세 번째 부스터 샷 혹은 부스터를 맞게 되면 효과가 더 오래 강하게 지속된다라고 해서 부스터 샷을 맞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문제는 일부 나라는 예방접종을 못하는데 일부 나라는 3대씩이나 맞아야 될까? 라는 데서 비롯된 요청입니다. 아, 백신 추가 접종, 부스터 샷은 boosters, 그래서 이걸 명사로 쓰거나 booster shots 이렇게 쓰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뭔가를 잠정 중단하다 할 때 to suspend something이라고 하거나 to impose a moratorium on something 이거 의외로 많이 씁니다. moratorium이라는 것은 잠정 중단을 얘기해요. 그래서 사용 제도를 잠정 중단하다 할 때도 impose a moratorium on the death penalty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안녕하세요. 영어가 제일 재밌어지는 시간, 제이쌤입니다. 나의 그래머 코치 기재영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오늘은 과거형은 어떻게 쓰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반 동사 과거형의 가장 기본 규칙은요. 바로 Dad cooked me lunch yesterday. Yesterday, 어제라고 하는 과거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동사 과거형으로 써야 되는데요. cook, 요리하다. 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ed를 붙여서 썼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어제 나에게 점심을 요리해 주셨다. 이런 뜻이죠. He answered the phone. 원래는 answer, 대답하다 라고 하는 게 동사 원형인데요. 여기에 ed를 붙여서 과거형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았다. 전화에 답했다니까 그가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She touched me on the arm. Touch. touch가 만지다라는 뜻의 일반 동사인데요. 여기에 ed를 붙여서 과거형이 됐습니다. 그녀가 만졌다. 그런데 나를 만졌다는 거고요. on the arm이라 했으니까 내 팔을 만졌다라는 뜻이에요. I repeated the question three times. repeat, repeat. 반복하다라는 동사에 ed를 붙였습니다. 과거형이 됐어요. 나는 그 질문을 세번 반복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우리 지난 시간에 일반 동사의 현재형에 대해서 배울 때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동사는 y를 i로 바꾸고 es를 붙인다. 요런 이야기 같이 살펴봤거든요. 이거랑 비슷합니다.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것은 ied로 바꾼다. y를 삭제하고 y 대신에 i를 쓴 다음에 ed를 붙여주는 거예요. My father tried everything to stop smoking. Try 하면 시도하다 라는 뜻의 동사예요. Y로 끝났고요. 그 앞에 R, 자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Y를 뭘로 바꾼다? I로 바꾼다. 그리고 나서 ED를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시도하셨다. 과거형이 되는 겁니다. Everything, 모든 것을 다 시도하셨대요.

차를 멈춰 세웠다. Stopped. Stop은 자음, 그 앞에 모음이 있고, 그 앞에 자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끝에 있는 P 한번더 쓰고 이들이 붙여서 과거형 만들어 줬습니다. I plan to read a book a week. 나는 계획했다. 계획했다 마찬가지로 동사 원형은 plan인데요. 끝에 자음이 있고요. 그 앞에 모음. 그 앞에 또 자음이에요. 그쵸? 짧은 모음 플러스 자음으로 끝나는 동사라서 N을 한번더 쓰고 ED 붙여줬습니다. 나는 계획했다. 몰려. To read a book a week. 일주일에 책한 권을 읽기로 계획했다. 요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동사의 과거형 만드는 규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문제 들어가 볼게요. 다음 동사의 과거형을 쓰세요. 1번, invite. 초대하다입니다. 2로 끝났네요. 그러면 D만 붙여주면 과거형 되죠? invited. 초대했다. 2번, stop. stop. 우리 조금 전에 봤는데, 그쵸? stop은 자음으로 끝나고 그 앞에 모음 하나, 그 앞에는 다시 자음입니다. 그러면 끝자음을 한번더 쓰고 ED를 붙여주니까 stopped, PPED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멈췄다. 3번 play. play는 놀다 혹은 연주하다라는 뜻의 동사인데요. 지금 y로 끝나고 있지만 그 앞에 모음이 나왔습니다. 그럴 때는 y를 i로 바꾸지 않는다. 그냥 ed 붙여주면 되죠. played, 했다. 가장 간단한 원칙이네요. 5번 study, study, 공부하다. 자, 요거 어떻게 바꿔줄까요, 여러분? y로 끝나죠. 그리고 그 앞에 모음이 아니라 느, 자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y를 뭘로 바꾼다? I로 바꾼다. 그리고 나서 ED 붙여주니까 studied 이렇게 적어주세요. 공부했다. 그 다음 6번 stay. stay. 머무르다 라는 뜻인데요. Y로 끝나죠. 근데 이때는 앞에 A 모음입니다. 그러면 Y를 I로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play와 마찬가지의 원리로 ED만 붙여주는 겁니다. stayed. 머물렀다. 7번 drop. drop. 자, 이거랑 비슷한 원리를 가진 단어는 stop이죠. 끝에 p 자음으로 끝나고 그 앞에 o 모음이 하나 있고요. 그 앞에 다시 자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짧은 모음과 자음으로 끝나고 있으니까 끝에 있는 자음을 어떻게? 한번더 써준다. 그리고 나서 ed 붙여주면 되니까요. dropped, dropped. 요렇게 써주세요. 떨어뜨리다, 떨어뜨렸다. 그 다음 8번, carry. carry는 운반하다, 나르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y로 끝나죠. 그리고 그 앞에 r 자음이 나왔어요. 이때는 y를 i로 바꾸고 ed 붙여주시는 거예요. carried, carried, 운반했다, 날랐다 이런 뜻이고요. 9번 cry, cry, 울다. 역시 y로 끝나고 그 앞에를 봤더니 자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과거형은 y를 i로 바꾸고 ed 붙여주죠. cried. 울었다 되겠습니다. 10번 die. die는 죽다라는 뜻인데요. 2로 끝나고 있어요. 그러면 죽었다라고 할 때는 d만 붙여주면 되죠. died, died. 11번 try. try랑 cry는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y로 끝나고요. 그 앞에 자음이 있으니까 y를 i로 바꾸고 ed 붙여서 tried 이렇게 쓰면 돼요. 시도했다. 12번에 tie. 여러분, 비슷하게 생긴 단어를 찾아보세요. die. die랑 비슷하게 생겼죠? tie는 묶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로 끝나니까 어떡해요? d만 붙여주면 된다. 그래서 tied. tied 하면 묶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동사의 과거형 만드는 규칙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B. 주어진 동사의 과거형을 써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어진 동사가 무슨 뜻인지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arrive. arrive는 도착하다라는 뜻이죠. laugh, laugh, laugh는 웃다 이런 뜻이고요. tie 조금 전에 봤다, 그죠? 묶다입니다. carry, carry는요 운반하다, 나르다이고요. kick, kick, kick은 차다, 발로 뻥 차다 이럴 때 kick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invent, invent 요거는 발명하다이고요. 마지막 invite. invite는 초대하다입니다. 우리 이 동사를 과거형으로 쓰라고 했습니다. 형태에 알맞게 주의해서 의미에 맞는 단어 채워보도록 할게요. 1번, my father. 우리 아버지께서는 blank at my jokes. my jokes 하면 내 농담이죠. 내 농담에 빙칸하셨다. 자, 어떤 말이 어울릴까요?
내 농담에 웃으셨다가 잘 어울리겠죠? Laugh. Laugh를 채워줄 건데 이때 주의할 점은 과거형을 쓰라고 했으니까 laugh에다가 ed를 붙여서 써주세요. My father laughed at my jokes. 우리 아버지께서는 내 농담에 웃으셨다. 2번, Tina blank the whole class to her birthday party. Tina는 그녀의 생일 파티에 반 전체를 빈칸했다. 생일 파티에 반 전체를 뭐 했을까요? 초대했다, invite를 쓰면 되겠죠. 그런데 과거형으로 써야 돼요. 자, 보니까 2로 끝나네요. 이때는 과거형 만들려면 D만 붙여주면 되죠. 그래서 Tina invited the whole class to her birthday party.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3번, they blank late for the meeting. meeting 하면 회의예요. 그들은 회의에 늦게 빈칸했다. 회의에 늦게 도착했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arrive. 자, 2로 끝나는 단어니까 과거형 만들려면 D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They arrived late for the meeting. 요렇게요. 4번, I blank my dog to the fence with a rope. fence는 울타리예요. 그리고 rope는 밧줄입니다. 즉, 나는 밧줄로 내 강아지를 울타리에다가 빈칸했다. 뭐 했을까요, 여러분? 묶었다가 들어가야 되겠죠. 묶다인 tie 과거형으로 써줄게요. 2로 끝나니까 D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I tied my dog to the fence with a rope. 5번, my cat blank a mouse in her mouth. 내 고양이는요, 그녀의 입에 쥐를 빈칸했다. 여러분, 남은 동사 한번 볼까요? carry, 운반했다. kicked, 발로 찼다. invent, 발명했다. 어떤 동사가 어울리나요? 입에 물어서 쥐를 운반했다, 날랐다. 요 동사가 어울리겠죠? carry, 과거형으로 만들어줄게요. 자, y로 끝나고 그 앞에 자음이 있습니다. 그럼 과거형 어떻게 써요? y를 i로 바꾸고 ed 붙여준다. 그래서 my cat carried a mouse in her mouth. 요렇게 써주면 돼요. 입에다가 쥐를 물고 날랐다라는 뜻입니다. 6번, King Sejong blank Hangul. 세종대왕께서는 한글을 뭐 하셨어요, 여러분? 만드셨죠? 발명했다, 창제하셨다. invent, 과거형으로 적어볼게요. invent는 ed를 붙이면 과거형이 됩니다. King Sejong invented Hangul. 7번, Thomas blank the ball high into the air. 자, 마지막 남은 동사, kick 넣어볼까요? kick은 ed를 붙이면 과거형이 돼요. Thomas kicked the ball high into the air. 토마스는 공기 중으로 높이 공을 뻥 찼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동사의 과거형 만들어 봤는데요. 일반 동사의 과거형, 그 중에서도 규칙 변화입니다. 규칙 변화하는 동사들 어떻게 바꿔 쓰는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climb, climb은 오르다 라는 뜻이고요. join, join은 합류하다, 가입하다 이런 뜻입니다. die는 죽다, receive는 받다, drop, 떨어뜨리다, pull 뜻도 있어요. 요 동사들 역시 과거형으로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8번, Nathan이라고 하는 사람이 blank my ears very hard. 내 귀를 아주 세게 빈칸했다. 여러분, 귀를 어떻게 했을까요? 주어진 동사 중에서 들어갈 수 있는 동사 잡아당기다. 요정 Nathan은 내 귀를 매우 세게 당겼다. 잡아당겼다 라는 뜻입니다. 9번, I blank a strange email yesterday. 나는 어제 이상한 이메일을 빈칸했다. 이상한 이메일을 받았다 라고 해야겠죠. 받다 동사 뭐예요? Receive. Receive. 자, receive는 2로 끝나니까 D만 붙이면 과거형이 됩니다. I received a strange email yesterday. 요렇게요. 10번, My teacher blank Mount Everest last year. 작년에, 그래서 과거형으로 써야 되는데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에베레스트 산을 작년에 빈칸하셨다. 뭐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르셨다. climb. climb을 과거형으로 쓰면 되겠네요. climb은 오르다고요. 과거형은 ed를 붙여주세요. My teacher climbed Mount Everest last year. 요렇게요. 다음 11번. We blank from Seoul to Jeju Island last year. 역시 작년이라고 했으니까 역시 동사

과거형이죠. 우리는 작년에 서울에서 제주도로 빈칸했다. 뭐 했을까요, 여러분? 남은 동사들을 봤더니 join, die, draw, agree, move 중에서 어울리는 동사 move가 보이네요, 그쵸? 이사했다. move는 이로 끝나니까 d만 붙이면 과거형 됩니다. We moved from Seoul to Jeju Island last year. 12번. Everyone blank with my idea. 모두가 내 생각에 빈칸했다. 뭐 했을까요, 여러분? 동의했다라고 쓰면 되겠다, 그죠? 이로 끝나니까 D만 붙이면 과거형이 됩니다. Everyone agreed with my idea. 13번. My sister. 내 여동생은 blank the computer club at her school. The computer club 하면 컴퓨터 동아리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컴퓨터 동아리에 뭐 했다? 가입했다 라고 하면 되겠죠? 가입하다, 합류하다, join. 과거형으로 써줄 거예요. join에다가 ed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My sister joined the computer club at her school. 요렇게요. 14번. My grandmother. 우리 할머니께서는 blank 5 years ago. 5년 전에. 자, 우리 남은 동사를 봤더니 die하고 drop이 있습니다. 떨어뜨리셨다는 말이 안 되죠. die의 과거형을 써줄게요. 이로 끝나니까 d만 붙여서 My grandmother died 5 years ago.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우리 할머니께서는 5년 전에 돌아가셨다. 자, 마지막. I blank my cell phone in the water. 나는 물에 내 휴대전화를 마지막 남은 동사. drop을 쓸 건데요. 여러분, 이 동사 주의하셔야죠? 과거형 쓸때 여기다가 그냥 ed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쵸? 끝에 자음으로 끝나고, 그 앞에 모음이 하나 있고, 그 앞에는 다시 자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끝에 있는 자음 p를 한번더 쓰고 나서 ed를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I dropped my cell phone in the water. 나는 물 속에 내 휴대전화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동사의 과거형 살펴봤습니다. 여기 나온 동사의 과거형 정도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 C 넘어갈게요. 주어진 우리말에 맞게 영문을 완성하세요. 1번. 그녀는 그 문을 열기 위해 세게 밀었다. 주어가 뭐예요? 그녀는이니까 she죠. 그리고 동사는요, 밀었다입니다. 밀다가 영어로 뭐죠? 우리가 아까 잡아당기다라고 할 때는 pull, 요 동사를 썼는데요. 밀다는 반대죠. push입니다. push. 그런데 여기서 밀었다라고 했으니까 시제는 과거형이 되겠습니다. push의 과거형은 ed를 붙여줘요. 그래서 she rang the gram bell. 이 전화를 발명했다. 자, 주어는 Alexander Graham Bell 이렇게 나와 있고요. 동사는 발명했다예요. 발명하다는 invent인데요. 발명했다. 과거형이죠. 과거형 어떻게 써요? ed만 붙여주면 완성입니다. 그래서 invented.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화 벨소리라고 하잖아요. 이 발명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벨소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 참고로 알아두세요. 3번. 그녀는 머리에 노란 리본을 묶었다. 주어가 뭐예요? 그녀는 she. 그리고 동사는 묶었다예요. 묶다는 tie, 그쵸? tie는 이로 끝나니까 과거형은 d만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she tied a yellow ribbon in her hair. 이렇게 써주면 완성이에요. 묶다가 tie고 과거형은 d만 붙이면 된다. 그 다음 4번. 우리는 어제 프랑스 요리를 시험 삼아 먹어보았다. 여러분, 주어가 뭐예요? 주어는 우리는이죠. 우리는 we가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동사는 뭘까요? 먹어보았다인데 시험 삼아 먹어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조금 동사를 채우기가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4번에 별표해 볼게요. 보통 우리가 먹다라고 하면 어떤 동사를 떠올려요? eat, 그쵸? eat과 같은 동사를 떠올리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시험 삼아 먹어보았다예요. 시험해보다라고 할 때, 시도해보다라고 할때 쓰는 동사. 그것은 it이 아니라 try가 되겠습니다. 그쵸? try. 그러면 try의 과거형을 써볼 건데요. try는 y로 끝나고 그 앞에 자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y를 뭘로 바꿔요? i로 바꾸고 ed를 붙여주면 과거형 완성입니다. 그래서 we tried 무엇을? A French dish. 프랑스 요리를요. 언제요? Yesterday. 어제. 시험 삼아 먹어보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동사에다가 주의해 주시고요. 시험 삼아 먹어보다 라고 할때 어떤 동사 쓴다고요? try, try 됐습니다. 다음 5번. 그 아기는 밤새 울었다. 주어가 뭐예요, 여러분? 그 아기죠. 그 아기. The baby라고 주어 잘 쓰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울었다. 요 부분을 써줄 거예요. 울다는 영어로 cry. 그런데 울었다라고 했어요. 과거형이죠. cry는 y로 끝나고 그 앞에 자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y를 i로 바꾸고 ed를 붙여서 과거형 만들어주죠. 그러면 the baby 그다음에 cried all night 이렇게 채워주면 완성입니다. all night이 밤새 이런 뜻이거든요. the baby cried all night 이렇게요. 6번. 그는 농담을 반복해서 했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다. 아이고, 슬픈 예문이네. 주어는 그는이에요. he, 그죠? 그 다음, 동사는요? 동사는 뭘까요? 그가 한 거예요. 그가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쵸? 여기까지 한번 끊어줄게요. 그러면, 그가 한 행동은 반복했다거든요? 반복하다는 영어로 repeat, repeat. 자, 요 동사를 씁니다. 과거형으로 써야 돼요. 반복해서 했지만, 했지만이 과거를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repeat의 과거형은 어떻게 쓸까요? ed만 붙여주면 됩니다, 여러분. ed. 예, 끝에 자음으로 끝났죠? 그 앞에 모음이죠? 그런데 모음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뭐라고 했어요? 모음이 한 개고, 그 다음에 자음이 나오면, 그때 끝자음을 한번더 쓴다고 했거든요. 이런 경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ed만 붙이면 돼요. He repeated his joke. 그는 농담을 반복해서 했다. 이렇게 채우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but. 아무도 웃지 않았다. 여기도 채워볼까요? No one 웃다 라고 할 때는 laugh. 요 동사를 쓸수 있죠. laugh. 과거형으로 써야 돼요. 웃지 않았다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laugh에다가 ed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어 자리에 지금 이 but으로 시작하는 요 절, 주어 자리에 no one. No one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이미 않았다라는 의미가 쏙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사 자리는 left 요것만 채워주면 됩니다. 요거를 부정문으로 써야 되나? 요런 고민 아직은 하실 필요 없어요. No one left 이렇게 쓰면 아무도 웃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완성이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He repeated his joke, but no one left. 다음 7번. 거미 한 마리가 벽을 타고 올라갔다. 자, 주어가 뭐죠, 여러분? 거미 한 마리가, a spider, 요게 주어고요. 그 다음, 동사는 올라갔다입니다. 올라가다는 영어로 climb, climb. 자, 그런데 과거형이죠. ed 붙여서 써야 되겠습니다. a spider climbed the wall. 거미 한 마리가 벽을 타고 올라갔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그들은 그들의 최선을 다했다. 자, 여러분, 8번에도 별표 하나 달아주겠습니다. 이 문제가 오늘 푼것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왜냐면, 최선을 다했다라는 이 표현을 알아야 되거든요. 최선을 다했다. 영어로 뭐라고 쓸까요? 우리 먼저, 현재형으로, 원형으로 배워봅시다. 최선을 다하다라고 할 때요. do one's best. 자, 요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때, do 대신에 쓸수 있는 동사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try. try. 우리 앞에서 try 여러 번 봤죠? 시도하다, 시험 삼아 먹어보다라고 할 때도 try 쓴다고 했는데 최선을 다하다라고 할 때도 try one's best. 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최선을 다했다니까 과거형으로 써야 되겠죠? 여러분, do의 과거형은 우리 오늘 아직 안 배웠거든요?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참고로 미리 알아두세요. 두의 과거형은 did. 이렇게 불규칙하게 변화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try. try 과거형은 안다, 그죠? y로 끝나고 그 앞에 자음이 있으니까 y를 i로 바꾸고 ed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채워주면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 once를 또 그대로 쓰면 안 돼요. 누구의 최선인지 적어줘야 됩니다. 그들의 최선이니까. 이때 once는 there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빈칸 채울 수 있겠다, 그죠? They tried their best 혹은 they did their best 이렇게 채우면 완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다라고 할때 어떤 표현 쓴다고요? Do one's best, try one's best 이 표현 꼭 알아두세요. 다음
다음 9번. 나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휴대폰을 받았다. 주어는 나는입니다. I 잘 쓰여 있고요. 받았다. 요 부분을 동사 자리에 써야 돼요. 받다는 receive. receive는 이로 끝나니까 과거형으로 쓸때 d만 붙여주면 됩니다. 받았다. 어떻게요? received. 무엇을? 휴대폰을. 그래서 I received a cell phone. 이렇게 채워주면 완성이죠. I received a cell phone for Christmas. 나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휴대폰을 받았다입니다. 마지막 10번. 그 학생은 시험의 모든 문제에 답했다. 우와, 대단한 학생이네. 자, 주어가 그 학생은 이니까 doesn't 이렇게 적어줬어요. 그다음 동사는 뭐예요? 답했다. 답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answer이죠. answer. 그런데 답했다라고 했으니까 과거 시제로 써줘야 됩니다. answer에 ed를 붙여주면 과거형이 돼요. 그래서 the student answered all the questions on the test. 이렇게 채우면 완성입니다. 답했다. 이렇게 여러분 영작하는 문제에서 과거 시제로 쓰였는지 현재 시제로 쓰였는지 주의하셔서 과거 시제로 써야 된다면 동사의 형태에 주의해 주시기 바래요. 자, 오늘의 퀴즈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우리말에 맞게 영문을 완성하세요. 나의 아기 남동생은 지난밤에 많이 울었다. My baby brother blank a lot last night. 지난밤이니까 동사는 과거형으로 적어줘야 되겠죠. 많이 울었다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어떤 동사가 들어가야 될지, 그리고 그 동사의 철자는 어떻게 써야 될지, 정답을 알겠는 친구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동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띄엄띄엄 포지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0: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전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재균형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이렇게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힌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내가 다니는 중학교는?
2: 역삼중학교.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안 왔다.
1: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2: 우세창 선생님.
1: 좋아하는 과목은?
2: 수학.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여자친구를 만들어라.
3: 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몇 년 차예요? 13년간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승재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2: 중학교 때 고민? 그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게 인간관계가 이게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좀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 시험을 망치는 게 인생의 아주 큰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게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 경험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와,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하루하루를 여러분 생각하는 가치관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점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까이 가는 걸 테니까 충실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2: 꿈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1타 강사가 가장 현실적인 꿈이었고요. 방송국 PD. 그리고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능력은 안 되지만 노래를 하고 싶어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갖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2: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저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직업이 있고 와 저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렇게 못하겠다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여러 가지 직업군들 중에서 월등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거는 딱 그 수학선생님.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2: 힘들었던 거는 인터넷 강의 그때 막 시작될 때예요. 2000년대 초반에 PD150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거 PD 월급 다 털어가지고 그것도 할부로 사가지고 요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단 나도 곧바로 녹화를 해서 나의 단점을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적으로 월급날 되면 카드 회사에서 다 가져갔었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정말 대학교 2학년 때 남녀가 모여서 술 한잔을 할 때 진실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진실게임의 질문이 이 안에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저한테 질문 뭐였냐면 너 당장 내일 소개팅이 있고 과외가 있으면 뭐 할래? 이런 게 진실게임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과외하는 걸 너무 좋아했었고 그때부터 프린트물을 만들기 시작해서 10년간 교재를 만든 거죠. 뭔가를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뭔가 이거를 반드시 성공해야 되니까 나는 당장 놀고 안 놀고 열심히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교재 만드는 시간이 정말 그 잠도 안 오고 정신이 똘망똘망해지는 너무 즐거웠었던 기억이 나요.
1: 네. 내가 본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 것 같은가요?
2: 저는 너무 억울한 게 인터넷에 들어온 지는 1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시절이 사회생활 시작부터 이제 마무리할 시기까지 됐다라는 게 그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0: 그래서 딱 10년 후에는 EBS 강좌는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거 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두 번째 인생에 맞는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어요.
1: 그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0: 10년 뒤면 25이네요. 10년 뒤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그 하기 싫은 공부도 있고 하기 좋아하는 공부도 있을 텐데 이거를 사회에서 써먹어 안 써먹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그런 부모를 타고나고 가장 원하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도 일은 안 풀리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6년 동안 스스로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성실함이고 그 성실함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여러분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너무 하기 싫지만 나와 보니까 다 쓰였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시험대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에 너무나 좋은 자양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진짜 맞거든 그건. 예. 아름답게 빛날 20대 인생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분명히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잘하고 있어요. 파이팅!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토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친구들 정말 잘 왔어요. 선생님이 강의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는 거 알아?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기를 하는 늘 기도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자, 우리 오늘 또 문을 활짝 열어볼까요? 네, 오늘도 맞아요. 주제 찾기, 제목 찾기 이렇게 갑니다. 선생님, 문제를 푸는데 어떤 친구들의 고민이 정말 상당수의 고민들이 내가 푸는데 문제가 계속 틀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혹은 그걸 느끼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떤 친구들은 3학년 시작하기 전에 이미 기출을 다 풀어봤대. 근데 더 이상 이제 풀 게 없는데 점수가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선생님이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한 명이 그랬어요. 근데 선생님이 야, 양치기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 네가 문제를 풀었는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라. 지금 다시 푼 것, 이미 푼 것도 한번 다시 풀어봐라. 사실 우리가 기억이 다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선생님이 조언을 한번 해주고 몇 번 같이 이렇게 해줬더니 훨씬 이 감을 잡는데 오래 걸릴 뿐이지 그 감 잡기를 시작하고 나서는 와, 이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 왠지 내가 하고 있는 게 좀 더디고 잘 앞으로 안 나가는 것 같고 그게 여러분들만의 고민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거든. 근데 문제점을 바로 알 수 있게 바라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거 놓치고 일단 마음이 급하니까 문제 먼저 풀어 이렇게 가는 친구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한번 단서 찾아서 열심히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인사말 준비해봤습니다. Behind the clouds. 아, 앞이 안 보여. 아, 해가 없어. 구름이 막고 있어. 하지만 그 구름 뒤에는 The sun is still shining. 사실은 그 뒤에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목표하는 그 태양이 반짝반짝 사실은 빛나고 있거든요. 많은 학생들이 거의 목표에 직전에 와서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친구들을 그러지 않도록 선생님이랑 오늘도

잡고 같이 한번 가볼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주제 찾기 가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앞에 가이드라인을 뺐어요. 그죠? 지난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오늘 핵심 소재 찾아서, 그리고 그 소재를 다르게 좀 표현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럴 때 그 소재가 똑같이 표현이 돼 있는 것보다 다른 말로 말바꿈, 이런 거 우리가 paraphrase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paraphrasing이 된 표현들이 오히려 정답이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도 한번 단서 1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 뭐에 대한 질문이야? 환경에 있어서의 환경적인 학습? 환경에 대해서 학습을 한다고? 누가? 오, 여기 있는 farmers, 농부들이요. 그런데 이 환경이 사실은 이 농부들이 학습을 한다라는 건 자신들이 경작하거나 뭐 주변에 있는 밭이나 농경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학습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런 환경적인 학습이 사실은 이들에게 뭐가 될까요? 일종의 실험실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첫 문장 해석해 보겠습니다. 환경적인 학습은 일어나게 됩니다. 언제요? 농부들이 based on 무언가를 근거로 어떻게? decisions. 결정을 할 때,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런 뜻입니다. 뭐를 근거로 해서요? observations, 관찰을 근거로 해서요. 뭐에 대한 관찰이지? 효과가 있는, 즉 이익 정보예요. 도움이 되는 정보. 이걸 심고 이 시기에 이걸 했더니 수확량이 엄청나더라. 이런 게 바로 payoff information이 되겠죠. 그래서 이익 정보에 대한 관찰을 토대로 의사결정을 내릴 때 환경적인 학습이 일어납니다. 주변의 환경을 보면서 일어나겠죠. 좀 더 구체적인 주변에 대한 환경학습 내용 한번 가보겠습니다. They may observe. 관찰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얘기했으니까. 관찰을 근거로 해서 일어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들은 관찰을 합니다. 어디를 관찰해? 자신만의 것, 즉 자신의 농경지나 아니면 다른 이 이웃의 농장을 보면서 관찰을 할 거예요. 그걸 관찰하겠지만, 하지만 여기서 좀 문제점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it is the empirical result. 그것은 자, 이게 주석으로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이거 처음 보지 않을까 싶은데 무슨 뜻이야?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진짜 대단한 거야. 이 경험적인이라는 뜻입니다. 다름 아닌 경험적인 결과가 사실 여기 대정도가 생략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조 구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름 아닌 경험적인 결과가 they're using 그들이 뭘로? A guide, 가이드로, 안내, 안내서, 지침서. 그들이 안내서로 사용하는 게 다름 아닌 뭐다? 경험적인 결과입니다. 즉, 관찰을 통해서 그게 바로 뭐야? 나의 경험에 따른, 경험 축적에 따른 결과다. 이런 의미죠. 뭐가 아니라 그 이웃의 것, 그 자체가 아니라요. 그죠? 그래서 본인이 관찰을 통해서 얻은 경험적인 결과. 이게 바로 뭐가 된다? 그치? 이게 관찰을 통해서 얻은 학습적인, 환경적인 학습이 됩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농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농부라는 건 일단 여기서 농업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농부들이 뭘 할 때? 환경적인 학습을 할 때. 환경적인 학습이 언제 일어난다? 바로 그들이 관찰을 할 때입니다. 이걸 바로 뭐라고 얘기한 거야? 관찰을 통한 환경적인 학습. 이게 바로 경험적인 결과. 이 환경학습을 통해서, 환경적인 학습을 통해서 경험적인 결과치를 만들어내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엇이 도움이 되고 무엇이 이익 정보가 되는지 이걸 알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They are looking at. 그들은 보고요. 그리고 and they are assessing. 그들은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를 합니다. 자, 그들이 뭘 바라보죠? Farming activities as experiments. 과학자들도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듯이 농부도요, 실험으로서 이 농업의 활동들을 바라보며, 그러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오늘요, such factors, 그러한 요인들을요, 어떤 것이 성공적인 요인인지, 이런 요인들을 살펴보겠죠? 자, 뭐와 같은 상대적인 이점, 그리고 compatibility, compatible 이라는 단어가 양립할 수 있는 이란 뜻이야. 공존할 수 있다, 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양립성이라고 compatibility 라는 명사 형태로 여기서 해석이 됩니다. 상대적인 이점, 그리고 양립성. 뭐와? 기존의 자원과 양립할 수 있는 그 양립성과 상대적인 이점, 그리고 사용의 어려운 점, 그리고 trialability 라는 단어죠. trial 이란 단어가 시험 이란 뜻이니까. 여기서는 시험 가능성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가능성으로서의 그러한 요인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실험 가능성이라는 게 뭐야?
How well can it be experimented with? 그것이 어떻게 실험될 수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잘 실험될 수 있는지, 그게 바로 실험 가능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한번 이렇게 추정을 해본다는 의미가 되겠죠. 얘가 얼마만큼 이 활동들을 통해서 이 실험 자신들이 하는 이 농업 활동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로 기존에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해서 양립할 수 있고 상대적인 이점은 뭐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뭐고 그것이 어떻게 하면 잘 실험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뭐가 나왔어요? 농부들이 마치 연구를 하는 과학자들, 실험을 하는 과학자들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That criterion, criterion이란 단어가 기준이란 뜻이 되겠죠. 자, 그러한 기준은요. 뭐에 대한 기준? 실험 가능성에 대한 그러한 기준은 turns out, 판명이 됩니다. 뭐라고요? To be a real problem. 진짜 실제, 현실적인 문제가 된다라고 판명이 된대요. 자, 그러면 환경적인 학습, 이거는 바로 우리가 사실 농부가 이런 관찰이나 환경적인 학습을 통해서 뭐를 점치게 된다? 무엇을 가늠해고 보고 평가해보게 된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여기서 이제 실험 가능성을 좁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적절한 실험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 실험 가능성을 보게 되는데 근데 이 실험 가능성의 그 무엇이? 얘의 기준이 이것이 뭐가 된다? 문제점이 된대요. 현실적인 실제 문제가 된다. 그냥 문제라고 쓸까요? 네,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실험 가능성이 뭔가 오류를 갖거나 아니면 뭔가 결점을, 결함을 갖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 그죠? 계속 가볼게요. 자, 그 얘기 부연 설명 들어갑니다. It is true that 뭐가 사실이에요? 농부들이 항상 실험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험을 하고는 있지만 working farms, 연구하는, 연구가 되는 그 농경지, 밭은요, 혹은 이 농장은, 연구가 되는, 연구하고 있는 이 농장은 are very flawed laboratories. 어떠한 실험실이에요? laboratory는 우리가 보통 lab, 이렇게 랩실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하죠. 실험실입니다. 어떤 실험실이야? 매우 결함이 있는 실험실입니다. 아, 그러면 문제점이 바로 뭐예요? 실험실이 바로 농부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연구되는 밭이나 연구되는 그런 농장이 될 텐데 연구되는 밭 같은 그죠? 근데 이곳이 문제점이 있다.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어? Flawed. 결함이 있다. 그러면 뭔가 불완전하다는 얘기인가?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과학자들이 연구실과

여기에 나옵니다. 볼게요. 농부들은요, cannot set up, 설정할 수가 없어요. The control condition, 그렇지, 이거죠. 통제된 조건들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자연을 통제할 수 있어요? 통제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통제된 조건들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통제된 조건들이라는 건 바로 뭐냐? Professional test plot in research facilities. 이 실험의 시설, 연구하는 그 시설에 있어서 전문적인 실험의 요거 개요라는 뜻입니다. 구성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성의 이 plot이라는 게 보통 이제 어떤 글에 있어서의 구성을 이야기하는데 그 구성에 있어서 통제된 조건들을 설정하기가 어려워요. 중요한 건 바로 뭐야? 이 실험실이 갖고 있는 문제점, 즉 결점이나 결함이 있다는 건 그 문제점이 뭐라는 거?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사실은 들쭉날쭉 이걸 맞다고 생각하고 이게 이점이 된다고 생각해도 다음번에 실행했을 때는 그게 달라질 수 있죠. 통제되지 않는 실험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농부들은요 또한 often confront. confront가 뭐예요? 그렇지, 직면하다라는 뜻입니다. face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면하다. 자, 또한 어느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복잡하고 어려운. 근데 어떤 게 어려워? 관찰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관찰하기 어려운 현상들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현상은 어떤 현상인데? It'd be hard to manage even if they could run control experiment. 그들이 통제된 실험을 실제로 실시한다 하더라도 나 이거 할 거야. 그래서 한번 실행한다 하더라도 뭐 하기가 어려워? 다루기가 어려워. 관리하기가 어려운. 관찰하기가 어려운 그런 복잡한 현상들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자연이라는 그 오픈 스페이스가 그렇잖아요. 아주 그냥 정말 이 실내가 아니라 야외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런 통제되지 않은 공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관찰하기가 어려운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뭐야? 문제점이 있다 이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에게 있어서 실험의 가능성이 어떻다? 그렇지, 조금은 회의적으로 실험의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Moreover, 더욱이요. 농부들은 can rarely acquire payoff information. 이익 정보를 얻을 수가 거의 없어요. Rarely가 붙었으니까 부정의 표현이 되겠죠. 거의 얻지 못합니다. On more than a few of production methods they might use. 그들이 아마도 이용할 수 있는 생산 방식, 몇 가지 되지 않는 그 생산 방식, 몇 가지의 생산 방식, 그 이상의

heart matter. 측정하기가 어려운 상대적인 이점의 기준을 만들게 됩니다. 즉, 뭐야? 측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것 자체가 이것에 대한 현실성, 현실 가능성, 혹은 확정성, 확실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농부가 이용하는 그 환경적인 학습, 관찰 통한 그런 일종의 실험과 같은 그런 실험 가능성의 그 기준들은 문제점이 있다. 어떤 문제점? 통제하기가 어렵다. 이런 문제점으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그 요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부분은 문제점이 있다니까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니까 얘는 부정적인 측면이 되겠죠. 부정적인 단어가 하나 좀 들어가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봤을 때는 뭐 여기는 challenges도 좋고요. limitations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일단 한번 볼게요. 자, limitations of using empirical observations in farming. 농업에 있어서 뭘 이용하는 거? empirical 경험적인, 이거 뭐였지? 관찰. 자, 경험적인 관찰, 환경적인 학습, 이게 관찰을 통한 실험 가능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에서 이 경험적인 관찰을 사용하는 점에 뭐가 있다? 문제점이 있다, 한계가 있다, 왜?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야? 여기는 limitation, 그리고 empirical observations, 그 다음에 farmers, farming, 이렇게 세 개.

하지 못한 이 농업상의 농업에서의 현상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데 이 방법들을 소개했다? 너무 중심에서 벗어난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체크하셨죠? 네. 다음 문제 12번으로 갈까요? 네, 12번도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거 넘기기 전에 소재, 어떤 소재에 체크했는지 한번 눈여겨서 봐봐. 그리고 그 소재를 선택지에서는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제 중심이었던 게 limitations라는 단어였잖아요. 그죠? 네. 가볼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기 앞부분에서 이제 describe emotions가 나오고 social circumstances 이게 나옵니다. 일단 소재는 앞부분에서 보여지기보다는 앞에서는 뭐가 나와요? 문화적인 심리학자들과 인류학자들에 의한 상당한 연구가 보여졌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연구가 행해졌어요. 이 정도만 파악하시면 돼요. 또 어떤 분야의 사람들이 이걸 실행했다는 사실상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럼 실제 정보가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there indeed 실제로 굉장히 대규모의 그리고 때때로는 놀랄만한 크고 놀랄만한 차이점이 있다. 자, 그러면 일단 차이점에 대해서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자, 뭐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있어? In words and concepts. 단어랑 개념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있대요. 자, 좋아. 위에다 한번 표시하고 갈까? 단어랑 개념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있어. 근데 이 개념과 단어의 차이점은 어디에서 발생을 하지? 다른 문화권이 가지고 있는 다른 개념과 다른 말이래. 근데 뭐에 대해서?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감정을 describe라는 단어가 묘사하다, 설명하다 이런 뜻이죠. 선생님 그냥 표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 감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서로 다른 문화가 가지고 있는 정말 단어나 혹은 말이나 이 개념에 있어서의 놀라울 만한 차이와 큰 차이가 실제로 존재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키워드 뭔 것 같아? 감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어떻다? 문화마다 차이가 있다. 그렇죠? 감정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as well as가 나왔죠? 뭐뿐만 아니라 라고 나와요. 사회적인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감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회적인 상황은 바로 어떤 상황인데 they draw out the expression of particular emotions. 특정한 감정에 대한 표현을 도출해내는 사회적인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as well as 같은 경우는 뒤에서부터 해석을 하죠. 뒤에 것뿐만 아니라 앞에 것도 역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보통은 이제 꼭 그런 건 아닌데 얘는 뒤에 것뿐만 아니라 앞에 것도 역시라고 했을 때 여기에 앞에 부분에 좀 더 무게중심이 의미상 의미 단위가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그걸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방금 전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다른 개념과 다른 말, 표현들, 단어들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감정이 다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이냐?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생각을 하면요.

이 부분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 사실은 다른 문화에서 차이를 갖게 되는데, 그게 차이를 갖게 되는 건 바로 뭐 때문이다? 문화적인 차이 때문이다. 즉, 문화적인 차이가 무엇을 만든다? 감정의 설명 방식을 다르게 만든다. 이 얘기입니다. 느끼는 감정은 같지만 문화에 따라서 그걸 표현하거나 설명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자, 여기서는 that 이하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that 이하라고 말한다. 라고 해서 지금 병렬 연결의 대시입니다. 여기 있는 that, 여기 있는 that, and로 병렬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하냐? We learn in particular. 우리가 특히, 우리는 특정한 문화에서, 특정한 문화에서 사회적인 맥락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사회적인 맥락이라는 게 바로 뭐냐? 그 맥락 안에서는 it is appropriate. 뭐 하는 것이 적절해요? It to 가져와 진주어입니다. Express emotions. 감정을 표출하는 게, 표현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그런 사회적인 맥락에서, 특정한 이런 문화적인 관계에서 우리는 그 사회적인 맥락을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지금은 사실 많이 그렇지 않은데, 옛날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쉽사리 감정을 막 표출하면 안 되죠. 너무 기뻐도 겸손하지 못한 거고, 그죠? 막 표출하는 거예요. 좋은 걸막 표출하는 거. 나 1등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봤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 그렇지. 문화적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건 각 문화에 따라서 다르게 만들어진다. 이런 뜻이니까 2번이 정답이 가장 가깝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관련 없는 거 한번 지어 봅시다. 자, 감정과 행동 사이에서의 연관성? 필수적인 연결? 감정과 행동이 연결돼 있다. 이런 얘기 없었는데? 자, 그 다음에, 오, 뭐야. 세계적인 언어가 왜 나올까? 그죠? 세계적인 언어를 통해서 묘사된 감정. 그것도 잘못 묘사된 감정이래요. 관련 없겠죠? 그리고 보편적으로라는 표현이 나오긴 했지만 보편적으로 정의되는 감정이래. 문화에 따라서 다르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역시 관련이 없겠고. 자, 더 넓은, 더 폭넓은 인지에 있어서의 영향. 인지가 주는 큰 영향이 있다. 이런 얘기 없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지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문화에 의해서 문화적으로 구성이 된다. 문화적으로 구성이 된다는 건 문화에 따라서 차이를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성에 대한 그 개념이 우리 학생들이 우리말로서 이렇게 딱 와닿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렵지 않았을까. 근데 첫 문장이 사실은 굉장히 임팩트가 강한데요. 패러다임을 과학자들이 어떻게 한다? 사용한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패러다임 이용하는 거? 근데 뭐 하지 않고 뭐 하는 것보다는 그 패러다임을 믿기보다는 패러다임을 사용한대요. 자, 그러면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일단 알수 있어요. Scientists,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과학자들은요, 패러다임을 뭐예요? 이용해요. 근데 믿지는 안 와도 되죠. 믿기보다는 이용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용은 하는데 믿지는 않을 수도 있다. 믿을 수도 있지만 믿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용한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바로 나오죠? The use of a paradigm in research. 연구에서 패러다임의 사용은요, 일반적으로 addresses. address가 뭘까요? 그렇지. 다루다, 취급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연구에서 패러다임의 사용은 뭘 다루죠? related problems.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죠. 뭐 함으로써요? employing. 자, 여러분들, employ라는 단어가 고용하다라는 뜻으로만 아시면 안 돼요. 그건 고1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야. 이용하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용함으로써요. 패러다임을 이용함으로써 뭘 이용해? shared concepts, symbolic expressions, experimental and mathematical tools and procedures, and even some of the same theoretical statements. 사실은 이 뒤에 거를 이용하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뒤에 것이 전부 다 패러다임과 관련된 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는데, 어떻게 함으로써 공유되어지는 개념, 과학자들이 갖고 있는 공유되어지는 개념, 뭐 이를테면 만유인류의 법칙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아인슈타인의 뭐 이런 상대성의 이론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에 공유되어지는 그런 개념을 이용하고, 그리고 상징적인 표현과 실험적이면서 수학적인 도구와 절차들, 심지어는 뭐의 일부? 동일한 이론적인 진술의 일부들을 이용해서 관련된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다른 분야에 있는 과학자들이라 하더라도, 아니면 같은 분야에서 다른 연구를 하는 과학자들이라 하더라도, 다르게 연구하는 사람, 같이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공유되어지는 무언가를 함께 이용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용은 해요. 라는 내용까지는 나온 거예요. 근데 뭐가 안 나왔어? 믿지는 않아도 됩니다. 이 얘기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죠? 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은 need only understand. 오직 이해만 하면 됩니다. 이해할 필요만 있습니다. 그죠? 이해만 할 필요가 있어요. 자, 무엇을 이해하는 거? How to use. 어떻게 사용할지요. 계속 사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이해만 할 필요가 있죠. 어떤 방식으로요? That others would accept. 다른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다양한 이러한 요소들을 이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론이 있으면, 그 이론적인 진술이 있으면, 그 이론적인 진술을 이용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게끔, 그걸 잘 이용하는 방법을 알기만 하면 된다. 계속 나오죠? 이용만 할수 있으면 된다. These elements of shared practice, thus. 따라서요, 공유되어지는 이런 관행들에 대한 이런 요소들은요, need not presuppose. 전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를요? Any comparable unit. comparable. 비교 가능한 직역을 하면 그렇죠. 비교할 수 있다라는 건 사실은 비등비등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유사한, 비슷한 이런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어떠한 유사한 어떤 통일성? 이 통일성을 전제로 할 필요는 없어요. 어디에서? 과학자들의 믿음에 대해서는요. 어떤 믿음? 뭐에 대한 믿음? 그들이 그것들, 그 패러다임들을 사용할 때 그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갖고 있는 믿음에 어떤 비슷한 통일성을 전제로 하진 않아도 된다니. 그 얘기가 뭐야? 똑같은 믿음을 갖지는 않아도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쵸? 어떤 이론을 내가 반드시 믿지는 않아도 그건 그냥 하나의 이론으로 다른 사람, 다른 과학자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이용만 하면 된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Indeed, 실제로요. One role of a paradigm. 아, 그렇지. 이 단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는 게 바로 뭐야? 이야기하고 있는 게 패러다임의 역할이에요, 역할. 패러다임의 역할은 이러한 장치로서 우리가 그냥 이용만 가능하면 되지. 그걸 굳이 믿지는 않아도 돼. 이 얘기가 됩니다. 패러다임의 한 가지 역할은요, is to enable scientists. 과학자들이 뭐할수 있게끔 하는 거야? To work successfully. 성공적으로 연구할 수 있고 작업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뭐 하지 않고도요, without having

provide, 제공할 필요 없이요. 뭐를? A detailed account of what they are doing or what they are believe about it.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 혹은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account of, 거기에 대한 설명, 상세한 설명을 제공할 필요 없이요. 성공적으로 작업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패러다임의 역할입니다. 그죠? 성공적으로 연구하고 그걸 잘 이해시킬 수 있게끔 하는 거. 그게 바로 패러다임이 하는 역할이야. 그래서 과학자들은 뭐만 하면 돼? 이용만 하면 되지. 그래서 중요한 패러다임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명한 학자죠. 토마스 쿤 noted that. 토마스 쿤은요,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 과학자들은요, 캐네그 패러다임에 대한 식별의 일치를 보일 수가 있어요. 뭐 하지 않고도요? Agreeing on or even attempting to produce a full interpretation or rationalize of it. 그 패러다임이라고 볼까요? 패러다임에 대한 완벽한 해석이나 아니면 rationalize, 합리화, 이론적인 설명이에요. 이론적인 설명을 만들려고 애쓰거나 시도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합치 없이도 하나의 패러다임을 식별하는 데 일치를 할 수 있다. 의견의 일치를 보일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의 도구로서 이렇게 역할로서 하는 그 패러다임에 대한 의견 일치만 보이면 패러다임이 하고 있는 역할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lack of. 무엇이 결핍되어 있고 없는 거죠. 뭐가 없는 거? A standard interpretation. 표준화된 그런

부족한 것은 합치된 것이 없어. 아니면 표준 해설이 부족해.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은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하는데? Prevent a paradigm from. 패러다임이 연구를 안내하는데, 연구를 실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막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패러다임이 연구를 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렇진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패러다임이 과학자들에게 있어서 이용을 통해서 이용함으로써 이게 어떻게 과학자들에게 잘 활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패러다임의 역할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중요한 단어는 paradigm이라는 단어가 나와주면 좋겠죠. paradigm이라는 단어는 쭉쭉 볼까요? 여기 paradigm 보이네요. 그죠? paradigm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이네요.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뭐에 어려운 점이에요? 도출해내는데 어려운 점이래요. 새로운 이론을,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이론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 어떤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낸다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 없었는데 찍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당한 영향력이래요. 뭐에? 개인적인 믿음? 개인적인 믿음에 대한 영향력이 있었어? 없었지. 그 사람이 믿는 게 무엇인지가 사실, 무엇을 하는지, 뭘 믿는지에 대해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혁신적인 패러다임의 부상? 혁신적인 패러다임이 나타났어요. 이런 얘기 없었고요. 자, 그 다음에 like-minded researchers. 벌써 이상한 거 아시겠죠?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연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5번 볼까요? functional aspects. 뭐야? 기능적인 측면이래. 기능적인 측면이 뭐야? 역할, 롤이 되겠죠. 뭐의 역할이야? 패러다임의 역할이래. 패러다임의 역할. 어디에서? 과학자들에게 있어서. 그죠? in scientific research. 과학적인 연구에서. 과학적인 연구를 누가 하는데? 과학자들이 하죠. 그죠? 그러니까 과학적인 연구, 그리고 기능적인 측면, 뭐의 패러다임에. 이렇게 해서 5번을 정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100% 이 질문을 완벽하게 이해를 못해도 어때요? 반복적인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소재가 좀 어려운 경우에는 메시지는 굉장히 쉽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복되는 표현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꼭 같은 표현들은 아니어도 비슷한 표현들로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죠? 다음 14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워봤고 14번 가볼게요. 칸트가 나옵니다. 2026 대수능에서도 칸트가 나와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나왔었는데 빈칸 추론으로 나왔었는데 칸트가 일단 나오면 아 뭐야 어려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뭔가 사전적인 지식으로 유불리가 생기진 않아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철학자에 대해서 몰라도 이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의 벽을 좀 허물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칸트의 관점에서 칸트가 보기에 geometrical shapes, geometry라는 표현이 기하학이라는 뜻이거든요. geometrical, 기하학적인 모양은요, are too perfect to induce. to가 뒤에 것 하기에는 너무 앞에 것 하다. 이런 뜻이죠. 거기에 가기에는 너무 멀어. 그 얘기는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뒤에 부분을 부정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하학적인 모양은요, 너무 완벽해서요, aesthetic, 미학적인, 미학의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 알고 있어야겠죠? 자, 미학적인 경험을 induce. 어떻게 할 수 없다? 유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하학적인 모양이 너무 완벽해서 뭔가 미적인 경험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유도할 수가 없다라는 게. 그죠? 우리가 기하학의 모양을 보면 너무 완벽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미적인 경험을 해낼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in so far as, 뭐뭐 하는 한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들이 agree with the underlying concept of idea. 어떤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동의하는 한. Thus, 따라서 동의를 해서 processing the precision that the ancient Greeks sought and celebrated. 고대 그리스인들이 추구하고 기념했던 혹은 찬양했던 precision, 정확성을 어떻게? possessing, 갖고 있어서 라는 뜻입니다. 자, 정확성이라는 게 뭐야? 아까처럼 완벽하다. 기하학적인 문양이 너무 완벽해. 너무 정확해. 그래서 geometrical 보통 수능 질문에 나올 때 이해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be grasped. be 수동태가 됐죠? 그렇죠? BPP가 됐으니까 여기서는 이해가 될 수는 있어요.

생각적인 모양이 이해가 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they do not give rise to emotion. 무엇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해요. 감정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하며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것들은 do not move the imagination. 상상력을 상상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상상의 뭐에 대한 상상? Free and new mental lengths. 자유롭고 새로운 정신적인 수준에서 정신적인 범위에서의 상상력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하학적인 문양이 모양이 너무 완벽해서 뭐 할 수가 없대? 미학적인 경험을 만들어낼 수가 없대. 그 미학적인 경험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게 바로 뭔데 감정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과 상상력을 움직일 수 없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하학적인 문양. 기하학적 모양. 이렇게 가면 되겠죠? Geometrical shape. 이것은 어때? 너무 완벽해.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미적인 경험을 만들어낼 수 없어. 이 미적인 경험이 바로 뭐라고 이야기해? 감정적인 경험.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그리고 또 뭐? 상상력을 움직일 수 없어. 상상력을 자극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너무 완벽해서 그러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걸로 사람들이 미적 경험을 할 수 없다면 다른 방식을 찾아야 되겠죠? 그럼 완벽하지 않은 문양이면 괜찮겠네요. 그죠? Forms and phenomena on the contrast. 아, on the contrary. On the contrary는 반면에 라는 뜻이죠. 반면에요. 어떠한 모양이나 현상입니까? 뒤에 봤더니 반대니까 어떤 게 있어? 완벽하지 않은 게 나와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이제 완벽하지 않은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immeasurability. 뭐야? 측정 불가능한 거예요. 측정 불가능한, 어느 정도의 측정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또 어떤 거? Not a peer constraint. 제약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 이것은 이러한 모양이나 이런 형태나 이런 현상은 그럼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나왔네요. 측정이 안 돼. 제약을 받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여. 완벽한 것에 지금 반대가 되는 게 바로 뭐예요? 그치. 측정 불가야. 그리고 제약을 안 받는 것 같아. 얘는 완전히 완벽하게 통제된 형태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미적인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그죠? 봤더니 이러한 형태나 현상은요. stimulate, 자극합니다. 인간의 뭐를요? 상상력을 자극해요. 따라서 우리의 능력으로 이어지죠. 어떤 능력? 여기 있습니다. sublime 이라는 단어가 숭고한이라고 되어 있죠. 숭고한 미적인 경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미적인 경험들을 어떻게 할 때? 측정 불가한 상황 혹은 제약을 받지 않는 형태나 혹은 현상들에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 완벽하면 상상할 거리가 없잖아. 그죠? 뭔가 여지가 있어야 되겠지. 측정이 불가하면 야, 이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제약이 없다면 아 그러면 이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다음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와 연관된 기쁨이 될까요? 측정 불가한 그런 대상에 대한 기쁨. 다시 말하면 측정 불가하다는 얘기는 규명할 수 없어. 아니면 형태가 없어. 형태가 없는 그런 대상에 대한, 대상과 연관된 그런 기쁨은 can be defined as 뭐라고 규명될 수 있고 뭐라고 정의될 수 있어요? 누군가의 그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once라는 건. 그 자신의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여기까지 발전을 하시면 되겠죠. 즉, 다시 말하면은요. 즉, 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즉, the pleasure consists of 즐거움이라 분분투하는 것을 것으로 구성이 됩니다. consist of는 뒤에 것으로 구성되다 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전 받고 뭔가 해야 돼 라고 생각되는 것들에 계속해서 도전을 받고 그리고 열심히 하는 것 으로 구성이 됩니다. 뭐 하려고 애쓰는 걸까? Understand and decode the phenomenon present to view. 보도록 존재하는 그런 현상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현상들을 해독하고 코드라는 게 암호, 암호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코드라는 표현이 우리가 뭐 코딩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암호화하고 부호화하는 겁니다. Decode라고 하면 얘는 해독하다라는 뜻이에요. 암호를 푸는 거.

인코드라고 하면 암호를 만드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을 보도록 존재하는 그런 현상들을 이해하고 그러한 현상들을 해독하려고 애쓰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사실 이해하기 힘든 거. 측정이 불가하고 제약을 받지 않아서 우리가 사실은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해야 될 때 거기서 뭐가 온다는 얘기야? 즐거움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즐거움이라는 게 이걸로 구성이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자, 더욱이 part of pleasure, 즐거움의 부분은요. 뭐로부터 오게 돼요? Having one's comfort zone. Comfort zone이라는 건 여러분들 안락한 영역이에요.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영역. 다 아는 영역이에요. 편안함을 느끼는 누군가의 그 영역에서 어떻게 하는 거? 영역을 잠시나마 violated, 위반하는 거. 다시 말해 거기서 벗어나는 것으로부터 즐거움의 일부는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이 아닌 내가 모르는 측정 불가하고 제약이 없는 부분에서 우리는 미적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키워드를 잡아봐야 되겠지? 자, 기하학적인 모형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 측정 불가나 제약이 안 되는, 제약이 없는 형태나 그런 현상들이 우리한테 미적 경험, 감정이나 상상력을 자극해서 불러일으킬 수 있다. 즐거움이라는 단어로도 여기서 나왔고요. 미적 경험을. 그죠? 자,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다른 영역에서의 미적 경험의 다양성. 여러 가지 영역에서 미적 다양성이 나왔어요? 네, 안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내재된 아름다움.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모양이 내재적으로 얘가 정말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어서 너무 훌륭해. 이게 주제가 아니겠죠. 그 다음에 3번. Concepts of perception. Imperfection. 불완전성의 개념. 현대 미학에서의 불완전성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미적인 정확성의 선천적인 아니면 자연스러운 타고난 그런 경향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뭐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여기서는 정확성에 대한 이야기. 오히려 정확성은 우리한테 미적 경험을 안내해주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5번 보겠습니다. 미적인 즐거움. 드디어 나왔네요. 그죠? 미적으로 우리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건 뭐로부터다? 제약받지 않고 측정이 불가한 것. 자, 그럼 여기 보니까 unconstrained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나왔죠? 그러니까 제약받지 않은 것으로부터 미적인 아름다움이, 미적인 즐거움이 오게 된다. 이런 얘기. 맞죠? 그래서 정답 몇 번? 그렇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싸릭 화조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unconstrained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가장 중요하겠죠. 그죠? 이걸 통해서 이게 온다. 완벽하지 않은 거에서 미적인 경험을 겪게 된다.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런 걸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제 찾기 문제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15번은 없고 우리 이제 제목 찾기로 가겠습니다. 제목 찾기. 자, 우리고 오답은 쭉 다 해결했으니까 제목 찾기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요게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핵심 소재가 선택지 없을 수도 있어요. 주제까지는 어떻게든 좀 다르게 표현이 됐는데 1번부터 우리가 지금 딱 봤을 때 뭐야? 소재가 핵심 소재가 좀 안 나왔잖아. 다르게도 표현이 안 됐는데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게 바로 제목 찾기 문제의 좀 어려운 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비유적인 표현이 등장할 수 있어요. 앞에서도 했던 것처럼 비슷한 말을 다른 말로 패러페이징할 수 있다. 넓은, 너무 넓은 이미지의 broad한 선택지는 빼시고 너무 또 specific, 좁은 의미의 예시 같은 것들을 제목으로 넣은 것들은 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The economic benefit of culturetainment.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따끈따끈한 문제예요. 2026학년도 수능 24번 문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culturetainment에 관련된 겁니다. culture와 entertainment의 결합이 되겠죠. 우리 앞에서 infotainment라는 표현 봤잖아요. 그죠? information과 entertainment가 결합된 것처럼. 그 문화와 entertainment가 결합된 걸 거예요. culturetainment의 경제적인 이점은요. 얘가 갖고 있는 그러면 긍정적인 측면이 되겠죠. 이것은 makes it,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attractive, 매력적이게 누구에게 정치가와 그리고 이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둘 다에게요. 동시에 정치가들과 정치 이반자들이 되겠죠. 이반자들은 입법 이반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뭐 때문에? 경제적인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컬처테인먼트의 경제적인 중요성, 경제적인 이점에 대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문장만 선생님이 넣은 이유가 있죠. 다음 페이지가 굉장히, 근데 이게 하나의 단어,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럼 이 문...

성장을 좀 나누어서 봐야 되겠죠. 자, 보니까 a potential increase in inbound visitor numbers coupled with their demand for related goods and services. 여기까지가 뭘까요? 여기까지가 다음이 동사니까 그치, 주어가 되겠습니다. 주어를 설명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주어부가 이렇게 길기 때문에 문장이 길어졌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뒤에 보시면 또 for those가 나오고 또 어떤 사람들이라고 나오면서 또 투부정사로 in order to, 뭐뭐하기 위해서 라고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문장이 길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잠정적인 증가요. 뭐에 있어서 잠정적인 증가일까? 자, 국내로 유입이 되는 이란 단어가 inbound라는 뜻입니다. 국내로 유입되고 국내로 들어오는 관광객들의 수가, 수에 있어서의 증가가 뭐와 함께? coupled with their demand, 그들의 요구와 함께요. 뭐와 관련된? 예, 뭐에 대한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 그게 뭐가 있을까? 국내로 유입되는 사람들 뭐 때문에 올까? 여행하러 오고, 숙박 때문에 오고, 소매, 뭔가를 사기 위해서 오는 그런 잠정적인 증가가 그 들어오는, 유입되는 관광객이죠. 그죠? 이런 방문자들의 수에 있어서의 잠정적인 증가가 하나의 인센티브가 된대요. 인센티브는 오늘 유인책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려책이나 유인책. 자, 뭐에 대한, 누구에 대한 유인책일까요? For those within governments and authorities. 정부나 혹은 그 관련된 그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도록? To work with cultural groups. 문화적인 그룹, 문화적인 집단과 같이 함께 일하도록 그렇게 장려하는 유인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과 그리고 문화 쪽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협력을 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바로 잠정적인 이런 가능성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국가적으로도 당연히 이익이 되겠죠. 경제적으로. 그리고 문화를 또 증진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집단에 있어서 굉장히 이런 그 이해관계가 잘 접목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뭐하기 때문에, 뭐하기 위해서냐라고 볼 수 있는데요. Celebration, 어떤 뭐 축제? 기념하는 거니까 축제나 축제와 그리고 commemorations, 얘는 기념 행사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제나 그런 기념 행사를 더 크고 더 주목받는 그런 이벤트로, 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 둘이 같이 협력하게 되는 그런 유인책이, 장려책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될 수 있게 하는 이런 cultural entertainment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득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나 혹은 문화 관계자들이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하지만이라고 해서 이제 뭔가 역접의 본격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commercialization risk, 이 상업화에 있어서의 상업화는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위기를 주게 돼요? cultural entertainment에게 위기를 주게 된대요. 어떤 컬처 테인먼트가 되게끔 하냐면 이 컬처 테인먼트가 becoming homogeneous, homogeneous가 동종의, 즉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개의 다양한 그런 종들이 아니라 동종으로 만들게 하고 동종화시키며 and losing its original message, 원래 메시지를 상실하게 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위기가 바로 어떤 위기냐? That could lead to, 어디로 이어질 수 있는? A dilution of audiences. 대중들을, 네, 여기서 이제 청중들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청중들을 어떻게 하는 거? 여기엔 유입하는 이런 관광객이나 방문객들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죠? 그죠? 이런 청중들을 dilution, 희석시키는 결과로 가게 되면서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실은 와서 굉장히 원래 메시지가 있는데 그 원래 메시지를 희석시켜서 이 원래 메시지를 잃게 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분산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것은요, 어디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더 적은 비상업적인 독립적인 행사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being set up that ER을 설정하게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It only serves to divide audience further. 이 audience들을 더 divide, 나누게 된대요. 분산시키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만드는 cultural entertainment라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 cultural entertainment를 특히 어떻게 했을 때? 상업화했을 때는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this is something that. 이것은요, 바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냐면, planners, 계획을 하는 사람들이나 stakeholders, 바로 이해 관계자들이 will need to balance. 뭘 해야 돼요?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cultural entertainment가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업화 시켰을 때, 여기에서 올 수 있는 뭐가 있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럼 이것을

0: 막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밸런스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자, 모아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잠정적인 재정의 이익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잠정적인 이익이라는 게 상업화에서 돈을 벌겠다, 재정적인 이익을 얻겠다, 경제적인 이익을 얻겠다. 이것과 우리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는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변화하는 정치, 사회, 종교적인 그런 경관은요. will lead to 어디로 이어질 수 있어요? The emergence of new cultures. 새로운 문화가 나타날 수 있는, 출현할 수 있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and with them, 그것과 함께 새로운 문화적인 경험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했을 때 밸런스를 제대로 유지하게 되면 이것에 따른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Overall, 전반적으로요. This is a healthy growth sector. 이것은 건강한 성장의 부문이 되겠습니다. 뭐에?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있어서요. 하지만 이건 또 어떤 부문이 될 수 있냐면 that by its very nature, 그 원래는 by nature, 그 원래, 본래 이것은 dedicated in the face of exploitation. 그것을 착취한다라는 점에서는 착취에 직면했을 때는 delicate, 취약한이라는 뜻입니다. 취약한 하나의 측면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걸 너무 상업적으로 막 이용하다 보면 그건 건강하지 않은, 밸런스가 깨진 나쁜,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되지만 하지만 그걸 잘, 밸런스를 잘 맞추면 이건 균형 있는 좋은 결과를 갖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몇 번을 볼까요? 2번 볼까요? 자, cash라는 건 경제적인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상업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돈이냐 아니면 soul, 원래 우리의 취지,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그런 취지, 원래 메시지, 이거. 그래서 이 영혼이냐, 정신이냐. 문화가 뭐와 결합됐을 때, 엔터테인먼트와 결합됐을 때, culture-tainment라는 표현을 culture와 entertainment로 나누었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것이 결합될 때, 돈이냐, 혹은 정신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어떻게 우리가 균형을 맞추느냐,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2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관련하는 소재는 이렇게 지워질 것 같아요. 자, 예상치 못했던 이점, 문화와 예상치 못한 이점에 관련된 내용 아니고요. 특히 문화의 상업화와 그리고 그 상업화에 있어서의 예상치 못해서 발생되는 이점이 아니라 오히려 리스크가 발생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엔터테인먼트가 문화가 되고자 하는 야망, 전혀 관련 없습니다. 그 다음 컬처테인먼트의 나쁜 측면만 나온 건 아니죠. 그죠? 네, 그래서 역시 좋은 측면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좋은 측면이 있지만 하지만 이걸 너무 과하게 거기에만 집중했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똑똑복과 가보겠습니다. induce라는 단어인데요. 얘가 원래는 유발하다, 유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가 되겠고요. inducement, ment를 붙이면 명사형 됩니다. 이거 어디요? 그렇지, 수강의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주제찾기와 제목찾기까지 들어왔습니다. 제목찾기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충분히 우리가 했던 내용들을 잘 감안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어떻게 해서 이 표현이 이렇게 됐지라는 거 한번 탐색하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맞춰가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1: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방법.
2: 야, 보통 심정지 환자 중에 60%가 남자래.
3: 어쩌라고.
2: 일반인이라도 심폐소생술하면 생존율이 1.7배나 차이 난다는데?
3: 우리가 심폐소생술 할 일이 있겠냐?
4: 게임 오버.
2: 야! 야!
1: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질문을 해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반응이 없다면 119에 신고를 요청합니다.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을 확인합니다. 호흡이 비정상적이라면 두 손을 포개 후 깍지를 껴 손바닥으로 가슴 압박 30회를 실시합니다. 이때 가슴 압박점은 가슴뼈 아래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환자의 호흡이 회복되었으나 의식이 없다면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
3: 덕분에 살았다, 야.
2: 밥 한 번 사.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start of the week.
1: 네.
0: 시작입니다. 자, 오늘 가정 영어를 해볼 건데요.
1: 그쵸.
0: 아, 제목이요. 아들의 실력을 핑계 삼은 아빠라고 해서
1: 예.
0: 남편이요. 기대되시죠? 자,
1: 네.
0: 상의도 없이 게임기를 샀습니다.
1: 아우.
0: 자, 이랬을 때 지금 굉장히 당황한 케이스인데
1: 그쵸.
0: 이제 핑계를 댈 뭔가 돌릴 누군가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1: 사실은 내가 갖고 싶어 샀지만 아들을 핑계 삼아 이제 게임기를 내세웠다.
0: 와, 굉장히 촉이 좋으시네요.
1: 아, 그럼요.
0: 만약에 예. 상황이 남편분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1: 그러면은 당장 저는 환불조치.
0: 환불조치.
1: 예, 환불조치로 바로 들어가고요.
0: 자.
1: 아, 왜냐면은 그 게임기를 아하. 사는 건 괜찮아요.
0: 아하.
1: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집에서 게임을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0: 맞아요.
1: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도 아하. 줄어들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생각이 드니까
0: 이 진지함을 들었을 때
1: 예.
0: 지금 보고 계시죠? 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절대 안 됩니다.
0: Alright. 예. 자, 오늘도 이 표현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실용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많이 가져가실 겁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게임기를 샀어요.
2: 오.
1: 오.
0: 글만 들어도, 이거 봐도 굉장히 떨리네요.
1: 그렇죠.
0: 아,
1: 네.
0: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게임기를 샀는가. 그래서 뭐뭐 하지 않고라는 부분이 좀 오늘 핵심이 될 것 같고요.
1: 그러네요.
0: 네. 두 번째 미션은요. 걔는 비디오 게임하는 거 좋아하지도 않는다고요. 아, 지금 뭔가 변명이 들어왔는데
1: 네네네.
0: 바로 튕겨 나간 그런 느낌.
1: 그러네요. 이분의 그 이 체후가 어떨지. 이게 상상만으로도 굉장히 털이 쭈뼛쭈뼛 서는데요, 저는요.
0: 많은 아버지분들이 굉장히 떨고 예. 계실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Alright,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 한번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1: 아, 좀 긴장됩니다. 과연 아들을 핑계 삼아 게임기를 산 아빠의 최후는 어떨지
0: Alright.
1: 한번 확인하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게임기를 샀어요?
3: What did you say, honey?
1: you buy 그 게임 플레이어.
3: 게임 플레이어?
1: Yes.
3: What's that?
1: 아니, 게임 머신.
3: 아, 게임 콘솔?
1: Yes. Yeah. You bought it.
3: Me?
1: Yeah, but without asking me.
3: Oh!
1: Yeah!
3: Oh, it wasn't me. Mm? It wasn't me. Mayu begged for it.
1: 또 핑계. Mayu 핑계.
3: It wasn't me. Mayu begged for it. Please, daddy.
1: 아니, 걔는 비디오 게임하는 거 좋아하지도 않는다고요. 어, Mayu.
3: Yeah.
1: Mayu doesn't, Mayu don't like. No.
3: Trust me, man.
1: You are a liar.
3: He is like a pro gamer, Mayu.
1: I don't believe it.
3: Really?
1: I can't believe.
3: No, really. Mayu begged for it. Not me. It wasn't me.
1: Mayu! 물어봐야지 안 되겠네. Mayu!
0: 아이고, 어떡합니까?
1: 빨리 벗어나고 싶네요.
0: 그러니까요.
1: 예, 얼른 배우고 싶어요, 영어를요.
0: 자, 남편의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저는 잘 활용해가지고 영어 네. 패턴들을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정말 뼛속부터 영어 선생님이에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주세요.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5: It wasn't me. Mayu begged for it.
4: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5: Trust me, ma'am. He is like a pro gamer.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일단 게임기가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앞에.
1: 아유, 게임기가 또 이게 핸드폰 아니거든요.
0: 그러니까요. 그걸 딱 발견한 아내분이
1: 놀래시지.
0: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게임기를 샀어요? 지금

0: 떨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1: 그렇죠. 근데 말투가 굉장히 고분고분하거든요.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게임기를 샀어요? 이런 느낌이죠.
0: 아, 그렇군요. 네. 아, 알겠습니다.
1: 제가 또, 아니, 저는 사실 경험은 없지만, 아하. 주변에 막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하. 또 이거 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더라고요.
0: 이런 경우 있죠?
1: 네. 네. Did you buy your, without asking me? 나에게 물어보지 않고, 여기서 끊을까봐요.
0: 오케이.
1: 네.
0: 그러면 did you buy your, 뭐가 돼야 돼요?
1: 게임기가 들어가야 돼요.
0: 게임기를
1: 되네요?
0: 샀냐.
1: 그죠. 그럼 게임기니까, 음흠. 게임이 일단은 영어잖아요.
0: Yes.
1: 그쵸. 게임? 진짜 게임은 우리가 네. 한글처럼 되게 많이 쓰네요.
0: 그럼요.
1: 네.
0: 그런 것들이 있죠. 완전히 들어와서 정착을 한 거죠. 그렇죠?
1: 그러게요. 게임? 게임 두 개 중에 고민이에요. 네. 게임 플레이어 아니면 게임 머신.
0: 오.
1: 근데 플레이어는 사람이잖아요.
0: 오.
1: 그쵸? 아유, 그 정도는 알죠. 그래서 저는 그럼 머신으로 갈게요.
0: 오케이.
1: 기계니까. 머시. Uh-huh. 이게 맞나요? 머신.
0: Okay. 예. So, did you buy a game machine without asking me?
1: Mm-hmm.
0: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Game console.
1: 아, 콘솔?
0: Yes.
1: 이거는 완전 콘솔. 방송국 용어인데요. 콘솔.
0: 그렇습니까? 예. 어떤 기계 장비 같은 거 얘기를 할 때.
1: 지금 저희 PD님도 콘솔에 계시는 거예요.
0: Right, 거거든요. right.
1: 예.
0: 이게 원래 사실은요. console이라고 하는 게 본체를 좀 얘기를 해요.
1: 아.
0: 그래서 뭔가 컨트롤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 부분, 큰 거
1: 네.
0: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1: 네.
0: 그걸 보면서 게임 콘솔을 샀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그러니까
0: 물론 현실에서는 게임기가 이런 브랜드 프로덕트 네임스들이 있잖아요.
1: 네.
0: 뭐 숫자 들어가고 뭐 이런 그쵸. 게임기 이름이 있기 때문에 보통 그거로 많이 불러요.
1: 네.
0: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게임기라고 한다면 일반 명사는 이런 것들이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Did you buy a game console? 여기까지는 그냥 샀냐예요.
1: 네.
0: 네, 여기서 더, 이게 산 것 자체도 지금 제 생각에 마음에 안 드는데, 더 중요한 건 without asking me.
1: 묻지도 않았어.
0: 물어보지도 않았다.
1: 아이고야.
0: 그냥 확 그랬다.
1: 아.
0: 근데 아무래도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물어봤으면 무조건
1: 못 사게
0: no.
1: 하니까요.
0: 네, 그러니까.
1: 예.
0: Alright. 자, 일단은 without이라고 하는 거 하면 뭐뭐 없이예요, 그렇죠?
1: 맞아요.
0: With는 함께이지만 out이 들어가면서 뭐뭐 없이. So 예를 들어서 without you, without this car, right? Without their help 이런 식으로 명사 없이가 돼야 되는데 오늘은 단순한 명사가 아니라 어떻게 돼 있어요?
1: 동명사 ing가 붙었네요.
0: 맞아요. 그래서 ing를 넣게 되면 뭐뭐 하지 않은 채 혹은 의역하면 뭐뭐 하지 않고 라는 느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 없이 뭘 했다잖아요, 사실은.
1: 그죠.
0: Right? 그런데 여기에 그냥 동사 원형으로 without go, without eat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그렇죠?
1: 네.
0: 먹다 없이, 뭐 가다 없이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1: 네.
0: So 명사형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먹지 않은 채 그러면 without
1: eating으로
0: 바꿔줘야 되겠고요.
1: 네.
0: 멈추지 않은 채, 뭐 멈추지 않고 그러면
1: without stopping
0: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네.
0: 너무 바빴던 거예요. 그래서 나 있잖아, 먹지도 않고 일했어. 나

0: 의역 버전으로 이렇게.
1: 네.
0: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뭐뭐 하지 않고 하면 뭔가 이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뭐 하고 이런 순서가 생각날 것 같아서.
1: 그러게 완전
0: 예.
1: 넥스트 같아요.
0: 사실은 약간 동시성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뭐 하지 않은 채로 저는 좀 직역으로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렇게 끝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읽어볼게요. I worked without eating.
1: I worked without eating.
0: She ran without stopping.
1: She ran without stopping.
0: Alright. 자, 그리고 명령어로도 할수 있는데 이거 조금 길긴 하지만 한번 도전해 볼게요. 틀려도
1: 네.
0: 됩니다.
1: 네.
0: 자, 그거 먹지 마. 너손 씻지 않은 채로는 한마디로 손 씻고 먹어 너. 이런
1: 아,
0: 느낌 있잖아요. 자,
1: 네.
0: 그거 먹지 마. 그럼 어때요?
1: Don't eat it.
0: Don't eat it, right? 너의 손을 씻지 않은 채로.
1: Without washing your
0: 그렇죠?
1: hands.
0: Without washing ing your hand. 오, 너무 잘해줬습니다. 자,
1: 와우.
0: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수 있겠죠? 읽어볼게요.
1: 네.
0: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1: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0: Alright, 자, 이랬을 때 완전 당황한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나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마유인 거예요.
1: 그럼 애
0: 그러니까
1: 이름이군요.
0: 마유가 그걸 사달라고 빌었어요. 아, 약간
1: 아,
0: 치사하네요. 그렇죠?
1: 그러게요.
0: 네.
1: 마유가 지금 이 자리에 없나 보죠?
0: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러고
1: 네.
0: 있는데.
1: It was me. 나 아니었어요. 마유, for it. 아, 마유가 그거를 사달랬어요. 뭐 이런 거겠죠?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0: 네.
1: 사달라고 빌었어요는 너무.
0: 빌었어요.
1: 아, 마유 위시다. 아니야, 호프. 마유 호프트. 그쵸?
0: 그걸 희망했어요. 아,
1: 예.
0: 그게 뭐, 호흡한다는 게 틀린 거는 아닌데, 저는 사실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1: 예.
0: 말 그대로 정말 빌었다라는 말을 쓰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동사를 한 번도 엉쳐보여 영어에서 안 해봤기 때문에.
1: 맞아요.
0: 네. 그래서 우리가 BEG라고 하는 게 실제로 빌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잘못했어요라고 비는 것도 있지만 뭔가를 얻기 위해서 비는 거는 그만큼 정말 말 그대로 뭔가 싹싹 빌다 이런 뜻도 되겠지만 그만큼 간절히 원했다라는 뜻이 또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Alright. 그래서 우리가 그냥 bag 하는 거가 빌다 이렇게 암기하는 것보다는
1: 예.
0: 뭐를 얻고 싶어서 비는 것. 그래서 뒤에 전치사 뭐 썼을까요, 제가?
1: For.
0: For. 다는 아닌데 for 뒤에 어떤 명사가 오잖아요. 보통
1: 네.
0: 그 명사를 얻으려고 한다라는 뉘앙스가 많이
1: 아,
0: 들어가요.
1: 네.
0: Okay? So, beg for something. 이라고 하면 뭔가를 사달라고 빌다. 뭔가를 간청하다. 정도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1: Yes.
0: So again, for 뒤에 있는 거 받으려고 내가 비는 거구나.

0: 토이 좋아요. 오케이.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용서를 빌었다. 자, 보세요. 이거 얼마나 많이 써요. 용서를 빌다, right?
1: 그쵸.
0: 그러면 용서라고 하는 거를 받으려고 빈 거잖아요. 그렇죠?
1: 네네네.
0: So 그녀는 빌었다.
1: She begged.
0: Begged, right? 용서라는 명사가 뭘까요? 용서하다는 forgive인데요.
1: 그쵸.
0: 명사는 뭘까요?
1: 명사가 있어요?
0: 아하.
1: 용서가요?
0: Forgive.
1: ness.
0: Yes.
1: 아.
0: 그러면은 그녀는 forgiveness를 달라고 빌었대요.
1: 아, she begged for forgiveness.
0: Exactly. She
1: Oh.
0: begged for forgiveness. She did something wrong and she begged for forgiveness.
1: 근데 여기
0: 연결되세요?
1: 만약에 forgiving 하면은요?
0: For forgiving, I mean,
1: 말이 안 돼요?
0: forgiving도 용서함이 될 수는 있지만
1: 예.
0: 일반적으로 얘는 거의 굳어져 있어요.
1: 아,
0: Okay? Alright.
1: forgiven.
0: 자, 읽어보겠습니다. Brian begged for a toy.
1: Brian begged for a toy.
0: She begged for forgiveness.
1: She begged for forgiveness.
0: 자, 그리고요, 사람에게 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for이라고 하는 걸 쓰지 않아요. 당신을 얻으려고 이렇게 쓰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I am begging you.
1: 어?
0: Alright, 이렇게 하면 나 너한테 비는 거야. 제발 봐줘. 이런 느낌이죠. I'm begging you.
1: I'm
0: 이것도 같이
1: begging you.
0: 알아두시면
1: Yes.
0: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t wasn't me. My, you begged for it.
1: It was me. Ma, you begged for it.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It wasn't me. Mayu begged for it. It wasn't me. Mayu begged for it.
0: 자, 이랬을 때 그대로 넘어가지 않죠.
1: 네.
0: 걔는요, 비디오 게임 하는 거 좋아하지도 않는다고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1: 엄마가
0: 네.
1: 너무 잘
0: 아,
1: 알아요.
0: 그러니까.
1: 아들을 너무 잘 아는데
0: 아,
1: 어디다 대고.
0: 이거는 안
1: 예.
0: 되죠.
1: 그치, 안 통하죠.
0: 네.
1: He doesn't like playing video games. 아.
0: 자, 일단은 얘가 없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냥 읽어 보세요.
1: 그거
0: 쭉.
1: 없어도 말 되잖아요, 지금.
0: Go ahead.
1: He doesn't like playing video games.
0: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없이 읽으면.
1: 그는 비디오 게임을 좋아하지 않아.
0: 플레이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
1: 에에에.
0: 그런데 자, 걔는 비디오 게임 하는 거 좋아하지도
1: 도.
0: 않는다고요. 제가 이거는 거의 양념을 살짝 친 겁니다. 그래서 힌트 좀 드릴게요.
1: 예.
0: 심지어 그것도 아니야.
1: 아.
0: 심지어.
1: he doesn't even like인가 보다.
0: 오케이.
1: 예.
0: 원어민들이 양념으로 굉장히 많이
1: 아.
0: 씁니다.
1: 저는 just나 only를 쓰려고 그랬어요.
0: Only.
1: 예.
0: Well, 그러면 의미가 좀 이상해지네요. 그죠?
1: 그는 오직 좋아하지
0: 오직
1: 않았어.
0: 좋아하지 않았어. 좀 이상하죠?
1: 이상하네요.
0: So, he
1: 예.
0: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정답? 맞습니다. So, 심지어, 뭐뭐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쓸때 even을 좀 넣어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리면, I don't like fried chicken. 이러면은 나는 fried chicken 안 좋아해. 이거죠.
1: 네.
0: 근데 I don't even like fried chicken.
1: 난 치킨도 안 좋아해.
0: 심지어 나 치킨 좋아하지도 않아. 근데 무슨 뭐 너가 좋아하니까 그런 거겠지. 그러면서 I don't even like fried chicken. 나 심지어 좋아하지도 않는다.
1: 네.
0: 이렇게 양념이 약간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어떤 뭐 하는 거 좋아한다라고 할 때, I like you, I like that. 명사 보통 나오잖아요.
1: 그쵸.
0: Like something, right?
1: 네.
0: 그런데 어떤 행동하는 걸 좋아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즐길 수도 있죠. 그럴 때는 like 뒤에 ing가
1: ing.
0: 여기 지금 딱 보이죠, 그렇죠?
1: 네.
0: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like ing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하다, 뭐 즐기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사실
1: 예.
0: like 대신에 enjoy도 가능해요. 그러면 그걸 즐기다라는 게 확실해지는 거죠.

0: this. 운동하는 게 우리 무슨 out이었죠?
1: Workout.
0: Workout, right? 그러면은 그는 운동하는 걸 안 좋아해. 어, 여기 주어가 거의 마유라고 볼 수 있네요.
1: 아, 그럼.
0: 자, 그는 workout 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
1: He doesn't like working out.
0: 그렇죠.
1: Oh.
0: ing 넣어야 되니까.
1: Yes.
0: 그렇죠? So he doesn't like working out. 아, 좋아야 되는데요. 자, so 이렇게 like ing. Like ing.
1: 근데 workout이 한 단어 아니었나요?
0: Workout? 예. 그거는 명사로 쓸 때, 운동으로 쓸 때는 아,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1: 아.
0: Right. 자, 이거는 그냥 동사기 때문에 work 띄고 out.
1: out군요.
0: Yes. 자, 읽어볼게요. I like learning new things.
1: I like learning new things.
0: He doesn't like working out.
1: He doesn't like working out.
0: 자, 그럼 질문형도 해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1: 네네.
0: 그러면 너 있잖아. 책 읽는 거 좋아해?
1: 오.
0: 자, 책들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제너럴하게. 너 네. 책들 읽는 거 좋아하니?
1: Do you like reading books?
0: 그렇죠.
1: Oh.
0: 질문형이지만 여전히 ing.
1: 그러네요.
0: Right? So do you like reading books? Okay. 자, 본문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1: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0: 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알고 보니 반전이 있었던 거예요.
1: 왜요?
0: 아이가 안 좋아한다고 엄마는 확신했잖아요.
1: 그렇죠. 이 마지막 대사 중요하거든요.
0: 아, 중요합니다.
1: 예.
0: 절 믿으세요, 부인. 이거는 굉장히 겸손해진 거예요.
1: 예.
0: 걔는 마치 프로 게이머 같답니다.
1: 갑자기 무슨 집사처럼.
0: 아, 알고 보니까.
1: 예.
0: 저 뒤에서 아들이 엄마 아. 몰랐죠? 그러면서
1: 아,
0: 어, 아이도 알고 보니 좋아했던 거예요.
1: 예, trust me, ma'am. He's like a pro gamer. 게이머겠네요, 그러면. 어, 그러면 진짜 마유도 좋아하는 게 맞군요.
0: 아,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게 될 수도 있죠.
1: 그러게요. 약간 어차피, 냄새가 좋진 않아요.
0: 어, 학교에서 네. 아이가 뭐 돌아오거나 하면은 다 들통이 날 텐데.
1: 그렇죠, 그렇죠.
0: 자, 보겠습니다. Right, so trust me, ma'am. He is like a pro gamer. Right, 정답. Gamer. 맞습니다.
1: Yes.
0: 비디오 게임 선수, 게이머. 요즘에는 이제 뭐, 그쵸. 게임 자체가 e스포츠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잖아요.
1: 어, 너무 사랑받죠. 뭐,
0: 그렇죠.
1: 올림픽 종목에도 있으니까요.
0: That's right.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워낙 유명해졌죠. 그죠. 프로게이머, right? 네. 자, 근데 그는 실제로 프로게이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짜 뛰는 선수로 뛴다.
1: 에? 아니요. 몸 같다고.
0: 같다.
1: 예,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진짜 그건 아니지만 그만큼 뭔가 잘한다는 느낌?
1: 그쵸.
0: 그걸 느낌을 주려고 어떤 단어 썼을까요?
1: Like.
0: Like. 오케이. Okay. So 여기서는 좋아하다라는 동사가 아니고요.
1: 뭐뭐
0: 같은이라는 뜻의 단어가 됩니다. So like, yes. 명사 하면 명사 같은,
1: 같은.
0: 뭐 명사처럼 뭐 요 정도로 해석이
1: 오.
0: 가능하겠죠.
1: 네네.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친구가 있는데 진짜 벽을 굉장히 잘 타요. 이렇게.
1: 어, 그래요?
0: 갑자기 예문이 굉장히 특이한 게 생각이 나서 제가.
1: 벽을 잘 탄다고?
0: 아, 그는 마치 스파이더맨 같아.
1: 아.
0: 오.
1: He is like a Spider-Man.
0: Right, he is like Spider-Man.
1: 와.
0: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How about this? 그건 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1: 네.
0: 성 같은 거.
1: 아.
0: 어, 이런 거 있잖아요. 집을 봤는데 진짜 그게 성이라는 게 아니라 성처럼 화려한 집이 있잖아요.
1: 그렇죠. 뭔가 웅장한 느낌.
0: 해외에서 특히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1: 에이.
0: 그래서 어 그건 마치 성 같다.
1: 오.
0: C로 시작하는 성.
1: 그렇죠. It is like a castle.
0: 오. 오. It's like a castle.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게 진짜 얘가 스파이더맨이다. 이 그게 진짜 캐슬이다는 아니지만
1: 아니고.
0: 아 진짜 그런 느낌이다. 그런 거 같다.
1: Yes.
0: Okay. So 읽어보겠습니다. He is like Spider-Man.
1: He's like Spider-Man.
0: It's like a castle.
1: It's like a castle.
0: All right.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1: 아, 근데 여기 스파이더맨 어. 앞에는 관사 어가 안 들어가는군요.
0: 어, Spider-Man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뭔가 특정한 형용사를 넣으면
1: 에.
0: 뭐 특이한 뭐 어쩌고 저쩌고 한 스파이더맨 같다라고도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스파이더맨은 슈퍼맨 이런 것처럼 고유명사처럼
1: 그렇죠. 이름이니까.
0: 사람 얘기하는 것 같은 거죠.
1: 네.
0: 그렇죠? 자, 여기서 참고로 추가를 한번 해본다면
1: 네.
0: 이런 말 많이 쓰죠. 와, 너 딱 너희 아버지 같다. 이런 거 있죠.
1: 너무 많이 쓰죠.
0: 말투, 뭐 생김새, right? 근데 like 말고 여기서 느낌 조금 더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1: 어?
0: 그냥 뭐뭐 같다가 아니라 딱 뭐뭐 같다 그러면
1: 그래요?
0: 무슨 like라고 할까요?
1: Just like.
0: Yes, yes, yes.
1: yes.
0: 자, 한번 해볼게요.
1: 예.
0: 너는 진짜 딱 너의 아버지 같아.
1: You are just like your father.
0: 그렇죠. You are just like your father,
1: 오.
0: right? 근데 이거는 정말 너 행동이 비슷하구나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어머니가 화가 났을 때도 할 수도 있죠. 그렇죠. 너는 그럼 누구 닮았니? 막
1: 이러면서. 네 아빠 닮아가지고 하여튼간 너는 하여튼간 그래.
0: 옆에서 아버지가 왜 갑자기 나는.
1: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0: 그렇죠. 네.
1: 그럼

0: 이거는 you look like your father이랑은 좀 다른 느낌.
1: 그거는 생김새만 얘기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생김새를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좀 성향이나 이런 거
0: 하는 행동
1: 맞아요. 아, 뭐 말투 맞아, 맞아. 조금 그런 느낌이 더 강하죠. 오케이. 자 그리고 trust me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나를 믿어라. 당신이 안 믿는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거는 네. 진짜 자신 있게 뭔가를 네. 사실 전달할 때 쓰는 추임새 같은 겁니다. So trust me. 아 진짜로 내가 얘기하는데요. 뭐 이러면서 뭔가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0: 잘 빠져나가시네요.
1: 그러니까요.
0: 이 아빠가 잘 빠져나가셨어.
1: That's right. 네. 자 마지막으로 ma'am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당연히 본인의 이제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만큼 이 사람은 진지하게 얘기하는
0: 그쵸,
1: 거예요.
0: 그렇죠.
1: 그래서 여자를 존중하는 호칭을 남은 타인에게 말하는 것을 ma'am. 좀 재미요소를 넣은 것뿐입니다.
0: 여기서 벌써 뭔가 사죄라는 네. 듯한 느낌.
1: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Trust me, ma'am. He is like a

0: console without asking me?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1: It wasn't me. Mayu begged for it. It wasn't me. Mayu begged for it.
0: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1: Trust me, ma'am. He is like a pro gamer. Trust me, ma'am. He is like a pro gamer.
2: Net, 입으로 하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3: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2: Alright. 자, without ing 정말 핵심 패턴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3: 네.
2: 나 먹지도 않고 일했어. 나는 일했다 먹지도 않은 채 해보세요.
3: I worked without eating.
2: I worked without eating.
3: Mm-hmm.
2: 걔는, 그녀는 멈추지 않고 달렸어.
3: She ran without stopping.
2: 그렇죠. Like that.
3: Mm-hmm.
2: 자,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게임기를 샀어요. 자, 당신은 게임 콘솔을 샀나요, 일단?
3: Did you buy a game console?
2: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3: Without asking me?
2: 그렇죠. Very nice. 읽어보겠습니다. I worked without eating. She ran without stopping.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자, 다음은요. Like ing.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죠. 목소리 크게요. 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좋아해. 나는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
3: I like learning new things.
2: New things. 그는 운동하는 걸 안 좋아해.
3: He doesn't like
2: working out. Yes.
3: Yes.
2: 자, 그는 비디오 게임하는 거 좋아하지도 않는다고요. 그는 심지어 좋아하지 않는다 비디오 게임들을 하는 것을.
3: He doesn't even like video playing video games.
2: Okay, wow, that's a long sentence right there. Okay, 자 읽어볼게요. I like learning new things. He doesn't like working out.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오, 수고하셨습니다.
3: 네.
2: 자,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5: It wasn't me. Mayu begged for it.
4: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5: Trust me, ma'am. He is like a pro gamer.
2: 미션 해결할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2: 해결!
3: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1: It wasn't me. Mayu begged for it.
3: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1: Trust me, ma'am. He is like a pro gamer. Really? He loves games.
2: Yes. 수고하셨습니다.
3: 어, 자랑스럽습니다.
2: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포크를 제게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Could you bring me a fork?
2: There you go. Could you bring me a fork? 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 네.
2: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Without ing.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Hey, how are you today?
1: Oh. Actually, we didn't plan that. It was just a coincidence, right?
0: Well, to be honest, we did plan
1: it. We did plan it.
0: 네, 이렇게 네. 우연인 것처럼 한번 해보자라고 계획을 짰어요.
1: Yes.
0: 계획한 겁니다. 그래서 planning이 이번 주에 주제라서 이런 재미없는 역할극을
1: hey,
0: 해봤는데요.
1: It was fun. Okay, it was awesome.
0: Okay,
1: it was
0: let
1: awesome.
0: Us know if it was fun for you or not. 자, 이번 주 주제는 그래서 뭐라고요?
1: Planning. This planning. Week we're talking about planning.
0: 네, planning. 그 계획을 짜는 것을 planning이라고 하고 plan 하면 계획이라는 명사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첫 번째 날인데요. 오늘 핵심 내용도 바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1: Okay, so for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is. I like to plan some things, but not everything.
0: 어떤 거는 계획 세우는 걸 좋아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전부 다 계획 세우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라는 내용이고요. 오늘 이야기해 주실 분은
1: We have Margarita who's 네. from the UK.
0: Yes, Margarita 씨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먼저 요약 문장입니다.
1: Margarita 씨,
0: 나와주세요.
2: I'm the kind of person who likes to plan certain things in advance, but still doing some spontaneous things in my daily life. I'm the kind of person who likes to plan certain things in advance, but still doing some spontaneous things in my daily life. I'm the kind of person who likes to plan certain things in advance, but still doing some spontaneous things in my daily life.
0: 네, 그래서 어떤 거는 계획을 세워서 하고 어떤 거는 즉흥적으로 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So, Margarita said, I'm the kind of person who likes to plan certain things in advance, but still doing some spontaneous things in my daily life.
0: 메가 선생님이
1: I nailed it.
0: 읽을 때 왜 약간 쉬었다가 갔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I'm the kind of person who likes to 하면은 저는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라는 뜻이고요.
1: To do.
0: 네, to plan certain things in advance. Mm-hmm. Certain things, 어떤 것들은 certain이라는 것이 확실한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mm-hmm. 일부, some things. Mm-hmm. 어떤 것들은 미리 계획 세우는 걸 좋아하지만 but still, 그런데 또 who likes to니까 이제 do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시죠. 네. 그런데 고체에서는 이게 말을 하다 보면은 앞에 내가 likes to라고 했었어도 바뀔 수가 있어요.
1: Yeah.
0: 왜냐하면 likes doing things도 가능하니까.
1: Yeah, they both work. And I mean, when we talk, sometimes we, you know, go in between different 네. forms of sentences.
0: 네, 그래서 이제 likes to plan, likes to do가 더 익숙해서 나오려고 하다가 여기서는 Margarita 씨는 doing이라고 했습니다.
1: Yes.
0: Doing some spontaneous things in my daily life. 일상 속에서 어떤 것들은 또 즉흥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1: All right, perfect. Let's review her speaking summary.
2: I'm the kind of person who likes to plan certain things in advance, but still doing some spontaneous things in my daily life. I'm the kind of person who likes to plan certain things in advance, but still doing some spontaneous things in my daily life. I'm the kind of person who likes to plan certain things in advance, but still doing some

0: 그냥 제가 관찰했을 때는 I'm pretty sure that 이렇게 나오면은 별로 그게 그 진지한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I'm pretty sure that there are two types of people 하면 항상 좀 그냥 농담인 경우가 많은데 여기도 어떤지 한번 볼게요.
1: She says, those who plan everything in advance as if their life depends on it.
0: 네, 딱 여기만 봤을 때에는 아직 뭐 유머 같은 거는 없습니다. 그냥 정말로 세 가지로 분류를 했을 것 같아요.
1: She's really just telling us.
0: 네, those who 계속 those who 그다음 세 번째도 those who라고
1: Those
0: 나올
1: who?
0: 겁니다. 이 패턴 기억해 주시고요. Those who plan everything in advance. 모든 걸 미리 계획하는 사람들이에요. As if 마치 뭐뭐 하긴 한 것처럼 as if their life depends on it. 마치 목숨이 거기 달려 있듯이 모든 걸 미리 계획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정말 그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죠.
1: They plan everything.
0: Yeah.
1: And next, the other type of people. Those who don't plan anything ever and just go along with whatever life throws at them.
0: 두 번째 유형도 those who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Those who don't plan anything ever 전혀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And just go along with 아니면 go with라는 거는 거기에 맞춰 가는 걸 말해요. Go along with.
1: You just kind of go with the flow.
0: 예, go with the flow.
1: Whatever happens, happens.
0: 예, whatever happens를 실제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whatever life throws
1: Throws.
0: at them. 사실 life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거지만 마치 제3의 존재인 것처럼 가끔 영어에서는 묘사가 돼요. Whatever life does to you 뭐 이런 식으로 제3의 뭔가 개체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life throws at them 그들에게 life가 뭔가를 던지는 거예요. 자, 여기 도전 하나. Here's a challenge. Here's a crisis.
1: Oh, look, here's
0: 위기.
1: that. Do that.
0: Here's some trouble. Here's a 뭐 그런 거. 그래서
1: Here's a good opportunity.
0: 네, 기회 하나
1: Sometimes it's
0: 있다 이렇게.
1: positive.
0: 네. 삶이 그들에게 던지는 게 뭐가 됐든지 간에 거기에 맞춰. 그러니까 좀 순화해서 번역하자면 그냥 일어나는 일에 맞춰서 대응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계획 없이.
1: And the third type of person. And then there are those who are somewhere in the middle, which is where I think I am. I certainly love to plan some things, like vacations and holidays. I usually buy my plane tickets like 6 months in advance. And then there are those who are somewhere in the middle, which is where I think I am.
0: 두 가지 아주 다른 유형을 이야기한 다음에 계획 다 짜는 사람, 전혀 안 짜는 사람. And then there are those who are somewhere in the middle. 중간 어딘가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Which is where I think I am. 바로 그곳이 제가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1: And next she says, I certainly love to plan some things like vacations and holidays.
0: 중간에 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거는 계획을 짜고 어떤 건 계획을 안 짜겠죠. 그 어떤 거는 해요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문장을 읽을 때, Margarita 씨는 그 some things, some을 굉장히 강조를 해서 발음을 해줬어요. 그래서 I certainly, 물론 분명히 I certainly love to plan some things.
1: Some things.
0: 네, 이렇게 했습니다. Something, 그냥 plan some things가 아니고
1: No.
0: some things.
1: Some things,
0: 네.
1: you know, a few things,
0: 네,
1: you
0: 어떤 것들은 분명히 계획 짜는 걸 좋아해요. Like vacations and holidays. 여기서 보통 vacation하고 holiday는 둘다 휴가라고 번역이 되다 보니까 굳이 구분하자면 여행이나 휴가라고 해봤는데요. 아무튼 휴가를 계획하는 건 좋아한대요.
1: And she says, I usually buy my plane tickets like 6 months in advance.
0: 보통 저는 비행기 표를 6 months in advance, 6개월 전에 삽니다. 이렇게 in advance는 미리란 뜻인데요. 뭐 6개월 미리, 뭐 3개월 전에 이렇게 말할 때는 앞에 기간을 붙여주시면 돼요. 3년 미리, 3년 먼저.
1: Three
0: Three years
1: years
0: in
1: in
0: advance.
1: advance.
0: 아니면 5분 미리.
1: Five minutes in advance.
0: 네, 10 minutes in advance, 6 months in advance.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And then?
1: Let's look at the next part. Because that way, I get to look forward to something for half a year, and the price ends up being cheaper. So it's a win-win. At the same time, I like to be spontaneous in my daily life and go on little adventures. because that way I get to look forward

0: to something for half a year and the price ends up being cheaper.
1: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that way라고 했어요. That way 자주 쓰는 표현으로 이제 이렇게 뭔가 설명을 하죠.
0: Yeah.
1: 이 방법이 이미 언급이 되고 because that way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냐면
0: Yeah, if I do it that way, then I get this.
1: 그렇죠. 원래는 이제 더 굳이 풀어 설명하자면 if I do it that way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아니면 if we do it that way, if we do it like that인데 that way 그냥 하나로 쓰고요. That way I get to 하고 있습니다. Get to. Get to는 이제 어디에 가는 거 도착하는 것도 get to지만 when I get to the station 어떻게? 근데 여기서는 get to 동사 같이 쓰여서 할 기회가 있다.
0: Yes, when you have the opportunity to, 네, right? 그래서, or you can.
1: 네, I get to look forward to something for half a year. 반년 동안 이미 비행기표를 사놨기 때문에 6개월 뒤에 어디 간다 신나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요.
0: Yeah.
1: And the price ends up being cheaper.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임박해서 사는 것보다 훨씬 싸지죠.
0: True that. So next she says, so it's a win-win.
1: 네, 그래서 win-win. It's a win-win situation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win-win 하면 또 이것도 괜찮아요. 일석이조
0: yeah.
1: 상황이기도 하고 서로 좋을 때도 win-win이라고 하죠.
0: Right. So if I do something, it benefits you and me.
1: Yeah.
0: Right? It's a win-win.
1: Win-win situation for
0: yeah.
1: both of us.
0: Mm-hmm.
1: 아니면 혼자 말할 때도 it's a win-win. Mm-hmm. 그래서 일석이조 상황입니다.
0: Mm-hmm. So next she says, At the same time, I like to be spontaneous in my daily life and go on little adventures.
1: 즉흥적인.
0: Spontaneous. Spontaneous.
1: Spontaneous. Spontaneous라고 해서 at the same time, 이런 면도 있지만 동시에 또 어떤 면도 있냐면 그래서 그런데 또 어떠냐면 I like to be spontaneous in my daily life. 일상 속에서 즉흥적인 걸 좋아해서 go on little adventures. Go on an adventure. 세트로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0: Yes, you go on adventures. You go on an adventure.
1: 우리말로는 그냥 모험을 한다라고 해서 do가 올 것 같지만
0: right.
1: 항상 거의 항상 go on
0: yes.
1: an adventure.
0: You always go on adventures.
1: 그리고 go on이 워낙 자주 쓰여서 좀 많이 붙어요. 그래서 방금 마가레다 씨의 발음은 go on 이렇게 안 했어요.
0: No.
1: gone.
0: Go on adventures.
1: 네, go on little,
0: little adventures.
1: little까지 섞여가지고
0: yeah.
1: 더 듣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Go on little adventures.
0: True that.
1: Mm-hmm.
0: So let's go on to the next part. That way, I find amazing little cafes and shops and totally underrated galleries, museums, and other attractions. I totally recommend for you guys to just let your legs take you wherever they feel like it once in a while and be spontaneous. That way, I find amazing little cafes and shops and totally underrated galleries and museums and other attractions.
1: 다시 한번 나오고 있네요. That way.
0: That way.
1: 네. 그리고 that way와 똑같은 뜻인데 글을 쓸 때나 조금 더 포멀한 격식을 갖춘 상황에서 쓰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By doing so.
0: Oh,
1: 네.
0: yeah.
1: 그렇죠.
0: By doing so, 네. we can blah, blah, blah.
1: By doing so, we were able to achieve a 30% increase in 이렇게 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0: Yes.
1: 그래서 that way,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I find amazing little cafes and shops. 그래서 작은 멋진 카페와 가게들 그리고 totally
0: underrated. Underrated.
1: 네. 진짜 좋은데 사람들이 잘 모르거나
0: yeah.
1: 대단하다고 여기지 않거나 유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평가된 갤러리와 박물관 그리고 other
0: attractions. Attraction.
1: 명소. 가서 뭔가 할 만한 일이 있는 그런 곳을 attraction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관광 명소는 tourist attraction이라고 하고 그런 곳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0: And she says lastly, I totally recommend for you guys to just let your legs take you wherever they feel like it once in a while and be spontaneous.
1: 그래서 I totally recommend 완전히 추천합니다. For you guys, 여러분이 to just let your legs take you 다리가 그냥 여러분을 데려가게끔 할 것을 추천합니다. 어디로? Wherever they feel like it. 데려가는 것이 여기서는 it로 나왔고요. 그래서 그냥 다리가 이끄는 곳으로 가볼 것, 발길이 닿는 곳으로 그냥 즉흥적으로

0: 네, 오늘은 계획을 세우는 것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읽어보려고 합니다.
1: Let's take a look. I plan certain things, but don't always put them into action. It depends on the situation for me. Some things I like planning, and for some things, I just wing it.
0: 다시 한번 볼게요.
1: Martin says,
0: I plan certain things, but don't always put them into action. 여기서 put them, 이것은 put the plans into action. 그래서 어떤 거는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 세운 것들을 항상 실천하는 건 아닙니다. 라고 했고요.
1: And Mari says,
0: It depends on the situation for me.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Some things I like planning. 어떤 것들은 저는 계획하는 걸 좋아하는데 And for some things, I just wing it. Wing이라는 것이 이제 물론 날개라는 명사지만 이런 경우에 wing it 하면은 즉흥적으로 하는 걸 말합니다.
1: When you wing it, you just do it spontaneously,
0: 네.
1: right?
0: 그래서 네, 어떤 거는 그냥 즉흥적으로 결정한다고 하네요.
1: Just see what happens. Yeah. All right, perfect. So that's the end of In the Social World for today. And unfortunately,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1: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이 문장 과연 어떤 뜻이기에 그렇게 제다이들이 서로 헤어질 때 주고받게 되었을까요? 그 내용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문장의 핵심은요, 바로 조동사 may에 있습니다. 조동사 may,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그런 조동사예요. 특히나 허락을 구할 때 우리가 이 조동사 may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이런 문장 여러분들 한두 번쯤은 연습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May I borrow your phone? 한 번 더. May I borrow your phone? 해석을 해보자면 May I borrow? 내가 빌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허락을 구하고 있는 거죠. 뭘 빌리는 거예요? Your phone, 당신의 핸드폰. 내가 당신의 핸드폰 좀 써도 될까? 자, 같이 두 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May I use the bathroom? 한 번 더. May I use the bathroom? 해석해보자면 제가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메인은요, 그 쓰임과 뜻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그 쓰임을 보도록 할게요. 메이가 문장 제일 앞에 위치하고요. 그리고 주어, 동사 순으로 단어들이 나열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해석할 때는요, 뭐뭐 이기를 이란 뜻으로서 기원문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원문이라는 거, 뭔가를 내가

be safe. Be safe. 안전하기를 바래요 라는 뜻이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먼 길을 떠나는 어떤 그런 사람에게 may your journey be safe. 아, 당신의 여행이 안전하기를 제가 바랍니다. 라는 그런 뜻을 이렇게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be safe. 동사가 비동사 원형으로 쓰여 있다는 걸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조동사 may가 이제 쓰였기 때문에 may 뒤에 나오는 동사는 동사 원형의 형태를 취하는구나라는 거 꼭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문장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두번 읽어봅니다.

be with you. 자, may는 기원문이니까 제일 앞에 위치한 거예요. 뜻 자체는 크게 없습니다. 나머지 내용에만 집중을 해주면 되겠는데, 자, may the force, the force.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그 힘이란 뜻이거든요. 자, 그 힘이 어떻게 되기를 바란대요? be with you.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 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뭔가 해석은 한 것 같아요. 근데 the force, 그 힘이 뭐지? 라고 여러분들 머리에 이렇게 물음표들이 뽕뽕뽕뽕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스타워즈 시리즈를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제다이들이 보면요, 광선검을 가지고 막 이렇게 칼싸움도 하지만 초능력도 쓰고는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스타워즈 시리즈의 어떤 그 뭐랄까요,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The Force라는 것이 존재해요. 여기서 말하는 The Force는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섭리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제다이들이 사용하는 그런 초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 스타워즈의 말하자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요거예요 라고 딱 한 단어로 정리해드리기가 어렵지만, 그런 어떤 맥락 속에서 May the Force be with you. 우주의 기운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래요 정도의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나 스타워즈스러운 그런 문장이고, 평소에 이제 우리가 하는 말로 그냥 good luck, 행운을 빌게 정도의 뜻으로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스타워즈 시리즈가 워낙 큰 사랑을 받다 보니까요, 일상생활에서도 may the force be with you, 스타워즈의 대사인데 그냥 이거를 많이 말하는 것, 원어민들이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죠.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조금의 스타워즈 지식과 함께 기원문을 만드는 메이의 쓰임을 알고 계시면 이 문장 절대 헷갈리실 일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들을 활용해서 몇 가지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당신이 부자가 되기를 이란 문장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자, 별 하나예요. 쉽다는 거죠. 기원문이고요. 기원문은 may로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어, 동사 넣어주면 되죠. 당신이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may you. 당신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거죠. become.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부자인 상태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rich까지 넣어줘서. 자, 문장 완성이 됐어요. 두 번 같이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may you become rich. may you become rich. 당신이 부자가 되기를 이라는 기원문 간단하게 완성해 볼 수가 있었고요. 자, 이번 문장은 어떻습니까? 별 두 개요. 조금 더 어려워졌다는 거죠. 먼저 우리말을 보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건강하기를 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기원문입니다. may로 시작해요. 이거는 이제 잊지 않으시겠죠? may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어 넣어 볼게요. 누가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해서 may you and your family. 자,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남기를 바라는 거죠. 물론 이제 뭐 become healthy, 건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지금도 건강한 거고 앞으로도 그냥 쭉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로써 stay healthy. 요렇게 문장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두 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May you and your family stay healthy. 한 번 더. 시작. May you and your family stay healthy.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연습 문장들도 함께 해봤습니다. 자, Grammar Inside 첫 번째 강의 여기까지였고요. 앞으로 저와 함께 재밌게 영문법 공부해 나가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행운을 비는 그런 의미로서 오늘의 문장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해드리고 싶어요. May the force be with you. 지금까지 저는 김승규였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See you soon!

Yep, that was Virasana for today, and you guys did so well. I hope you sleep better. 네, 오늘 비라사나 자세 같이 해봤고요. 조금 숙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표현은 우리 lit 표현 같이 배워봤어요. It's so lit. It was lit. 이렇게 다양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해 주시고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I will miss you. Bye. Have a good night's sleep.

반갑습니다. Welcome back. I'm your good buddy, Gina Kim.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이 진행자가 서커스 극장에서 나오니까 날씨가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과연 날씨가 어떤지 화면 보면서 여러분들 잘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0: The audience seems to be enjoying the thrilling performance accompanied by upbeat music. Watching the performers and the audience members enjoy themselves makes me feel happy. While I'm on my way out of the circus theater, it begins snowing in Khabarovsk.
1: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눈이 오기 시작하네요. All 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the thrilling performance accompanied by 이렇게 지어지죠. 뭐뭐를 동반한 짜릿한 공연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두 번째 listening point, which is while I'm on my way out of the circus theater. 자, 서커스 극장에서 나오는 중에, 나오는 동안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좀 길었죠. 문장 속에서는 또 어떻게 들리는지 잘 들어보세요.
2: Today's listening point. 1.
3: The audience seems to be enjoying the thrilling performance accompanied by upbeat music. The audience seems to be enjoying the thrilling performance accompanied by upbeat music.
2: 2.
3: While I'm on my way out of the circus theater, it begins snowing in Khabarovsk. While I'm on my way out of the circus theater, it begins snowing in Khabarovsk.
1: 네, 잘 캐치캐치 하셨겠죠? 자, 그럼 의미 파악 들어갑니다.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4: The audience seems to be enjoying the thrilling performance accompanied by upbeat music.
1: 관객들이요, 흥겨운 음악과 함께 이 짜릿한 공연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문장 볼까요?
4: While I'm on my way out of the circus theater, it begins snowing in Khabarovsk.
1: 서커스 극장에서 나오는 도중에 하바롭스크에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의미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나오는 중에 보니 눈이 오네 이런 느낌인 거죠. Alright. 자, 전체 이야기 중에 이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가 우리 귀에 이렇게 들렸고요.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전체 이야기 이번엔 자막과 함께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Listen one more time.

0: The audience seems to be enjoying the thrilling performance accompanied by upbeat music. Watching the performers and the audience members enjoy themselves makes me feel happy. While I'm on my way out of the circus theater, it begins snowing in Khabarovsk.
1: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첫 번째 listening point부터 연습해 보죠. The thrilling performance accompanied by the by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개의 단어가 모두 다 내용을 전달하는 content word이 되겠죠. 거기에 강세가 있고 그 강세를 힘줘서 발음하시고 더와 by와 비교했을 때 이 내용어 자체는 조금 더 길게 발음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he thrilling performance 이게 아니라 the thrilling performance accompanied by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죠. Thrilling 하실 때 TH 사운드 아시죠? 윗니 아랫니 사이에 혀가 이렇게 긁히면서 나는 소리 thrilling performance 강세 정확하게 찍어서 performance 이렇게 하시고 accompanied by 해보세요. Google listening 1 The thrilling performance accompanied by. Okay, 좀 길죠? Google listening 2. The thrilling performance accompanied by. Alright, Google listening 3. The thrilling performance accompanied by.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The audience seems to be enjoying the thrilling performance accompanied by upbeat music. One more time. The audience seems to be enjoying the thrilling performance accompanied by upbeat music.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while I'm on my way out of the circus theater. While, 빨리 발음하게 되면 while, 이렇게도 들릴 수가 있고요. While I am, 전부 다 내 기능에 속하죠. on도 마찬가지, my까지요. 그래서 while I'm on my way out of the circus theater, 이렇게 강세를 주면서 발음하시면 됩니다. 이때 while I'm 이렇게 발음되는 이유는 while 이 자체가 빨리 발음되어져서 으 소리와 뒤에 나오는 I와 연결되다 보니 while I'm 이렇게 들릴 수가 있고요. 모두 다 기능어인지라 하나의 청크로 덩어리로 발음이 되고 있죠. While I'm on my way out of the circus theater. 해보세요. Google listening 1. While I'm on my way out of the circus theater. 네, 천천히 하시면 돼요. Google listening 2. While I'm on my way out of the circus theater. 되시나요? Okay. Google listening 3.

0: While I'm on my way out of the circus theater. 네,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While I'm on my way out of the circus theater, it begins snowing in Khabarovsk.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도 캐쳐볼까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The audience seems to be enjoying the thrilling performance accompanied by upbeat music. The audience seems to be enjoying the thrilling performance accompanied by upbeat music. 2. While I'm on my way out of the circus theater, it begins snowing in Khabarovsk. While I'm on my way out of the circus theater, it begins snowing in Khabarovsk.
0: 자, 그럼 이제 내용 파악 들어갑니다. The audience blank enjoying the thrilling performance blank upbeat music 했습니다. 첫 번째 빈칸에 seems to be 뭐뭐한 모양이다, 뭐뭐한 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석됐죠. 자, 그 audience 관중들이요.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The thrilling performance 짜릿한 공연을요. 뭐와 함께 upbeat music 했는데 빈칸에 들어갈 네, 표현이죠. Accompanied by 하게 되면 뭐뭐를 동반한, 즉 경쾌한 음악을 동반한 공연을 즐기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어떤 공연이에요? 앞에 thrilling이 쓰였으니까 짜릿한 공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Watching the performance and the audience members. 자, 공연하는 사람들과 또 관중들을 보는 것. Blank makes me feel happy 했는데 빈칸에 enjoy themselves, enjoy oneself 하게 되면 즐기다 라는 뜻이죠. 즐겁게 보내는 것을 보니 makes me feel happy. 저를 행복하게 하네요. While I'm on my way out of the circus theater. 자, 그 서커스 극장에서 나오는 동안 it begins snowing.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어디에요? In Khabarovsk.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이야기 어렵지 않으셨죠? 한번 100%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to today's listening story one final time. The audience

0: While I'm on my way out of the circus theater, it begins snowing in Khabarovsk.
1: www.ebc.co.kr로 오셔서 반복 학습 아시죠? 저는 다음 시간에 옵니다. See you later. Bye-bye.

everyone, and welcom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And, of course, we are going to work together. 자, 우리는 같이 출근을 할 겁니다. And while we're there, we're also going to speak some English. 네, 영어로 한번 해봐요. So, 자, 오늘은 이렇게 뭔가 그 뭐 팀장님 윗분한테 뭔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아, 지금 여쭤봐야 되나 아니면 기다려야 되나? Okay, I don't know what to do. Is it a good time? 네. 그런 내용입니다. So, why don't we first take a look at our main dialogue for the day? Here we go. 지금이 사장님과 대화하기에 좋을 때인가요?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그런 것 같아요. 바쁘지 않은 것 같아요. I think so. He doesn't seem busy. 사장님의 일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I don't want to interrupt his work. Great. Let's take a look at the whole dialogue. Okay, so 물어볼까요? 아니면 뭐 할까요? I don't know. Okay, so here we go. 자, 지금이 사장님과 대화하기에 좋을 때인가요? All right, so how would we say this in English? Is this a good time to talk to the boss? Is this a good time to talk to the boss? 네, 이 good time 여기서 뭐 어려운 게 없어요. 사실 이 시간이 is this a good time 좋은 시간 to talk to the boss? 네, 다 이해하시죠? Right.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표현은 a good time, a bad time. 이 표현이 사실 business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is this a good time? Is this a bad time? 그냥 이렇게 던져요. 이렇게 던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 지금 좀 잠깐 시간 얘기할 수 있어? 아니면 바빠? 막 이런 거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So, is this a good time? 뭐 보통 우리는 I had a good time at the party. I had a good time on the trip. 이렇게 많이 쓰이죠.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아 이게 좀 적절한 시간인가? 네, 그런 뜻입니다. Alright, so is this a good time? 지금 사장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게 이 때인가요? 아닌가요? 네, 그런 뜻이에요. Alright, I think so. He doesn't seem busy. I think so. He doesn't seem busy. 그런 것 같아요. 바쁘지 않은 것 같아요. Alright, I don't want to interrupt his work. I don't want to interrupt his work. 자, 사장님의 일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So, very important word, and maybe you know this word, interrupt. 네, interrupt는 정말 business에서는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은 다들 바쁘게 일하니까 방해하면은 안 되겠죠. So, interrupt means 방해하다. So, 이런 표현도 많이 해요. Sorry to interrupt. Sorry, 아, 방해해서 미안하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바쁘니까 항상 I don't want to interrupt, 뭐 sorry to interrupt, I don't want to interrupt you, 뭐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사무실에서. Alright, so let's look at the whole dialogue. Is this a good time to talk to the boss? I think so. He doesn't seem busy. Oh, I don't want to interrupt his work. Alright, let's look at some key points. Okay, good time. 자, good time. 좋은 시간. 네.

아시죠? 그렇지만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 쓸 때는 뭐, I had a good time at the party. I had a good time, you know, 뭐, in 제주도. 뭐, 이렇게 많이 쓰죠. 근데 business에서는 이게 적절한 시간인지, 이 때가 좋은지 그런 뜻입니다. So, it's not a good time to talk. I'm really busy. 조금 강하죠? It's not a good time to talk. I'm really busy. 조금, 뭐랄까, 조금 strong해요. 네. 지금 말할 때가 아니에요. 정말 바빠요. 그래서 보통 이제 boss가, 윗분이, 아, 나 지금 바쁘니까 지금 안 돼. 시간 안 돼. 이런 뜻입니다. So, it's not a good time to talk. I'm really busy. Let's talk later. 이렇게 나오죠. 자, I think it's a good time to talk about your promotion. I think it's a good time to talk about your promotion. 자, 승진에 대해 얘기하기 좋은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승진 대해서 좀 말이 나왔는데, 이제 지금, 이때, right now is a good time to talk about your promotion. So, this is a good time in terms of not just the time, 근데 때죠. Like the circumstances, the situation, the environment is all included in this expression. Okay, let's move on to the next one. Interrupt or interrupt. 이렇게 되죠. Interrupt or interrupt. 자, 방해하다. 그래서 특히 이게 왜냐하면은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굉장히 방해를 하면은 안 되겠죠. So this is something that we must not do. Am I interrupting? Am I interrupting? 제가 방해하고 됐나요? 근데 꼭 방해를 하는 것보다 지금 좀 좋은 시간이 아닌가요? 딱 문을 열어서 Am I interrupting?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확인을 하는 거예요. Am I interrupting? 뭔가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방해하나요? 네, 그거 그런 의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Alright, please don't interrupt the meeting. Please don't interrupt the meeting. 자, 회의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그야말로 Hey, don't interrupt the meeting. No one. Don't let anyone interrupt the meeting. 자, we have an important meeting. Don't let anyone interrupt the meeting. 우리 중요한 회의를 있으니까 누구라도 지금 방해 못하게 해. 이렇게 이제 윗분이 그래 말할 수 있죠. Okay? So, interrupt, interrupt. Am I interrupting? Sorry, am I interrupting? Sorry to interrupt. 막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In the office. All right, I think now we're ready to move on to shadowing. It's time for shadowing, everyone. All right, I want you to practice out loud. 크게, 크게도 하지만 뭐꼭 굳이 크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자연스럽게만 하면 됩니다. Let's take a look. Is this a good time to talk to the boss? I think so. He doesn't seem busy. I don't want to interrupt his work. I don't want to interrupt his work. Okay. 거의 이거는 막 아주 잘 흐르는 거예요. I don't want to interrupt his work. I don't want to interrupt his work. 이렇게 됩니다. Let's do that one more time. Is this a good time to talk to the boss? I think so. He doesn't seem busy. I don't want to interrupt his work. I don't want to interrupt his work. Oh, it sounds like one long word. Okay, let's go ahead and take that little quiz. 지금이 사장님과 대화하기에 좋을 때인가요? 아, 그런 것 같아요. 바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 사장님의 일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Great job, everyone. Alrighty, so 이렇게 그 미드를 보면은 뭐 is this a good time? Is this a bad time?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아 지금 말할 너무 바빠? 지금 좀 시간 있어? 네, that's basically what this means. It's 좋은 시간. Yes, 좋은 시간이지만 바쁘지 않고 좀 잠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네, 시간을 좀줄수 있어?
그런 뜻도 있습니다. And of course, interrupt or interrupt, 방해하다. So, 그냥 당연히 interrupt 하면 안 되지만, 뭐, 이렇게, 죄송한데 좀 잠깐, 이렇게, sorry to interrupt, but, 네, 이렇게, 이런 패턴으로 또 쓰기도 합니다. Alright, very good. That's it for today.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And of course, I'll be back for some more great 출근 영어. So until then, take care and we'll see you soon. Bye-bye!

And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the program where we teach you the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Let's take a look at today's words. Place versus location. Place versus location. 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place 그리고 location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place입니다. place는 장소를 뜻하고요. 아, 발음 연습해 볼게요. 우리나라 말로 where식으로 이제 place 뭐 이렇게 나눈데요. 영어로는 그냥 이름절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소리들 place 연결해서 이름절 place. 그리고 마지막에 으 소리를 안 내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네, 스 소리로 마무리하셔야 돼요. place. place가 아니고요. place. Very good. Okay.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방, 건물, 도시 등의 특정 장소를 뜻합니다. 그리고 공간 안에서의 특정 위치, 지점, 그리고 구역을 뜻합니다. So place not only refers to a particular location, but it can also refer to a building, it can refer to a city, it can refer to a home or a house or a room in a house, or even a spot inside a room as well,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is place is so nice and cozy. I can't find a place to sit. I really like your new place. 장소. 장소인데 지점하고 공간도 됩니다.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This place is so nice and cozy. 이곳은 너무 좋고 아늑해. This place is so nice and cozy. 그래서 place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빌딩일 수도 있고 어떤 방일 수도 있고 어떤 카페일 수도 있어요. Okay? 이곳은 너무 좋고 아늑해. Okay, 두 번째 문장입니다. I can't find a place to sit.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I can't find a place to sit.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자리를 뜻합니다. 자리 같은 경우도 place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나는 앉을 자리를 못 찾겠어. I can't find a place to sit.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I can't find a place to sit.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I really like your new place. I really like your new place. 네, 여기 같은 경우는 place가 집을 뜻합니다. 그래서 나의 집이라고 하면 my place라고도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표현해요. 당신의 집, your place, his place, her place, their place. Okay? 그래서 나는 네, 새로운 집이 정말 마음에 들어. I really like your new place. 이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I really like your new place. I really like your new place. 다음 단어 location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location은 장소라는 뜻을 잊지만 좀 더 위치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네,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Location,

location. Okay? 같이 해볼게요. location. 마지막 T-I-O-N 발음은 S-H-U-N으로 한번 해볼게요. location. Location. Very good. Okay,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Okay, location 같은 경우는 사람이나 건물 등이 위치하고 있는 특정한 장소입니다. Okay, 그래서 location 같은 경우는 뭔가 건물뿐만 아니고 사람의 위치도 location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점유되었거나 점유가 가능한 위치 또는 부지를 location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place하고 다르게 좀 더 위치를 뜻하겠죠. 네, 문장도 한번 볼게요. The restaurant opened a new location. We're moving to a different location. What's the exact location? 로케이션, 장소, 위치, 로케이션.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 restaurant opened a new location. 그 식당은 새로운 지점을 열었어. The restaurant opened a new location. 네,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위치의 지점을 열었으니까 location이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Okay? The restaurant opened a new location. 여기서 place라고 할 수는 없어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We're moving to a different location. 우리는 다른 곳으로 이사할 거야. We're moving to a different location. 그래서 여기서도 위치라는 뜻을 강한 어감이 있으니까 We're moving to a different location. 마지막으로 What's the exact location? 정확한 위치가 어디야? 정확한 위치를 달라고 하면 정확한 뭐 주소 달라는 얘기죠. What's the exact location? 그래서 이거는 뭐 건물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What's your exact location? 라고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야? What's your exact location? Okay?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What's the exact location? What's the exact location? 네, 정리해 드릴게요. Place는 장소, 보통 지점하고 공간. 공간은 참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죠. 뭐 집도 되고 방도 되고 방에 있는 어떤 공간이 되겠죠. Place. 그리고 location은 조금 더 딱딱한 단어죠. 어떤 장소인데 위치의 뜻에 더 강합니다. Location.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하세요. This place is so nice and cozy. This place is so nice and cozy. This place is so nice and cozy. This place is so nice and cozy. This place is so nice and cozy. The restaurant opened a new location. The restaurant opened a new location. The restaurant opened a new location. The restaurant opened a new location. The restaurant opened a new location. Great job, everyone!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at www.evse.co.kr. Alright, have yourselves an amazing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뭔가 좀 새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요. 여러분도 좀 산뜻한 느낌을 받기 위해서 저희 배경도 좀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새단장한 어떤 모습으로 또 힘차게 저희 또 출발해 보니까 매일 10분 영어 저희 정면 돌파 스피킹과 꾸준히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아주 좋은 주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입니다. 자, 코로나19 때문에 등교 수업이나 아니면 대면 수업이 좀 어려웠던 경우가 지난 1년간 있었죠. 실제 지금도 그렇고요. 이렇게 환자 수가 막 많아지거나 확진자 수가 많이 낮으면, 그리고 학교에 만약에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등교 수업을 좀 중단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대학생들은 상당 부분 온라인 수업으로 또, 2학기 이상 수업을 들으신 경우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정도는 이 온라인 수업 전반에 관련된 정리를 한번 해야 될 필요를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렇게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온라인 수업 준비 과정, 진행 과정,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 과제도 많습니다. 장점이 많습니다. 이 온라인 그 수업이라는 게, 이러닝이라는 게 원격 화상 수업을 해도 얼마든지 수업 효과가 날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못지않게 디지털 격차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또 수업의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면 수업에 비해서는. 자, 첫 번째 하나씩 정리를 해볼 건데, 온라인 수업 준비 과정부터 해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온라인 수업을 이제 하다 보면 자료도 만들어야 되죠. 뭐, 이렇게 연수도 받아야 되죠. 그 실제 툴 쓰는 연습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또 변화가 있었고 적응이 있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첫 번째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용어부터 정리합시다. 뭐, 외국 유력 그 뉴스 매체에서도 항상 나오는 얘기예요. 학교 관련해서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얘기하면 등교 수업, 온라인 수업, 뭐, 비대면 수업, 대면 수업, 거리두기 학습, 이런 말들이 수시로 나옵니다. 우리도 배워서 쓰자 이거죠. 등교 수업은 학교적 school in을 붙이세요. In school classes 이게 뭡니까? 우리말에 약간 등교 수업 느낌입니다. Person을 붙이잖아요. In person classes 이게 우리말에 약간 대면 수업 느낌입니다. 직접 가서 하는 수업을 말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거의 접할 일이 없었던 단어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워낙 대면 수업, 등교 수업, 비대면 수업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부각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요즘 필요한 단어들이죠? 들어보세요.
1: In school classes, in school classes, in person classes, in person classes.
0: 그렇죠? 수업은 classes, 그냥 S 붙여서 일반화시킨 겁니다. 자, 그렇다면 등교 대면 수업이 있을 것이고, 온라인 수업은 그냥 online classes, online classes, online learning. 말 그대로 비대면 학습이나 온라인 학습 같은 걸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온라인 클래스 하면 수업 자체를 말하는 거고, 학습 자체는 그냥 learning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도 비슷한 의미로 쓰듯이 온라인 수업이 뭐예요? 비대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그냥 온라인 클래스, 온라인 learning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볼게요.
1: Online classes, online classes, online learning, online learning.
0: 이것도 종종 외국 매체에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CNN이나 BBC나 CNBC 이런 방송들을 매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좀 보는데요. 이거 보면 socially distance learning 이런 단어도 나오더라고요. 그 이게 뭔가 싶었더니 social distancing은 너무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게 사회적 거리두기인데 socially distance 하면 사회적으로 거리가 두어진 학습, 즉 비대면 학습을 이렇게 얘기도 하는 걸 많이 접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좀 드리는 겁니다. Socially distanced learning 들어보세요.
1: Socially distanced learning. Socially distanced learning.
0: 자, 그러면 문장에 넣어보겠습니다. 코로나 당연히 넣어서 연습을 해보면 좋겠죠?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급증하면 등교 수업이 중단되어야 했다. 그죠? 자, 그러면 등교 수업은 아까 in-person classes or in-school classes로 하면 될것 같고, 중단은 그냥 stopped, 중단되었다. 확진 사례가 급증하면 이 부분을 영작해야겠네요. 자, 일단 등교 수업부터 갑시다. In-school classes had to be stopped. Had to be stopped. 중단되어야 했다. 언제요? When coronavirus cases, 확진자 사례가 spiked. 급증, spiked. 느낌 오세요? 느낌이 중요합니다.

0: 자, 등교 수업이 중단되어야 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사례가 급증할 때. 자, 다시 한번. In-school classes had to be stopped when coronavirus cases spiked. 들어보세요.
1: In-school classes had to be stopped when coronavirus cases spiked. In-school cases had to be stopped when coronavirus cases spiked.
0: 자, 원격은 일단 원격이란 단어, remote. 화상은 뭐라고 그래요? Video classes. 여러분하고 저도 지금 remote한 거죠. 저는 지금 스튜디오에서 찍고 있고, 여러분은 어딘가, 댁에서 혹은 뭐 어디선가 보고 계시죠. remote하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죠? 영상이니까, video classes. remote video classes. 들어보세요.
1: Remote video classes. Remote video classes.
0: 훈련 연수 받다. 훈련 연수는 그냥 training이라고 합니다. training. 훈련이든 연수든. receive training. receive training. teachers had to receive training. 우리 선생님들도 일선 학교에서 원격 화상 수업이나 비대면 수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익숙치 않은 툴들이었었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화상회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연수도 받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선생님들이. receive training. 들어보세요.
1: Receive training. Receive training.
0: 그 다음에 교수 자료 그냥 teaching material 이런 거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평상시 교실 수업에서 준비 안 하던 뭐 그런 자료들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죠? 뭐 이북이라든가 뭐 PPT를 만든다든가 뭐 여러 가지로 teaching material, 그렇죠? 뭔가 가르칠 때 써야 되는 자료. 들어보세요.
1: Teaching material. Teaching material.
0: 선생님들은 원격 화상 수업 연수를 받았다. receive training 뭐에 대해서 remote video class를 하기 위한 연수도 받고 모의 수업도 해보고 여러 가지 공개 수업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가 있었거든요. 일선 학교에서도 teachers receive training for remote video classes. receive training 뭘 위해서 for remote video classes. 간단합니다. 들어보세요.
1: Teachers received training for remote video classes. Teachers received training for remote video classes.
0: 자, 그러면 모의 수업 자체를 영어로 부르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이 모의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에. mock입니다. 이거 생소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mock session. mock session. 물론 이제 session은 수업에만 쓰는 단어는 아닌데요. mock class 할 수도 있어요. mock class. 그러면 모의 수업입니다. 근데 session이란 건 웬만한 뭐한 회차 모를 session이라고 하니까 mock session. 모의고사 있죠? 모의고사. 시험 이제 한번 보는 거. 예비로 한번 보는 거예요. 그걸 mock test라고 해요. mock test. 그러니까 요거를 약간 모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들어보세요.
1: mock session. mock session.
0: 오케이? 모의 수업. 이런 경우는 모의 수업을 해봤다. 공개 수업은 그냥 open classroom이라고 해요. open classroom. 이건 교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I have an open classroom session today. 그럼 또 오늘 공개 수업이 있다. 즉, 뭐 학부모님들 오시고. 근데 원격 화상 수업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보지만 집에서 하니까 학생들이 학부모님들이 보실 수 있잖아요. 약간 공개 수업하는 느낌이죠. open classroom. open classroom. 들어보세요.
1: open classroom. open classroom.
0: 적응하다는 그냥 쉬운 단어 쓸게요. 오늘 단어들 많이 나왔으니까. get used to. 다 아시는 단어? get used to. 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했겠죠. get used to.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자, 들어볼게요.
1: get used to. get used to.
0: 여기 힘 살짝 들어가죠? 자, 모의 수업은 선생님들이 온라인 수업에 익숙해지게 도와줬다. 그럼 약간 mock session을 주어로 잡아보고, 온라인 수업. 그거에 익숙해지다. get used to 하면 될것 같은데요. 자, mock sessions. S 붙여서 일반화시키고, helps teachers. 또 일반화. get used to, 적응하다, online classes, 또 S 붙여서 일반화. 자, 모의 수업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온라인 수업에 익숙하게 됐다. 들어보세요.
1: mock sessions helped teachers get used to online classes. mock sessions helped teachers get used to online classes.
0: 오케이. 자, 온라인 수업 주제 첫 번째, 준비 과정에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첫째, 등교 수업과 대면 수업, in-school classes, in-person classes. 들어보세요.
1: In-school classes. In-school classes. In-person classes. In-person classes.
0: 원격 화상 수업. Remote video classes. 강세 잘 주시고. Remote video classes. 들어보세요.
1: Remote video classes. Remote video classes.
0: 마지막으로 모의 수업. Mock session. mock session or mock class 하셔도 돼요. 모의 수업을 그냥 하려면 들어보세요.
1: mock session. mock session.
0: 자, 이렇게 해서 온라인 수업 첫 번째 시간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 내내 온라인 수업 관련된 장단점 이런 이야기 계속 해갈 겁니다.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 방송 다시 보고 싶거나 예전 방송 복습하거나 그러고 싶으신 분들은 다시 보기 무료로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이용하셔도 됩니다.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면 단톡방들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로 들어오시면 되고 참여 코드 EBS1004입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패턴 잉글리시에서는요, 앞으로 영어 단어는 좀 아는데 이거를 문장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셨던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매일 10분 영어, 메이슨의 패턴 잉글리시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워볼 첫 번째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뭐 하고 싶으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혹은 뭐 할래요? 라고 상대방에게 물어보고 싶으실 때는요, 바로 do you want to 동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뭐 할래요? 뭐 하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문장 구조부터 한번 익혀보도록 하죠. 일단 여러분 상대방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물어볼 수 있죠? 그쵸? 바로 do you 동사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 하시나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동사 자리에 원하시나요? 라는 want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요, do you want 하고 나서 원하는 것을 넣어주시면 그쵸? 그 것을 원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 원하는 것을요, 구체적인 행동을 가지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어떤 얘기가 될까요? 그쵸? 그 행동하는 것을 원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그럴 때는요, do you want 하고 나서 to 동사를 넣어주시면은요, 그 행동하는 것을 원하시나요? 혹은 상대방에게 그거 하고 싶으세요? 할래요? 라는 질문들을 바로 do you want to 동사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이 to 동사를 가지고 넣어서 do you want to 동사, 뭐 하기를 원하시나요? 할래요? 라는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첫 번째 문장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에게 저녁 먹고 싶으세요? 혹은 저녁 먹을래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그럼 일단 우리가 저녁을 먹다라는 표현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는 저녁 먹다, 바로 eat dinner 혹은 have dinner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요, do you want to 동사를 가지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do you want to have dinner 이렇게 물어보면 그쵸, 바로 저녁을 먹고 싶으신가요? 저녁 먹을래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Do you want to have dinner? 저녁 먹고 싶어요? 저녁 먹을래요? 라는 질문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Do you want to have dinner? 한 번만 더. 시작! Do you want to have dinner? 저녁 먹을래요? 저녁 먹고 싶으세요? 라는 표현 Do you want to have dinner?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커피 드실래요? 커피 마시고 싶으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커피를 마시다 라는 표현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시다 라는 이 drink라는 동사를 넣으세요. drink coffee 혹은 drink some coffe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요, 커피를 마시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do you want to drink some coffee? 이렇게 물어보면 그쵸, 커피 마시고 싶으신가요? 혹은 커피 드실래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Do you want to drink some coffee? 한 번만 더. 시작! Do you want to drink some coffee?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그쵸, 바로 커피를 마시고

0: 싶으신가요? 혹은 커피 드실래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살을 빼고 싶나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을 빼다 라고 얘기를 할때 동사를 lose를 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살을 빼다라는 표현을 lose weight라고 쓰고요. 살을 찌우는 거는 gain weight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살 빼고 싶으세요? 살 뺄래요? 이런 얘기들 할 때, 그쵸? 바로 do you want to lose weight로 표현을 해 주시면 됩니다. Do you want to lose weight? 살 빼고 싶나요? 라는 질문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Do you want to lose weight? 한 번만 더. 시작. Do you want to lose weight? 라고 얘기를 해서 살 빼고 싶어요? Do you want to lose weight? 라는 표현으로 연습 한번 해봤고요.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뉴스를 볼래요? 혹은 뉴스 보고 싶으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여러분이 전광판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쵸? 브라운관을 통해서 여러분이 뭐 어떤 것을 시청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watch라는 동사 많이 씁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다라는 표현을요, 바로 watch the news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뉴스 볼래요? 뉴스 보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볼 때는, 그쵸? 바로 do you want to watch the news로 물어보시면 되겠죠. Do you want to watch the news? 뉴스 보고 싶으세요? 뉴스 볼래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Do you want to watch the news? 한 번만 더. 시작. Do you want to watch the news? 라고 얘기를 해서 뉴스 보고 싶으세요? 혹은 뉴스 볼래요?라는 질문. Do you want to watch the news?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do you want to 동사를 통해서 뭐 할래요? 뭐 하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수 있는 거 연습 한번 해봤거든요. 그럼 머릿속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 음성 들어보도록 하죠.
1: Do you want to have dinner? Do you want to have dinner? Do you want to drink some coffee? Do you want to drink some coffee? Do you want to lose weight? Do you want to lose weight? Do you want to watch the news? Do you want to watch the news?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변형을 좀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수 있는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거 배웠었어요. 저녁 먹을래요? 혹은 저녁 먹고 싶으신가요? 그쵸, 바로 Do you want to? 하고 나선 have dinner 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저녁 먹는 장소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저녁 먹을래요? 어디서 저녁 먹고 싶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되게 장소를 물어보는 거는, 그쵸, 바로 where 가지고 물어보시면 되죠. 그래서 where do you want to have dinner? 이렇게 물어보시면은요, 어디서 저녁 먹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where 넣어서 장소를 가지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ere do you want to have dinner? 한 번만 더. 시작. Where do you want to have dinner?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하나 더 응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Where do you want to? 동사로 얘기를 하면, 그쵸? 어디에서 그 행동을 하고 싶으신가요? 라고도 여러분이 다양하게 응용을 할 수가 있는 문장 한번 살펴봤고요.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뉴스 볼래요? 그쵸? 바로 Do you want to watch the news라고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뭐를 보고 싶으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뭘 넣어서 물어보면 될까요? 그쵸? 무엇이라고 얘기를 할때 여러분이 항상 떠올리는 그 what을 넣어서요. What do you want to watch?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그쵸? 어떤 것을 시청하고 싶으신가요? 어떤 것을 보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at do you want to watch? 한 번만 더. 시작. What do you want to watch? 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 여기서 여러분이 또, 그쵸? 바로 What do you want to 동사로 얘기를 하면 뭘 하고 싶으신가요? 라는 응용의 문장도 얘기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뭐 할래요? 뭐 하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 그쵸, 바로 do you.

0: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영어에 바로 딱 하루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Try Again의 이벤트입니다. 이게 모든 행복의 출발점은 persuading yourself, self-persuasion, 자기 설득인 것 같아요. 내가 나의 마음을 100% 다 통제할 수는 없지만, 항상 뭐 24시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 짧은 순간에는 계속 바뀌잖아요. 그 연습을 많이 하면 바로 행복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행복과 영어 배우기에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행복해야 그렇죠. 즐거운 에너지로 오랫동안 영어를 배우고 쓰실 수 있습니다. 이게 강박관념이나 힘들면 그 다음부터는 오래 할 수 없잖아요. It's the same thing, right? So, persuading yourself. Okay, now you're really happy. We're all happy right now. 다 행복하다고 생각하시고 출발합니다.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give it a try? 자, 상황 설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글자만을 보시면 자꾸만 영작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지난밤, 때가 바로 지난밤이죠. 근데 우리 주인공 제니가 기차를 놓쳤어요. 이거는 100% 사실인 거죠. 알고 있는. 근데 그게 아니고 놓쳤음에 틀림없어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건데 가능성이 꽤 높은 90% 정도 되는 거죠. 뭐뭐함에 틀림없어. 뭐뭐했음에 틀림없어. 그러니까 지난 일에 대한 거니까. 자, 영어로는 must have 했습니다. must have 다음에 동작 지나간 걸 쓰시면 돼요. 자, 이걸 달랑 외워봐야 의미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서 한번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핵심은 뭐뭐 했음에 틀림없어. 지나간 일을 추측하는 거죠. 지금 그럼에 틀림없어가 아니고요. 했었음에 혹은 했음에 뭐 같은 느낌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놓쳤음에 틀림없어. 알고 있었음에, 사랑이었음에, 피곤했음에 여러 가지만 있지만 뒤에는 다 틀림없어가 됐죠. 자, 그것을 놓쳤음에 틀림없다. 그럼 아까 제니 대신에 she를 쓰셔도 돼요. She must have missed. M-I-S-S-E-D. M-I-S-S-E-D. 그래서 must have 이게 뒤에 ed가 붙어줘야 느낌이 얘네가 우리말에 했었음에, 놓쳤었음에, 놓쳤음에 must, 틀림없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그게 뭔지 모르겠죠. 뭐 must have missed her chance, 기회를 놓쳤을 수도 있는 거고요. opportunity, 좋은 기회를 놓쳤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train, 기차를 놓쳤을 수도 있는 거고, 다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그가 이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어. 알다가 뭐예요? know잖아요. 그러면 알고 있음에가 아니고 있었음에니까 known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He must have known. 그렇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about it. He must have known이 중요한 거고 뒤에 about it은 붙이시면 되는 거죠. 발음도 must have known about it 이렇게 안 들리고요. about it 하고 붙이시고요. must have known은 must have known. must have known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것이란 얘기죠. It must have been. 그렇죠? It must have been love. 그래서 it must have been love. 그렇죠? 됐죠? 이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must have been love 그 노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너는 피곤했음에 틀림없어. 그러면 똑같이 비동사 쓰시면 돼요. 느낌이. 비동사란 말이 어려우면 느낌이 뭐냐면 이다라는 뜻이에요. 이다. 그래서 예, 바로 you must have been 그다음에 tired. You must have been tired. You must have been tired. 빨리 하면 Hey, you must have been tired. 이렇게 들립니다. 자, 네 가지예요. 보고 읽지 마시고 장면 떠올리면서 놓쳤으면 틀림없어. Your turn. 네, she must have missed it. 네, 그것을 놓쳤으면 틀림없다. 정리됐죠? 자, 그 다음에 알고 있었으면 틀림없다니까. 100%는 아니지만 90% 넘게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he must have 네, he must have known about it. He must have known about it. 됐죠? 자, 세 번째는요, 바로 사랑이었음에 틀림없어. 지나고 나니까 내가 지금 알겠네. 이런 식의 느낌으로 your turn. 네, it must have been love. It must have been love. 됐죠? It must have been love. 아,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그렇게 네, 뭐였어요? 피곤함에 틀림없구나. 지금이 아니고 피곤했었음에. 그러면 your turn. 네, you must have been tired. You must have been tired. 지금 피곤하면 틀림없구나. 그러면 you must be tired예요. 그래서 have been 이렇게 쓰는 것이 바로 했었음에 이런 식의 느낌이니까 넌 피곤했음에 틀림없구나 라는 뜻입니다. 했었음에 틀림없다. 됐죠?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제니가 지난밤에 타야 할 기차를 놓쳤으면 틀림없어. 타야 할 기차 이거 어려운 것 같잖아요. 근데 발상전환을 해보세요. 자기가 타야 될 기차니까 her train이라고 쓰시면 돼요. She must have missed. Jenny must have missed. 뭘요? Her train. 언제요? Last night. 보니까 너무 쉽죠.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그것이 연습이 돼서 나중에 당황하지 않고 모르게 나왔을 때도 추려하실 수 있습니다. Jenny must have missed her train last night. 그는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았음에 틀림없어. 예, 알고 있는데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죠? 또. 그래서 he must have known. 뭘 알았을까요? he must have known. 뭐라는 사실을 뒤에 it was a lie. 두 부분이 붙은 거예요.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얘는 사실인 거고 알았음에 틀림없다가 must have known. 됐죠? 자, 맨 마지막으로요. 사랑이었음에 틀림없어. 하지만 이제는 끝난 일이니까 뭐 어찌하겠어. 지나간 일이란 얘기였죠. 그래서 it must have been love. 그죠? it must have been love. 하지만 but it's over now. 그래서 but it's over now. 실제 노래입니다. must have been love. but it's over now. it must have been good. but I lost it somehow. 그런 노래니까 나중에 Roxette이라고 하는 그 그룹의 노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스웨덴 출신의 Roxette. 아시겠죠, 여러분? 자, 바로 이어집니다. Try it again.

Okay, why don't you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제니가 지난밤에 기차를 놓쳤음에 틀림없어. 강한 추측이죠. 그 근거는 뭐라 합니까? B가 이렇게 얘기하죠. 안 그렇다면 지금 여기 있겠지, 있을 텐데. 자, 그러면 바로 바꿔볼게요. Jenny must have missed her train last night. 그러면 반응이 뭐예요? 그렇지 않다면 or she would be here by now. By now는 지금에는, 지금쯤은 she would be here. 여기 있을 would가 텐데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없으니까 놓쳤으면 틀림없다는 뜻이겠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아니면 무한 반복해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you know where to come. Visit our website here. 됐죠, 여러분? 자, 몸과 마음 건강 잘 챙기시고요. 항상 즐거운 에너지 가득 채우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Have a beautiful and wonderful day.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happiness, love, and good energy.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0: 이라는 부분을 맨 마지막 부분에서 캐치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의 리스닝 포인트부터 드립니다. 첫 번째 리스닝 포인트, which is Autumn was short this year. 올해는 가을이 짧았다. 이런 뜻이에요. Okay. 두 번째 리스닝 포인트 주세요. I won't forget the memories. 추억을 잊지 않을 것이다. Okay.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자, 각각의 문장 속에서는 또 다른 단어들과 이어져서 어떻게 들리게 되는지 역시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1: Today's listening point. 1. Autumn was short this year, and the season of preparing for a long winter is gone. Autumn was short this year, and the season of preparing for a long winter is gone. 2. I won't forget the memories I made in the Russian Far East. I won't forget the memories I made in the Russian Far East.
0: Did you catch them well? Good, excellent. 자, 그럼 이제 뜻 파악해 볼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Autumn was short this year, and the season of preparing for a long winter is gone. 자, 문장이 좀 길지만, 올해는요, 가을이 짧았어요. 긴 겨울을 준비하는 계절이 is gone, 사라졌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볼까요? I won't forget the memories I made in the Russian Far East. 러시아 극동에서 만든 추억들을 네,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각각의 문장 속에 이렇게 쓰였고요. 이렇게 우리 귀에 전달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 전체 이야기 네, 정말 짧아요. 100%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다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one more time.
2: Autumn was short this year, and the season of preparing for a long winter is gone. It was a time that was more precious because it was short. I won't forget the memories I made in the Russian Far East.
0: All right, you know what to do now. That's right. We're going to enjoy our practicing our pronunciation part. Let's go for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Autumn was short this year. 제가 발음 안 하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일단은 was의 z. short s, 겹자음입니다. 이런 경우에 첫 번째 자음의 소리를 그냥 흘려보내세요. 그래서 was you short 할 필요 없이 was short, was short. 그리고 어찌됐건 was는 비동사인지라 기능어에 속하죠. 그래서 강세가 없어요. 그래서 short의 강세를 줘야 되니까 was short, was short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요. autumn 같은 경우에는 autumn 하셔도 되고 영국식 발음이겠죠. 북미권에서는 그래도 t 사운드를 조금 네. 약하게 발음하는 경우가 많은지라 autumn, autumn 이렇게 들리게 되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autumn was short 그리고 this year 하시면 되겠죠. 자, 역시 this year's 자음이고 이열의 e 모음의 소리예요. 철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드리는 설명은 발음이에요. this year's sound와 이열의 e라는 모음의 소리가 만났으니 there's a liaison, 연우 현상이 또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에게 전달될 때는 this year라기보다는 this year, this year 이렇게 연결해서 소리 내시면 훨씬 발음하기가 편하죠. 그렇게 비어 카피캣, Google Listening 1, Autumn was short this year. Alright, Google Listening 2, Autumn was short this year. Good job. Google Listening 3, Autumn was short this year. 되시나요? Alrighty, then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Autumn was short this year, and the season of preparing for a long winter is gone. One more time. Autumn was short this year, and the season of preparing for a long winter is gone.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I won't forget the memories. I, the, 기능어예요. 이번에 will, not에서 will은 사실 조동사인지라 역시 기능어지만 뒤에 not이 붙어서 이와 같이 축약이 되는 경우에는 won't, 강세를 받게 되는 내용으로 변하게 됩니다. 왜? 내용을 전달하잖아요. 아닐 것이다. 기억.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에 I won't forget 이게 아니라 I won't forget the memories 라는 식으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이때 WANT와 WON apostrophe T 이걸 구분하실 때 WON apostrophe T는 워, 워, won't 조금 더 동그랗게 입을 모아서 발음하시면 원하다라는 동사 want와 구분하실 수 있어요. I won't forget the memories.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I won't forget the memories. 천천히 하세요. Google listening 2. I won't forget the memories. Okay. Google listening 3. I won't forget the memories. 잘하시네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try. I won't forget the memories I made in the Russian Far East. 한 번 더. I won't forget the memories I made in the Russian Far East. Excellent. 자, 과연 또 영국식 발음은 어떨지 함께 들어보죠.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Autumn was short this year, and the season of preparing for a long winter is gone. Autumn was short this year, and the season of preparing for a long winter is gone. 2. I won't forget the memories I made in the Russian Far East. I won't forget the memories I made in the Russian Far East.
0: All right,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Autumn was short this year. 올해 가을이 짧았어요. And the season, 계절은 계절인데 어떤 계절? Preparing for. 자, 긴 어떤 무엇이다라고 이어졌는데 계절은 계절인데 준비하는 계절이죠. 뭐를 준비해요? For a long winter. 긴 겨울을 준비하던 그 계절이요. It's gone. 사라졌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Blank that was blank because it was short 했죠. 자,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It was a time. 자, 어떤 시간이었느냐? That was blank. 두 번째 빈칸에는 more precious. 더 귀중한, 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요. It was short. 네, 짧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되겠네요. I won't forget the memories I made in the Russian Far East. 극동 러시아에서 내가 만든 추억들을 저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아쉬워하는 내용이네요. 이렇게 전체 이야기 짧았지만 모두 이해하셨다면 이번에 마지막으로 점검하면서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to today's listening story one final time.
2: Autumn was short this year, and the season of preparing for a long winter is gone. It was a time that was more precious because it was short. I won't forget the memories I made in the Russian Far East.
0: 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캐치하셨겠죠? 내용이 짧다 하더라도 들리지 않는 부분은 반복적으로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배경 지식을 통해서 보면서 내가 저것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저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확인하면서 내용 파악하시면서 들어보는 연습 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www.ebs.co.kr로 오셔서 반복적으로 청취하시고 시청하시면서 연습 많이 많이 해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올게요. See you later. Bye-bye.

Hello, everyone, and welcom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today. Of course, we have another great dialogue that we can use in the office. Now, remember, these expressions that we learn, we can use them outside of the office too. 꼭 뭐 비즈니스 영어만 생각하지 말고요. 아주 실용적으로 바깥에서 뭐 친구들 사이에서도 영어 쓸 수 있는 단어들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So, let's check out what we're going to learn today through our main dialogue. Let's take a look.

clients can be difficult, so be prepared. 자, 고객이 까다로울 수 있으니 준비하세요. Okay. 자, 우리 고객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일할 때 뭐 이걸 원하고 뭐 저거 싫고 뭐 요구 상황이 많겠죠. 그래서 좀 가끔가다 they can seem difficult. 좀 까다로울 수가 있죠. So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our program.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Tall versus high. Tall versus high. Tall 그리고 high 매우 비슷한 단어들이죠. 네, 언제 어디에 써야 되나요? 네, tall부터 시작해 볼게요. Tall 키가 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 연습해 볼게요. 네, 외래어로도 우리가 tall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국식 발음이고 영어로 사용하실 거면 이 입술이 동그랗게 되면 안 되고 턱 내리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tall. Tall. Very good. 이렇게. 그리고 중간 모음 소리를 조금 더 길게요. 네. 전체적으로 영어 모음 소리들이 좀 더 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Tall. 그리고 tall. Tall. Tall. Okay. That's the difference. Okay. Let's take a look at the nuance difference. Okay. Tall은 이 사람, 건물, 나무가 수

수직으로 가늘고 높을 때 주로 tall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So we use the word tall to refer to people or buildings and trees that where the height is very high, right?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My friend is quite tall. What tall buildings! She's tall for her age. Tall. 키가 큰. Tall.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My friend is quite tall. 내 친구는 키가 꽤 커. 여기서는 quite는 꽤라는 말이죠. 꽤 키가 크다. Tall. My friend is quite tall. My friend is quite tall. 네, 여기서는 사람의 키를 얘기를 하니까 tall 단어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 문장이요. What tall buildings? 뭐 뉴욕에 와가지고, what tall buildings? 정말 높은 건물들이야. 이거는 감탄사식으로 말하는 거죠. What 뭐뭐? 이거는 감탄사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 패턴은 what tall buildings? 그래서 빌딩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tall가 적합하겠죠?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She's tall for her age. 자, she's tall. 그녀는 키가 커. For her age. For her age는 나이 비해. She's tall for her age. She's tall for her age.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She's tall for her age. She's tall for her age. 네, tall 이해 잘 하셨죠? 다음은 high로 넘어갈게요. 네, high는 높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 연습해 볼게요.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high 그리고 이거는 하이 이렇게 나누지 마시고 연결해서 high, high 하고 발음 똑같아요. high, high. Okay, very good. 네, high. tall하고 tall이 아니고 tall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나요? 네. high 같은 경우는 산, 절벽, 벽이 바닥을 기준으로 전체 높이가 높을 때 high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Okay, so we use the word high to refer to the overall height of something starting from the ground. And usually we refer to things like walls or mountains and things like that.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e house has high ceilings. My kite flies high in the sky. They went up the high mountain. High, 높은. High.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 house has high ceilings. 네, 천장 같은 경우는 tall보다 high가 적합합니다. 그 집엔 천장이 높아. The house has high ceilings. 네, 그래서 키가 큰보다는 높은, 네, 더 가깝죠? 두 번째 문장이요. My kite flies high in the sky. 네, 이것도 키가 큰 것보다는 뭔가 높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my kite flies high in the sky. My kite flies high in the sky.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들은 높은 산에 올라갔어. 네, tall보다 high. 산, 특히나 산에 대해서 얘기할 때 high를 더 많이 사용해요. They went up the high mountain.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They went up the high mountain. They went up the high mountain. 네, 정리해 드릴게요. Tall, 키가 클때 tal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tall 많이 사용하고 거기다가 나무 혹은 건물 같은 것도
tall라고 합니다. High 같은 경우는 벽 혹은 산.

산 혹은 절벽 같은 거를 high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더 높을 때, 키가 클 때, 높을 때는 high. 오케이? 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My friend is quite tall. My friend is quite tall. My friend is quite tall. My friend is quite tall. My friend is quite tall. The house has high ceilings. The house has high ceilings. The house has high ceilings. The house has high ceilings. The house has high ceilings. Well done, everyone.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at www.evse.co.kr. All you have to do is look up our program,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Okay? The more you practice, the better. 그래서 시간 되시면 다시 보시면서 같이 노트도 이제 필기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Okay? Remember, practice makes perfect. Okay?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온라인 수업에 관련된 주제들을 쭉 정리해서 하나하나 소주제별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온라인 수업 준비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다면 오늘은 온라인 수업 진행입니다. 이 주제들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하게 되는 비대면 수업, 원격 화상 수업 이 주제 때문에 저희가 하나씩 정리를 해보고 있는 거죠. 자, 진행 단계에서 또 쓸 수 있는 표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준비 단계는 지난 시간에 좀 정리가 됐고요. 자, 수업을 듣는다는 내용을 곧장 해야겠죠. 수업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다, 집에서 수업을 듣다, 화상회의로 수업에 참여하다, 진행 자체니까. 그죠? 그러면 수업을 듣다라는 표현은 뭐 take classes, 그죠? take classes, 수업 듣다라는 얘기죠. 동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attend. 저것은 참석 동사거든요. attend a wedding 하면 결혼식에 참석하다는 뜻인데 attend classes 해도 수업 참석, 즉 수업 참여의 의미가 있습니다. 온라인만 붙이면 돼요. attend classes online 하면 온라인상에서 수업에 참여하다. take classes online 이것도 온라인상으로 수업에 참여하다, 수업을 듣다 이런 얘기죠. 들어보세요.
1: attend classes online. attend classes online. Take classes online. Take classes online.
0: Very good. 자, 집에서 수업 듣는 건 재택근무 때도 저희가 from home을 썼던 기억 혹시 나시나요? Work from home.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저희가 표현 정리를 예전에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재택근무 work from home. Attend classes from home. 집으로부터의 의미로 from을 관용적으로 많이 씁니다. Attend classes from home.

0: A lot of students had to attend classes from home. 이렇게 from의 의미로 들어보세요.
1: Attend classes from home. Attend classes from home.
0: Okay? 재택의 의미는 from home, 집에서 수업 듣다. 화상회의, video conferencing이라고 소개를 한번 해드렸거든요. 뭐뭐로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야기할 때 이 단어 상당히 유용합니다. 전치사인데요. via라고 읽어요. via. 중고등학교 때 좀처럼 잘 못 봤던 전치사입니다. via video conferencing. 화상회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 단어로 붙였었어요, 심지어. via video conferences. A lot of students attend classes from home via video conferencing. 붙이면 돼요. 화상회의 프로그램 같은 걸로 집에서 수업을 많이 듣는다. 들었다, 듣는다, 그래 왔다. 이런 식으로 들어보세요.
1: Via video conferencing. Via video conferencing.
0: 네, 이 자리에는 via email, via text 이런 식으로. 이메일로, 문자 메시지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자, 많은 대학생들이 집에서 수업을 들어야 했다. 자, 대학생들은 진짜 거의 두 학기를 거의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집에서 수업을 계속 들었다. 그런 얘기할 때 아까 attend classes 하도 될 것 같고 대학생들이니까 many college students had to attend classes 이 부분만 잘 처리하세요. From home. Many college students had to attend classes from home. From home. 집에서 수업을 많은 대학생들이 들어야 했다. 항상 네 군데 들어보세요.
1: Many college students had to attend classes from home. Many college students had to attend classes from home.
0: Okay. 자, 뭔가 이제 화상회의 프로그램이나 플랫폼을 이용해서 수업을 다 같이 참여를 하려면 제일 먼저 계정을 세팅을 해야 되겠죠. 뭐 계정 없이 들어갈 수 있는 플랫폼도 많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계정 세팅을 많이 하죠. 그거부터 시작해볼까요? 단체 채팅방 운영하면서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고 링크를 또 공유를 많이 해야 됩니다. 수업 링크도 공유해야 되죠. 부가자료 링크도 공유해야 되죠. 서로 링크로 공유를 많이 해야 이제 아무래도 그게 수업이 잘 진행이 되겠죠. 계정, account라고 하죠. account. 자, set은 그냥 영어 단어니까 set up an account. 여기다 up을 붙이면 훨씬 의미가 확실해집니다. 세팅한다는 얘기예요. set up an account. You have to set up an account. 본인의 어떤 계정을 세팅을 해야 됩니다. 들어보세요.
1: Set up an account. Set up an account.
0: 회원 등록을 안 한다 하더라도 회의방에 들어갈 때 뭘 세팅해야 돼요? 본인 아이디 세팅해야 되죠. 뭐 얼굴도 세팅해야 되죠. 이런 것들. Set up an account. 수업 참여 account. 계정을 세팅해야 되고. 그 다음 단체 채팅방. 많이 들어보신다는데 단체가 뭐예요? Group chat room. Group chat room. 그죠? 그러니까 뭐 화상 프로그램 플랫폼과 별도로 그죠? 그냥 단체 채팅방 같은 데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같이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수업도 잘 진행이 되는 거고 소통이 매우 중요하죠. 원거리에서 해야 되니까. Group chat room. 단톡방 운영 거의 필수라고 봐야 되겠죠? Group chat room. 들어보세요.
1: Group chat room. Group chat room.
0: 그 다음에 링크 공유는 되게 쉬워요. 그냥 여러 링크를 공유하죠. 그럼 뭐 예를 들어 수업 링크 그것을 공유하다. Share 다음에 링크인데 중간에 관사 하나 넣어줄게요. Share the link. Share the link. Teacher share the link. In group chat rooms. 이렇게 가도 되겠네요. 단체 채팅방에 링크를 공유한다. 들어보세요.
1: Share the link. Share the link.
0: 자, 그 문장 그대로 만들어 볼게요. 요 두 개 합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링크를 일반적으로 공유한다. 일반화 시킬게요. 복수형 붙여서. 선생님들, 예를 들어 뭐 teachers 앞에 더 붙여서 the teachers, 선생님들이 share the link, 링크를 공유한다. In 어디서? Group chat rooms. S 붙여서 일반화. The teachers share the link in group chat rooms에서 단체 채팅방에서 링크를 선생님들이 공유해 주신다. 됐죠? 들어보세요.
1: The teachers share the link in group chat rooms. The teachers share the link in group chat rooms.
0: 일반화시킨 문장이니까 S를 붙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집중해야 되죠. 선생님 말씀에. 아무래도 진행, 수업 진행을 원격으로 하다 보니까 화상으로 나오는데 일단은 선생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과제 제출 같은 것도 이제 다 채팅방에 한다든가 이메일로 한다든가 어디에 올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과제 제출도 다 온라인상에서 하게 됩니다. 집중하다 영어로 집중하다 attention 그죠? Pay attention to pay attention to 강세 attention pay attention to 자 요 말은 집중하다 의미로 여러분이 그냥 가장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다른 표현 고민하지 마시고 요거 쓰세요. 들어보세요.
1: Pay attention to pay attention to
0: 선생님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teachers 뭐뭐뭐 이렇게 가기보다는 what the teacher is saying. 의문사 절습시다. 이게 훨씬 더 세련된 영작입니다. What the teacher is saying.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영어에선 풀어줍니다. 그게 정말 진정한 영어예요. What the teacher is saying. What the teacher is saying.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된다. 들어보세요.
1: What the teacher is saying. What the teacher is saying.
0: 마지막으로 과제 제출하는 걸 뭐라고 할까요? 제출. 구동사 하나 필요하거든요. 제출하다. 뭐로 제출해요? 손으로 제출하죠. Hand in assignments. Hand in assignments. 손이 주어예요. 저기 동사예요. Hand in 강세 뒤에 assignments 혹은 turn in assignments. Turn in 힘 뒤에 assignments. 과제에다 복수 붙여서 과제를 제출하다. Students have to turn in assignments. Students have to hand in assignments. 제출하다. 들어보세요.
1: Turn in assignments. Turn in assignments. Hand in assignments. Hand in assignments.
0: 문장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해. 비대면 수업 때, 원격 화상 수업 때 선생님 말씀 잘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 You have to pay attention to what the teacher is saying. 선생님 말씀 이렇게 풀었죠? You have to pay attention to, 집중해야 된다. What the teacher is saying. 들어보세요.
1: You have to pay attention to what the teacher is saying. You have to pay attention to what the teacher is saying.
0: 좋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온라인 수업 진행 관련된 단어들 오늘 정리를 해보고 표현으로 만들어서 문장에 넣어봤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다. 자, 동사 두 개죠. Attend도 좋고 take도 좋고요. Attend classes online. Attend classes online. 복수형 붙여주고 표현으로 들어보세요.
1: Attend classes online. Attend classes online.
0: 자, 필수적인 게 단체 채팅방이죠. Group chat room. Group chat room. 두 개 단어의 조합은 앞에 힘 줍니다. Group chat room. 들어보세요.
1: Group chat room. Group chat room.
0: 마지막, 집중하다. Pay attention to. Pay attention to. 교실 수업 때보다 더 집중해야 되죠? 화면으로만 딱 보이니까 집중을 해야 선생님 말씀이 잘 기억이 나고 그렇습니다. 들어보세요.
1: Pay attention to. Pay attention to.
0: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온라인 수업 진행 관련된 표현들과 단어들을 정리해서 연습을 해봤습니다.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자, 오늘 방송이나 그 전 방송들 혹시 다시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무료로 이용하시고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오픈 단톡방에 저희 방송 제목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EBS 1004 참여 코드 넣고 들어오시면 돼요.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제가 질문 답변 직접 드립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표현은요.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앞으로 어떠한 상태에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How was? 하고 나서 궁금한 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날씨가 어떤지 혹은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 How was? 궁금한 일 혹은 여기처럼 궁금한 대상을 얘기를 해서 그 대상이 어떻게 지냈는지를 물어볼 수 있는 안부의 표현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핵심 문장으로 주말 잘 보내셨나요? 라는 질문을 바로 How was? 궁금한 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이 어떻게 라고 얘기를 할 때 의문사가 뭐가 떠오르죠? 그쵸, 바로 how가 떠오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어 배웠을 때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런 것들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how 하고 나서 비동사 궁금한 대상 혹은 궁금한 일이었습니다. How are you가 여기에서 나왔던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궁금한 것 혹은 궁금한 일에 대해서 현재로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is나 혹은 are 넣어서 how is 궁금한 일 혹은 how are 궁금한 대상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현재에 대해서 현재 상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어땠는지에 대한 과거를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is가 뭘로 달라지면 될까요? 그렇죠? 바로 how was 하고 나서 궁금한 대상이나 일을 말씀해 주시면은 그 대상이 어땠나요? 라는 안부의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궁금한 대상 혹은 궁금한 일을 바꿔가지고 how was 궁금한 일, 궁금한 대상으로 그게 어땠었나요?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 어땠어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자, 그럼 주말, 그쵸? 바로 weeken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주말이 어땠나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바로 How was? 하고 나서 Your weekend. How was your weekend?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주말 잘 보내셨어요? 주말 어땠나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How was your weekend? 한 번만 더. 시작! How was your weekend?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주말 잘 보냈어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여러분이 하루를 마무리했었을 때에 오늘 별일 없었어요? 하루 잘 보냈어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당신의 하루가 어땠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되겠죠. 당신의 하루는요, 바로 How was your day?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How was your day?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오늘 별일 없었어요? 라는 안부의 질문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How was your day? 한 번만 더. 시작! How was your day?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오늘 별일 없었어요? 오늘 하루 잘 보냈나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시험 가지고 물어보도록 하죠. 시험을 치고 나왔을 때, 그쵸? 시험 잘 봤어요? 시험 잘 보셨나요? 라는 질문은 어떻게 물어보시면 될까요? 그쵸? 시험은 test나 혹은 exam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How was your test? 혹은 How was your exam?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쵸? 시험 어땠어요? 시험 잘 봤어요? 라는 안부의 질문 How was your test?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How was your test? 한 번만 더. 시작! How was your test?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약간 발음적인 포인트를 하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How was your test?보다 어떤 게 조금 더 익숙하세요? 그렇죠? How was your test? 이렇게 연결되는 게 조금 더 익숙하실 겁니다. 그래서 How was를 How was your? 이렇게 조금 연결해서 연습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How was your test? 해서 시험 잘 보셨나요? 라는 안부의 질문 한번 해봤고요.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면접 잘 봤어요? 면접은 어땠어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이라는 거는요, job interview 혹은 그냥 interview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면접 잘 봤어요? 바로 how was your interview 혹은 how was the interview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그렇죠. 면접은 어땠어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번에도 how was your 혹은 how was the interview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How was the interview? 한 번만 더. 시작. How was the interview? 라고 얘기를 해서 면접 어땠어요? 잘 봤어요? 라는 안부의 질문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궁금한 일이나 혹은 궁금한 대상을요, 어땠어요? 라고 안부로 물어보고 싶어요. 그럴 때는 how was 궁금한 대상 혹은 궁금한 일을 넣어서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면 그거 어땠어요? 잘했어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면서 원어민 음성 들어보도록 하죠.
1: How was your weekend? How was your weekend? How was your day? How was your day? How was your test? How was your test? How was the interview? How was the interview?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응용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문장 한번 살펴봤어요. 주말 잘 보냈어요? 그렇죠. 바로 How was your weekend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또 물어볼 수 있는 질문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는요, 지금 잘 보내고 있는 중이에요로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How is your weekend? 혹은 거기에다가 뒤에 going까지 붙여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How is your weekend going?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은 going 빼고 How is your weekend?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지금 주말 어떻게 보내고 있어요? 잘 보내고 있어요? 라고 지금 잘 보내고 있는지를 얘기를 할 수 있는 질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응용이 또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How is 궁금한 일 going?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죠. 그 일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라는 문장을 여러분이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거 떠올려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How is your weekend going? 한 번만 더. 시작. How is your weekend going?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주말 잘 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라는 응용 문장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도 한번 보도록 하죠. 하루 잘 보냈어요? 혹은 어떻게 하루 보냈어요? 별일 없었어요? 라는 질문을 How was your day?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응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회사에서 별일 없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회사에서 라는 장소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장소를 얘기를 할 때는요, at이나 혹은 in을 얘기를 하는데요. 되게 회사에서 라고 얘기를 할 땐 요 표현 떠올려 주시면 좋습니다. 바로 at work. 요것이 바로 회사에서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How was your day at work?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회사에서 별일 없었어요? 라는 안부의 질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How was your day at work? 한 번만 더. 시작. How was your day at work? 라고 얘기를 해서 회사에서 별일 없었는지 라는 장소까지 넣어서 질문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걸 안부를 물어볼 때 그거 어땠어요? 그거 잘했어요? How was 궁금한 일 혹은 궁금한 대상으로 물어보는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Thanks for joining the program. I'm your host, Jake, who is always here to you.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근철입니다. 매일 10분 영어고요. 그 중에서도 하루 딱 한 문장으로, 그렇죠? 다시 한번 시도해보는 거죠. Try again. 오늘은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지체 없이 바로 출발합니다. 단, 숙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즐거운 도전부터 가겠습니다. 빰빰빠람빰빰,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네,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내용은 머릿속에 장면 떠올리시면서, 야, 내 손금을 봐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한명 알고 있어. 손금을 보다, 막 어렵잖아요, 느낌이. 그런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누군가를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할 때, 예,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내가 알다. I know someone. 되게 쉽죠? 근데, 뭐만 하는 사람일까? 여기 나온 것처럼, who 쓰시면 돼요. 이거의 어감은요, 어느 상황에서 필요할까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누구다라고 적시하진 않지만, 거기에 내가 이런 사람 알고 있는데, 혹시 관심 있어? 이 정도의 느낌으로 가볍게 던질 때쓸수 있는 표현이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coming up, try it out. 스텝 1. 자, 뭐뭐하는 사람을 알고 있어 해서 뒤에 다 똑같고요. 앞에 독서, 기금을 조성하는, 사람을 돕는, 작곡을 하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I know someone 까진 쓰세요, 그냥. 그죠? 근데 who 다음에 동작을 쓰시면 되는 거죠. 독서를 많이 하다. 그러면 책을 읽는 게 뭐예요? read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읽는 거니까 someone read가 아니고 someone reads죠. 그래서 I know someone who reads, 그 다음에 많이니까 a lot. 그래서 I know someone who reads a lot. 이렇게 쓰시면 돼요. I know someone who reads a lot. 동작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금을 조성하는 사람을 한명 알고 있어. 이렇게 뭐 경제적인 것도 쓸수 있잖아요. 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I know someone 똑같이 쓰세요. 3분의 2가 해결됐고요. 기금을 조성하다가 되게 어려울 것 같죠? 그런데 바로 동사, 기금이 쌓이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동사 raise를 쓴다는 거 하나 알아두세요. 그래서 I know someone who raises funds라고 합니다. 그래서 FUND가, 예, 우리가 fund라고 하잖아요. 거기다 보통 복수 형태를 많이 쓰니까 who raises funds. 아니면 이거 대신에 who raises money. 돈을 그렇게 기금을 조성하다라고 funds 대신에 쉬운 단어 money, money, money. 예, money 해도 그걸 쓰시면 되겠죠. 물론 그게 제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람을 돕는 사람을, 예, 나는 한명 알고 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I know someone who helps people. 그런데 만약에 poor people. 그렇죠? 예, 힘든 사람들을 돕는다. People in need.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다. 이렇게 확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다 쓰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I know someone 다음에 동작만 쓰시면 돼요. 작곡하는 사람을 한명 알고 있어 라고 할 때요. I know someone. 작곡하다 뭐예요? 그렇죠? compose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쉬운 단어가 쓰는 거잖아요. 노래를. 우리가 노래를 작곡. 그래서 writes. songs 아니면 who writes 다 좋습니다. writes songs 아니면 music이라고 쓰셔도 되겠네요. who writes music. 자, 네 가지는 여러분 다 이제 연습하실 수 있겠죠? 보고 읽는 거 의미 없더라. totally meaningless. 그러니까 바로 you'll be given your own chance to speak it out loud. then repeat it after me. 가볼까요? 첫 번째. 나 독서 많이 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your turn. 네. I know someone who reads a lot. 됐죠? 자, 두 번째는요. 기금을 모으는 사람, 조성하는 사람을 내가 알고 있는데. Your turn. 그렇죠. Who raises funds? 이런 식으로요. I know someone who raises funds. 자, 세 번째는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니까. 자, your turn. 네. 그래서 I know someone who helps other people. 아니면 그냥 people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맨 마지막으로요. 그렇죠? 예, 작곡하는 사람을 내가 알고 있어요. 라고 해서, your turn. 네, I know someone who writes music. 하시면 딱 어울립니다. 자, 그러면 이걸 좀더 확장시켜 볼게요. Here we go. Step 2. 내 손금을 봐줄 수 있는 사람을 한명 알고 있어. 이거 어려운 것 같지만 핵심은요. 내가 알고 있다. I know someone까지 하세요. 그렇죠? 근데 손금을 보단 뜻은 뭐예요? 손에 난 금을 읽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영어에도 이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who reads라고 합니다. 근데 그럴 수 있다라고 쓰는 어감은 who can이라고 쓰면 되는 거잖아요. Someone who can, can. 그래서 I know someone who can read your palm. palm이요. l이 묵음이에요. 이거 팔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팜 하면 바로, 예, 바로 손바닥을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예. 물론 손 등은 뭐라고 합니까? 또 이렇게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까 봐. 그러면 the back of your hand. 그렇죠? 손 등은 back of your hand. 손의 뒷부분이니까. 손바닥은 따로 이름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palm이라고 씁니다. P-A-L-M. 됐죠? 뭐 여러 번 읽을 거면, 여러 손을 읽을 거면 read your palms 하고 S 붙여도 상관없고요. 됐죠? 자, 고양이 10마리를 키우는 사람을 한 명 알고 있어. 자, 한번 가볼까요? I know someone. 그렇죠? 예, 현재 키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바로 who's raising. raising이 바로 아까처럼 올리다, 모으다는 뜻도 있지만 무엇을 키우다. 왜? 동물이 점점 크면은 올리는 거잖아요. 식물도 이제 키가 크는 거고 동물도 키가 크니까 그래서 raise라는 단어가 키우다는 뜻이 있습니다. 10 cats. 10마리의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을 실제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사람이 작곡가예요. 드라마 작곡가. 그래서 예, 진호야, 프로그램 잘 보고 있지? 자, 우리 조진호 씨, 저희 프로그램 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 cats. Isn't that amazing? 그 문제로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한 명 알고 있어. 그러면 I know someone.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Who can help you? 그죠? 바로 help you. 근데 그것의 그런 문제, 그럴 때는 바로 with that이라고 쓰시네요. I know someone who can help you with that. With that problem. 다 상관없습니다. 자, 앞에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요. 여러분, 두 번 더 마무리 깔끔하게 해보는 시간이죠. Try it again.

Alright, let's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상대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와, 네 손금 봐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아는데. 그랬더니, 정말? 나는 네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한 술 더 뜨네요, 그죠? 자, 한번 가볼까요? I know someone who can read your palm. 됐죠? 네, 그랬더니 바로 얘기합니다. Really? I know someone who can read your mind. 그래서 마음을 읽다는 read your mind. Read your palm은 손금을 보다. 전부 다 read를 쓴다는 게 신기하죠? 이것도 한번 연결고리에서 만들어드렸고요.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then you know what to do. Visit our website, ebs.co.kr. 함께 해주시고요. 주위에 함께 나누면서 또 행복한 시간, 뭐 스터디 그룹을 만드셔도 좋고요. 가족끼리 하루 한 문장씩 던져주면서 네, 연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Thanks a lot. See you next tim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있게 배우는 영문법 기초 Grammar Inside의 김승규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방인 그리고 패스트라는 책으로 잘 알려져 있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죠. 알베르 까미가 했다라고 전해지는 아이들이 원하는 좋은 부모의 모습을 그리는 그런 문장 제가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 문장 만나보도록 할게요. Don't walk behind me. I may not lead. Don't walk in front of me. I may not follow. Just walk beside me and be my friend. 자, 과연 이 문장들이 어떤 뜻이기에 아이가 원하는 좋은 부모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하게 되는 걸까요? 그 내용 함께 살펴볼게요. 오늘의 문장의 핵심은 다시 한번 조동사 may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조동사 may에 대해서 살펴봤거든요. 자,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may를 가지고 우리가 허락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있다는 거죠. 그 예문 이렇게 살펴봤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May I borrow your phone? May I borrow your phone? 내가 당신의 핸드폰을 빌려도 될까요? 라는 허락을 구하는 문장. 이럴 때 may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살펴봤죠. may를 가지고 우리가 기원문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뭐 이기를 바래요와 같은 뜻을 전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살펴봤던 예문 중에 요거 기억나실 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두 번 가요. 시작. May your journey be safe. May your journey be safe. 당신의 여행이, 당신의 여정이 be safe, 안전하기를 이란 뜻이라는 거 살펴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may의 쓰임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의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may의 조금 다른 쓰임에 대해서 공부를 해줘야 돼요. 자, 쓰임 자체는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may 다음에 동사 원형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사실 may는 원래부터 조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 들어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포인트는 이 may가 뭐뭐일 수도 있다, 뭐뭐 할 수도 있다와 같은 추측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뭐뭐 할 수도 있다, 뭐뭐 일 수도 있다라는 우리말 그 해석 자체에 집중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 그점 생각해 보시면서 몇 가지 예문 같이 읽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소리 내서 읽어 보죠. 자, 갑니다. 시작. She may attend the meeting on Tuesday. She may attend the meeting on Tuesday. She may attend. 그녀가 참석할 수도 있어. 라고 지금 우리는 추측한다는 거예요. 자, she will attend라고 조동사 will을 써버리면요. 그녀는 참석할 거야 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녀가 참석할 수도 있어. 참석할지도 몰라. 정도의 그 추측의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살려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She may attend the meeting. 그녀는 그 회의를 on Tuesday, 화요일 날 하는 그 회의잖아요. 아, 거기 참석할지도 몰라. 참석할 수도 있어요. 정도로서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추측의 뉘앙스. 이거 잡아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 문장도 같이 볼게요. 두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I may need some time to think about it. I may need some time to think about it. 자, may를 빼고 I need some time이라고 하면 난 시간이 필요해라고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시간이 좀 필요해. 근데 거기에 may를 넣었죠. 살짝 어떤 그런 추측의 뉘앙스를 더해주는 겁니다. 내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요렇게. 살짝 뉘앙스가 바뀌는 거볼 수가 있죠. I may need some time. 근데 뭐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To think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라는 뜻이 됩니다. 뭔가 내가 결정을 내려야 하나 보죠. 근데 아, 저좀좀 시간이 좀 필요한데 어떻게 괜찮을까요? 와 같은 말을 하려고 할 때. 이 문장 그대로 I may need some time to think about it. 활용해 주실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may가 이런 추측의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구나. 갖고 있기도 하다라는 것을 살펴봤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의 문장 돌아가서 해석을 해볼게요. 자,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감정이입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Don't walk behind me. 내 뒤에서 걷지 말아주세요. 왜? 왜? I may not lead. lead가 이제 앞장서다인데, I may not. 내가 앞장서지 않을지도 모르니까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너무 나를 믿고, 네가 그냥 알아서 가봐. 라고 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왜? 내가 앞장서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Don't walk in front of me. 내 앞에서도 걷지 말아주세요. 왜요? I may not follow. 내가 따라가지 않을지도 모르니까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말하자면 길을 다 정해놓고 나한테 따라와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왜? 내가 안 따라갈지도 모르니까요.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하는 말인 겁니다. Just walk beside me. 그냥 제 옆에서 걸어주세요. And be my friend. 그리고 제 친구가 되어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느껴야 되는 거. 아, 그래. 옆에서 같이 걸으면서 친구가 되는 게 좋은 부모의 자세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는 점이 되겠고요. 아, 보통 이게 이제 이 명언, 알베르 까미가 했다라고 많이들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요, 까미가 한 말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 자체, 아주 좋은 뜻을 담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곰곰이 되새겨 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여기 사용된 추측의 의미 may 생각해 보시면서 다음 문장들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제가 좀 있어요. 이런 말 우리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이거 난이도가 꽤 높은 게요. 왜냐면 문제가 좀 있어요라는 우리나라 말에는 주어가 없어요. 그때 그냥 we 써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may have 써주시면 되는 거죠. 뭘 갖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문제를. A problem을. We may have a problem. We may have a problem. 이렇게 말해주시면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을지도 몰라. 그게 의역돼서 우리말로 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정도의 뜻이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워낙 많이 쓰는 말이니까 이 문장 그대로 외워주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이 문장도 말해볼게요. 그 음식 먹기 전에 유통기한을 좀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요. 라는 말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누가 먼저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겁니까? 뭐 누가 됐든 상관없는데, we, 우리라고 해볼게요. 우리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필요할지도 몰라요. 뭘 필요할지도 몰라요. 자, 차근차근 만들어 볼게요. We may need.
우리가

필요로 할지도 몰라요. 뭘 하는 걸 필요로 할지도 몰라요.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것을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To check the expiration date. To check the expiration date. 뭐 하기 전에? 그 음식 먹기 전에. Before eating that food. Before eating that food. 문장 그래서 어떻게 완성이 됐어요? We may need to check the expiration date before eating that food. 완성된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긴 문장이었지만, 자,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내용 살펴봤습니다. 좋은 부모의 자세, 기억하는 의미에서 오늘의 문장 잊지 마시고요. 저는 김승규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See you soon!

0: Hi guys, it's the second day of the last week of our show. But that's okay. We'll do more fun stuff later, I guess. 안녕하세요. 우리 피트윗핏의 두 번째, 마지막 주의 두 번째 날입니다. 우리 역시 숙면에 좋은 요가 자세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영어 먼저 배우고 가겠습니다. Let's go! I love your loafers. Thanks, I got it for $50.
1: That's such a ripoff. They look like they should be $20. But you said you loved them.
0: 네, 대화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요, rip off라는 표현이에요. rip off, 찢어내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는데 무슨 뜻인지 우리 대화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I love your loafers 이렇게 시작해요. I love your loafers.
0: 우리 로퍼라고 하죠. 약간 단화 같은 그런 신발을 loafers 이렇게 똑같이 로퍼, loafers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I love your loafers. 네 로퍼 너무 마음에 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thanks, 고마워. I got it for $50 이러죠. 나 이거 50불에 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1: That's such a rip-off 이러죠. That's such a rip-off.
0: 찢어냈다 이런 뜻 아니고요. 너무 비싼 것 있죠. 내가 보기에는 별로 비싸 보이지 않는데 이거는 너무 가격을 높게 측정한 것 같아. 바가지라고 하죠. 그 너무 바가지다 이렇게 rip-off 딱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they look like they should be $20 이러죠. 무슨 약간 20불처럼 보이는데 they look like they should be $20. 20불 이어야만 할 것 같은데 무슨 50불이나 해 바가지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but you said you loved them 이러죠. 야, 너 마음에 든다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화가 끝났어요. Rip off 뜻 확실히 아시겠죠? 두 번째 대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1: How much is this teddy bear?
2: $120.
1: Whoa, that is a rip off.
2: No, it isn't. It helps you sleep at night.
0: 네, 두 번째 대화도 보겠습니다.
1: How much is this teddy bear? 이러죠.
0: 이 곰돌이 인형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Teddy bear. 곰돌이 인형 얼마예요? 그랬더니 $120. 이러죠. 120불입니다. 비싸죠. 120불이래요. 아이고.
1: Wow, that is a rip-off. 이러죠.
0: 아우, 잠깐만, 잠깐만. That is a rip-off. 너무 이거 바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1: No, it isn't. 이러죠.
0: 아니에요, 바가지 아니에요. It helps you sleep at night. 이러죠. 숙면을 도와준대요. 밤에 잘 때 도와준대요. 뭐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rip off 바가지란 뜻입니다. 그래서 rip off 배웠고요. 우리 요가하러 이제 갈게요.
3: Alright, second pose of the week. It's going to be flipped frog. The flipped frog. I named it. First, start on your bed. Or not.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start on your bed, or not. All right. Lie down.

같습니다. 숙면에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영어 표현은 우리 rip off 같이 배워봤습니다. 아, 너무 바가지야. 저 너무너무 비싸. 저렇게 비싸 보이는데 저렇게 비쌀 게 아닌데.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딱그 표현이니까 rip off 잘 활용해 주시고 그럼 우리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4: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에 우리가 쭉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바로
1: Planning입니다.
0: 네,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계획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오늘의 핵심 내용부터 소개를 해볼까요?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 like to plan and be spontaneous.
0: 저는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아하고 and be spontaneous, right. 즉흥적인 것도 좋아합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1: 리처드 씨입니다.
0: 네, 리처드 씨의 이야기가 1분 정도 되는 분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짧은 요약 문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 That's right. Let's take a look at his speaking summary. 리처드 씨,
0: 나와주세요.
2: I prefer to plan out my work schedule weeks or even months at a time. I prefer to plan out my work schedule weeks or even months at a time. I prefer to plan out my work schedule weeks or even months at a time.
0: 네, 리처드 씨가 미리 계획을 세우는 걸 좋아한다는 말을 이 요약 문장에서 먼저 하고 있는데요. 문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So Richard said, I prefer to plan out my work schedule weeks or even months at a time.
0: 네, 마지막에 나오는 at a time 하면은 한 번에 라는 뜻인데,
1: yes.
0: 네, 그래서 뭐 one at a time 하면 한 번에 하나씩, 아니면 one person at a time 하면
1: yes.
0: 한 번에 한 명씩 뭐 말하세요, 나오세요 이런 말이 되겠죠. Mm-hmm. 그래서 I prefer to plan out my work schedule weeks or even months at a time. Mm-hmm. 한 번에 몇 주씩, 몇 달씩 업무 일정을 계획 짜놓는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1: Wow,

0: Christmas, even if it was summertime. So planning is a really useful tool, but I think living by the spur of the moment is also really good.
1: I am really impressed with the fact that you said you plan your Christmas videos in summer. That's the only thing I'm stuck on right now. Like,
2: 사실,
1: I need to do that.
2: 크리스마스에는 어떤 비디오를 만들지는 예상하기 쉬우니까 그런 거는 뭐 할 수 있다고 쳐도 정말 몇 달 계획을 미리 세우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1: Yeah, that's 네. awesome.
3: That is awesome because mm-hmm. especially when you have a lot of videos to make, mm-hmm. a lot of things to do.
1: And when you are your own boss and you make your own schedule, 네. sometimes it's you get not, a little bit lazy.
2: It's not easy. Right? 네,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 줄 한 줄 공부 시작해 볼까요?
1: Sounds great.
0: Let me ask you something. Do you like spontaneous activities or do you like planning out your day and planning out events in the future? I actually like both.
1: Let me ask you something.
2: 네, let me ask you something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Mm-hmm. 어떤 질문을 하고 있죠?
1: Do you like spontaneous activities or do you like planning out your day and planning out events in the future?
2: 네, 둘 중에 어떤 쪽인지를 묻고 있어요. Mm-hmm. Do you like 즉흥적인?
1: Spontaneous. Spontaneous.
2: 네, 계획을 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spontaneous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Mm-hmm. 계획성의 반대말처럼 느껴지는데
1: yep.
2: 그래서 Do you like spontaneous activities? 그러니까 mm-hmm. 즉흥적인 활동이라는 것은 계획하진 않았지만 지금 여기 들어가 볼까? 여기 가볼까? 이거 할까? 라고 갑자기 생각해내는 걸 말하죠.
1: Mm-hmm.
2: 그런 걸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Or do you like planning out your day? Plan out something. You can plan something too, but you can plan something out.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mm-hmm. 완결 뭐 이런 의미를 좀 더 부여해 주는 건데 그래서 계획을 짜는 거 그다음에 plan out events in the future 앞으로 할 일들을 계획을 짜는 걸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Mm-hmm. 아니면 첫 번째 즉흥적인 활동을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1: Mm. All right. Mm-hmm. And he tells us about himself. He says, I actually like both.
2: Mm. I actually like both. Mm. 여기서 both를 듣고 둘 다가 뭐였는지는 이제 앞부분을 잘 들으셨어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1: Of course, spontaneous activities or planning everything.
2: Exactly. 그래서 즉흥적인 활동도 좋아하고 계획을 다 짜는 것도 좋아한다고 합니다.
1: Hmm. Let's look at the next part.
0: I like spontaneity and I like making a solid plan for what's going to happen today, what's going to happen this week, and actually what's going to happen this year, next year, what's my five-year plan.
1: I like spontaneity. And I like making a solid plan for what's going to happen today, what's going to happen this week.
2: 네, spontaneous라고 하는 즉흥적인이라는 형용사의 명사 형태가 다시 나오고 있죠, 여기서.
1: That's right, and it is spontaneity. Spontaneity.
2: 네, 즉흥적임 또는 즉흥성인데요. 그래서 I like spontaneity. 저는 즉흥성, 즉흥적인 것을 좋아하고 and I like 그러니까 이것도 좋아하고 여기서는 구분이 문장으로는 뭔가 이것도 좋아하고 이것도 좋아하고 병렬 구조인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되는 것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죠, 사실은.
1: Yeah, it's opposite. That's 네. why I was like, and I like making this.
2: 그래서 중간에 and가 but 이랬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1: Yes, 네. in this case.
2: But also.
1: Yeah, 네. I think but would be a little bit better.
2: 네,
1: yeah.
2: 의미 전달을 할 때는 더 효과적이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and I like making a solid plan for what's going to happen today. 오늘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한 solid plan. Solid라는 것은 여러 뜻 중에 고체가 있어요. 고체. Liquid, 액체 말고.
1: Oh, yeah.
2: 고체.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계획인 거예요.
1: Yeah, so a good plan. It doesn't have holes, right?
2: 네.
1: It's going to work. Mm-hmm. It's thorough.
2: 네, 그래서 제대로 세운 계획을 갖고 있는 것도 만드는 것도 좋아한다고 하고요. 오늘뿐만이 아니라 what's going to happen this week.
1: Mm-hmm.
2: 그러니까 오늘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일에 대한 탄탄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아한대요.
1: Yes, and not just this week though. He says, and actually what's going to happen this year, next year, what's my five-year plan?
2: 네, 오늘 이번 주까지 갔다가 and actually 사실 어디까지 생각을 하냐면 what's going to happen this year. 올해 일어날 일, next year, 내년에 일어날 일, 그 다음에 이제 문장 구조를 살짝 바꿔서 What's my five-year plan? 5년 계획이 뭔지까지도 생각하는 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1: Hmm.
2: That's great.
1: That is awesome. Let's take a look at the next part.
0: I don't know why I'm so organized, and I also like being really spontaneous, but I just enjoy life and want to have the most exciting experience possible. I began really meticulously planning out my work schedule.
1: I don't know why I'm so organized, and I also like being really spontaneous.
2: I don't know why I am so 뭐뭐뭐.
1: So organized.
2: 네, organized는 정리된 체계적인 계획성이 있는 이란 뜻인데 organized를 빼고도 이 문장 정말 응용하기 좋습니다. Mm-hmm. I don't know why I am so lazy. 제일 먼저 저도 떠올랐는데요. 지금 즉흥적으로. I don't know why I am so smart. 뭐 이런 거.
1: Oh.
2: 밖으로 말하면 안 되겠죠. I don't know why I am so 뒤에 이제 내가 왜 이런지 왜 이렇게 뭐뭐한지 모르겠다라는 yeah. 건데요. 계획성이 좋으면서도 and I also like being really spontaneous. 계획성이 이렇게 좋으면서도 5년씩 생각을 하면서도 즉흥적인 걸 좋아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I think he can afford to be spontaneous from time to time because yeah. he's organized.
1: Yeah, because his schedule is so organized. I'm sure every minute of every day isn't scheduled, but during those free times, yeah. something happens. Yeah. It's nice.
2: So it's a nice balance.
1: Yeah, it is a great balance. Mm-hmm. So next he says, but I just enjoy life and want to have the most exciting experience possible.
2: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I just enjoy life. 저는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인생이 즐겁습니다. And want to have the most exciting experience possible. Mm-hmm. 그냥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신나는 즐거운 경험을 하고 싶은 거예요.
1: And he says next, I began really meticulously planning out my work schedule.
2: 문장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는데요. 언제라는 부분이 뒤에 나올 겁니다.
1: Yeah.
2: 그래서 저는 began really meticulously.
1: Yes, meticulously, meticulously.
2: 꼼꼼하게 mm-hmm. 세부적인 것까지 놓치지 않고 챙기면서 planning out my work schedule. 업무 일정을 꼼꼼하게 짜기 시작한 건 언제였냐면 하면서 다음 문장에서 when으로 시작할 거예요.
1: Yes, so when he says next.
0: When my wife and I started working on the internet regularly, that's when I was able to look out months at a time, 6 months at a time.
1: When my wife and I started working on the internet regularly.
2: 언제였냐면 제 아내와 제가 started working on the internet regularly. 인터넷으로 정기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게 됐어요. Work 뒤에 이제 on the internet이 왔기 때문에 on the internet이라는 것은 정말 그 다음에 online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videos on the internet, making videos online 이런 표현도 예전에 우리가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만들어서 올리는 것도 그냥 요즘에 making videos online처럼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을 해서 인터넷에 올리는 것, 인터넷상에서 실제로 뭔가 일을 하는 것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Yeah. Basically just on the internet. It could be anything.
2: 인터넷과 관련된 일을 하는 거죠.
1: Yeah, anything.
2: Yeah.
1: Right?
2: All right.
1: Perfect. And he says, that's when I was able to look out months at a time, 6 months at a time.
2: 네, that's when. That's 다음에 이런 의문사들. That's when. That's why. That's what. That's
1: where?
2: 네, 나머지 있죠.
1: I don't know. That's where?
2: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붙이면은 그거야말로 바로 이겁니다라고 mm-hmm. 해서 that's when 그때 이렇게 한 겁니다. That's mm-hmm. why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Mm-hmm. That's what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런 mm-hmm. 흐름인데요. That's when I was able to look out months at a time, mm-hmm. 6 months at a time. 그러니까 인터넷에 관련된 일을 정기적으로 하게 되면서 그때 바로 몇 달씩, 6개월씩 내다볼 수 있게 되었대요.
1: Perfect. Let's look at the last part of his clip.
0: Plan what sort of video we were going to do during Christmas, even if it was summertime. So planning is a really useful tool, but I think living by the spur of the moment is also really good.
1: Plan what sort of video we were going to do during Christmas, even if it was summertime.
2: 6 months, look out 6 months at a time. Mm-hmm. 이렇게 하는 그 행동에 예를 들고 있죠. Mm-hmm. 그래서 6개월씩 미리 내다보는 행동의 예로 plan what sort of video we were going to do during Christmas. 크리스마스 때 어떤 비디오를 여기서 do라고 했지만
3: make. 그죠?

0: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even if it was summertime, 여름이어도 크리스마스 때 어떤 비디오 만들지 계획을 할 수 있게 되었대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요.
1: So, planning is a really useful tool, but I think living by the spur of the moment is also really good.
0: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planning, 계획을 짜는 것은 is a really useful tool, 정말 유용한 tool, 도구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1: yes.
0: 진짜 어떤 도구를, 막 뭐 hammers, rulers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고요.
1: No, it's not that.
0: 그냥 어떤 행동 자체를 tool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 Yeah.
0: But I think living by the
1: spur of the moment.
0: 네.
1: Spur of the moment
0: is also really good. 그래서 즉석 그런 즉흥적인 충동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즉석의 충동이라고 그냥 번역은 했지만 spur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물건의 이름이죠.
1: Yeah.
0: 그 말을 타는 사람 그 신발 뒤에
1: Yeah, there's like a spiky around spike thing.
0: 네.
1: And they use it to spur the horses to move forward.
0: 네, 그래서 그 뾰족한 부분으로 말에게 말을 차면 말이 그걸 맞고 앞으로 달려 나가는데 말 입장에서는 이 spur가 찌르는 것이 예상됐던 행동은 아니잖아요.
1: Yeah.
0: 갑자기 뭐 앞으로 나가라고 하니까
1: yeah.
0: 즉석에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1: yeah.
0: spur of the moment, 그 순간의 충동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1: That's a great example that you had with the horses.
0: Thank you.
1: Perfect. Let's review his clip once again.
2: Let me ask you something. Do you like spontaneous activities or do you like planning out your day and planning out events in the future? I actually like both. I like spontaneity and I like making a solid plan for what's going to happen today, what's going to happen this week, and actually what's going to happen this year, next year, what's my five-year plan. I don't know why I'm so organized, and I also like being really spontaneous, but I just enjoy life and want to have the most exciting experience possible. I began really meticulously planning out my work schedule when my wife and I started working on the internet regularly. That's when I was able to look out months at a time, 6 months at a time, plan what sort of video we were going to do during Christmas, even if it was summertime. So planning is a really useful tool, but I think living by the spur of the moment is also really good.
0: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패턴들 준비했는데요. 먼저 5-year 뭐뭐뭐 뒤에 명사가 붙어요. 그래서 5, 보통 이제 5년이라고 하면 5 한 다음에 띄어쓰기를 하고 years, s까지 붙죠. 그런데 붙여쓰고 하이픈 사용을 해서 s를 빼고 형용사로 쓰기 때문에 s가 마지막에 필요가 없습니다. 5년간의, 5년짜리의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 뭐뭐뭐 at a time이라고 하면 한 번에 몇 개씩, 몇 명씩 이런 표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함께 영어 문장 4개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우리말 번역 보여드리겠습니다.

0: 영어 문장 확인해 볼까요? 먼저 5-year 뒤에 명사를 이용해서 그건 5년간의 또는 5년에 걸친 프로젝트입니다. It's a 5-year project 하면 되겠죠?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Repeat after me. It's a 5-year project. It's a 5-year project. Great, let's move on to the next one.
0: 다음으로는 그들은 5년 약정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5년 약정을 어떻게 표현할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They got a 5-year loan 하면 됩니다.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0: 네, 오늘은 계획 그리고 즉흥성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읽어보겠습니다.
1: Let's take a look. I miss university and being able to have spontaneous nights out instead of having to plan them days in advance. I have a love-hate relationship with spontaneous plans. Like, yes, I want to be surprised, but then I also want a head start to plan what I'll say or how I'll act.
0: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 Elliot says,
0: I miss university, 대학 시절이 그립고, and being able to have spontaneous nights out, 갑자기 즉흥적으로 외출할 수 있었던 것이 그립대요. Mm-hmm. 무엇 대신에? Instead of having to plan them days in advance. 여기서 them이라는 것은 nights out.
1: Nights out.
0: 친구들 만나서 밖에서 노는 거를 여기서 them이라고 받고 있고, 미리 며칠 전에 계획을 이제는 세워야 하는데,
1: yeah.
0: 대학 때는 안 그랬다는 이야기죠.
1: That's right.
0: 그다음
1: Annabeth says
0: I have a love-hate relationship. 애증 관계예요. Mm.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한데 with mm-hmm. spontaneous plans. 즉흥적인 계획과 애증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Like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yes, 네, 물론입니다. I want to be surprised.
1: Yes.
0: 물론 이렇게 가끔씩 예상 못 했던 거를 겪는 거 좋아요.
1: Of course.
0: But then I also want a head start. Head start 하면은 뭐 달리기 시합 같은 거 할 때 먼저 출발하게 해주는 게 이제 headstart
1: yeah.
0: 아니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거를 yeah. 말하는데요.
1: To be able to start or plan in advance a
0: 네.
1: bit.
0: 그래서 미리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할지 좀 계획 짤 수 있게
1: mm-hmm.
0: 좀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 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우유 넣어야 돼요. Now we need the milk. And now we whisk. 이제 믹스해야 해. 솔직히 재료 이렇게 많이 들어갔을 때 아, 뭐 파워 많이 쓰는 거예요. Mix, mix, mix, mix, mix. All done. Now it's time to make the waffle. 이제 waffle 만든 시간이요. We open up the waffle maker. Waffle maker 열어요. 그리고 butter 필요해요. We need butter. 아, 하지만 냉장고 바로 베지 말고 요리 10분 전에 뱄을 때 버터도 부드럽게 생겨요. We brush the butter all over the waffle maker. 우리 waffle maker 밑에하고 위에 버터 발라요. 이제 우리 반죽은 필요해요. Waffle 반죽 한 큰 숟가락. 이렇게 waffle maker 왼쪽 하고 오른쪽 넣을 거예요.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왜냐면 이렇게 됐을 때 워플은 이적 저적은 나올 것 같아요. When you're done, close the waffle maker. 이제 waffle maker 달았어요. 그래서 좀 기다려요. 얼마 정도? 6분 정도.
1: 6 minutes later.
0: We waited 6 minutes and 30 seconds. 6분 30초 기다렸어요. 이제는 하나, 둘, 셋. 와플 잘 됐네. Now we take them out. 1, 2, and we let them rest for 2 minutes. 우리 2분 동안 cool down 필요해요. 왜냐하면 안 했을 때 너무 뜨거워요. Let's fry an egg. We put in the oil. 우리 카놀라유. 그리고 한번 쓱. 저 이거 제일 재밌어요. And one egg. 달걀 하나. 우리 여기 예쁘게 해야 해. When you fry an egg, don't touch it. 만지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쁜 모양 원하시면 만지면 안 돼. Now we can fry the bacon. 우리 베이컨 두 장 할 거예요. 오, 베이컨 냄새 바로 나오는 거예요. You can already smell the delicious bacon. 베이컨 어떤 고기 아세요? 돼지 고기. 네. Bacon is made from pork. Let's turn. Oh, good. And this one. Oh, 색깔이 살짝 변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베이컨 말랑말랑 좋아해요. 어떤 사람 자기 베이컨 crunchy crunchy 바삭바삭 좋아해요. How do you like your bacon? Let's take it out. Be careful. 조심하세요. 그 기름 조심하세요. One piece of bacon. Two pieces of bacon. We can cut the tomato into slices. 우리 토마토 잘라도 돼요. You can cut thin slices or thick slices. 얇게 잘라도 돼 아니면 두껍게 잘라도 돼요. 이렇게. Now we're ready to make our open sandwich. 우리 BLT waffle sandwich 만들어졌어요. First, we take our waffle. 우리 waffle 플레이트에 넣어요. And then, a knife and some mayonnaise. 우리 마요 waffle 위에서 발라요. 네, 많이 넣어도 돼? 조금 넣어도 돼. 아니면 마요 대신 버터 넣어도 돼요. Then we take a slice of tomato. We have a slice of cheese. Now we need lettuce. 이거 그냥 정상주요. 이거 조금 잘라요. 왜냐면 조금 커요. Now the bacon. 혹시 베이컨 한 장 먹을

가요 아니면 두 잔 먹을까요? 두 잔? 오케이. One, two. 그리고 마지막 위에 계란 프라이. 다. And we have a special sauce, honey mustard. 너무 맵지 않아요. 걱정 안 해드려요. 우리 honey mustard 이렇게 싹싹싹싹싹 완성됐습니다. BLT open waffle sandwich 완성 만들었습니다. 이제 맛보기. You can taste the sweetness of the waffle. Good 달콤한 waffle. And then the freshness of the tomato and the lettuce. 그 싱싱한 토마토와 상추. 그리고 고소한 달걀 프라이. 그리고 소금 많은 베이컨. 그리고 살짝살짝 달콤한 매운 honey mustard. Wonderful. Delicious. 오늘은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 for cooking with me. And I hope I can find you something even more delicious and interesting to eat next time.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맛있는 거 찾아볼게요. See you next time. Bye-bye.

0: Welcome to 영어 Story Time. I'm Kristen Cho. 네, 친구들 너무 반가워요. Always, always, 항상. Okay. We are going to continue our story, Pirate Party. 네, 저번에 우리 요리사가 많은 거를, 아주 이상한 거를 추가를 했죠. 이 Pirate Pie를. 네, 과연 맛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 우리 Pirate Captain이 이 파이를 먹을까요? 궁금하네요. All right, so we're going to read, continue the story today. But before we begin reading, we need to look at our three words for the day. So let's take a look. Okay, so the first word is to not. 자, not가 명사로 될 수도 있고요. 이제 동사, to not, 매듭을 묶다. 그러니까 make a knot, okay? And the second word is peer, to peer into. 자, peer is to look. Okay. To peer into. 자세히 들여다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쫙 자세히 보는 거예요. Alright. And the last word is to fish. 자, fish. 친구들, fish. 물고기 아시죠? 근데 동사로도 씁니다. 자, 낚시하다. To fish. So those are the three words for today. Let's begin reading. Okay, so I'm very curious about this pirate pie. 이 pirate pie가 과연 우리 캡틴이 드실 건지 아니면은 이럴지 네, 참 궁금합니다. Let's begin reading. Chapter 2. The next day, the crew went to find Captain Codspawn.
1: Captain, we have a birthday surprise for you, they said.
0: The captain smiled a big smile. The crew sat him down at the table. They knotted his napkin around his neck. They handed him a knife and fork. 네, 친구들, 처음에 우리 책을 읽었을 때 우리

0: 캡틴이 굉장히 좀 우울했죠. 근데 여기서는 되게 기뻐 보이네요. Why? Because Captain, we have a birthday surprise for you. 네, 어떤 특별한 이제 surprise. 네, 선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네, 여기에서 그래서 they knotted his napkin around his neck. 자,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해서 to knot. 네, 매듭을 묶다.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냅킨을 딱 여기다 묶었어요. 이제 뭐를 먹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기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되게 기뻐 보여요. Alright, he looks very happy.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Cabin boy Ben was sent to get Cook.
1: We're ready,
0: Ben told Cook. Cook opened the oven and lifted out the pie. She carried it slowly down the deck toward the captain's cabin. 아유, 네. 드디어 네, 파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우리 요리사가 이렇게 갖고 나오는데 자, 여기 그림을 보면요, 친구들. 우리 요리사 얼굴 표정을 한번 봐요. 너무 자신감이 너무 넘치죠. 오케이. Okay. 아주 she's very proud. 네. She carried it slowly down the deck toward the captain's cabin. 네, 여기 captain's cabin은 선장의 방이에요. cabin이 바로 room보다는 cabin이라고 하죠. All right. 자, 어떤 반응이 우리 캡틴이 어떤 반응을 할지 궁금하죠? All right. Let's continue. Then something awful happened. Cook tripped over the ship's cat. The pie flew up into the sky. It flew over the side of the ship. Oh no! It fell into the sea with a loud splash. 어떡해요? All right. 네, 파이가 날아갔습니다. 네, 어디로요? 바다로요. 풍덩, splash. Okay, so something awful happened. 네, the cook tripped over the ship's cat. Oh no! 네, 고양이한테 발이 걸려서 넘어졌어요.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 확 이제 풍덩 바다로 들어갔어요. 아, 어떻게 하나? 네, 계속 let's continue reading. Cook went to the side of the ship and peered into the water. Oh, I think I can see it. The pirate's fishing poles were nearby. Cook grabbed a pole and fished for the pie. Okay, 자, 바다로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막 찾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Cook went to the side of the ship and peered into the water. 자, 옆으로 가서 peered into the water. That is our second vocabulary word, to peer into the water. 네, peer into는 자세히 들여다 보다. 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look는 그냥 보다. peer into는 아주 자세히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아, 보인다. 네, 그래서 이 파이가 보이는데 어떻게 이거를 갖고 갈 수 있나요? 그래서 여기 아이디어가 이 낚싯대가 바로 옆에 있어 가지고 cook grabbed a pole and fished for the pie. 네. 아이디어는 참 좋네요. 네. 왜냐면은 저 밑에 있으니까 뭐 물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네. 여기에 그래서 이 낚싯대로 낚시를 하는 거예요. 자, and fished for the pie. And here is our last word for today. 자, fish 친구들, 생선이고 to fish는 동사로 네, 낚시를 하다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낚시를 pie, she's fishing for the pie. 네, 물고기를 저기 낚시를 하는 게 아니라 파이를 낚시를 하는 거예요.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2: I've got it hooked, she cried. Cook and Ben pulled and pulled. It seemed very heavy.
1: Well, that's not the pie, said Ben when he saw what was on the end of the line.
2: No, it's something even better, yelled Cook.
1: Come on, the captain is waiting!

0: 네, 낚시를 했는데 친구들, 이 파이가 아니라 뭔가 다른 게 걸렸어요. 아, 참 궁금하네요. 자, 뭔가 딱 걸렸어요. 네, 그래서 근데 걸렸는데 되게 무거워요. It seemed very heavy. They pulled, 막 당기고 당겼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벤이 이거 파이가 아닌데. 근데 자, 우리 요리사가 그러는데 No, it's something even better. 아, 파이보다 더 좋은 거야. 네, 더 좋은 게 뭘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에 우리 뭐를 잡았는지 네, 알게 될 거예요. We're going to finish the book next time and see what did they catch. Okay, thank you so much for reading with me always and I'll see you next time. Take care, bye.
1: AI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 리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경입니다. 우리 영어 독서 어렵지 않다는 것을 저와 함께 느껴가고 있죠. 오늘도 우리 영어책을 탁 펼쳐서 재밌게 한번 즐겨보도록 할까요? 즐기다 보면 영어를 잘할 수 있거든요. 함께 시작해봅니다.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The Unicorn and the Wild Horses라는 책의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제가 미리 읽어보니까 아, 이거 어떡하죠? 루나라는 친구, 여기 있는 이 친구가 루나거든요. 루나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자신의 무리에서 떨어져 가고 있는데요. 과연 루나에게 별일이 없어야 될 텐데 라는 걱정이 들기도 하네요. 막 몰입을 하면서 읽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도 함께 몰입해볼까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영어는 반복을 싫어한다 라는 것을 주제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이상한 문장이 있네? 그런데 반복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었구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을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책을 펼쳐볼까요?
1: One day, Luna wandered far from her herd. It was winter and snowing heavily. Unlike the other horses, Luna didn't feel the cold. She lay down and fell asleep. As Luna slept, the herd left the plains to cross the snowy mountain pass to look for food. The horses set off, and poor Luna was left behind. Luna had a dream about a beautiful forest. She knew she was asleep, yet it felt so real. In her dream, a blue hummingbird hovered in front of her before darting off. She also saw a trail of sparkling fireflies in between the trees. In her dream, Luna walked over to them. She saw that the fireflies lit up a path. Slowly, she walked along it. Quite soon, she heard neighing.
0: The Unicorn and the Wild Horses.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지금 여기 있었던 루나라는 유니콘, 여기 루나가 있죠. 루나라는 유니콘이 자기 무리와 잘 못 어울리고 있어요. 사실 루나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루나를 좀 놀리고 있죠. 뭔가 뿔이 있고 이러니까 좀 다른 그런 측면들 때문에 놀리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뭔가 나도 나와 유사하게 생긴, 나와 똑같이 생긴 그런 무리에 들어가고 싶다.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 바로 보도록 할까요? One day, 어느 날, Luna wandered far from her herd. Luna는 wander. Wander이라는 것은 돌아다니다, 방황하다, 정처없이 돌아다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Far from, 뭐로부터 멀리, her herd. 그녀의 herd라는 것은 들었다가 아니고요. 거기에는 A가 있는데요. H-E-A-R-D가 되는데, 지금 여기는 H-E-R-D가 되겠죠. herd는 무리, 때라는 의미가 됩니다. 지난 강의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그녀의 무리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걷고 있었습니다. 좀 고민이 되나 봐요. It was winter. 겨울이었고요. And snowing heavily. 그리고 snowing heavily. 무겁게 눈이 오는 중이었습니다. 무겁게 눈이 오는 중이었다라는 것은 눈이 많이 왔다. 이렇게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뭔가 조금 이상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이상하냐면 It was winter이라고 하면은 겨울이었다. It was라는 게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snowing 앞에는 it was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바로 영어는 반복을 싫어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it was가 있어야 되나? 그런데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아, 이 정도는 생략해도 저기 앞에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잠깐 빼두자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반복 때문에 생략이 되는 그런 표현들이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한번 Fun Reading Grammar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un Reading Grammar, 영어는 반복을 싫어한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We went to the beach in June and we went to the mountains in July가 되겠네요. 우리는 6월에 해변에 갔다. 그리고 우리는 또 어디에? 7월에는 산에 갔다. 산들을 탔다. 산에 갔다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we went to가 한번 처음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아래 보니까 we went to the mountains in July가 되겠죠.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뒤에 있는 we went to를 당연히 생략을 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표현, 반복이 되는 표현이 있다면 없애도 된다라는 것. 그것을 지금 연습하는 것입니다. I need to finish my homework. 나는 나의 숙제를 끝낼 필요가 있다. 끝내야만 한다. 그리고 또 무엇도 할 필요가 있냐면 And I need to clean my room. 그리고 무엇도 해야 되냐면 나의 방도 치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I need to finish, I need to clean. 이렇게 I need to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문장이 되냐면 뒤에 있었던 저 파란색이 없어지는 것이죠. I need to finish my homework and clean my room. 이런 표현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어는 반복을 싫어해서 조금 더 짧은 것을 좋아하거든요. 자, 그런데 사실은 여기까지는 우리 친구들이 아는 친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She likes coffee and he tea. 이게 뭐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She likes coffee. Okay, 여기까지는 괜찮아. And he tea. 근데 그 차, 이게 뭐죠? 네, 이것도 반복 때문에 생략이 된 케이스입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이 반복이 되었고 반복적으로 쓰이고 그것을 생략해도 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띠게 된 것일까요? 바로 앞에 보면 있겠죠. likes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바로 이것이 되겠죠. She likes coffee and he likes tea가 되는데 likes가 그 앞에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단어들은 모두 다 다른데 likes는 동일한 단어고 반복이 되고 구조까지 똑같기 때문에 이것을 생략한다고 해서 크게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위험이 아주 낮아진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likes를 생략하고 위에 있었던 이런 문장이 탄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여기 있는 he, t가 좀 뭔가 어색해 보이더라도 아, 앞에 있던 likes가 생략이 되어 있구나. 어쩌면 훨씬 더 스타일리시한 그런 표현이지 않을까요? 우리 친구들도 작문할 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I can play the piano. 나는 피아노를 칠 수 있어. And my sister, the violin. 이 되겠죠. 자, 그러면 나는 피아노를 칠 수 있고 그리고 나의 여자 형제는 바이올린을 켤 수 있어.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의 여자 형제, 나의 여 형제, 바이올린. 이렇게 중간에 어떤 동작이 없습니다. 저기 앞에는 있었잖아요. I can play라는 그게 있었잖아요. can play가 있었는데 여기는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없어요? 바로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 친구들이 서서히 영어 문장을 보는 눈이 서서히 조금 더 넓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아, 앞에 저기 can play가 있네. 그래서 여기에 이걸 여기에 이 지점에 쏙 집어넣어야 되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I can play the piano and my sister can play the violin인데 이 can play를 생략해서 이런 문장이 탄생했다가 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제 뭔가 좀 어색해 보이는 문장이 있다면 아, 이게 반복이 되어서 생략이 되었진 않을까라고 한번 의심해

0: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맞을 때가 아주 많거든요.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이야기 이어나가 볼까요? Unlike the other horses, 다른 말들과는 다르게 Luna didn't feel the cold. 그런데 다른, 왜냐면 겨울이었으니까 지금 추울 거란 말이죠. 그런데 다른 말들과는 다르게 Luna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She lay down. 그녀는 누웠고요. And fell asleep.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As Luna slept, Luna가 잘 때, the herd left the plains. 이럴 수가. To cross the snowy mountain pass to look for food가 되겠네요. 루나가 자고 있을 때, 지금 루나가 그 무리에서 좀 떨어져서 걷고 있긴 했지만, 그런데 루나가 자고 있을 때, the herd, 루나가 있었던 그 무리는 left the plains. Plain이라는 것은 바로 평원이 됩니다. 그 평원을 떠났고요. 떠나서 어떻게 했냐면 to cross the snowy mountain pass. pass라는 것은 산길이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덮인 산길을 지나갔습니다. 건너 가로질러서 갔고요. to look for food.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음식물,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눈 덮인 산길을 가로질러서 평원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루나를 데리고 갔어요? 안 데리고 왔어요? 안 데리고 갔네요. 이거 어떡하죠? The horses set off. 그 말들은 set off라는 것은 출발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off라는 것의 원래 의미가 어딘가에 있다가 분리되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set off가 출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말들은 출발했고, and poor Luna, 아이고 불쌍한 루나는 was left behind 뒤에 남겨졌습니다. 과연 루나가 자신의 무리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 혹시나 루나에게 무슨 문제라도 생기는 것은 아닐까요? 여기까지 한번 보고.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One day, Luna wandered far from her herd. It was winter and snowing heavily. Unlike the other horses, Luna didn't feel the cold. She lay down and fell asleep. As Luna slept, the herd left the plains to cross the snowy mountain pass to look for food. The horses set off, and poor Luna was left behind.
0: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루나는 괜찮을까요? Luna had a dream about a beautiful forest. 루나는 꿈을 꿨습니다. 무엇에 대한 꿈을 꿨냐면 about a beautiful forest. 아름다운 숲에 대한 꿈을 와, 숲이야. 이렇게 꿈을 꾸는 것이죠. 아름다운 숲에 대해서 꿈을 꿨고요. She knew she was asleep.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녀가 잠든 것을 알았지만 yet 그러나 it felt so real. 이게 잠에서 꿈꾸는 것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런데 그게 너무나 진짜처럼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비록 그게 꿈이었을지라도요. In her dream, 그녀의 꿈 안에서 a blue hummingbird, a blue 파란색 벌새, 이 새의 종류입니다. 파란색 벌새가 hovered이라는 것은 맴돌았습니다. In front of her, before darting off, 그녀 앞에서 맴돌았고요. Before darting off, 뭐 하기 전에요? Dart off. Dart가 어떤 의미냐면 우리 친구들 혹시 이 보드 게임 같은 거 중에 다트라는 거 아시나요? 다트가 뭔가 이 관형에다가 이 침이 달린 거 이렇게 톡톡 던져서 거기에 꽂히면 거기에 대한 점수를 받는 그런 게임이 있잖아요. 그런 놀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트라는 것은 이 다트를 슉 던지면은 그 우리 침 달린 화살 같은 요 작은 것을 어떻게 던집니까? 천천히 던지는 게 아니라 휙휙 이렇게 날아가지 않나요? 휙휙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dart라는 것은 쏜살같이 움직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쏜살같이 움직이면서 off 어딘가에서 떨어져 나간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 아까 전에 set off 할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쏜살같이 움직여서 가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그이 scene 이 장면이 그림이 그려져야지 이해가 훨씬 더잘 되거든요. 그다음 넘어가 볼까요? She also saw a trail of sparkling fireflies in between the trees. 그녀는 역시나 보았습니다. A trail. Trail이라는 것은 자국이나 흔적이 됩니다. 무엇을, 어떤 자국이나 흔적을 보았냐면, a sparkling firefly. Sparkling이라고 하면 반짝반짝 빛나는 바로 fireflies는 반딧불이가 되겠죠. 반짝반짝 빛나는 반딧불이의 자국들, 흔적들을 보았습니다. In between the trees, 나무들 사이에서 반딧불이가 아, 그 자국들을 보았다는 것이죠. In her dream, 그녀의 꿈속에서 Luna walked over to them. 루나는 걸어갔습니다. Walked over to them, 그들에게 걸어갔습니다. She saw that, 그녀는 보았습니다. The that the fireflies.

0: lit up a path. 그 반딧불이가 a path, 길을 밝혀줬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반딧불이가 있는데 막 마구잡이로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오솔길이나 길이 있었는데 나무들 사이에요. 그 길을 따라서 쭉 반딧불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길을 밝히고 있는 것을 그녀가 봤다라는 것이죠. Slowly, 천천히, she walked along it. 그래서 이 루나는 천천히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Quite soon, 조만간, 맞죠? Quite soon, 바로 그 다음에 she heard neighing. 그리고 그녀는 무엇을 들었는데요? Neighing, neigh라는 것은 바로 울다, 말들이 우는 것, neigh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녀는 말이 우는 것을 들었습니다. 과연 누가 울고 있었을까요? 사실 말이 아닐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울고 있었겠죠. 누가 울고 있었을까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 음원을 들어보고요. 우리 단어 정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 Luna had a dream about a beautiful forest. She knew she was asleep, yet it felt so real. In her dream, a blue hummingbird hovered in front of her before darting off. She also saw a trail of sparkling fireflies in between the trees. In her dream, Luna walked over to them. She saw that the fireflies lit up a path. Slowly, she walked along it. Quite soon, she heard neighing.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이 있었죠. 그 표현들을 모아서 복습하는 시간 함께 가져볼까요?
2: Wander. Wander. One day, Luna wandered far from her herd. Plain. Plain. As Luna slept, the herd left the plains to cross the snowy mountain pass to look for food. Set off. Set off. The horses set off, and poor Luna was left behind. Hover. Hover. In her dream, a blue hummingbird hovered in front of her before darting off. Trail. Trail. She also saw a trail of sparkling fireflies in between the trees.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어휘를 확장해 보도록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어휘들, 조금 일상적인 어휘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말로 했을 때는 다 동일한데 영어로 했을 때는 다 의미가 다른 그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개의 어휘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look for, search, search for, find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말로 하면 전부 다 찾다예요. 찾다, 찾다, 찾다, 찾다. 무언가를 찾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네 개가 다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자, 일단 look for 가장 흔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피디님, 제 휴대폰 혹시 보셨습니까? 이렇게 찾는 것입니다. 찾는 것. 정말로 찾는 행동 있잖아요. 어딘가를 쳐다보고 아, 이게 어디 갔지? 아, 네. 집에서 가지고 왔나? 손에 없는데. 가방에 있나? 이렇게 찾는 행위. 일상적으로 아주 많이 쓸 수 있는 비격식적인 상황에서 많이 쓰곤 하죠. 그래서 일상 표현입니다. 찾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뭔가를 찾는 것이죠. 막 눈으로 찾거나 손으로 찾거나 찾는 거예요. 자, 그리고 search도 찾다인데 이 그냥 여기 있는 search는 수색하는 것입니다. 수색하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약간 더 비격식, 비공식적이라긴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공식적이고 격식이 있는 표현에 속하고요.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휴대폰을 찾잖아요. 근데 어디를 찾아야 됩니까? 방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I searched the room. 나는 방을 찾아보았다. 수색했다. 그래서 휴대폰을 위해서 어디를 수색하고 있는지 수색하다, 둘러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earch는 어떤 한 가지를 찾는다기보다는 그 찾는 그 지역이나 그 장소, 그걸 수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search for는 무엇이냐면 무언가를 위해서 수식하는 것이니까 바로 search for는 여기 있는 look for와 거의 동일한 의미인데 약간의 격의 차이가 있겠죠. look for는 조금 더 일상적인 표현이라면 search for는 조금 더 격식이 있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저기 있네. 아, 저기 제가 놔뒀네요. 제 휴대폰이 저기 있어.

하네요. I found it. 그래서 지금 여기 일부러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기 있었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find는 실제로 이런 찾는 행위가 아니라 찾았다, 못 찾았다 그 결과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find는 찾았다는 그 결과, 아, 발견했다, 찾았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찾는 행위는 look for나 search for가 되겠죠. 그럼 find는 아,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찾았는 그 상태 혹은 못 찾았는 그 상태가 되겠죠. 그게 바로 find가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혼동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잘쓸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E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율 발표했습니다. 바이바이!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이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요. 일상 영어 해볼 건데요.
1: 네.
0: 제목이 정말 무섭습니다.
1: 왜요?
0: 다래끼보다 무서운 의사 선생님 Part 1. 되겠습니다.
1: 맞아요. 한창 그 다래끼 있을 때 제가 옆에서
0: You know.
1: 에, 얼른 병원 가보세요 하면서
0: 제가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그때 슬기 씨 말을 들었어야 됐는데
1: 예.
0: 제가 놔뒀다가 이게 딱딱해져 버려가지고 와 이거는 정말 큰 작업이 됐습니다.
1: 나름 그 다래끼도 골든 타임이 있나
0: 맞아요.
1: 보더라고요.
0: 아 이게 에이. 너무 아팠던 고통이 있어서
1: 네.
0: 실제 그것을 기반으로 한번 써봤고요.
1: 재밌겠는데요.
0: 오늘하고 또 내일 연결돼서 또 스토리가 완성이 됩니다.
1: 네.
0: Alright, so 눈에 다래끼가 난 situation.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눈꺼풀에 심한 다래끼가 났었어. 와. 자, 일단 눈꺼풀 알아야 되죠.
1: 네.
0: 다래끼 알아야 되죠. 아마 지금 머릿속이 좀 하얄 수도 있습니다.
1: 눈은 그냥 아이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오늘 다 배우게 될 거고요.
1: 야.
0: 두 번째 미션은요. 의사가 짜려고 할 때 기절할 뻔했어. 저 진심 기절할 뻔했거든요.
1: 그래요?
0: 네.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과연 이 다래끼가 얼마나 큰지 저희가 직접 가서 영어로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2: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3: Swollen?
2: Yeah,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3: Swollen?
2: Swollen. You know, like big.
3: Bigger.
2: What happened?
3: 보지 마. 아니, 여기 눈꺼풀에 심한 다래끼가 났었어.
2: What?
3: 어?
2: Sorry? Do you know English?
3: No. Okay. I explain.
2: Yes, please.
3: Do you know 다래끼?
2: 다래끼?
3: 다래끼.
2: Who's that? Your friend?
3: A little problem in my eyes.